항해 중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거브로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 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거브로여수스 총장은 이번 한타 바이러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안데스 변종이라며 잠복기가 6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행하기로 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나는 그녀에게 7월 4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관세는 즉각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에만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도입니다. 일라디오 9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죽은 척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머니 쥐라고도 불리는 오포섬은 포식자가 다가오면 쓰러져서 죽은 척합니다. 썩은 냄새까지 풍기면서 오래된 사체처럼 연기를 하죠. 돼지코 뱀은 위협을 느낄 경우에 목을 납작하게 부풀리면서 마치 코브라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허세가 통하지 않으면 몸을 뒤집고 혀를 내밀면서 아예 죽은 척을 해버립니다.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는요, 바닥에 누워서 죽은 척하다가 먹이가 다가오는 순간 번개처럼 덮칩니다. 주머니 쥐와 돼지코 뱀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심장은 뜁니다. 시클리드가 바닥에 가만히 있는 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몸을 바짝 낮춰야 할 때를 알고 또 다시 고개를 들 때를 압니다. 멈추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죠. 쓰러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쓰러져도 심장만 뛰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휴, 어버이날이네요. 기억하고 있다 이따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또 까먹지 않게 예, 손바닥에 좀 써놔야겠습니다. 다들 어버이날 축하드리고요. 1913님, 8461님, 김영란님, 4369님 등등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는 날이죠. 미국이 이란의 특정 군사기지를 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국의 구축함을 비롯해서 좀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 또 글로벌 금융시장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한 1.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7천 넘어서 어느덧 막 8천도 보인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이 개미들의 절박함을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과열된 시장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이 증시 훈풍이 내수에 소비 확대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 혹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소비를 최근에 좀 늘리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중동전쟁 길어지고 특히 주사기 수급에 좀 우려가 생기니까 주요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식약처가 조사를 해보니까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요. 창고에다가 주사기 12만 개를 일주일 동안 쌓아놨다라고 합니다.

0: 나중에 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려고 했나요? 이 행위 대통령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몰수해버려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요. 단순한 사재기를 넘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이걸 팔지 않고 있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매를 버는 거죠. 예. 매우 석연치 않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부터 잠깐 한번 봐야겠다. 아까 좀 하락 출발해가지고요. 코스피가 지금 2.1% 정도 조정받은 7,330, 코스닥은 0.68% 오른 1,207, 1,208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요 정도면은 사실 원래 증시가 2% 빠진 막 급락한다 그랬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났다.
0: 근데
2: 큰일
0: 오늘의 2% 하락은 일단 어떻게 보이십니까?
2: 소소해 보이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때 됐지.
0: 이 정도야.
3: 그렇죠. 이 정도도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0: 느낌. 좀 쉬어갈 수 있는 거죠.
4: 오늘 개인들 사는 거 보니까 또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0: 주변에서 7천 넘어서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 좀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나요? 아니면 나만 못 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어때요? 본인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 이야기도 좋습니다.
4: 저는 사실 그 현 정부 초반에 뭐 코덱스 200 액티브 ETF 이런 것도 좀 사놓고 이란전대 주가 빠질 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조금 사놓긴 했는데 수익률만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이제 초기 투자한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이 벌지는 않았는데 뭐 주가 오르니까 요새 이제 증권사 앱 자주 열어보기도 하고 뭐 열어보면 수익률만 보면 좀 이제 기분이 좋긴 한데 문제는 제가 이제 3, 4년 전에 공모주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잘하게 공모주 청약에서 이제 여러 종목을 좀 받아놨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간 증권사의 계좌로 이제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흩어져 있잖아요. 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으면 그런 종목들도 좀 괜찮아지겠지. 왜냐면 싹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여전히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 내 종목 안 올랐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5: 근데 공모주 투자하시면 공모 상장 첫날 파는 게 국룰 아닌가요?
4: 원래 그런데 그게 이제 초기에 팔 타이밍을 놓치면 요새 그쵸, 그 그쵸.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면서 발려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5: 발려주식 그렇죠.
4: 같이 가게 되는 발려주식이 되는 공모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3: 제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제 보여주셨는데 1440% SK하이닉스였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0: 그쵸, 몇 배 이상 올랐으니까.
3: 굉장히 오래 전부터 투자를 했었던 사람인데 몇 주 가지고 있냐라니까 두 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두 주여도 오르긴 올랐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그 아는 형님도 이제 분산 투자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있지만 저런 종목도 있다. 그래서 많이 보는 분은 전 잘 주변에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오른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봤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건데 예전에 저도 비트코인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달했거든요.
2: 그러나
0: 근데 그게 몇백 원 이렇게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어디 인체 못해가지고 그게 만 원 됐든가 그런 느낌.
5: 증시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보자면 각종 짤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봤던 인상적인 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가 아마 이제 코스피가 6% 오른 그 날이었을 거예요. 돌았는데 만약에 올 초에 어떤 주식을 투자했다면 몇 퍼센트 올랐을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전기 같은 건 270%, 대우건설 이건 730%. 그러니까 엄청나요. 수익률이 다. 게다가 시가총액도 큰 대형주인데. 그런데 그 밑에 만약에 네이버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14%. 카카오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22%. 하이브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코스피 지수가 뭐 6천 넘어 7천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좌가 여전히 파란불이고 왜 증권사들이 고객들 대상으로 조사하면 절반 정도만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답하잖아요. 그 현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증시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현실인 거죠.
0: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언제 투자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 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참 그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두 달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또 되게 달라져서 항상 좋을 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사실은 또 공부를 하면서 투자 기회를 봐야 하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많이 버셔야 되는데 3887님 버스에서 매일 2시간씩 듣고 나니까 지방 경제가 풍족해졌다고. 성공 예감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8000피가 보인다라는 이야기 슬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코스피 5000 시대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믿지 않았었고
3: 믿지 않았죠.
0: 6000, 7000 갈 때야 돼.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말라 했었는데 이쯤 오면 사실 이제 8000도 머지 않았죠. 어떻게들 보세요?
5: 뭐 지금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제 몇 퍼센트인가요? 한 10%도 아니죠. 5만 오르면 이제 8000피가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이제.
5: 예. 그러니까 뭐 눈앞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시간의 문제지. 거의 그 돌파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실적에 맞춰줍니다. 이게 그간 지난 1년간 이제 한 증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본인들이 추정치가 1년 전보다 지금 한 150%가 늘었대요. 코스피 전체에. 그런데 지수가 150% 올랐대요.
0: 네.
5: 그건 얘기는 뭐냐면 지수 그냥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그냥 지수가 오른 거예요.
0: 맞아요.
5: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가 그 과거 1년 전 수준과보다 지금 뭐 7000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5: 맞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지표 중에 이제 PE 지표가 있잖아요. PER. 이 지표가 뭐냐면 코스피 평균으로 한 7.2배 정도 된대요. 뭐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그러면 우리 증시가 막 야 이거 잘 나간다 불장이다 라고 했을 때가 대충 10배 11배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사상 초유에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자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하면서 증권사들에서 이제 각종 이제 목표 주가를 높이는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코스피 PER 주가 수익 배율 기준으로 8배에서 12배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7배, 8배가 안 된다라는 건 훨씬 더 과거보다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3000보다 7000은 2배 이상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가격이랑 가치를 비교할 줄만 알아도 투자의 첫 발을 이제 떼는 건데. 왜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4년도에 33조 원이었는데 25년도에 43조 원이고 올해 컨센서스 보니까 340조. 내년은 430조.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10배 늘어나는데 주가는 10배 안 올랐잖아요.
3: 말씀해 주신 대로 증권가 전망도 올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증권가 SK증권에서 내놨는데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도 2배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0: 물론 전망입니다.
3: 하이닉스도 300만 원 간다. 이러면은 더 오른다는데 증권가들 어쨌든 전문가분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현재까지는 공감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0: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 300만 원 쓴 애널리스트가 하이닉스 주가 한 60만 원 선일 때 처음으로 100만 원 목표 주가를 냈었거든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불과 한 반년 됐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도 중요합니다만 하여튼간 실적 추정치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실적이 나는 그 배경들도 계속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또 이럴 때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장에서 외국인은 많이 팔더라. 뭐 어제도 외국인의 대규모 또 차익 실현이 있었다면서요?
5: 근데 어제 한 7조 팔았는데 그걸 개인들이 받아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날, 전전날 보자면 외국인이 합쳐서 6조 샀어요.
0: 네.
5: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걸 야 이제 한국 시장이 너무 비싸니까 떠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외국인들 각자마다의 전략에 따라서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약간 이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코스피가 한 4천, 5천? 부터 한 6천, 7천 올라오는 동안에도 외국인은 꾸준히 순매도를 했었고.
3: 그렇죠.
0: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뭐 외국인의 판단이 다 맞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5: 아니고요. 네.
3: 그리고 6일날 보면은 6일날이 6조 원치 외국인이 샀었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 순매수였는데 바로 다음날 7일날 7조 팔았으면서 사상 최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외국인들이 단순히 뭐 단타 이런 개념보다도 시장을 놓고 서로 계속해서 이 경쟁을 하고 계속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죠. 투자의 주체도 다르고 자금의 성격도 다르니까 그 외국인이 어디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5: 어쨌든 외국인이 이제 지수가 오르는 기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팔아왔거든요.

0: 그렇죠. 외국 개미인 거죠.
1: 외국 개미,
0: 이게 원래 개미. 사실은 2023년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폐지가 되고 올해 초에는 이 계좌 개설 주체 제한도 좀 폐지가 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와서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환경들 제도를 좀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가 이제 도입이 되고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야 그러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동학임이냐 외국인들 더 큰 이제 자금 이제 이 자금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 동학임들이 가세를 하면 이들이 뭐 나도 삼성전자 한번 투자해볼래 우리나라 사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사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시대가 오면 이러면 더 이제 수급이 좀 탄탄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죠.
2: 그렇죠.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좀 변동성 때문에 다른 시장 2% 오를 때 우리는 5% 오르고 막 이러니까 관심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증시 체력적으로 좀 좋아져야 될 테고.
3: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약간 제안이라고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요 투자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네이밍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 주시면 이제 앞으로 모든 언론이 다 받아쓰는 걸로.
2: 네. 외국개미 되겠네요.
3: 외국개미. 아, 이거 좀 안 와닿는데. 네. 한번 아이디어 주세요.
2: 그리고 또 가상자산, 코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또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 코인하던 사람들이 미국 시간으로 밤에 한국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3: 아, 이게 그 사실 그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래하는 통화가 있잖아요. 원화가 30%를 차지해요. 단일 기준으로는 달러 다음으로 많습니다.
2: 코인 시장에서요?
3: 네, 코인 시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2: 거의 뭐 국제 유가 산정할 때.
3: 이게 뭐냐면
2: 원유를 사올 때 30% 만약에 원화로 거래하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3: 기축통화죠. 기축통화.
2: 기축통화 되는 건데.
3: 근데 이제 한국 거래소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됩니다. 원화 거래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제가 아까 글로벌 거래량의 30%가 원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뭘 투자하냐라고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 뭘 투자하냐.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2: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코인들.
3: 그러면 알트코인을 왜 투자하냐.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 연초 이후 700% 넘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커뮤니티 가보면 요즘 뭐하러 코인하냐. 국장 가야지. 라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2: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근데 그게 또 건전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코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성격이고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아 모르겠습니다. 그게 투자인지 뭔지는 본인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0: 근데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수익률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나오잖아요. 이런 게 딱 이제 코인 투자했던 분들의 입맛 조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2: 일단 시장의 규모는 커지겠으나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제 저희 돈줄 상담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 재산이 6천만 원인데 그중에 1천만 원을 한국에 상장돼 있지도 않은 해외에 있는 코인을 하신다고요? 참, 아 이거는 아닌데 지금이라도 또 듣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은 코스피가 좀 조정받으니까 오늘은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합니다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죠. 사실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뭐 1000에서 1200 올랐으면 20% 오른 거고 하나의 시장이 20% 이상 오른 것도 상당히 오른 거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주목을 못 받죠.
4: 네. 코스피가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80%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스닥은 한 30%가량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적은 건 아닌데요. 상대적인 격차가 자꾸 나다 보니까 왜 코스닥은 못 올라가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뭐 워낙 돈들이 AI 반도체에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스피에서도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바이오라든지 다른 제약 등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뭐 관심사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0: 근데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이익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반도체. 그런데 코스닥은 보면 아직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코스피 아까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한 뭐 8배 전후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0: 초과에 비하면 이익 대비로는 초과가 좀 비싸다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코스닥을 이제 뒷받침했던 수급 주체들이 주로 개인들이었잖아요. 그 개인들이 지금은 다 코스피가 있다. 지금 다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계약 논란이라든가 뭐 삼청전 계약 사건이라든가 약간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도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코스피가 7천을 넘었지만 반도체 주가 오른 것 빼면, 뭐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코스피는 4천대 초반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또 소외가 되어 있고,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또 벌어대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 정도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쏠리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반대로 보면은 저쪽 시장에도 사람이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 사람 너무 차별되는 있어요. 것 아닌가라는 양면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반도체 그래도 몇 년간은 초호화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긴 한데, 저는 걱정인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른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오르면서 이제 소외된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소외된 업종들이고, 이 반도체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시클리컬 산업인 거잖아요. 이게 뭐 수주 잔고들도 이제 많이 쌓아놓고 이렇긴 한데, 혹시라도 꺾이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이러면 그동안 쌓았던 게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하면 거기서 피크했을 때 생기는 파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피크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한 2분기쯤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야.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AI 업체들이 투자 사이클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이냐, 여기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뭐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메모리 오버부킹 현상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 지금 또 삼성전자는 노조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반도체 이외에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같이 약간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주도주도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뭐 지금 뭐 원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조선 중공업 뭐 이런 데들이 좀 맞춰서 올라가지고 순환매도 돌고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급하게 오른 중에 너무 반도체 업종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1: 그리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부가 불법 핀플루언서드 규제 카드를 더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증권사, 어떤 제도권, 또 언론사 기사, 뭐 리포트 이런 것보다는 일부 특정 핀플루언서들의 추천 종목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또 그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해졌고, 이 부작용도 좀 많고, 이걸 좀 어떻게 제도를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당장 뭐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뭐 회의는 열었다라고 했는데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2: 네, 뭐 금감원에서도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방식들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최근에 특히 AI 기술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사칭을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뭐 이대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사칭을 당할 수 있는, 요즘은
3: 많아요.
2: 많잖아요. 네,
1: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 네, 그래서 이 유명 인플루언서,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것들, 그다음에 댓글창에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펌핑을 한다, 아주 그런 걸 하는 것들, 그리고 금융사라에 대놓고 사칭을 하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AI 기술까지 도입된 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을 더 고도화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또 알아보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러한 사기들, 스캠 활동들은 거의 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 확인해 본 걸로는 1인당 평균 뭐 1억 넘게 손해를 보고 있고, 50대에서 70대 시니어층이 또 많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최대한 단체 채팅방 같은 거 조심해라고 하고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관련된 링크 같은 거 오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조언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유튜브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게 불법 리딩방 유인 그 문자 메시지 금감원에서 보내준 걸 이제 띄워놓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뭐 저는 누구입니다, 제 실력을 보셨죠, 뭐 추천 종목 일단 한두 개 맛보고 가신, 막 이런 건 전통적인 수법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딥페이크로 아예 얼굴까지, 그렇죠, 목소리까지 합성을 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리딩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들이 월 회비 받고 종목 추천을 하는 건데, 사실 또 그거는 유사 투자자문업이라는 또 제도 안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 또 자기 투자를 또 겸하면서 하다가 선행매매가 되기도 하고 참 이게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본적인 실질적인 좀 규제 방안이 있을까요?
3: 제가 봤더니 프랑스 모델은 핀플루언서 자격 인증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경우면 금융 홍보를 허용하고요. 일본은 핀플루언서를 투자 고문업 고문업이라고 해서 아예 제도권을 이제 편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근데 무엇보다 저는 약간 미등록 영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약간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법상으로. 네. 이걸 진짜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한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 핀플루언서들 활동을 조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 정말 치명적인 뭔가 피해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처벌이 되도록 뭔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1: 근데 지금은 초범은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은 몰라요.
3: 처벌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유사 투자자문업. 그러니까 투자자문사도 아니고 그냥 유사한 투자자문사. 이게 이거는 허가제도 아니고 그냥 신고 등록제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경험 미천에도 그냥 본인이 전문가인 척하고. 근데 또 이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비 받고.
3: 맞아요.
1: 종목 추천하고. 그 성과와는 별개로.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0: 결국은 투자자가 스스로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조심해야죠.
1: 근데 참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돈 벌고 싶고 공부하기는 싫고 빨리 돈 벌고 싶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이 있는 한 이런 불법 핀플루언서들, 사기꾼들은 또 끝까지 활개를 치는 거죠. 저희가 또 나눌 이야기들이 더 많아가지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0660 쓰시는 분이 정답 네 글자 맞춰주셨는데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 투자할 돈이 없네요.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투자할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해놓는 거고요.
2: 그렇죠.
1: 공부해놓고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3: 물리고
1: 사고 시작을 한다라고
3: 물려야 공부가 됩니다.
1: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정답 네 글자는요.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고 시장에는 풀지 않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주사기 판매 업체를 단속해보니까 34곳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12만 개를 쌓아놨다고 하던데요. 대통령도 이거는 몰수해버려야 한다. 강도 높은 대응을 또 주문하기도 했고요. 5456님이 연구실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사기, 주사침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것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얄밉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021 쓰시는 분 정답 네 글자 맞춰주셨고요. 아무래도 주식 계좌에 돈이 늘어나니까 더 쓰긴 쓰게 되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자산 효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야 그 이슈랑 또 맥이 닿기도 합니다. 아 힌트 요거 하나 드려야겠다. 오늘 정답은 이제 네 글자니까 윤인희님이 학창 시절 중에 종 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매점이었다고 까지만. 정답은 네 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앞에서 주식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래도 좀 소고기 좀 사 먹는다. 치킨 한 번 더 시켜 먹는다. 옷 좀 샀다. 소비 늘리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체감이 되세요?
2: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캠핑을 하는데요.
1: 캠핑.
2: 네, 텐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살짝 저도 삼성전자에 살짝 서액 넣은 게 수익을 봤거든요.
3: 팔아서 산다.
2: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까진 갔는데 워낙 그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고민 되더라고요.
1: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자산 효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뭐 금리를 낮추는 것도 사실은 자산 효과 일으켜서 소비를 또 증대시키려는 것도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좀 늘어야 되잖아요. 실제 그게 좀 나타나나요?
2: 한국은행에서 7일날 발표한 데이터가 좀 흥미롭게 나와서 뉴스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1만 원의 자본 소득을 거뒀을 때 이걸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이 얼마냐 확인을 해봤더니 130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본 이득의 1.3%가 소비 재원으로 활용됐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 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낮다라는 겁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8%에 달하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3.2%입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2.2%에 달하는데 한국은 정말 낮은 편이다. 즉 자본으로 돈을 벌어도 실제 소비로 이어진 효과가 낮다라는 적다. 데이터였습니다.
1: 왜 그럴까요? 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렇게 소비는 많이 못하는 걸까요?
0: 이게 진짜 이유를 보니 약간 오프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가 이런 주식으로 돈을 버는 층이 고소득 고자산층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주가 상승 효과가 소비로 이어지는 게 이제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1: 필수적인다 그냥
0: 그렇죠. 그분들은 원래 이제 소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고 또 국내 주식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은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조금 오르면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이제 손실 종목은 저처럼 이제 반려주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자산증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부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여전히 이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정권 초반에 부동산 가격 오르고 이럴 때 약간 이제 내가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주식에서 차익 난 거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다 처분해서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데 썼던 그런 이유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나라 원체 가계 부채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돈이 생겨도 이제 빚 갚는 데 많이 들어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동산 주택 마련에 또 신경을 또 쓰다 보니까 소비로는 이어지질 못하고 있고 또 하나 한몫하는 게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워낙 또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르더라도 또 물가가 오르면 그게 상쇄해야 되잖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인데 사실 그 숫자 이상으로 체감이 될 때고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유가 때문에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2: 네, 뭐 2.6%가 사실 뭐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1년 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하시는 게 다들 이거보다는 훨씬 높게 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다 체감한 효과인 것 같고 특히 유가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정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사실은 더 맞아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최고 가격제라든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막아서 이 정도였다. 아니었으면 3%대였다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담이 된다면은 돈을 쓰는 것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정말로 현재 상황이 이 녹록치만 않다. 이 코스피 숫자의 축포만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석유류 최고 가격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최고 가격제를 시행 안 했으면 어느 정도일까? 그렇죠. 이게 가늠이 됩니까?
3: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에 달할 거다.
1: 2.6이 아니라 3.8.
3: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 경유값은 2,800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 실제로 보면
1: 기름값이 2,800원이다 리터당 하면은 주유소 가기 힘들죠.
3: 이게 우리가 덜 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이 보통 한 뭐 2달러 후반쯤에서 지금 되고 있다가 지금 4.3달러 갤런당 4.3달러까지 갔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살았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갤런당 한 3달러대 후반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8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기름값이 2배, 3배 올랐으면 이거는 다른 소비를
3: 맞아요. 근데
1: 하죠.
3: 그나마 우리는 덜 오른 거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사실 상대국과 비교해서 덜 오른 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냥 일반 않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1: 와닿지 네. 않죠. 근데 그 최고 가격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값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을 정부가 그 정유사에 세금으로 보전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추경에도 편성이 됐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란 전쟁이 완전히 종전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또 유지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0: 뭐 일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어제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런데 이게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시차를 두고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중동 상황이 계속되는 한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뭐 이제 차량 이부제도 계속하고 뭐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 계속하겠다 뭐 이런 거를 계속 대책으로 내놓고는 있는데 뭐 이런 조치들이 뭐 당장은 아까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0: 8% 갈 물가를 물가 상승률을 2.6% 묶어놓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 이제 일단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가격 눌림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을 못하니까 이제 잠재 인상분들이 좀 쌓이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 통제가 해제되면 억눌렸던 비용이 한 번에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유가 같은 거는 파급 효과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물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또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여러 가지 물건, 공산품이든 서비스 물가이든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눌려서 한꺼번에 터졌을 때에 이런 부작용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1: 아까 그 주가가 올라도 소비가 늘지 않는 요인을 안진수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수익을 보고 차익을 실현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잘 실현 안 하고 계속 투자 중이어서 그렇다고.
2: 그러면 어쨌든 평가 이익은 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1: 뭐 요즘 또 그런 분들 많으시죠.
2: 저는 약간
1: 시장이 좋으니까.
2: 벌어야 쓰지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1: 그 말도
0: 약간 심리적으로 벌었으니까 아까 이제 추동훈 기자처럼 아, 요 정도 차익이 생겼으니까 실현하지 않았어도 쓸 수는 있어라는 생각할 만도 한데 쓰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다.
3: 그렇죠.
0: 너무 올랐다. 내가 본 것보다 이게 더 비싸다. 뭐 이러면 또 이제 고민하게 되죠.
1: 아까 1715님은 그래도 좀 수익률이 나서 자녀 3명인 다섯 식구가 한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구워 먹습니다. 아직은 집에서. 집에서 사다가. 네. 뭐 이런 효과들이 있어야 사실 또 경제가 돌아가고 또 행복도 이제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또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그 수입 관세 같은 거 낮춰서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또 수입업자들, 유통업자들이 낮아진 관세 혜택은 가져가고 판매는 또 그대로 하고. 이것도 좀 꼬집을 필요가 있죠.
4: 네, 정부에서는 이 관세를 낮췄으면 이 당연히 소비자들이 좀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체감하는 것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사 먹으려고 봤는데 비싸지 않아요 여전히? 뭐 그런 이유가 유통구조에 뭐 있다. 이쪽에서 마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이 균형을 잡느냐의 싸움인데 참 이 부분에 정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거나 더 올랐거나 이런 게 있다면 꼭 잡겠다라는 것이고요. 바나나나 냉장고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입품인데 가격이나 폭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 바나나는 뭐 4% 떨어졌고 냉동고 등은 3% 떨어졌는데 관세를 낮춘 것에 비해서는 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유통 쪽의 문제라는 거다. 이것을 확인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유통 가격까지 다 개입해버리면은 장사는 어떻게 해요? 뭐 이걸 어떻게 또 다 맞춰서 하느냐? 라는 이야기 또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게 참 그쵸. 딜레마적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고 또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고 벌써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원탁기 기자들 알고라는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왜 여행 떠나다가 혹은 길 막혔을 땐 당연하고 휴게소 들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휴게소에는 또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 우리 동네에서는 편의점에서는 싸게 파는데 와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 값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통구조 그 문제를 취재한 한겨레 21 박준용 기자와 휴게소 가격의 민낯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1: 이번에 기사 되게 디테일하게 쓰셨더라고요.
6: 아유 감사합니다.
1: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아예 모셨습니다.
6: 아, 예.
1: 휴게소 가면 저는 그 소떡 이런 게 좋아하는데 예. 소시지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뭐 커피까지 이게 가격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시중에서 우리가 사 먹는 거랑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긴 나죠.
6: 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시중 물가보다 한 20% 정도 비싼 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핫바 이런 게 사실 4,100원 이렇게 됐고
1: 감자류
6: 예. 네, 그 휘교소 전체 평균이 그 정도 됐고 이제 감자 같은 게 4,000원, 그냥 돈가스 11,000원, 김밥 5,500원 이렇게 좀 비싼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 아마 이거는 우리 체감하신 분들 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그렇죠. 거고 그 휴게소 가끔 가면 실속 메뉴라는 게 있다. 착한 가격 상품이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또 품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6: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도로공사 전시행정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 전시행정이라고요?
6: 예. 이게 사실 실속 상품이라는 게 네.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하도 이제 시민분들이 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싼 거를 팔고 있어요라고 정책을 낸 게 이거거든요.
1: 이제 라면 4,000원, 네.
6: 백반 뭐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싸게 팔면은 이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팔수록 손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익이 되게 적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1: 그러겠네요.
6: 근데 그 손실을 전혀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팔라고만 해가지고 예.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최저가 메뉴를 그냥 품절 표시를 해놓거나 이런 공연지책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5,000원짜리 뭐 한 3,500원에 파는 특판 상품들이 있다. 우리가 네. 저렴한 상품도 판다라고 홍보는 해놨지만 점주들은 그냥 그거 팔기 싫으니까 품절 네, 써놓고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저도 핫바 참 좋아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핫바 하나가 5,000원이라 하더라고요.
6: 아, 예, 맞습니다.
1: 평균이 아까 4,1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팔면 또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업체 그다음에 음식점 한 분 한 분 또 점주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6: 예, 맞습니다.
1: 그분들 사장님 손에는 그럼 이게 얼마가 남는 거예요? 구조상. 네.
6: 일단은 이제 4,000원에 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네.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면요. 일단 도로공사가 이제 건물주인 상태거든요. 예. 건물주한테 한 800원 정도 냅니다. 도로공사한테.
1: 네.
6: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1,000원 정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이런 게 한 200원 들어가고 재료비도 한 1,000원. 그다음에 뭐 인건비 빼고 하면은 핫바 하나에 점주분들이 남는 게 한 4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도 안 남는 거죠.
1: 그러니까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점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6: 예,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입점업체 몫으로 뭔가 많이 돌아가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 구조 보면.
6: 예, 구조를 보면은 사실 문제시 될 만한 게 건물주입니다. 이제 건물주는 여기서 이제 도로공사인 거고요. 왜 휴게소가 국가 거니까요. 이제 2025년 기준에 저희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를 봤는데 네. 16에서 23%까지 나옵니다. 이게 일반 상권을 생각하시면 예. 건물주가 한 매출 대비 한 10에서 15%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거의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높은 경우가 많고요.
1: 16에서 23% 정도가 매출에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성격으로 나간다.
6: 예,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수치이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이 올라갈수록 네. 도로공사가 임대료를 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매출이 높아지면은 금액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갈 텐데.
6: 예.
1: 근데 거기에다가 수수료율을 더 높여요?
6: 예. 예를 들어서 매출 30억이면 임대료를 한 매출 대비 한 13% 걷다가 예. 매출 70억이면 한 19%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1: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왜 더 팔아야 되지라는 유인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비싸게 적당히 팔자 이런 이제 문화가 생겨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1: 일종의 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구간처럼 예, 더 많이 벌면 많이 내시오. 네.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도 높게 부담하시오라는 것처럼 도로공사 임대료도 그런 구조예요.
6: 예, 그런 구조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입점한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다 이제 포함이 된 거니까.
6: 네, 맞습니다.
1: 근데 도로공사는 공사, 공기업입니다.
6: 네.
1: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유는 남겨야겠습니다만 그래야 또 회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공기업도. 네. 근데 휴게소 그 임대료 수익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6: 네, 일단은 도로공사가 경영 평가, 이제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이런 결정을 좀 한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제 도로공사가 일단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6: 이제 도로공사 주요 수입원이 사실 휴게소 수입이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거든요.
1: 네.
6: 여기서 한 11조 원, 10조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통행료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민 물가라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10년 정도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가 힘드니까 휴게소 수입으로라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우리 경영 성과를 만들자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1: 통행료를 못 올리니까 임대료라도 올리자.
6: 예, 맞습니다.
1: 이걸로라도 우리는 벌어야 된다. 사실은 공기업도 경영평가 계속 받고
6: 네.
1: A등급이나 B등급의 얘기에 따라서 또 직원들의 또 성과급도 달라지고 예, 그렇죠. 임금체계가 또 달라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짜내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네가 사 먹는 휴게소 음식점 그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고. 근데 도로공사만 그런 임대료를 받고 끝나느냐.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6: 예, 그게 아니죠. 사실 휴게소 내부에 또 복잡한 구조가 좀 있습니다.
1: 예.
6: 이제 휴게소 운영회사 내부에서 약간 다단계식 구조가 있는데요. 이제 도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통해서
1: 네.
6: 휴게소 운영회사한테 이제 임대를 해서 운영권을 이제 휴게소 운영회사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 휴게소 운영회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재임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회사인데
1: 예.
6: 운영권을 받아왔으면 푸드코트만 또 다른 회사한테 주는 거죠.
1: 아,
6: 그런 식으로
1: 임대 재임대.
6: 예, 예, 그런 식으로 쭉 다단계로 되다 보면 이게 결국엔 떼가는 주체가 많아지잖아요.
1: 그럼 또 다 마진 남겨야 되니까.
6: 예, 그러면은 점주 목숨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또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1: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바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그러면 이게 규정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를 받은 업체가 재임대를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처럼.
6: 예, 사실은.
1: 월세 우리가 월세나 네. 전세 들어가도
6: 네.
1: 재임대 금지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6: 사실은 이제 재임대를 사실상 못하게끔
1: 네.
6: 계약서상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업계 관행적으로 약간 이걸 오해하는 방법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물품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로 좀 피해 나가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1: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이거 이제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 구조의 문제점을.
6: 예, 맞습니다.
1: 또 취재해보니까 음식 가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면서요?
6: 네, 엄청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요.
1: 예.
6: 일단은 이제 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운영사들이
1: 예.
6: 장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입점 업주분들한테 원래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소비를 하게 되면 그 핫바 매장에 예를 핫바를 산다고 하면 핫바 매장에 그 돈이 매출이 가는 게 아니라 휴게소 운영회사가 가져가서 아, 나눠주는 구조예요.
1: 나중에 정산해 주는 구조예요.
6: 네, 돈을 근데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안 주고 버티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며칠이라도 정산을 늦게 해주면
6: 예.
1: 그 금융적인 수익이 더 생겨버리니까.
6: 네, 맞습니다.
1: 바로 안 주고 정산 그게 뭔가 주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6: 다달이 하게 돼 있는데요.
1: 예.
6: 이게 이 다달이 미지급을 해놓고도 아. 사실은 휴게소 운영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 너희는 그냥 오늘부터 방 빼라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거죠.
1: 그 누가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뭔가 구조가 없어요?
6: 이거는 무조건 사실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1: 그게 올라가다 보면은 도로공사가 최상단에 있으니 거기에서
6: 예.
1: 그것도 잘 운영이 되는지를 견제감시 해줘야 하는데
6: 네.
1: 중간에 임대, 재임대 받은 그 사업자들이 갑질을 해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6: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감시를 할 수 있어도
1: 예.
6: 그 도로공사 퇴직자분들이 휴게소 운영회사에 채용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약간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
1: 아.
6: 이게 약간 무마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었던 거죠.
1: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6: 예.
1: 그 임대, 재임대 받아서 중간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의 다는 아니겠으나 상당 부분 가 있어요.
6: 예, 맞습니다. 네.
1: 그 도성회라고 하나요? 퇴직자 단체
6: 이름? 예, 도성회라고 합니다.
1: 여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무슨 뭐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6: 예, 이 도성회가 예전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휴게소 운영하는 회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차려가지고 직접 정관 창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 취업이 아니라 정관 창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휴게소의 이권을 계속 빼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중간에 탈세 혐의가 발견이 돼서 어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감사를 속적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 도성회 물론 이제

0: 노동자 퇴직자분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뭐 복지라든지 또 우리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따로 이제 만든 민간 단체인데 또 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1: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휴게소업을 계속 관리를 해왔고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건데 무슨 이제 어쨌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이제 공공 재원이 이제 사적 수익화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크다고 보입니다.
0: 그러면은 그 물론 뭐 도로공사 퇴직자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했느냐 공정했느냐 이런 건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1: 예, 그동안 이제 투명하지는 않았던 거죠.
0: 3117 쓰시는 분이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도 너무 비쌉니다. 원 플러스 원은 아예 없고 휴게소 문제도 좀 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예. 그건 또 이제 편의점이랑 업체가 또 운영사가 또 따로 있고
1: 예 맞습니다.
0: 이정현 님이 실속 메뉴 착한 가격 메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없어서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을 오늘 알려주셨고 8388 쓰시는 분이 바빠서 휴게소 식당에서 돈가스 만 원에 사 먹긴 하는데 정말 돈이 아까울 정도라고 시중에 파는 거랑 비교하면 6천 원 정도 받으면 좋을 음식을 실속 상품이라고 만 원을 받으니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휴게소 맛집들도 많이 유명해지고 음식들 되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실망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재료가 좀 좋은 거를 못 쓰는 것도 결국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휴게소 내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좋은 재료 써서 더 싼 값에 더 많은 분들 잘 모시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또 한계가 있으니 네. 이번 사례를 보고 좀 제대로 좀 고쳐야겠네요. 한겨레 20일에 박준용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아까 한 2%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1.1% 정도로 낙폭을 좀 좁혔네요. 7,408. 코스닥은 0.47% 오른 1,204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5원대, 오늘은 60원대 중반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 2부 시간으로 가는데요. 뿌리 깊은 제조업,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중국이 최근에 수출 통제하는 황산에 대해서 이야기 또 재밌게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에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용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4: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고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공기질도 깨끗해서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실내만 있기에는 아쉬운 날씨인데요.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산책이라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고요. 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해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며 갈수록 따뜻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을 계기로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들도 교전 사실을 전하면서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소식통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무인항공기 두 기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유 유조선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소유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선박 소유주가 누구인지 승선원 중 부상자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차이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러 국가의 상선 여러 척을 잇따라 공격했다면서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선박의 공격 사례를 거론한 뒤 중국 유조선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현지 시간 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HMM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나무호는 예인선으로 두바이 항구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나무호는 계류장에 접안한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155mm 국사포 무기체계를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올해 중에 남북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 배치 예정인 3개 대대의 신형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형 평곡사포 무기체계 전략적 가치에 대해 방사포 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의 교체 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 60km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 지인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인근에서 전 남자친구가 자주 나타난다는 외국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입건한 뒤 범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여고생 살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 수지는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56% 증가했고 수입은 592억 4천만 달러로 17% 늘었습니다. 해외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에만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거세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태풍 수준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드릴 건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5월 8일이니까 또 가까운 또 소중하신 고마운 우리 부모님께 꼭 한번 연락을 또 드리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 매점매석이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잔뜩 사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시중에 풀지 않는 행위를 말하죠. 나중에 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려고. 최근에 보니까 주사기를 이런 식으로 이른바 쟁여놓는 사람들이 또 걸렸다고 하죠. 대통령도 그거 다 몰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세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3008님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곤장 100대씩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은 예,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7089 쓰시는 분께서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들은 돈 벌겠다고 하지만 손해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원자재 수급 자체가 또 어려워서. 이정은님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플라스틱 숟가락, 비닐 등 가격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4315님은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매점매석했어야 하는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사실 요거는 이제 많이 사놓고 예,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생각난 김에 증시도 한번 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아까 2% 이상 빠지던 코스피가 현재는 0.7%로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7430. 근데 참 희한한 게 코스피가 낙폭 줄이면서 올라오니까 코스닥은 상승폭을 내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1%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은 0.3%대로 상승폭이 줄었고요. 1203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1.6%, 하이닉스는 0.3% 약세. 이것도 하락폭을 좀 좁힌 거고요. 현대차가 오늘 6.8% 오르면서 오랜만에 61만 원대 회복을 했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중공업, 또 원전 조선 관련주들 오늘 좀 반도체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내에서도 코오롱 티슈진, 삼천당제약, 리가켐바이오 등등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 오르는 등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3원대, 1463원대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중국 정부가요 최근에 자국 기업들한테 황산 수출을 멈추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황산, 황 과연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황, 황산 이야기예요.
2: 네네.
1: 이게 화학공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2: 화학공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산업의 쌀.
2: 예, 네. 지난번에 뭐 나프타, 에틸렌 이런 것도 쌀이라고 했는데.
1: 왜 이렇게 쌀이 많아요?
2: 예, 약간 보리 정도는 뭐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황산. 예, 쌀도 뭐 요즘 같은 시절에는 좀 크게 쳐주면 쌀도 네. 충분히 될 만한 물질입니다.
1: 네.
2: 우리가 산성물질 하면 뭔가 이렇게 녹이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뭐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뭐 이런 것들이 오다 가다 이제 한 번씩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좀 제일 만만한 게 황산입니다. 이게 생산되는 양도 많고
1: 예.
2: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산성물질을 뭔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황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산성용액에 뭘 녹여야 된다 이럴 때 황

0: 황산이 거의 뭐 웬만하면 질산이나 염산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 황산 쓰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금속 같은 거를 뭐 가공하기 위해서 산성용액에 녹여야 된다.
1: 네.
0: 아니면 뭐 돌 같은 성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돌을 뭐 빻아가지고 산성용액에 한번 녹여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황산을 대량으로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금 친숙하게 황산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물체 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좀 그대로 볼 수 있는 걸로는 그 자동차 배터리 있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큰 주 배터리 말고요.
1: 아, 옛날
0: 일반,
1: 배터리.
0: 예, 일반 휘발유 차에도 들어있는 그 배터리. 네모나게 생긴 거.
1: 납축전지.
0: 예, 납축전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주 재료가 납축전지인데 납하고 황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특별하게 만든 거 아니면 대부분 약간의 황산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그 용액.
0: 네. 그래서 납축전지가 뭐 이렇게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혹은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뭐 누액이 생긴다.
1: 아.
0: 네, 배터리 액이 새어나왔다라고 하면.
1: 그 손 만지죠.
0: 네, 그거 만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맞아. 하는 게 거의 기본적으로 황산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가격이나 오랫동안 써도 뭐 계속 유지되는 거나 이런 걸로 따지면 납축전지만한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자동차에도 뭐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납축전지가 끼어있는 수가 꽤 있고요.
1: 네.
0: 리튬이온 배터리가 줄이긴 합니다만 끼어있는 수가 꽤 있고 뭐 그런 용도 아니라도 뭐 비상용 배터리 같은 게 어떤 시설에 장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납축전지가 장치돼 있는 사례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의 배터리지만은 아직까지도 싸고 뭐 성능이 괜찮고 또 오래가고 튼튼하기 때문에 황산과 납으로 만드는 납축전지가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왠지 뭐 동물에 비유해서 나온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습기 제거하는 걸로 물 먹는 뭐
1: 아.
0: 동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황산을 쓰지는 않는데요.
1: 네네네네.
0: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좀 공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습기 제거하는데도 황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황산으로 습기를 제거해요?
0: 네, 황산이 짙은 황산이 있으면 이 황산이 주변에 있는 습기를 좀 빨아들여가지고 점점 묽어지려는 성질 뭐 이런 게 아. 나타나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럼 황산이 묽어지면서 양이 많아져요?
0: 네, 그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장치를 잘 해놓으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습기 제거할 때도 황산을 사용하고요. 아까 황산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녹이는 화학 반응에서 산성이 필요할 때 뭐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네네.
0: 그 중에서도 황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을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면 비료 만들 때 황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료요?
0: 네, 비료는 사실은 그냥 저 넓은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막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온 세상의 들판에다가 다 뿌리는 거니까 비료는 한번 만들면 진짜 많은 양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싼 값에 생산이 돼서 이 세계 곳곳으로 이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비료 만들 때 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황산에는 황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황산을 비료 만들 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황산을 이용해서 만드는 비료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계 비료를 만들 때 황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이건 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뭐 질소 비료, 가리 비료, 가리가 가리가 이제 칼륨이고 요즘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 비료라고 해서 질소, 포타슘, 인을 3대 비료의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 포타슘이 뭐라고요?
0: 포타슘이 칼륨이요. 예, 비료계에서는 가리 비료라고 흔히 많이 합니다. 한자어로 써가지고.
1: 그 이름을 왜 자꾸 중간에 바꾸는 거예요? 헷갈리게.
0: 이제 영어식으로 바꾼다고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1: 나트륨도 이름 한번 바꿨죠.
0: 소듐으로 바꿨죠. 예, 그래서.
1: 안 그래도 그 외우기도 힘든데 중간에 자꾸 바꿔가지고.
0: 예. 그래서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칼륨이란 말을 과거에 워낙에 광범위하게 많이 그쵸. 쓰고 있었고 또 좀 심하게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된 면이 있고.
1: 예.
0: 이게 또 화학 분야에서만 바뀌다 보니까 뭐 농업이나 공업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다 같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있는데요. 뭐 일상적으로 농업에서는 이제 이 뭐 가리 비료, 칼륨 비료라고 하는 게 포타슘 비료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0: 오늘 이야기할 것은 질소도 아니고 가리도 아니고 인인데요. 인 같은 경우에 인이 많이 들어 있는 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 비료를 만들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돌을 녹여 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인 들어 있는 돌 녹인 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료를 만드는데 그럴 때 그 돌을 처리를 할 때 황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 들판에다 뿌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양의 황산이 필요하겠죠.
1: 그러겠네요.
0: 그래서 이쪽에 황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공업적으로도 용도가 굉장히 많고 그 공업에서 나오는 이 비료가 농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황산 수출을 잠근 거는 중국의 여러 가지 공업적으로 황산 용도도 많거니와 중국은 또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의 비료 수급이 안 되면 중국 전체 국민들 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겸사겸사 했기 때문에 황산을 잠그자.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농사도 못 짓게 된다라는 판단을 중국 정부에서 하지 않았을까.
1: 아니 근데 그렇게 황산이 많다면서요? 근데 네. 뭐 중국에서 황산이 갑자기 뭐 부족해졌어요?
0: 왜냐하면 아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황산이 나올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출처가 황으로 황산을 만드는 건데
1: 네.
0: 황을 만들 때 석유를 사용합니다.
1: 아,
0: 그렇다 보니까 요즘 석유 값이 오르다
1: 때문에.
0: 보니까 예, 석유가 잘 손에 안 들어오면 황도 잘 손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황산도 좀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 그 높은 분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그 작전 쓰는 거를 어떻게 제가 뭐 모든 그런 방향을 다 예측할 수 있겠냐마는 황산이 워낙에 사용되는데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런 원재료 수급이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황산을 잠근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별의별 무슨 화학 반응에서 황산이 사용되는 게 많습니다.
1: 네.
0: 무슨 약품을 만들 때나 아니면 뭐 페인트를 만들 때나 세제를 만들 때나
1: 네.
0: 뭐 심지어 옷감 만들 때 이럴 때도 황산 사용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북도의 풍기에서 인견이라는 게 많이 나온다고
1: 네,
0: 하죠.
1: 풍기 인견. 네,
0: 그래서 인견으로 옷 만들면 여름철에 옷이 뭐 냉감 소재라 가지고 냉장고 뭐 바지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1: 냉장고
0: 그 풍기
1: 바지.
0: 인견이라는 게
1: 예.
0: 인견이라는 게 사실은 인조견 그러니까 견이라는 게 비단이라는 뜻이죠.
1: 예.
0: 그래서 인공 비단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화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비단하고 비슷한 재질을 만들어낸 게 인견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견은 또 본격적인 합성 섬유로 보지는 않는 게 합성 섬유라고 하면 뭐 나일론이라든가 아크릴계 뭐 섬유 이런 거를 합성 섬유라고 많이 하는데
1: 네.
0: 석유에서 나온 물질을 가공을 해가지고 옷감인 뭐 나일론 같은 걸 만들어내면 합성섬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견 같은 경우에는 주재료는 석유가 아니고요.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그런 원래 섬유소를 품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솜에서 이 실을 짜내는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쓰기 좋은 섬유소를 그대로 자연 상태에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을 빼내가지고 옷감을 만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인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는 옷감이 안 될 만한 섬유소를 풀 같은 데서 뽑아낸 다음에 그 섬유소 셀룰로스를 가공을 해가지고 비단처럼 인공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옷감 형태로 빼내는 거를 인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합성 섬유와 자연 섬유의 좀 중간 상태 같은 거죠. 인견 만들 때 이 섬유소를 뽑아내가지고 굳혀가지고 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황산 같은 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옷감 만들 그거 말고도 나일론 만들 때도 황산 쓰는 경우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별의별 데 뭐 사진 필요하다 그러면 황산이 심심하면서 사용되고 하다못해 이런 거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도 가끔 배울 텐데요. 벤젠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벤젠 우리가 뭐 세탁소에서도 옷에 기름때 뺄 때도 사용한다는 벤젠. 그 벤젠에다가 황산을 섞어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벤젠 술폰산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다가 가성소다를 다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콜베 슈미트 공정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공정을 이용을 하면
1: 예.
0: 그 물질이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1: 하나도 모르겠네요.
0: 네, 이거 여드름약이고요. 뭐 짧게 말하면 여드름약이고요. 살리실산을 다시 한번 가공해서 반응을 시키면 아스피린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약품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황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업 과정에서 산성 용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심심하면 들이댈 만한 게 황산이다. 그 산업계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황산의 용도는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그만큼 중요한데 황산
0: 네.
1: 수출량을 중국이 줄여버리면
0: 네.
1: 수출을 안 해버리면
0: 네.
1: 우리나라 비롯해서 뭐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0: 그래서 없는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별로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1: 예.
0: 이 황산이라는 게 뭐 길가다가 황산이 막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집 앞에 요즘 왜 이렇게 황산이 많아 이렇게 되는 일 없잖아요.
1: 아, 큰일 나죠 그럼.
0: 예, 그 뒷산에 가니까 야, 황산이 요즘 많이 있더라. 좀 뜯어보자 이런 경우 없잖아요.
1: 네.
0: 황산이 이제 공업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고 화학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황산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황산이 이렇게 공업적으로 생산되어야 되는 제품이자 그 나라의 수많은 제조업 현장 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1: 네.
0: 그 나라의 황산 생산량으로 그 나라의 공업 수준을 가늠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요즘은 뭐 무슨 여러 가지 첨단 공업 기술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만 뭐 얘기하는 게 조금은 좀 뒤처진 수치긴 한데요.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황산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황산 수출량을 중국 뭐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양은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수출하는 중국의 황산 수출량을 1년에 한 500만 톤이다. 600만 톤이다. 요 정도 보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하는 황산 수출량이 한 200만 톤에서 300만 톤 사이를 봅니다. 그래서

0: 서울은 뭐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황산을 잠그고 세계로 안 보내면 황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겠죠.
1: 네.
0: 그러면 아무래도 황산 시세 때문에 국내 산업에 여러 가지 그런 좀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일시적으로 아 우리는 공급선이 중국에서만 항상 황산 사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황산을 사달라고 어디에다 얘기를 팔아달라고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공급선에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황산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쟁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이 황산 수출 안 하면 이쯤에 한국 황산을 세계에 좀 팔아보자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딴 나라에 비하면 중국 황산이 빗장 건 거의 영향은 우리나라는 좀 적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이 경봉님이 요소 사태 생각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황산 가지고는
0: 요소처럼은 안 될 겁니다.
1: 네. 박성춘님이 원유 정제하면 황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황 자체는 엄청 싸요 이렇게도 말해주셨고 많이 알고 계시네요.
0: 네.
1: 그리고 9732님 도금 회사에서도 황산 써요라고 알려주셨어요.
0: 네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우리가 황색, 노란색 하잖아요. 그게 여기 황에서 온 거예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것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그거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1: 예.
0: 황산이 이제 누르는 황자에다가 아니 황산이래 황산을 황으로 만들거든요.
1: 네.
0: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황을 태워가지고 가공을 하면 물로 가공을 하면 황산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황이 많이 있어야 황산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황산이 저절로 생길 만한 그런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부산물로 황산을 빼내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황이 황산의 주재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을 두 글자로는 이제 유황이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황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르는 황자, 누렇다는 뜻이고요.
1: 네.
0: 유자는 그게 이제 유황유자입니다. 예. 그래서 유황이라는 뜻의 환자가 유자로 따로 있어요.
1: 다른 거예요?
0: 네.
1: 황이랑 유황이랑 다른 거예요?
0: 같은 겁니다.
1: 같은
0: 황이랑 유황이랑 같은 건데 이제 두 글자로 말할 때 유황이라고 합니다.
1: 네.
0: 좀 이렇게 구분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황이라는 말을 줄여서 황이라고 부르잖아요.
1: 예.
0: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황이라는 말을 줄여서 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산이라고 부른 거를 중국에서는 한자로 유산이라고 씁니다. 리우스완이라고 해가지고 유산이라고 일본에서도 유산이란 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황의 전통이 사실은 옛날부터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발음 중심으로 한글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황산하면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자로 누를 황자를 써버리면 황산이라고 쓰면 아 산인데 노란색 산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를 황자의 노릇한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또 황산이 노란색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유황에서 황자를 또 황자가 더 쉬운데 황자를 사용 안 하고 이 유자를 떼와가지고 유산 뭐. 유화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핏 보면 한자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기율표 같은 걸 보면 황이라는 원소도 누를 황자로 표시를 안 해놨고 이 유황이라는 뜻의 돌석자에다 흐를 유자가 있는 이 흐를 유자의 오른쪽 변이 있는 그 유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 긴급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1918님이 유황오리는 황을 먹여서 키운 건가요?
0: 자연적으로 황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몸속에 황 성분, 황 계통의 그런 물질들이 좀 더 많이 쌓인 거는 이제 유황오리라고 하죠.
1: 그 뭐 먹이면 뭐 좋아져요? 뭐 나쁜 거 없죠?
0: 아니, 벌써 이 얘기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황이라는 게
1: 네.
0: 무슨 이유에선지 생물들도 그걸 많이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생물들도 많이 사용하는 성분.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있죠.
1: 네.
0: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약간의 황이 있어야지만 몸에 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다들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필요한 성분들 중에서도 황이 원소 상태로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황이 재료로 좀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황이 사람이 부족하면 안 되죠.
1: 네.
0: 그렇다고 해서 황 퍼먹거나 이러면 큰일 나고요. 그런 거 아니고. 황이 반응을 해서 생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사람이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오리한테 막 황을 막 퍼먹였다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0: 오리는 뭐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고기에 다른 단백질보다는 황이 좀 풍부하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평소에 잘 안 드시는 분에게는 좀 좋을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기 그게 이 호르몬이 없으면 당뇨병 걸린다라고 하는 인슐린 같은 그런 물질 있잖아요. 호르몬.
1: 예.
0: 그런 거에도 안에 그게 생기려면 황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생물이 살기 위해서 황이 항상 조금 필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0: 그게 좀 조금 이따 뒤에 드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다시 예, 아까 그 황해 뿌리로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뭐 고려 시대 뭐 삼국 시대 이럴 때부터 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뭐 그런 황 뭐 냄새나고 특이한 물질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고려 시대 말 이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기술상의 큰 변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황이 필요해졌을까요? 그때 뭐가 탄생했길래? 고려시대 말이에요. 뭐가 탄생했길래?
1: 화약이요?
0: 네, 맞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잘 짚어주시다니. 고려시대 말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뭐 유명한 화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문선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약을 만들 때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화약을 만들 때는 부재료로 항상 이 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황이 있어야지만 화약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서 보니까 이 화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대포라든가 로켓 같은 무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야 우리가 중국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북방 민족의 공격, 일본의 공격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약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막대한 양의 유황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화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게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기에 유황 같은 걸로 화약 만들던 그런 게 그냥 특수무기를 신기하게 조금 만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선왕조실록 1447년 음력 12월 3일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이.
1: 예.
0: 세종 임금님이 아 무기가 부족하니까 북쪽에 국경 지역에 이 주화라고 하는 로켓 무기를 예.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이날 하루에 북방에 보내라고 했던 로켓이 한 몇 발 정도를 보냈을까요?
1: 하루에요?
0: 네, 하루에. 몇 발 정도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로켓을 부지런히 생산을 해가지고 국경지대 보내라라고 했을 때 한 몇 발 정도를 만들었어요?
1: 조선시대에 그래 한 1000발 정도 많은 거 아닐까요?
0: 네, 이때 2만 발 정도 되는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대마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북방민족이나 아니면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쳐들어오면 우리가 사람 머릿수로 창칼 들고 싸워서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하면 이 로켓 무기 화약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세종 임금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막 대량 생산해가지고 요즘에 정말 총이나 총알 쓰듯이 엄청난 양을 쌓아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이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1: 네네.
0: 갑자기. 근데 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황이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무슨 온천이라든가 화산 같은 데 이런 데서 뭐 유황 냄새 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우리나라에 막 화산이 있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 황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화산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화산 옆에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데서도 황을 막 캐다가 팔거든요. 황 인도네시아의 되게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황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황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주변에서 보기에 이런 화산 많고 황 많이 나올 만한 가까운 이웃나라가 어디였을까요?
1: 일본?
0: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황을 구하려고 되게 조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뒤틀리게 되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일본하고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화약을 만들어야 되는 용도가 되게 큰데 그거를 위해서 일본에서 황을 사오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황을 일본에서 막 사가면서 이 황 왜 이렇게 많이 사갑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네 나라하고 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할 수는
1: 당연히
0: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황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국내에서 황을 캐려고 진짜 별의별 노력을 다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황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때 기록 보면 진짜 좀 애절한 기록 같은 것도 있습니다. 1625년 음력 10월 13일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1: 네.
0: 황을 되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냐면
1: 네.
0: 황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약간 요정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이 어미 황이 있고 그 황을 잘 돌봐주면 황이 새끼를 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격동 있죠. 지금 저기 경복궁 옆에 미술관 있는 그쪽에
1: 예, 예.
0: 그쪽이 이제 황 창고로 황이 많이 있는 곳으로 황의 약간 둥지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미 황을 구해가지고 잘 묻어놓으면 땅속에서 새끼를 쭉 치는데 그러면 황을 많이 불릴 수 있다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믿고 이랬거든요.
1: 식물처럼.
0: 네. 그래서 황을 너무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전국 각지를 찌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황 나는데도 겨우 찾아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인 황 생산 대국, 황산, 황으로 만드는 황산 생산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와, 재밌습니다. 이게 황이 진짜 많이 쓰이고 있고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그 황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 체계도 더 이제 선진화할 그렇죠. 수 있었던 거고.
0: 있었던 거죠.
1: 그 유황 온천 그 아까 유황이 황이랑 똑같은 네네네. 거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거기는 그럼 이제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1: 왜 그 달걀 썩은 냄새 난다라고
0: 그렇죠. 하셨습니까? 황?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달걀 썩은 냄새라는 게 이제 황이 변화해 가지고 황화수소 같은 물질이 생기면 이런 게 이제 보통 화장실 냄새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달걀 썩은 냄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네. 그 달걀도 그 속에 있는 영양소 중에 아까 생물이 사용하는 영양소 중에 의외로 황 들어 있는 게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성분이 달걀에 좀 많이 노른자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고게 변화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물질을 내뿜으면 사람이 맡기 아 썩은 냄새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1: 오 신기하다. 그 8515님이 성냥에도 황이 들어가는 거 맞죠?
0: 맞습니다. 네,
1: 그 대표적이죠.
0: 네. 그래서 성냥이라는 말 자체가 돌에서 뽑아낸 유황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석류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거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성냥 성냥 성냥 성냥 하다가 성냥이 되었다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유황이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공급된 다음에 옛날에 막 부싯돌로 불 피우거나 뭐 이렇게 나무 비벼가지고 불 피우려면 라이터 없을 때 불 피우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도 다 온돌에 뜨뜻하게 불 지피면서 밥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불 지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불씨 옆집에 얻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게 큰 일이고 막 이러던 게 조선시대의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거죠. 유황을 이용해서 불 잘 불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제품을 석류황이라면서 팔았는데 그 말이 좀 변화해가지고 이제 성냥이라는 현대적인 제품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성냥 이렇게 보면 이제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에 대가리 네네. 부분이 황이에요, 아니면 그 스크래치 하는 부분이 황이에요?
0: 대가리 부분이 제가 대가리라고 해도 되나요? 예, 네, 그 부분이
1: 그게 이제 생물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네, 아 그렇죠, 뭐 생선 대가리 이런 거죠.
1: 네, 맞아요.
0: 아 근데 성냥도 네, 하여튼 예, 네, 그
1: 뭐 이 부분 어릴 적에 저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 잘라가지고 엎어놓은 다음에 라이터로 태우면 밑에 노란 액체가 나와요.
0: 아.
1: 그걸 손가락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비비면 그러면... 손가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막 마술을 하고 그랬거든요.
0: 비비는 부분도 그럼 황을 좀 쓰나요?
1: 그런 거
0: 비비는 부분 노란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왔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 막대기에다가 그 짝대기 부분에다가 황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성냥이라고 불렀다라는 설이죠.
1: 야 이게 진짜 쓰이는 데가 엄청 많네. 아까 그 약품 여드름약,
0: 네네.
1: 아스피린
0: 네네.
1: 거기에도 들어간다고 네네. 했고
0: 무좀약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황산 황 이용해서 만든 경우 많고요.
1: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어디에 들어갈까요?
0: 황 사용하는 용도 뭐 또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약품 이런 거에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고 또 하나 요거는 신발 공장 이런 데서 근무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무장갑 공장 이런 데서 근무해 보신 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1: 네.
0: 고무라는 게 원래 전통적으로는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고무나무에서 뽑아내는 그 액체잖아요. 그죠? 네. 진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굳혀놓은 게 이제 고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기념품으로
1: 사오죠.
0: 라텍스 베개 이런 거 막 사오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게 이제 순수 라텍스를 그렇게 갖고 수액을 그대로 굳혀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내놓으면 수액 굳혀놓은 거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 좀 질질 녹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고무 장갑이나 고무 장화나 뭐 고무로 된 제품이 처음 개발했을 때는 따뜻한 날씨에 이 고무가 질질 녹는 게 정말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무라는 게 유용해진 이후에도 실용적으로 튼튼하게는 한동안 한 뭐 몇백 년 동안 못 쓰고 있었어요. 고무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건데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알게 된 이후에도 실용 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뭐 재미삼아 갖고 놀 수 있는 고무 공 이런 거나 만들지. 그런데 19세기에 미국의 구디어라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고무에다가 황을 타가지고 약간 쪄주면 이 황이 마치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고무를 좀 굳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공정을 황을 넣어준다라고 해서 가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거의 모든 고무 제품은 황을 넣어서 한번 가황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탱탱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공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발이나 고무신이나 고무장갑 이런 거 만들 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그 고무 진액, 고무 수액 그걸 사와가지고 그거를 틀에다 놓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황을 타가지고 한번 쪄주면 그 모양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양한 모양의 이상한 무슨 장난감이나 모양을 마음대로 이 찍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거 만들 때 옛날에 이렇게 고무로 조그만한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애들끼리 뭐 이렇게 뭐 로봇 모양이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뭐 애들끼리 그걸로 따먹기 하고 뭐 이런 네, 건 동네에서 네. 하지 않았나요? 너무 옛날 얘기 했나요? 하여튼 그런 식의 조그만한 장난감 같은 것도 고무로 만드는 게 굉장히 과거의 기술이 떨어질 때는 특히나 유용하고 편리했는데 그 이유도 고무가 평소에는 흐물흐물한데 황을 조금 탄 다음에 쪄주면 탱탱하게 굳어지는 이 가황 공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최지현님이 설탕 만드는데도 황이 들어간다던데요. 로봇이고?
0: 설탕 만들 때 어떻게 황을 쓸까요?
1: 아, 조을화님은 그럼? 네. 그 유황비누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나요? 뭐 이렇게도 보내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0: 네, 그 효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비누 네. 같은데도 이렇게 황을 이용한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피부에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치는 약품 같은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한 제품들이 좀 개발돼서 나오는 경우 있죠.
1: 오구사형님이 황은 미용실에서도 사용을 한다는데 모발 구조상 이황 결합선 시스틴을 가지고 펌을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0: 시스틴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그런 황이 들어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1: 와,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재미도 있고 처음에 네. 그래도 인류가 황이라는 네. 걸 발견을 처음 딱 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을까요?
0: 그러니까 황이라는 건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온천이나 화산 같은 데서 이렇게 보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정도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제 18세기에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화학혁명의 시기가 찾아오면서 네. 이 온천에서 보던 그 황이 예를 들면 또 뭐 동물 속에도 들어있고 식물 속에도 들어있고 뭐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하나 굉장히 좀 재밌는 게 1990년대 이 얘기 지나가다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산성비가 굉장히 위험한 환경 오염이다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듣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시대 때는 이제 뭐 속설로 무슨 뭐 산성비이기 때문에 비 맞으면 머리카락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돌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산성비 얘기는 좀 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성비 문제가 지금까지 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시대 때보다 지금 인구도 더 많아지고 자동차도 더 늘어나고 산업도 더 발전했는데 산성비 문제가 악화되기보다는 조금 개선됐어요. 그래서 그 산성비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뭐냐? 바로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이라는 성분입니다.
1: 이산화황.
0: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장치를 이용을 하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산성비의 매연에서 이 원인물, 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 말고
1: 예.
0: 아예 연료가 타면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니까 연료 속에 박혀 있는 오염 물질의 근원이 될 물질을 아예 걸러 가지고 연료를 판매해 보면
1: 모아서
0: 예, 그러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태우는 석유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에 하나하나 새로 이산화황 같은 산성비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일일이 다 붙이는 건 힘들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아예 석유를 팔 때 그 매연이 생길 만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싹 뽑아내가지고 팔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태워서 이산화황이 될 수 있는 그 원인 물질이 바로 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 정유 공장에서는 다 이거를 탈황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 속에 들어있는 석유 속에 들어있는 나중에 태우면 오염물질이 될 황을 다 빼낸 다음에 석유를 판매를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석유라는 게 어떻게 해서 원래 애초에 탄생한 겁니까? 먼 옛날에 공룡시대에 살던 조그마한 바다생물들이 변화해가지고 석유가 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바다생물의 몸속에서도 그 몸속에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했기 때문에 황 성분이 조금씩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수억 년이 지나서 석유 속에서도 황으로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황산이 잘 되는 겁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나라 정유 시설이 워낙에 크고 기술 수준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황을 다 걸러내 가지고 깨끗한 석유를 만든 다음에 황을 판다. 그 석유를 판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황 한 가지만 가지고도 들을 게 정말 많은데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정리해 드리고 이야기 곽지식 작가랑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우리가 진짜 황, 유황 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랑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황을 제거하는 공정이 탈황 공정. 네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0: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원래 뿌리를 생각을 해보면 환경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고 산성비가 생기지 말라고 탈황을 하자라고 네네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황을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더러운 거 걸러낸 거니까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만 순수하게 따로 모아내면 그 황 자체를 판매를 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무공장에도 팔고 그 황을 태워가지고 황산을 만들면 그 황산도 온갖 황산 필요한 별의별 공장에 그쵸, 다 팔 수가 있으니까 그 걸러낸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원료가 되어서 이거 돈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유공장이 워낙에 이제 크고 특히 이제 이 석유 업계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거든요. 네. 석유에 황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네. 황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의 성분 같은 거 보면 마늘이나 양파 같은 데도 황 성분이 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석유에도 황이 많이 끼어 있으면 황이 좀 시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워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그런 석유 먹어보면 아 시큼해 이런 거 절대 아닌데 네. 그냥 이제 소거 비슷하게 석유 업계에서는 황이 좀 많이 들어있는 원유는 약간 사워하다 시큼하다 이런 말을 하고요. 예. 그에 비해서 황이 별로 없는 원유는 좀 스위트하다, 달콤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1: 근데 아, 원유 종류의 스위트 크루드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0: 스위트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절대 먹으면 달콤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안에 황 함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정제할 때 조금만 황을 빼내도 태웠을 때 오염물질 별로 안 생겨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1: 경질류를 스위트 크루드 오일 뭐 이렇게
0: 그런 경우가
1: 하더라고요.
0: 많죠. 아.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값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 두바이 이런 데서 들어오는 기름이 예. 대체로 황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좀 사워한 편입니다. 시큼한 편이에요.
1: 중질류.
0: 진짜로 시큼하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네.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유공장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유공장은 두바이 기름에 맞춰서 최적화돼 있다 이런 말 많이
1: 예.
0: 하잖아요.
1: 예.
0: 그 최적화돼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 중요한 게 그렇게 황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유하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공장이 들어가는 게 황을 많이 빼내고 그렇게 많이 빼내진 황을 또 어디에 정기적으로 팔고 이런 거에 맞춰서 공장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황이 더 많이 생기고 황장사, 황산장사도 하기 더 좋은 환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름 자체로는 단가가 더 싼 이 사워한 시큼한 두바이 기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팔 수 있는 황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잡히는 게 환경 보호를 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도랑치고 가자 잡고.
0: 네, 저는 도랑치고 가지 않고도 되게 좋군요. 저는 이걸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라고 하는데요.
1: 진짜.
0: 보통 우리가 환경 보호라고 하면 아 이거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뭐 이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네가 참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1: 아하.
0: 근데 이렇게 환경 보호를 하면서 얻어진 제품을 돈 벌고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면 이거는 그렇게 강요를 안 해도 황장사하려고 일부러 최대한 황을 많이 빼내지 않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러면 산성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꼭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유업계에서는 이 황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2021년에 이 우리나라 울산의 공장 크게 돌리는 정유회사에서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저기에 보도자료 돌린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황 수출을 했어요. 아까 인도네시아의 화산 지역의 네. 황이 특산물이거든요.
1: 황을 계속 판다고 하던
0: 네,
1: 나라에.
0: 근데 황이 나라 땅에서 그냥 나온다는 나라에 우리나라는 야.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에 석유도 안 나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해온 기름을 정제하면서 부산물로 남는 그 황을 가공한 거를 황이 그냥 땅에서 철철 나오는 나라에다가 이게 품질로 더 좋고 단가도 더 좋다라고 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 탈황 공정 관련해가지고 좀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재미있는 게 탈황을 할 때 그러니까 석유에서 황을 빼낼 때 네. 황을 뭔가로 이렇게 잡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잡아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바로 수소 기체입니다.
1: 수소.
0: 그래서 정유 공장에서 그 기름에다가 말하자면 수소로 한번 이렇게 샤워를 한번 시킵니다. 황을 빼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 때 황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유 공장에서는 항상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느 우리나라 수소를 쓰는 다른 산업도 여러 가지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용도로 수소를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소 경제가 추진이 되고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예. 게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유독 우리나라 기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탈황할 때도 수소 기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경험 수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력 수소에 대한 어떤 시설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차도 수소로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딴 나라는 이제 사정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수소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잘 될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척을 해 나가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황 빼내는 작업이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 야, 신기합니다. 진짜 이 황 하나로
0: 황 이야기 중에 네. 이상한 신기한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1: 네. 신기한 게 끝나질 않네. 신기한 게.
0: 이게 저는 황 이야기 중에 제일 신기한 이야기예요.
1: 네네네.
0: 그 아까 황을 근본적으로 빼내는 거 말고 네. 이 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작업도 원래는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석탄을 태우는 곳은 석탄을 어떻게 뭐 빻아서 녹여서 가공해가지고 황 빼내는 거는 너무 번거롭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많이 태우는 곳에서는 아직도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이 황이 들어있는 이산화황을 잡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산화황을 쭉 잡아채면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에 많이 살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건물의 60% 이상이 아파트다라는 네. 뭐 그런 통계도 있던데요. 우리 사람이 사는 그 주거용 주택 중에. 그런데 그 아파트에 벽체를 만들 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쓰는 재질로 석고보드라는 게 있어요.
1: 네, 석고보드.
0: 네. 석고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석고보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벽을 이루고 있을 텐데 석고보드 공장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희한하게 충청도의 서해안 지역 쪽에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이런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에 이 석고보드 공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왜 그럴까요?
0: 왜 거기에 석고보드 공장들이 석고를 땅에서 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에서 캐는 석고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석고가 땅에 많이 묻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 충남 해안 지역에 석고보드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뭐 충청도 갯벌에서 뭐 바지락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석고보드를 만들까요? 그게 아니라
1: 예.
0: 충청남도의 이 남해안 지역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0: 화력 발전소들은 석탄을 많이 태우니까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오죠.
1: 예.
0: 그럼 그 연기가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성비가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이 이산화황 성분을 다 걸러내서 빼냅니다.
1: 예.
0: 그럼 그 이산화황 성분을 다 빼낸 거를 그냥 아 이건 오염물질 생겼으니까 갖다 버려야지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좀 많이 나오는 지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회석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산화황하고 석회석이 반응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1: 예.
0: 그게 바로 석고입니다. 석고.
1: 석회석이랑 이산화황을 반응시키면
0: 그걸 두 개를 주재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석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냥 옛날이라는 게 50년 전, 60년 전 이럴 때는 뭐 그거를 그렇게 중시를 안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석고가 그렇게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걸러서 한 거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질이 좋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배기가스로 나오는 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황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석고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 배연 석고, 탈황 석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물 만들 때 쓰는 석고는 대부분 이런 탈황 석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가 쭉 펼쳐져 있으면 거기에 벽체를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석고 보드들은 사실은 연기가 나오는 거를 잡아채가지고 그걸로 만든 제품이 요즘은 주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기술의 힘이라는 게 좀 놀랍죠. 네.
1: 잘못하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그 황, 그렇죠. 이산화 황을 네. 걸러내서 그걸로 석고보드를 만든다.
0: 그렇습니다.
1: 야 이거 신기하네요. 그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충청도 지역에 석회석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지역에서 이거랑 같이 이산화 황이랑 그렇죠. 섞어서 석고보드까지 만들고. 네. 야. 그 안진수님이 그냥 놔두시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아 요거 안전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 있으니까 요것만 네. 좀 말씀드릴까요?
0: 네, 황은 대표적인 산성 물질인데 다른 산성 물질에 비해서 특별히 더 엄청나게 위험하고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톤, 수백만 톤씩 만들어서 쓰는 물질이다 보니까 산 관련된 사고가 나면 황산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상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건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황산이 있으면 최대한 그 황산 성분은 어디 새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재가공해서 그것만 순수하게 뽑아내서 상품으로 사용하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연, 뭐 구리 이런 거 이야기할 예, 때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돌 속에서 뽑아내는 그 재련, 보호 사업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연이나 구리가 들어있는 돌 속에 황이 같이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 재련하는 회사, 구리 재련하는 이런 회사에서 황을 뽑아내는 김에 황산도 많이 만듭니다.
1: 아.
0: 우리 아연 그때 구리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아연 회사에서 그런 순수한 아연 뽑아내다가 황금 같은 것도 많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황산도 순도를 굉장히 높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도 뽑아내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연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황산은 반도체 회사 같은데 초순도가 초순도를 가진 황산으로 납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1: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뭐 황 2탄 합시다라고 1414님이 보내주셨는데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지금 이 AI 기술 투자 또 반도체 또 이 증시 화랑 어디까지 갈까요? 김영익 교수와 함께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4: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영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향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존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해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며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투자 투기 중심 구조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무역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가운데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올해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 배치 예정인 3개 대대 신형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남우호가 현지 시간 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남우호는 우리 시간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예인선에 의해 두바이 항구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소유 유조선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소유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맞선 미군의 보복 공격은 단지 가볍게 툭 친 것이라며 휴전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굳히려는 움직임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운업계에 통지됐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속에 이란이 공해상의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지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 방식은 항구에서 하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 등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에만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구리자원 덕분에 이 지역 일대를 코퍼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 중국이 수십 년 전부터 철도를 깔고 항구와 도로를 연결하면서 공급망을 장악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까지 뒤늦게 뛰어들어서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덫이될까 우려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보유국들은 미중 경쟁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싼 미중 간의 치열한 각축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민주 콩고의 선택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파키스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파키스탄이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죠. 외교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압박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국으로서 겪는 고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협상 국면에 접어든 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자위 차원에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전이 발생했지만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2월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승리 기념일인 전승절을 맞아 8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휴전 기간을 8일에서 9일까지 이틀이라고 발표했던 것보다 하루가 늘어났는데요. 러시아는 9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전승

0: 보고서를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 행정부는 우리가 해생을 봉쇄해서 이란이 굉장히 곤란해졌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왔거든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장기간의 국제 제재를 버텨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내부 그렇죠. 통제력이 강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사력과 경제적 저항력이 예상보다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군사적 실체가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75%, 미사일 보유고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미국 당국자가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해서 재가동했다. 손상된 미사일도 수리했고 전쟁 전에 완성 단계였던 신형 미사일 일부를 조립까지 마쳤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이스라엘 전직 정보기관 인사는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이 딱 한 대만 있더라도 유조선에 보험을 들어줄 보험사가 없을 거다. 그래서 봉쇄가 몇 개월이나 지속되더라도 이란 정권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고요. 네. 만약에 해상 운송이 정말 꽉 막히더라도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도를 통해서 석유를 밀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란은 훨씬 더 많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란 지도부가 내부 저항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경제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방지턱 도미노.
0: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월에 이미 보수의회 연방대법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위법하고 무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네.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이번에 내린 건데요. 이번 소송은 2월 24일 글로벌 관세가 발효되자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건 대법원의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이어서 이제 대체 성격의 글로벌 관세까지 위법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 판결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타격을 입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판결 때문에 이 방중했을 때 대중 무역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심이 아니라 1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네, 매우 큰데요. 네. 다만 최종 패소하면 그동안 징수했던 관세를 또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상호 관세만 해도 현재 1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가 관세가 나타났다.
0: 네. 늑대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트루스 소셜에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전화통화를 나눴다라면서 유럽연합이 7월 4일까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엿새 전에요. EU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EU산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시일이 지나니까 두 달을 또 연장을 해준 겁니다. 자꾸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미국과 EU가 작년 7월에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EU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15%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EU에 부과했던 30%의 관세율,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율도 동시에 인하가 됐는데요. 네. EU는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 구매를 해주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0: 만에 가장 강한 슈퍼 엘니뇨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엘니뇨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인데요. 네. 보통 적도 인근에서 2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고요. 한 번 발생하면 1년 정도 이어지다가 스스로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슈퍼 엘니뇨는 이 핵심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이나 높아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1982년에서 83년, 1997년에서 98년, 2015년에서 2016년 딱 세 번만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유럽 중기예보센터가 최신 전망을 내놨는데 중앙적도 태평양 핵심 해역의 수온이 올해 말에는 2도도 아니고 최대 섭씨 3도가 높아질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도 인근에서 보기 드문 3중 사이클론 패턴이 발생해서 기록적인 서풍이 지금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강하게 부는 서풍바람이 바닷속의 온수 덩어리를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지금 태평양 바닷속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7도 높은 수준까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사실 수천 년간 반복이 되어온 자연현상인데 한번 강하게 발생을 하면 폭염, 가뭄, 홍수, 태풍이 동시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현상이 발생을 하면 식탁 물가는 당연히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캐나다 왕립은행이 이번 슈퍼 엘니뇨가 쌀과 밀, 대두 같은 세계 주요 곡창지대 생산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면서 2026년에 급성 식량 위기에 노출되는 인구가 3억 6,3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엘니뇨가 바다에 쌓인 열을 대기로 방출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거의 매번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올해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내년은 2024년을 제치고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73%로 추산된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 올해 내년까지 네. 여름 네. 무서울 것 같아요.
0: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0: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 라고 짧게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네. 음성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프랑스 정보통신 전문매체 GNT가 당부했습니다. 이게 신종 수법입니다. 침묵 전화 수법으로 불리는데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성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받는 사람은 그냥 반사적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겁니다. 잘못 걸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끊는 첫 번째 목적은 이 번호가 활성화돼 있구나 사용 중인 번호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인 표정 목록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피싱 범죄나 다크웹에서 이 번호가 판매가 되는 건데요. 살아있으니까요. 더 큰 위험은 음성 복제입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네. 활용이 가능한 음성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딱 몇 초 만에 음성만으로도 실제 같은 음성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기범들이 이걸 이용해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가상의 긴급 상황을 꾸며낼 수 있거든요. 네. 급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쓸 수 있고요. 네. 또 음성 인증을 사용하는 고객 서비스,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속이는데도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는 전화한 직후가 아니라요. 몇 주 또는 몇 개월 뒤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선의 방어책으로 예방과 경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상대방이 일단 어떤 말을 하냐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의심스러운 번호는 차단하거나 신고를 하고 부재중 전화라고 해서 무작정 다시 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범들이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번호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번호만 보고 아 여기는 공공기관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여보세요를 네. 바꿔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일단은 듣고 저쪽에서 먼저 말 안 하면 그냥 끊는
0: 네,
1: 걸로.
0: 그렇습니다.
1: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0: 정말 어렵습니다.
1: 너무 힘드네요. 네. 한 가지만 짧게 알아볼까요? 난감한 내돈내산.
0: 미국에서 한 미국 내 국내 편이 항공편이 출발을 했는데 로봇 때문에 1시간가량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네. 이 행사의 대형 로봇이

0: 여기에 탑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로봇이 워낙은 운반 케이스에 들어가서 화물칸에서 운반이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 회사 직원이 이 로봇 몫의 항공권을 따로 샀습니다. 그래서 화물칸이 아니라 객실 좌석에 태웠거든요.
1: 네.
0: 근데 그대로 두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여기 리튬 배터리가 배터리.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결국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워낙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 로봇을 통로 쪽으로 옮겼고요.
1: 네.
0: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야 비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런 걸 찾다 보니까 1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일부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상황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건 아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이
1: 이런
0: 들게 됐습니다.
1: 이런 일이 또 반복되겠죠.
0: 그렇죠. 네.
1: 새로운 시대고요.
0: 네.
1: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지 않나
0: 그렇습니다.
1: 싶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OMD의 If You Liv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과 류휘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각각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반영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어제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재표결을 시도합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김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준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파키스탄이 이 미국 이란 간 종전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재국으로서 고충이 있다고요?
1: 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 이란 회담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아 양측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외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지역적 긴장과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 힘겹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파키스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파키스탄을 수용할 만한 중재자를 기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돌파구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네. 파키스탄은 균형 잡히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현재 누르고 있는 외교적 이상은 거의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중재 역할을 하는 동안에 고충도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파키스탄에 35억 달러 하나 약 5조 규모의 차관을 상환하라고 통보해서 네네.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파키스탄의 중재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 이런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사태로 인해서 파키스탄은 주변 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란은 파키스탄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한 걸프 국가들과도 2025년 전략적 국방 및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경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심적인 국제적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파키스탄 지도부는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적 접근을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파키스탄이 단순히 외교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에 익숙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쟁 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상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 네.
1: 파키스탄은 현재 분쟁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 즉 경제적 혼란이나 안보 압박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0: 네. 파키스탄도 이번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의 원유의 거의 90%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액화 천연가스는 거의 99%를 카타르에서 수입을 합니다.
0: 네.
1: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유 공급은 확보했지만 훨씬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3월 초 단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이 거의 20% 급등하면서 그 문제의 영향이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중요한 점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파키스탄 경제가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가 변동이 지속되고 또 제2의 인플레이션 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0: 네.
1: 정부는 공무원의 주 4일 근무제, 또 상가의 매일 전력 제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라인 수업 전환 등의 엄격한 긴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수입의 증가와 부채 상황으로 이미 외환 보유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을 더욱 심화시켜서 파키스탄 외환 시장에 대한 압박도 현재 가중되고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이 협상 그 회담 때문에 이슬라마바드 시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뭐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1: 네. 파키스탄은 이 지난 미국이란 협상 속에서 준비 과정 속에서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바로 붙어 있는 라왈핀디라는 도시의 여러 지역에 시외 시내버스 등의 삼엄한 경비와 또 도로의 공세를 통해서
0: 네.
1: 일반 통근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품 부족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로를 차단되어서 물, 식량,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상인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거나 좁은 골목을 다닌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0: 네.
1: 대부분의 학교는 3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예정된 고등학교 졸업시험 또한 연기되었었습니다. 주민들은 보안 계획과 규모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 경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응급환자 또는 긴급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응급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라마바드의 많은 시민들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금만 참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서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노벨 평화상은 이슬라마바드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미국 이란 협상에서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 들었는데 중재국으로서의 또 고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1: 오늘은 아프리카 내륙의 콩고 민주공화국. 이게 옛날에 콩고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0: 네.
1: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0: 그렇죠.
1: 콩고 공화국이 있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0: 네.
1: 영어로는 DRC 혹은 우리는 그냥 민주콩고 이렇게 편의상 네. 부르는데요. 이 나라가 지난달 말에 주요 광산들을 경비할 준군사조직 일종의 광산부대 같은 거 이런 걸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 뭐 2,500에서 3,000명 정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늘려서 뭐 2028년 말까지는 이 광산 경비대를 2만 명 이상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0: 네.
1: 당연히 돈이 들죠.
0: 그렇죠.
1: 1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미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아마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민주콩고가 자원 많은데 예. 내전 분쟁이 좀 있어서 저희 소개도 해 주셨던
1: 예.
0: 기억이 나는데요.
1: 이 민주콩고가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지금 뭐 내전 상황도 있지만 결국은 자원 문제죠.
0: 그렇죠.
1: 이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또 콜탄의 주요 공급국.
0: 아.
1: 이게 전부 다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0: 그렇죠.
1: 핵심 광물들이죠.
0: 네.
1: 또 구리, 그다음에 우리 배터리에 늘 나오는 리튬. 예, 그 매장량도 많고. 그런데 광물이 많다 보니까 또 그 광산 이 그쪽에 이제 밀매도 많고 그다음에 군사 조직들, 그러니까 민병대 같은 반군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 자원을 그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치안 불안이 많았는데
0: 네.
1: 특히 동부 지역에 바로 옆에 이제 르완다가 있어서
0: 네.
1: 이 그 콩고 민주 콩고의 정부군하고 그다음에 반군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거기 르완다가 개입해서 반군들을 지원하면서 이 민주 콩고의 자원들을 르완다가 쏙쏙 좀 빼가는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그거를 갖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르완다를 윽박질러서
0: 예.
1: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0: 예.
1: 하면서 사실 작년 12월에 이 르완다 쪽하고 민주콩고 정부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0: 네.
1: 더 이상 안 싸우겠다. 분쟁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평화 중재자로 세계에서 끝낸 뭐 전쟁이 몇 개고 뭐 그 중에 하나를 또 이 민주콩고 얘기를 하면서
0: 예.
1: 지금 굉장히 스스로 이제 자찬을 하고 있죠.
0: 트럼프 덕인 건 맞긴 맞나요?
1: 뭐 르완다를 많이 압박한 거는 사실인데 민주콩고
0: 예.
1: 자원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물론 좀 과장이 좀 많이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 완전한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휴전에 따른 그 과실을 미국이 가져간 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민주 콩고가 어쨌든 이제 분쟁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게 됐고 그것과 시기를 맞물려서 작년 12월에
0: 네.
1: 미국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어떻게 어디를 우선적으로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뭐 지역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인 버투스라는 광업회사가
0: 네.
1: 이제 민주콩고 현지 채굴 업체 체마프라는 회사를 3천만 달러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 버투스라는 미국 기업 중 약간 못 들어본 데여서 좀 찾아봤더니 그 미국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이라고 보통 하는 특수부대 출신하고. 또 미군 전직 해군 장교가 이끈 회사인데 직원이 8명밖에 없대요. 뭐 실적도 불투명하고 뭐 경험도 없고
0: 네.
1: 뭐 현지에서 민주콩고에서 광물 가공 공장 운영한 적 있다면서 사회부를 따냈는데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뭐 로이터 이런 데서 검증을 해보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 회사가 확보한 게 뭐 최대 원래 계획서대로 따르면 세계 코발트 공급의 최대 5%까지 생산할 수 있는 매장지를 개발할 권리를 뭐 좀 그런 회사가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와, 어떻게 사업을 따냈을지 조금
1: 네, 좀 신기하죠.
0: 갸우타게 되기는 하는데 그럼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직원 8명밖에 없는 회사, 작은 회사로 보이는데
1: 예.
0: 돈은 누가 되나요?
1: 그게 이제 뉴욕의 뭐 오리온이라는 투자사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 네. 정부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DFC라 그래서 여기가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저개발국에 자원 개발하는 거를 지금 이 기관이 돈을 내서 기업들 뭐 끌어들여서 하는데
0: 네.
1: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부 펀드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에 투자회사하고 미국 정부 산하 공사하고 아부다비 국부 펀드 셋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계약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0: 네.
1: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콩고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제 개발 프로젝트 중에 아프리카 언론들 그다음에 그 세계 광산업계가 정말 큰 관심을 보인 게 올해 2월에 체결된 건데 9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이 있어요.
0: 오.
1: 이거를 아까 그 회사에 돈을 댄 오리온, 그 같은 네. 오리온 투자사가 이어진 컨소시엄. 이들이 네. 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더라고요.
0: 에.
1: 그래서 이 오리온 컨소시엄이 스위스의 광산 대기업인데 글렌코어라고 있어요. 여기가 갖고 있는 민주콩고에 구리, 코발트 광산 두 곳에 지분을 인수하기로 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계약을 체결을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데 아직 완전한 계약은 아니고.
0: 네.
1: 근데 그래서 이 90억 달러 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보면은 좀 특이한데 광산 자체는 그 스위스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이 운영권을 갖고 뭐 이런 계약 정도는 흔합니다만 장기 구매권이라는 걸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적 파트너십 정 같은 거에 따라서
0: 네.
1: 이 여기서 구리랑 코발트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미국이
0: 네.
1: 그 중에 일정량을 누구한테 팔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돼서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뭐 구리 코발트를
0: 미국이
1: 예.
0: 구매자를
1: 예, 누구한테 팔지
0: 내 마음대로.
1: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냐면 사실 이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복잡하니까 참
0: 그렇죠.
1: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0: 네네.
1: 민주콩고의 구리광산 코발트 광산의 70% 이상을 지금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민주콩고의 여기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0: 네.
1: 이 민주콩고 코발트의 99%가 현재까지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0: 아, 네.
1: 근데 만약에 저런 계약이 미국이 추진하는 아부다비 끌어들여서
0: 네.
1: 이 복잡한 이 계약들이 성사돼서 진행이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피해서 공급선을 뚫는
0: 그러네요.
1: 게 되겠죠.
0: 네.
1: 그리고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르완다 윽박 질러서 민주콩고랑 휴전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파트너십 체결하고 조금 수상적지만 자기네 기업과 자기네 투자사에 자기네 정부 세금까지 끌어들여서
0: 네.
1: 이렇게 투자하고 이게 결국은 중국을 따돌리고서 아프리카 내륙에

0: 핵심 광물지대라는 건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이 희귀 금속이나 뭐 핵심 광물이나 뭐 희토류 이런 거 중국에다 장악하고 있다. 그거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초에 핵심 광물을 미국이 비축해두겠다.
1: 네.
0: 그런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광물 장관회의라는 것도 열었어요.
1: 오.
0: 이첨단 산업 관심 많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광물 생산하는 나라들의 장관들을 끌어들여서.
1: 네.
0: 그리고 뭐 한국도 참여했고, 뭐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들, 뭐 일본, 인도, 호주, 또 민주콩고도 참여해서 50개국 이상이 참석해서 그렇게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논의를 하는 그 테이블도 열렸었죠.
1: 그렇군요. 아프리카의 자원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네요, 그러면.
0: 네. 사실 그래서 민주콩고의 자원도 있지만 관심 많이 가는 게
1: 네.
0: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해서 사실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미국이 뛰어들면서 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근데 이 대결에서 민주콩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원부국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내륙에 여기 뭐 땅도 어마어마하고,
1: 네.
0: 근데 또 민주콩고가 있고 그 옆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닌데, 이 잠비아라는 데도 구리를 비롯한 자원이 많아서 여기는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부터 뭐 코퍼, 그 구리 영어로 코퍼벨트라고 불리고 그랬는데
1: 네.
0: 이 잠비아라는 나라나 민주콩고나 다 자원은 많은데
1: 네.
0: 이제 기술과 자본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자원을 채굴을 해도 그걸 재련하고
1: 그렇죠.
0: 수출하고 네네. 해야 되는데
1: 네.
0: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도로 같은 아주 기초적인
1: 인프라가
0: 그리고 또 잠비아라는 나라는 내륙 국가예요.
1: 아.
0: 항구 자체가 없어요.
1: 수출하기도 어렵네요.
0: 예, 그게 어렵죠. 그래서 민주콩고 같은 경우는 뭐 대서양에 닿은 지역이 일부 있긴 한데
1: 네.
0: 이 내륙에 있는 광산에서 뭔가를 캐내갖고 거기까지 보내는 것 자체가 도로 때문에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고.
1: 그러니까 인프라 설비가 부족한데 그걸 이제 중국이 좀 도와줬겠네요. 예,
0: 그동안에는 중국이 많이 해왔죠. 네. 거의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 투자한 건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1: 네.
0: 그전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기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깔고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자원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1: 네.
0: 일대일로 이후에는 일대일로 자체가 이제 거대한 지구적인 공급망이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그거랑 하나로 통합된 중국의 계획에 거대한 지구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제 해석이
1: 그러네요.
0: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실제로 이제 미국이 자꾸 뛰어들려고 그런 기미를 보이니까 중국이 자원을 수송하는 능력, 채굴하는 그 광산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수송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중국이 또 잠비아,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하고 또 계약을 해서 철도를 까는 거, 그 잠비아가 내륙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그럼 거기서 무언가를 수송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항만을 저기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아랑 있는 철도를 그걸 중국이 그거를 확충을 하겠다. 우리가 돈을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철도가 원래 있었던 철도인데 한 1900km 정도 되는 철도인데 뭐 타자라라 그래서 탄자니아 잠비아 이 철도예요. 근데 수송량이 연간 10만 톤 되게 지금 좀 허술하죠. 아직은.
1: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그거를 뭐 24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 대규모로 아무튼 수송 능력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잠비아의 자원을 인도양의 탄자니아
1: 한국으로?
0: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겠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합작회사 만들어서 철도도 확장하고
1: 네네.
0: 운영 철도 운영도 30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에요.
1: 잠비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 고마운 존재라고
0: 고맙죠,
1: 네,
0: 사실.
1: 생각하겠네요.
0: 네. 네, 그거를 뭐 외국에서 뭐 수탈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자원이 있어도 수출을 못하는데 그 잠비아라는 나라가 좀 재정 운영도 잘 못하고 그래서 2020년에는 국가 부도를 선언한 적도 있고
1: 네.
0: 중국에 일단 채무가 되게 많아요. 선택지가 좀 없는 면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지금 빚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57억 달러 굉장히 막대한 돈이더라고요.
1: 네.
0: 그렇게 되니까 이게 중국이 그 빚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 네.
0: 조금씩 조금씩 채무를

0: 조정해주면서 이렇게 유리한 계약들을 따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서방에서는 빚을 움켜쥐고 뭐 휘두르고 있다 권력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아프리카 것들 입장에선 다른 나라들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또 이 타자라라는 철도 이 자체가 네. 1970년대에 중국 마오쩌둥 시기에 지어준 거예요. 그 자체가.
1: 그래요.
0: 그러니까 역사가 길죠. 사실 중국이
1: 그러네요.
0: 그 지역과 이 인연을 맺어온.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이 광산 갖고 있고 철도 수송망, 항만까지만 이렇게 손을 뻗치니까 이번에 뭘 하려고 하냐면 트럼프 정부는 무슨 로비터 회랑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1: 네.
0: 잠비아에서 민주콩고를 거쳐서 이제 중국이 추진하는 거는 인도양으로 빼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제 수송로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이제 반대로 미국은 이 잠비아에서 민주콩고에 거쳐서 대서양 앙골라라는 나라를 거쳐서 대서양까지 나가는 대서양 철도에 우리가 5억 5천만 달러 되겠다.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 복판에 있는 자원을 하나는 인도양으로
1: 네.
0: 한쪽은 대서양으로 지금 빼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1: 미중 간 자원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0: 일단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작년에
1: 네.
0: 아프리카 지원해 주던 거 다 끊고 많이 끊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미국 국제개발처 없애고
1: 네.
0: 그리고 아프리카 지원액 줄이고 했는데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서방이 뭐라고 하든 간에
1: 네.
0: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게 그래서 그 나라들의 경제에 굉장히 밀착되게 그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중국이 민주콩고 같은 경우 광물 인프라 교환협정, 광물을 파가는 대신에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도로, 병원, 대학 이런 걸 지어주겠다라고 한 거고
1: 네.
0: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전략. 어느 광산의 운영권에 따라서 자원만 가져갈 게가 아니라
1: 그렇죠.
0: 그 전체를 다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그 협정에 따라서 민주콩고랑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그 나라의 인프라 지어주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는 중국의 인력이 들어오지만 자기네 인력도 고용이 되고 인프라를 짓게 되고 이제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에 비하면 미국은 아직은 신뢰를 그렇게 많이 쌓아오지는 못했죠.
1: 중국이 약간 더 민주콩고에 많이 공을 들인.
0: 그렇죠.
1: 예, 그런
0: 이게
1: 상황이에요.
0: 그 아프리카 광산에서 중국이 수익을 보기까지 평균 16년이 걸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리스크는 없이 그냥 광물만 가져가겠다고
1: 하니
0: 현지 언론들이 에서도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이런 경쟁이 붙으면 사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늘어난
0: 유리하죠.
1: 좋은 거죠?
0: 어쨌든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은 전혀 불리할 게 없고
1: 네네.
0: 나쁠 게 없죠. 이 자원 보유국들이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반식민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까 제가 자원들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자원을 캐내가도 그 이익을 결국은 그 자원 보유국들이 얻고 있고
1: 네.
0: 최근에 아프리카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민주콩고가 예전에는 중국에 이렇게 어느 정도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뛰어드니까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에 또 투자 끌어내는 방식 이런 거를 소개를 했던데
1: 네, 네.
0: 일종의 이 나라들도 모호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1: 네.
0: 그래서 공급망 경쟁해서 자기네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예를 들면 이 민주콩고 같은 경우 이 자기네가 갖고 이 나라의 국영 광산 기업이 이제 광물을 외국 구매자한테 뭐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팔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로 자기네들이 자회사 만들어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래서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광산에서 나온 구리를 미국 회사에 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양쪽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1: 그러네요.
0: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중국과 미국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 중국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소유 광산인데 이걸 미국에
0: 네.
1: 판다면
0: 예, 예.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1: 어떻게 되는 거지?
0: 예. 그래서 특히 또 예. 민주콩고가 작년 말에는 코발트라는 그 광물의 수출을 넉 달 동안 일시 중단했어요.
1: 네.
0: 그래서 글로벌 시세를 6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유 자원 전략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도 이제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인프라 잘 짓고 있나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견제를 하면서 나름 유리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나라들도 이제는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아프리카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미중 간 벌어진 자원 확보 경쟁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어버이날인 오늘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따스한 봄 기운이 함께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기가 깨끗해서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는 선선해서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기온보다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남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서 더웠는데요. 오늘은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서울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역시 위법하다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당장 모든 국가의 기업들에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 천여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오늘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10억 대 이상을 챙긴 일당 9명이 적발돼 3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엔 증권사 간부까지 개입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다음 주 후반 미중 정상회담 전후가 종전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의 대안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5: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 업체들의 해당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며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원고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향신료 수입 업체인 버레밴드 베럴 등 미국 중소업체들은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 중 다수는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가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인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4: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23년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오늘 순직사고의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순직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변수색의 위험성과 현장 상황의 열악함을 알고도 공세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면 해병대원들의 입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거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휘부들이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진행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와 감사 요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7: 지난 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사건 처리 전반을 재조사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의혹을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숨진 김상년 전 권익위 부패 방지국장을 정 전 부위원장이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 전 국장의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으로 송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 전 사무처장은 거부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처리도 재조사했습니다. TF는 당시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행동강령 위반으로 봤던 결정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 지시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4: 어제 투표가 무산된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상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헌안 투표 거부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개헌안이 다시 상정되는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한다면 국민 심판에 직면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내란 청산 기조도 부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확인한 연평도 수용시설을 거론하며 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전 총리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투표가 무산된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안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조작기소특검법은 대통령 셀프 면제법이라며 논의를 미루는 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현 정부가 현금 살포 정책에 집착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구축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미군은 자위 차원이라며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9: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해군이 현지 시각 7일 밤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적군의 강력한 대응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국영방송은 미군이 먼저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에 미사일로 반격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구축함 세척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 차원에서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공습 대상에는 캐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해군 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이란군이 적군 무인기 두 기를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과 민간인 지역을 공격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 보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반격을 가볍게 툭 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또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루스 소셜에는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바지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미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알바들리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으로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들의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친이란 민병대 고위급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이라크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돼 미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간 통화 이후에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현실화하면 미 군용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대 4개월가량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를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라 경제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간표를 정해놓은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4: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 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 수지는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56% 증가했고 수입은 592억 4천만 달러로 17% 늘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대한 중재에 속도를 냅니다. 김지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늘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위원장 등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대표단을 면담합니다. 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 조정 절차 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서울고법 형사 6의 2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부터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리터당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동결됐던 4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KBS 보도를 통해서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채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에는 오후 들어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일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먼 바다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서는 2에서 4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화물선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호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재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나무호는 중동 현지 시각 오늘 0시 20분, 우리 시각 오늘 오전 5시 20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해역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전력이 끊겨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접안시키기 위해 도선사가 탑승했습니다. 3시간여 만에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습니다. 나무호는 이제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날 두바이에 도착한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조사단과 현지

0: 한국 성급 지부 등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나무호 선체에서 군사적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는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힌 점 등은 외부 요인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는 이란군의 공격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국 국적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나무호에서 하선하지 않았으며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하선 여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선박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 선수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개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증권사 간부 A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급인 A씨 등 3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시세조종 전문가 B씨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유리한 종목을 노렸습니다. 범행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과 차명계좌는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C씨와 전문 투자자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해당 주식에 허위 호재를 퍼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또 전직 축구선수를 영입해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해당 종목은 지난해 1월 종가 1,900원에서 한 달여 만에 장중 최고가인 4,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남편 C씨는 공범과 아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게 청탁 및 금품을 공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한 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려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1: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 지인에게서 스토킹 신고를 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참단지구 인근에서 전 남자친구가 자주 나타난다는 외국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2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우리 정부가 5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한 건데요. 당장 소비자들이 내는 기름값은 내렸지만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사이트 빅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어느덧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격전지마다 민심의 향방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서울, 대구, 부산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민심 여론의 좌표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에도 필리버스터

0: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마디 무엇인지요.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용돈은 있니? 생각만 해도 웃음나는 부모님 단골 멘트도 좋습니다. 내가 부모가 돼보니 이제야 비로소 이해되는 부모님 마음도 좋고요. 어버이날 부모님과의 추억 또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사연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고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오늘 우리 증시 살펴볼까요?
2: 네. 피로감이 좀 쌓였는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0: 며칠 새 많이 올랐죠.
2: 예. 어제장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아치운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세 이어가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 내림세 보이고 있고 7,40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수급 상황 보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역대급 불장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고 또 하룻밤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중동 사태 소식도 매도세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앞두고도 경계감이 유입된 게 투심도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코스피 7,410.61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저 증권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게 맞다. 증권 거래세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실제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뭐 몇 번 언급되지 않았었나요? 전 정권에서도?
2: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투세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추진이 됐지만 이 개인 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여야 합의 끝에 시행이 무산됐었는데 당시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권이 한 발 물러섰던 만큼 이번에도 증시 흐름과 맞물려 다시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다. 아예 언급이 없었다. 선을 그었고요. 재정경제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방이 시작된 상황이라 앞으로의 흐름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0: 자, 물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이 됐죠.
2: 네. 앞선 3차, 4차에 이어서 다시 또 동결됐습니다. 벌써 8주째 기름값을 묶고 있는데요. 요즘 기름값 보면 여전히 2,000원 위에서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지만 오름폭은 좀 만만해졌거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같은 경우 널뛰는 이 기름값에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을 만큼 여전히 부담이 커서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내린 결정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기름값을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이야 붙잡아두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6개월 유지할 계획으로 4조 2천억 원을 편성을 해뒀거든요. 네. 그런데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정유사 손실은 벌써 3조 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0: 저 기름값 오른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나 버스업계 같은 운송업자들 부담이 크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통과했네요.
2: 네. 앞으로는 이 국제유가가 급등해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추가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규모가 유류 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서요. 네. 지급 한도가 리터당 최대 183원으로 묶여서 유가가 1960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진즉에 2000원 넘었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폭을 좀 넓히자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운수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자, 이번엔 부동산 좀 보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제 내일 5월 9일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2: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0%를 넘길 수도 있고요.

0: 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매물이 나올 건 다 나온 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판 매도 움직임이 좀 나올까요?
1: 정부도 거래 지연 문제를 고려해서 예외 규정을 마련을 해뒀는데요. 살펴보면 원래는 9일인 내일까지 잔금과 등기 모두 끝내야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먼저 하고 이후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과 잔금 등기를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나머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됩니다.
0: 네. 근데 마지막 날인 내일 9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주말인데 네. 이게 가능합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일이 토요일이지만 다행히 이날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잘 알아두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정비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고요?
1: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돈줄을 푸는데요. 국토교통부가 6천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펀드인데요. 이번 펀드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0: 최근에 그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 예금금리 올리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고요?
1: 네. 이금융권 예금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전국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24%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상호금융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2%대 중반이 시중은행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또 최근 워낙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앞다퉈 다 끌어다가 투자에 나서다 보니까 이금융권 수신 잔액이 몇 달째 내리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건데 투자 붐 수요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예금 이탈 속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0: 예.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연차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요?
1: 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내용 살펴보면 앞으로는 연차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두 시간만 연차를 써서 조기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0: 네.
1: 뿐만 아니라 반차 쓸 때 불편했던 규정도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4시간만 근무해도 이 중간에 30분이 휴게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해서 사실상 바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휴게 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체감 변화가 상당할 것 같은데 특히 병원 진료나 아이 등하원처럼 짧게 시간에 비워야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옷값도 참 비싸졌죠.
1: 네.
0: 유명 브랜드 옷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요?
1: 네. 오늘이랑 내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고요. 기후부가 주최하는 이번 이벤트는 이 브랜드 재고 의류를 활용한 친환경 기부 행사입니다. 한국 패션협회 소속 19개 업체가 기부한 재고 의류 12,000여 벌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할인 판매하는데요. 재고 상품이면 상태가 괜찮은 건가 싶으실 텐데 팔리지만 못했지 새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0: 네.
1: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요. 판매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한철 입고 버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국내 의류 폐기물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환경도 살리고 옷도 사고 또 필요한 곳에 도움까지 주는 일석삼조 행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호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 어떤 한마디가 떠오르십니까? 8722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괜찮다라고만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50년 일하신 우리 아버지, 위암 수술하고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4988님, 부모님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바락바락 대들었던 생각만 나네요. 밥 굶지 말아라, 몸축 난다, 우리 엄마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2739님, 저희 엄마는 제게 너 몸 먼저 챙기고 아이를 챙겨라 하며 이야기하셨어요. 건강의 중요성을 항상 엄마를 통해 들었는데

0: 작년까지는 잔소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그립습니다. 올해는 엄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네요. 작년에 하늘에 가셨는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생각납니다. 라디오 듣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봄에 봅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730님, 늘 제 배를 보면서 살 좀 빼라고 하세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1300님, 너도 자식 낳아봐라. 부모 심정 안다 하셨죠. 아, 죄송함과 보고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9997님,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가 저랑 형을 보면 항상 배고프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셨죠.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하셨습니다. 김은주님,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전화하셔서 조심해라 밥 먹고 다녀라 하시네요. 걱정이 귀찮기도 하지만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라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항상 좀 귀찮고 짜증나는 말인 것 같았지만 또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항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죠. 예. 부모님께 또 조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는 말입니다. 자, 어버이날이니까 또 전화 한 통 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좋겠죠.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2시 33분인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자 어버이날이고요. 오후로 갈수록 차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내 점심시간치고 차가 많은 편입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공항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작업하는 곳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강원권입니다. 금대 2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외곽고속도로 동명동호 나들목 부근입니다. 달서 쪽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혼잡하니까요. 감안해서 조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0: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먼저 이번 주 MBS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4: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MBS 조사 어제 발표된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그 직전 조사인 4월 4주 69 긍정률에서요. 67로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률은 21에서 23 2% 포인트 좋아졌는데요. 요게 아주 2% 포인트 아주 살짝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일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전 국민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긍정 평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4: 맞습니다. 네.
0: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5: 예,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6% 지지한다고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은 1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기소 뭐 특검 관련한 부분들을 하냐 마냐 이제 여당에서 네. 그런 얘기들이 있게 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중도층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 이제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같은 조사 기관의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가량 수치가 낮아진 것이긴 합니다만 네. 40% 중반대를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43%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지지하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이제 이 조사에서 20%를 넘지 못하는 이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에서는 11%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보수층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또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어떤 진영에서의 이념 지향층에서 대표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70% 80%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0: 현재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47%로 절반이 안 되는 예, 상황입니다.
1: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산토끼 중도층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원래 같은 이념층인 경우에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데 집토끼도 지금 아직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서 개헌안 재표결을 합니다. 개헌안 관련 여론조사도 나왔죠?
2: 예, 예. 같은 MBS 조사입니다. 물어볼 때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봤는데요. 아주. 건조하게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2: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개정이 필요하다가 58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6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거고요.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가 29니까 10분 중에 한 3분 정도입니다. 13%는 잘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아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80%가 개정이 필요하다.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8%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딱 그 전체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개정해야 된다가 59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가 29 정도 나왔습니다.
1: 네. 또 개헌 국민 투표 이제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데 대한 찬반 조사도 있었네요.
0: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개헌 필요성 조사 결과랑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헌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59%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념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진보 성향층에서는 80%가 동시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39%만이 찬성을 보였고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응답은 48%로 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 네, 이 수치로만 볼 때는 개헌에 찬성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2: 예, 예. 상당히 동의 비율은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0: 다만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이념 성향 층들이 먼저 그 의견을 갖고 정당이 따르느냐, 아니면 정당이 먼저 의견을 내고 그 이념 층들이 그것을 따르느냐,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대개 보면 어떤 정당에서 실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유불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지층들한테는 이제 시그널로 신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좀 바꾸는 지지층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이제 개헌이 선거에 주는 또 영향도 고려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 같이 치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요. 개헌이 치러지게 되면 국민적 관심이 높잖아요. 그럼 투표율이 지방선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도 아마 약간은 정무적으로 판단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0: 예, 예. 네.
1: 자, M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피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역 보죠.
0: 예, 서울은 6일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4일 5일 양일간 서울 시민들 802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여기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50.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8.0%로 나타나서 12.2%포인트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모름 무응답 비율은 5.3%였고요. 이 조사 방식이 이제 ARS 방식이어서 아까 이제 적극 적극적인 어떤 투표 의향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주로 표집이 되는 조사 방식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약간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어떤 적극성들이 좀 더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후보들 간의 그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중도층 투표를 어디로 할지 망설이고 있던 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까요?
2: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기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에 가까운 40%가 좀 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40% 정도는 임박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한 일주일 앞두고 결정을 한다든지 후보들의 어떤 정책을 보고 또 홍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공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임박 결정자들도 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동층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든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이제 후보들을 좀 결정을 하시는 시기가 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결정이 되고 각 당이 이제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속에 두는 후보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다만 방금 말씀 주시는 이런 ARS 조사에서는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층이 많이 원래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전화 면접이면서 그래서 저관여이신 분들도 들어오는데 후보 문항에서 제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부동층, 즉 아직 후보 결정을 못했다.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잡히게 됩니다.
1: 네. 자,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2: 예. 대구. 이 조사는 JTBC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가 리서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전화면접 가상번호로 활용해서 전화면접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요. 추경호 41, 김부겸 40. 완전히 동일하게 거의
1: 그러네요.
2: 이렇게 되면은 격차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1% 포인트 격차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떤 전화 면접 조사 결과에서 추경호 후보가 5점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 대등하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앞서는 결과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부겸 후보 40, 추경호 41입니다. 그러면 격차가 없다 하더라도 추경호 후보가 많이 이렇게 그 높아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 전역에 좀 무엇인가 보수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국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또 이 그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많이 달라졌네요.
0: 예, 이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서 사실 중앙당에서 후보를 그 대구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대구 유권자들이 김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상당히 그 한동안 나타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이제 훨씬 컸던 것인데요. 그런 이제 공천과 관련한 사안이 이제 일단락이 좀 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네.
0: 후보들 간에 이제 교통 정리도 되고 그러면서 한 명의 후보로 정해지고 되면서 그러한 이제 현재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약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사라진 측면이 있겠고 그러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보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경쟁 구도를 갖출 정도의 지지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지금 빠르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캠페인 양측의 캠페인에 따라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명확하게 이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 일주일 전 MBC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꽤 났었거든요.
2: 맞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4월 28일부터 29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이죠. 이때도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였는데 이때는 김부겸 44, 추경호 35로 해서 격차가 9%포인트니까 상당히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 조사, 그러니까 MBC KRI 조사 이후에 JTBC 메타보이스 조사 이 사이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된 특검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은 여당 지도부의 어떤 말실수도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야당에서의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가 점점 생기고 있어서 그 전에는 누가 더 강한 인물인지 인물론 가지고 대립됐던 그 인물에 의한 어떤 균열 구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프레임이 바뀌어서요. 정당 균열이 더 결정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국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후보 맞대결입니다. 선거 네. 판세가 어떻습니까?
0: 조사 결과 하나 불러드릴게요. 코리아 이글 뉴스의 의뢰로 바로미터 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ARS 조사 방식인데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재수 후보 43.9%, 박형준 후보 39.2%, 4.7%포인트 이제 격차 있었고요.
1: 네.
0: 또 이 조사 동일하게 5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또 동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ARS 방식으로 전재수 후보 44.2%, 박형준 후보 41.0%, 그래서 3.2%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딱 단정할 정도로 변화는 아닌데 수치는 약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이 조사 결과들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한 일주일이나 또는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 방식들은 격차가 그래도 상당히 컸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 또는 조사 방식도 약간 이제 ARS 방식인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경향성들을 조금씩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절대 방심할 계제는 아니네요.
0: 네, 이 지역이 워낙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보수 성향 갖고 계셨던 분들이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응답 유부층에 또는 무당층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 성향들이 표출되게 하는 어떤 명분들이 있게 되면 지지 표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이 논란 이제 이것들이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자극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논란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허물어져 있던 보수층의 결집도를 일정 부분 이제 강화한 효과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뜨겁죠?
2: 네. 예, 북구갑 아주 예측 불허의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리서치랩 같이 조사했습니다. 예, 5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501명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박민식 후보하고 맞대결을 하면 가상 대결이죠. 라고 하면 44 하정우, 39 박민식. 예, 5% 포인트 격차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1: 네.
2: 또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하고 맞대결을 하면 여기서도 하정우 42, 한동훈 36이니까 6% 포인트 격차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요. 3강 체제에서 만약에 투표까지 간다면
1: 네.
2: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박민식 26하고 한동훈 25가 더해지면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1: 네.
2: 그렇게 따지면 하정우 후보를 압도해야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로 하건 한동훈 후보로 하건 그 후보들이 50%까지는 못 가더라.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한 1.5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바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1: 좀 결이 다른 거네요.
2: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진 않겠다고 합니다만은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판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 그거를 그러니까 예측을 못할 상황입니다.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이제는 한 1, 2주 지나면은 뭡니까 후보 등록을 이제 마감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투표 용지에는 또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에서 탈락한 후보의 이름도 만약에 2주 후면 그건 인쇄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1: 네.
2: 물론 예전에 보면 깜깜이 기간에도 단일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자, 경기도지사 대진표 이제 확정된 이후에 첫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은 양양자 후보,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조웅천 후보 3파전 구도인데요.
0: 예.
1: 어떻게 나왔습니까?
0: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4일 5일 양일간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ARS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상 변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요.
1: 네.
0: 여기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 50.8%,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31.5%,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6.6% 순으로 나타났고요. 없음 모름 응답은 9.8%,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아마 절반을 살짝 넘는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재보궐 상황 보겠습니다. 여기도 5명의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2: 예. 가장 복잡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를 했습니다. 리서치 랩과 같이 조사를 4일, 5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역시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502명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5명, 5자 대결을 보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26%, 민주당의 김용남 23%, 국민의힘 유희동 18%, 그다음에 자유와 혁신 황교안 11%, 진보당 김재현 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조국, 김용남, 유희동 3강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황교안, 김재현 2중 이러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여기도 보니까 최근에 좀 그 수치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최근에 이제 김용남 후보의 과거 언행을 또 조국 후보가 문제 삼았단 말이죠. 이것도 좀 뭐 영향이 있었겠죠?
0: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어떤 조사들에서는 앞서 있는 이제 수치가 더 높은 결과들도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것은 아마도 이제 민주당 후보로 정해지고 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효과를 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지금 이제 방금 불러주신 조사에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후보가 수치상은 제일 높게 나오고
1: 그렇습니다.
0: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약간 수치상 낮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 간에 이제 공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국 후보 측에서 김용남 후보 측을 향해서 이제 과거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온 인물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뱉어 놨던 발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1: 네.
0: 이제 진보층들의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슈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인지 그 단순히 컨벤션 효과가 약간 잦아든 것인지 이 부분 아직 명확하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두 사람의 어쨌든 공방이 뜨거워지면 두 사람 간의 어떤 단일화 같은 논의는 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 이제 지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1: 네.
0: 어느 민주당 후보와 또는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와 어느 쪽과 단일화할 것인지 이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는 있습니다.
1: 네. 저 끝으로 경남지사 여론조사 결과 김봉준 대표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2: 예, 마찬가지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리서치랩과 5월 5일 6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803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 김경수 후보 47,
1: 네.
2: 박완수 후보 39로 격차가 8%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점을 넘어서는데요. 여기에서 3자 대결, 즉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3%를 얻는 3자 대결에서는 김경수 44, 박완수 38로 우점이 이내의 격차로 팽팽합니다.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2부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물가의 모래벌판에 돌이 섞여 있는 곳을 뜻하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너덜겅, 모래톱, 작별이가 있었는데 정답은 작별입니다. 아마 작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뜻풀이에 있었던 모래벌판은 말 그대로 모래가 덮여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너덜겅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나절 내내 너덜겅의 바윗돌들을 드러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너덜과 돌너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말하는데 모래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 모래톱을 맨발로 걸었다. 이곳은 좁고 긴 만을 끼고 모래톱과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5월의 8번째 날이자 금요일 또 어버이날이기도 한 오늘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오존 농도도 무난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지금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각별히 외부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바람도 오늘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강릉, 세종, 제주와 함께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서 제법 낮 동안에는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21, 부산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하늘도 맑은 가운데 강원권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가 오늘보다 더 나빠질 전망인데요. 전국이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특히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솟을 것으로 예상돼서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흐리겠고요. 글피 월요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에는 특히 경상권의 기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종결 처리한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류희림 전 방통심의위원장 민원사조 의혹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의뢰와 감사 요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증권사 간부 등 9명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총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모레부터 약 2달 동안

0: 매장 37곳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39년 만에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이 어제 본회의 상정됐죠.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내 탓을 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고요. 6.3 지방선거를 26일 앞두고 또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잡한 여의도 소식 뒤에는 마음을 정화해줄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마음 번역가 김경일 교수와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 이야기,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어제 이제 개헌안 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서 투표에 붙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하기로 했죠.
4: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39년 만에 개헌을 위해서 본회의가 열린 건데요. 일단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어제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국에는 개헌안 통과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헌안 표결 처리를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도 표결 불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지는 이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좀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데요.
2: 네, 뭐예요?
4: 우선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 개헌을 두고 뭐 정치나 뭐 학교 이 시민들 간에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논의 과정을 좀 생략하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좀 두 번째로는 정략적인 의도를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지방선거판을 좀 흔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좀 여권이 주도하는 이 개헌 논의를 이 지방선거의 좀 핵심 이슈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개헌 논의를 띄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세부 논의에 대해서 세부 양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가 이 개헌안에 이번에 들어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너무 생략됐다. 이런 불만이 실제 야권 내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좀 함께 개헌특위를 좀 구성해서 그때부터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반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개헌 요건 강화가 골자인 개헌안인데 이거에 반대하는 거는 사실상 이 내란 동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략적인 이유로 이 대통령에게 좀 공이 돌아갈까 봐 지방선거에서 좀 악재가 될까 봐 이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그러면서도 좀 물밑에서는 국민의힘 좀 원내대표실 통해서 일단 좀 집단 보이콧만 좀 하지 마라. 이 당론으로만 반대하지 마라. 의원들 좀 개인 자유에 좀 맡겨서 일단 표결에는 좀 참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네. 좀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방선거와 이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는 이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좀 넘어야 하는데요.
2: 그렇군요.
4: 예,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이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네, 김평론가께서 저는 이 국민의힘 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국민의힘이 공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하고 연계되는 거를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하고는 연계가 오히려 안 되게 됩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민들 승인만 받는 절차가 남는 거라서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보는 것도 역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라든지 새로운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제 와서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다가 결국 이제 막판에 좀 개헌 특위 역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다. 이 점은 국민

0: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은 게 특히 있습니다. 그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1대1의 정치 구도에서는 한쪽이 추진하면 다른 쪽은 반대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사실 세계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다당제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 구조에서 협상이라든지 합의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 있어도 그 반대가 큰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개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고 민주당도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누차 공약을 했었지만 실천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해버리면 국민의힘 의석도 줄지만 민주당 의석도 줍니다. 결국에는 양쪽의 의석을 다 같이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적대적 공생의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개헌과 같은 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자, 이어서 지방선거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여 명이 집단으로 탈당해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네요.
2: 네, 그제입니다.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 347명이 집단 탈당하고 이 민주당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는데요. 탈당한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을 떠나는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1: 네.
2: 요약을 해보면 30년간 일편단심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했는데 뽑아놓고 봤더니 의원들과 이 중앙당이 이 지역의 발전보다 공천 같은 이 중앙 정치에만 좀 집중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대구 경제는 좀 최악으로 됐다, 최악으로 좀 떨어졌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지역을 도외시했다는 거군요.
2: 예, 맞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또 가슴 아픈 비유를 하나 내놨는데요. 대구 시민을 망태기 안에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 정서를 좀 깨야 이번에는 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한번 지지해야 대구뿐 아니라 보수 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 측에 이번 이 집단 탈당에 대한 한번 입장을 물어봤더니 답을 하기를 이제는 이 대구 시민들이 이념이 아니라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네, 대구도 달라져야 한다는 좀 민심이 있는 거네요.
0: 네, 어쨌든 민심의 이동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 선언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에서 탈당한 사람들의 지지 선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게 평소에 그쪽으로 인맥이 다 있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면이 있거나 혹은 뭐 선거 관계자들이라도 후보가 아니라도 관계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1: 네.
0: 그런 걸 봤을 때 평소에 좀 지역에 구축돼 있는 망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선언이 나오면 이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게 대구 안에서 뭐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방증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김부겸 후보 측에게 남아있는 그 관리해야 될 숙제가 이제 두 가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국민의힘 후보하고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존 지지층에서 동요를 하게 되고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그래도 차별성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게 더 유권자 입장에서 좋은데 비슷비슷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기존 지지층하고 새로 유입된 지지층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선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숙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워낙 중앙 집중적인 사회라서 어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동네에도 영향을 끼치고 중앙정치가 엄청나게 크게 지역정치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불거졌던 공소취소 논란. 이게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넘어야 될 가장 강력한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후보가 지금 박빙 상태던데 이 와중에서 이제 추 후보 입장에서도 이렇게 탈당하고 김부겸 후보 쪽으로 간 게 아쉽겠어요. 안타깝고.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는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보수세가 굉장히 센 지역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대규모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호 후보 측의 분명한 악재인데요. 또 최근 이 당원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오랜 이 보수 정치인들 일부도 김부겸 후보를 좀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 그래요?
2: 예, 일례로 이 국민의힘 출신이죠. 이 삼선 대구시 의원을 지낸 이 김규학 전 의원도 지난달에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 민주당에 입당을 한 상태인데요.
1: 네.
2: 일단 이 추경 후보는 이 일부의 이탈이 좀 민주당에 의해서 좀 침소봉대.

0: 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후보 측의 말을 제가 좀 직접 빌려보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구에 약 30만 명 정도 있고 이 중에 책임 당원이 한 9만 명쯤 되는데 예, 그중에서 이 300여 명이 좀 나간 정도라서 이 정도면 사실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러면서도 추 후보 본인은 좀 우리가 그래도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어제 추 후보가 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관련해서 말을 하기를 대구 당원들의 이 탈당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살펴보는 이 계기로 좀 삼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네. 그 추경호 후보도 아주 모르지 않는 거죠. 소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 그러게요.
1: 뭐 일단은 뭐 관계자들이 그 탈당 당원들 소수예요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일은 아닌 거거든요. 진짜로 그 탈당 당원들 기자회견하고 있는 걸 어떤 사람들이 봤는데 저 사람 30년 당원인데 이런 진짜 그런 당원이 거기에 섞여 있다면은 그 당원들한테도 동요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수습책이기 때문에 뭐 소수만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또 추경호 후보도 주의해야 되는 게 공소취소 논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선거의 호재다라고 해서 그걸에 의존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민주당 욕하는 걸로 선거운동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공소취소 논란을 경계해야 되고 네. 근데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의존할 생각은 버려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두 사람한테 남겨져 있는 길이겠습니다.
2: 지금 부산 북가분도 3파전이 치열합니다. 근데 지지세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로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부산 북가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재 이 민주당의 하정우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의 이 한동훈 새 후보가 좀 맞붙으면서 이 전국적인 격전지로 부상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 좀 같은 보수 후보인 이 한동훈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양 캠프의 소위 스카웃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2: 네.
0: 일단은 좀 한동훈 후보가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부산시장 출신이죠. 5선 중진인 서병수 전 국민의원이 어제 이 국민의힘을 좀 탈당하고 한동훈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서전 의원은 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 보수 동남풍을 만드는데 적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인재 영입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 사정이 굉장히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황재관 전 이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두 캠프의 신경전이 일정에서도 좀 드러난다는 겁니다.
2: 그래요?
0: 예. 공교롭게도 이 두 후보가 오는 일요일 같은 시간에 그리고 이 바로 옆에서 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어서
2: 네.
0: 기싸움이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컨셉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직접 참석하면서 소위 말한 이 세를 좀 과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친한계 의원들은 모두 이 초대장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실제 뭐 자발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는데 한 후보가 직접 좀 만류했다고 하고요. 대신 이 개소식에는 이 시민들을 많이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두 캠프 모두 좀 상징적인 인물들을 영입해서 인지도하고 지지율을 좀 높이겠다는 전략 아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누가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정에 밝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누가 안 가느냐도 관건이라는 거예요.
2: 아, 그래. 누가 안 네. 가느냐.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민식 후보 개소식하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을 양쪽 다 안 가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네.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 소속인데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당장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하고 김도읍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단일화를 주창하는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재밌네요. 그 정말 그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이런 지원군 경쟁이 치열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뭐 비단 부산뿐 아니라 이 전국 각지에서 이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 후원회장의 소위 거물급 인사를 모시려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2: 네.
0: 이 중에서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경기의 이 평택 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한 이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았는데요.
2: 네.
0: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곳은 이 김용남 후보와 이 조국혁신당의 이 조국 후보 간의 이 법률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데요. 정 대표가 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으면

0: 면서 이거 사실상 뭐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하겠다는 이른바 이 자강론의 힘을 실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이 지방선거 후보들도 이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례로 이 민주당의 이 오준기 경북지사 후보와 이 병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습니다.
1: 네.
0: 입법부 수장의 이 무게감을 이 지역 예산 확보와 이 연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또 국민의힘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는 이 선거의 신이라 불리는 분이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좀 촉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덩달아 또 관심을 모이는 게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바빠졌다는 점인데요.
1: 이분 찾는 데가 많아졌더라고요.
0: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진짜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대구의 추경호 후보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 등이 영남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동시에 모시면서 주가를 굉장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1: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네. 되겠습니까?
2: 제가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대위원장이나 후원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임명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일이에요. 그냥
1: 네.
2: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선대위원장은 임명 소식이 한 일의 절반이고요.
1: 네.
2: 그 사람이 임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후원회장은 임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일이 끝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후원회장이 네. 직접적으로 계좌 관리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1: 그렇죠.
2: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이 선거라는 거는 평소에 구축되어 있었던 정당과 같은 조직 그리고 후보 본인의 역량과 센스 이런 것들로 선거를 치르는 거라서 일단 그런 분들이 위촉됐다. 이거는 그 뉴스로 거의 그 효과를 그때 딱 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안 보는 것이고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후보의 몫이다. 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최근 선거를 하면서 선대위원장이나 캠프 구성을 놓고 신경전도 많고 진통도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빈약해서 생기는 문제다. 평소에 조직된 것들이 탄탄했으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식 정치를 안 했어도 됐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1: 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1: 네, 몸이 지치면 쉬면 되죠. 근데 마음이 지치면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참 막막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더 피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꾸 어긋날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과 자꾸 어긋날까? 서로 엇갈리는 질문들을 계속 하실 텐데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마음 가이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고 계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왜 이제서야 나오셨어요?
4: 그러니까요. 저 네. 그래서 스티커도 붙였어요.
1: 감사합니다.
4: 네.
1: 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만나지 않고 낮에 만나서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4: 일단 낮에 뵌 게 1998년 이후로 98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주로 거의 수백 번을 다 이제 저녁 때.
1: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걸로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걸로 해서 우리 김 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경일 교수는 원래 테니스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4: 네, 지금 보면 스모를 했던 사람들 같이 보이겠지만 네, 테니스 했었습니다.
1: 왜 심리학을 하게 됐어요?
4: 뭐 사실 속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니까요.
1: 네.
4: 근데 사실 그때는 사실 자기 전공을 정한다는 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여지는 없었죠.
1: 네.
4: 네네. 그냥 뭐 점수 맞춰가고 학교 뭐 괜찮으면 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도 비슷한 점수로 갈 수 있었던 과 중에 심리학과를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1: 아.
4: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1: 점수 맞추다 보니까
4: 그러니까 점수 맞추다 보니까 비슷한 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과 중에 제일 여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1: 아, 이건 정말 김

0: 심장이 막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논리 정연해야 되나? 네. 세상에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서로 많이 보여준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딱 맞는 학문이어서 천만다행이었죠.
1: 네. 네. 근데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저 김 교수님처럼 말을 잘합니까?
0: 거의 대부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십니다.
1: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김 교수님은 이 방송 출연 아니면 강연을 통한 훈련이 돼서 이렇게 달변이 된 거예요?
0: 아마도 그게 예전에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운동을 좀 하면서 이제 이게 두루두루 좀 얘기들을 해보고.
1: 외향적이십니까?
0: 근데 또 성격 검사하면 내향적으로 나와요.
1: 아, 그래요?
0: 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1: 와, 이건 처음 아는 사실인데. 네.
0: 그런데 그 인간의 성격을 내향과 외향으로만 구분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게 최근의 관점이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윤인거 아나운서께서는 외향적인 분이라고 보긴 무리가 많아요. 네.
1: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쭉 저는 내향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왔는데. 네. 방송을 쭉 하면서 이게 성격 개조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손님을 모셔놓고 네. 궁금한 걸 듣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외향적인 그렇죠.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의 화법도 익혔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또 내향적인 사람의 섬세함과 예민함 혹은 집중력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러니까 나쁜 성격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타고난 뭐 사이코패스 정도 될까? 나머지 성격들은 다 그대로죠. 네. 네. 다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1: 궁금해서 네. 물어보는데요. 네. 심리학과 교수님, 심리학자도 MBTI
0: 해봐요. 해봐요.
1: 뭐예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ISTJ.
1: ISTJ. 네.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요. 너 T라고?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알죠. 완전 티야 그거.
1: 네, ISTJ가 어떤 성향인가요? 그러니까
0: 일반적으로 약간 뭐 I니까 내향적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따지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막 넘어졌을 때 아프겠다가 아니라 그 제대로 걸어야지.
1: 진짜 재밌다. 심리학과 교수님도 이렇게 MBTI
0: 해봐요.
1: 자 오늘 이제 네네. 어버이날이라서 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상처들 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소개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마음 가이드라고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마음 가이드는 오늘 부모님께 어떤 안부를 여쭙습니까?
0: 그래서 제가 5월달이 되면 늘 불안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가끔 이런 방송에 한번 불러주셨을 때 얘기 말씀드리는 거 보고 네. 아주 혀를 차시죠.
1: 참 가자.
0: 정말 저런 놈이 없다 진짜. 너나 똑바로 해라.
1: 대부분 그렇죠. 뭐.
0: 며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아침마당에 오랜만에
1: 나갔어요.
0: 네, 네. 부부 네. 소통 문제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네. 제 아내가 진짜 와, 마찬가지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네. 너나 소통을 똑바로 하라고. 저는 요새 좀 해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좀 많이 만져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많이 만진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이 세상에서 제 아내 그다음에 제 자녀들 제가 많이 만진 사람들이죠. 근데 저를 제일 많이 저도 기억 못했는데 만진 사람이 만져준 사람. 그분이 제 부모님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저는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가 뭐냐라고 하면 많이 만져드리라고. 이제 내가 갚을 차례 됐으니까.
1: 그렇죠. 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접촉할 기회가 신체적으로 그렇죠.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이제 부모님 뵈러 갔을 때 옆에서 슬쩍 어머니 손 만지니까 처음에는 얘 왜 이러니 징그럽게 막 이러시는데 엄마 줘봐.
1: 어머니가
0: 가만 있어봐 엄마 가만 있어봐 손 왜 이래 엄마 막 이러면서 자꾸 만지고 만지작 하니까
1: 아주 살가운 아들이구나.
0: 그러니까 싫지 않으신 표정. 뭐 아버지는 그냥 대놓고 발도. 그 네. 사람이 신체적인 접촉이 참 중요한 연이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연이 아닌 사람이 만지는 걸 우리는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한번 조금 손잡아드리고 목덜미도 한번 이렇게 만져드리고 이렇게 좀 살다 보시라고 올해 또 뵈면 이번에 뵈면 이런 얘기를 많이 추천드리죠.
1: 네.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가시죠. 오늘 무슨 말씀 드렸냐고 했더니 요즘 들어서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
0: 그렇구나.
1: 하는 말로.
0: 네. 무슨 말씀.

0: 말씀드렸는지 아유 되게 창피한데. 네네. 저기
1: 사랑합니다 그, 하셨어요.
0: 네, 아니요 저 주식 얘기했는데요.
1: 저는 오늘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잘 배워서 전화 드리려고 아직 안 했어요.
0: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네. 50대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80대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이번에도 그 얘기해드렸거든요. 아버지 고등학교 때 얘기해달라고.
1: 아.
0: 네. 엄마 중학교 때 얘기해달라고.
1: 예, 이제 예. 과거의 이야기, 당신이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하시는 네, 거 좀 네, 즐거워하시죠.
0: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제 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던 일들 질문 드리는 거 하면 금방 갑니다 시간.
1: 야, 참 배울 점이 많은 아드님이시네요.
0: 교묘하죠.
1: 아, 오늘 김경일 교수님 나오셔서 그런지 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2037님 아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엄마가 참견하는 걸 싫어하고 엄마한테 남이라고 잔소리 금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손주한테 하시는 걸 그런가 보죠.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8505님은 95세인 아버님이 72세인 저한테 직접 밖에 나갈 때 길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어린애라고. 이거는 아마 80세가 되셔도 변치 않을 말씀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도 올 겨울에 이제 1월 2월 달에 엄청 들었어요. 눈 올 때마다 야 운전 똑바로 해라. 길 거닐 때 조심해라. 이거 지금 80세이신 제 어머니한테 계속 들었던 얘기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 왜 이렇게 가족은 가장 어려울게 느껴지고 또 가장 멀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까 싶어요.
0: 아까 그 문자로 그 질문 주신 첫 번째 분이 네. 관련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 참견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 하셔서 섭섭하시다 그랬잖아요.
1: 네.
0: 제가 부모님들께 그리고 저도 제 자녀에 제 아이에게 많이 부모님들께 조언드리고 제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우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아주 치도곤을 당했잖니. 아빠가 이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되게 저기 난감했었어. 부모의 성공담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부모의 작은 실패담을 들려주시는 게
1: 네.
0: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또 잘 떠올리게 해요.
1: 네.
0: 왜 프로야구에서도요 좋은 코치님들이 이렇게 해서 너 해야 너 잘 된다 보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상당했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때 슬럼프가 왔잖니.
1: 네.
0: 이런 게 훨씬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잘한 얘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좀 진솔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장에서도 그러면 후배들이 잘 배워요.
1: 아,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눈에 항상 먼저 띄는 거는 이제 맞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당장 지적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거 잘 참으시잖아요.
1: 저요?
0: 네. 그거 잘 참으셔가지고 오히려 저랑 같이 저녁 먹을 때 오히려 거기서 올라와서 여기가 답답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본인이 제일 네. 잘하시는 편인데
1: 아 많이 참았죠.
0: 네네네. 네, 네.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보이는 거가 있을 때 바로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툭 하고 그 얘기만 딱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계속 딸려 나오거든요. 요거 좀 치워. 끝나야 되는데
1: 네.
0: 요거 좀 치워. 너 그렇게 평상시에 안 치우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병에 자주 걸리지 감기가 자주 오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까지 끌려 나오거든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대부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네. 분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로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1: 네.
0: 네, 네. 그러니까 왜 길게 얘기하는 선배, 길게 얘기하는 부모, 옛날 거 다 끌고 와서 일사부재리 원칙 안 지키시는 분들, 이런 맞아요. 분들이 좀 힘들죠.
1: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질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왠지 그 얘기부터 초반에 막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2탄, 3탄 나올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을요. 끊어서 하시는 거.
1: 네.

0: 길게 안 하시는 거. 요 말만 하시는 거. 저는 그래서 심지어 2분의 1만 얘기하자. 하고 싶은 얘기 3분의 1만 얘기하자. 요렇게 이제 그 저 스스로도 노력해요.
1: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그것도 가능한
0: 그럼요. 거죠. 네, 네. 훈련이죠. 네. 일종의.
1: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내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그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자녀는 아 이제 나도 좀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왜 부모는 자꾸 저렇게 하실까라는 뭐 생각의 그런 충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도. 네.
0: 이제는 윤인구 아나운서께서도 슬슬 그 생각 드실 때 되지 않나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1: 아유 그렇죠.
0: 꽤 컸잖아요.
1: 그렇죠. 저희 뭐 다 네. 막내도 사춘기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0: 그러게요.
1: 네. 함부로 못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물론 통제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네.
0: 그렇죠. 야, 그 2007년에 결혼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요? 2007년 맞나요?
1: 제 결혼 그 해까지 다 기억하고 맞습니다.
0: 맞죠.
1: 2007년이
0: 아, 네. 심리학자라서 그런 거 잘합니다.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 희생을 부모님께서 내 희생을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이 들 때나 아니면 자녀가 내 독립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소통이 약간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 결과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네. 소통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다음에 호흡이 잘 맞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해도 안 그쵸? 듣죠. 안 들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뭔가 안 좋은 일이 어느 정도 누적됐다는 뜻입니다. 왜 군대에서 그 고참병사들이 아, 예전에 나는 고참되면 이런 거 안 할 거야 끊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소위 이른바 옛날 피식 표현이긴 하지만 본전 생각나서 그 과거의 악습을 자기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옆에서 보면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후임병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 희생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인정받을 독립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직접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결과로 일어난 거죠.
1: 네.
0: 이 얘기는 뭐냐. 자질구레한 소통을 좀 해보셔야 돼요.
1: 아.
0: 자질구레한 소통.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의 희생 나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거는 너무 위대하고 거창해서 직접 얘기하면 그 100분 토론이나 아니면 예, 열린 토론 되는 기가 딱 쉽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그런 것과 무관한 걸 같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어떤 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
1: 네.
0: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을 때 생기는 게 희생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어쨌든 더 높은 위치나 아니면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양쪽이 서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간단하죠. 윷놀이 조금 더 가면 고스톱 이런 가족끼리 서로 어쩔 수 없이 티키타카를 할 수밖에 없는 수평적인 행동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1: 아.
0: 그 서양 요리 새로 배우기 이런 거 시켜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이 요리는 부모님한테도 익숙하지 않고 자녀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꾸 수평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고 나 독립 인정받을래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러니까 가족 놀이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쉬운 것부터 좀 풀어봐라.
0: 그렇죠. 그렇죠. 쉽고 사소해
1: 거죠.
0: 보이는 걸 같이 네.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1: 부모와 자식 간에는 왜 유독 말이 곱게 안 나올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저도 답을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묻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근데 유난히 그 질문하실 때는 저를 좀 많이 노려보시면서 하셔서 제가 좀 뜨끔 네. 아마 제가 그렇게 느낀 건가 싶기도 한데 곱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곱게 늦게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그 의미인가 저희들이 또 관찰한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나쁜 말이 나가는 것만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우리는 곱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윤희인과 아나운서께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야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1: 네.
0: 그런데 우리 뭐 먹을까라고 했는데 윤희인과 아나운서께서 새꽃이 어때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새꽃까지만 딱 듣고 족발 먹자 이렇게 되면
1: 무시?
0: 네. 그럼 윤희인과 아나운서께서

0: 그래서 외모니 이 사람이 뭐를 물어봤지?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말이 곱게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받지 않았다는 기억으로 담기 쉬워지거든요. 이게 좋은 말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건 상대방 말 끊지 말자. 상대방 말 끊지 말자. 저희들이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부모 자식 대화가 특히 가족 간의 대화가 네. 상대방의 말을 너무 끊어요. 너무 끊어요. 아 됐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좋은 말을 하자. 그다음에 서로 격식을 차려서 뭐 격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얘기하자.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혼란스럽거든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드리는 당부가 이번 명절에는 혹은 이번 모임에는 상대방 말 절대 끊지 맙시다. 네. 양쪽 모두에게. 이거 가족 치료하시는 그 노련한 카운셀러 분들이 그 첫 그 회기 상담 첫 그 시작할 무렵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1: 그러면 그거를 뭐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룰로 정하고
0: 나쁘지 않죠. 좋죠.
1: 네, 시작해봐요.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너무 진지하고 막 엄숙하게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이거 좀 그렇죠. 네,
1: 그거 너무 재미없고.
0: 네네. 그런데 요때 네.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구성원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가장 어린 자녀입니다.
1: 네. 아이들이 있으면 또
0: 가장 어린 친구들이 네. 가장 어린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뭐 이제 만약에 뭐 저를 이용하셔도 좋죠.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머리 얼굴 큰 김경일 교수라는 아저씨가 명절 때 혹은 가족 모임 할 때 상대방 말 안 끊기만 해도 진짜 좋대요. 라고 한마디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가 뭐 이러면서 싹 해보잖아요. 네. 일단 내 말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여유 있게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말을 상대방이 안 끊는다라고 하는 가정만 생겨도 말이 괜찮게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죠. 그 국회예요 지금.
1: 그러네요.
0: 그렇죠. 국회에서는 상대방 맞은편에 계신 분이 내 말을 언제 끊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센 말을 빨리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들을 의원님들이 서로서로 받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 안 끊기. 요거 한 번만 일단 이번에 우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보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그 와닿았던 게 우리가 이제 뭐 신체적인 상처는 밖으로 이게 뭐 피가 나거나 뭐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는 이게 얼마만큼 골마 터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상처임에도 우리가 인식을 잘못할 때가 있다. 가족 간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런 게 더 점점 골마 터지고 더 커지는 경우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왜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님께서 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아프면 신체적으로 아프면 그 책임은 절반은 가족 간의 소통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족 간의 말에
1: 안에 그쵸. 어떤 고통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0: 그 마음의 상처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대부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 아내가 두통이 너무 심해 이러면 두통약 먹어. 이거 입에서 나오죠. 네. 입에서 나오는데 일단 옆에서 제가 이제 연습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가 두통을 이렇게 앓고 있냐.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가증스러운 네. 네, 연극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가족 간의 말이나 언행으로 주고받은 상처가 가장 오랫동안 누적되는 건 당연하죠. 왜? 가족이라는 타인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신체에 반드시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 네.
0: 네. 왜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한 부부싸움이 아직 갈등이 해소가 안 됐을 때 막 2, 3일 동안 직장에 와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막 마음이 그렇죠. 무겁고 이렇죠. 네. 근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래도 결국 부부에서 결국 이제 싸워서 화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 마음으로 출근하면 직장에 와서 좀 누가 괴롭혀도 아이 뭐 자식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상처와 그다음에 힐링을 양쪽 다 주고받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이나 서로 상처 주는 거는 반드시 몸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몸돌 보러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1: 몸돌 보러 가라는 건 육체적인 활동을 하라는 건가요?
0: 그렇죠.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운동도 있고요. 네. 육체적인 보존이 소위 말하는 가족끼리 편안하게 휴식 취하는 그런 여행. 저는 사실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1: 여행을 가는 거.
0: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커서 사춘기가 넘어가고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부모 사이도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놀이를 하는 데는 조금 어색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저도 이제 20대의 자녀들이 있는데 신나고 재밌게 놀러 가자 얘들아 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니들 남자친구랑 놀러 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우리 있잖아 이번에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서 그렇죠? 온천장에서 쫙 하고 쉬고 오자.
1: 또 여행을 갔는데 그 아무 말이 없는 그 정막의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0: 아, 그러니까 가족끼리 아무 대화 안 해서.
1: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갔는데 네네. 여행을 가보니 막상 또 소통이 안 돼.
0: 네. 사실 그 이런 경우는 억지로 소통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죠? 이게 대부분 이 원인이 결과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가족 관계라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일단의 1년의 개인기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GPT나 아니면 이런 AI로부터 배운 어떤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더 어색해지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깨끗이 이번 여행에서 이렇게 약간 어색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다음 여행이 될 때까지 한 다만 대여섯 번이라도 서로 무의미한 일을 좀 가볍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용건 없는 대화.
1: 네.
0: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 우리나라의 가족이 좀 서먹한 이유를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족이 그렇게 서로 가족만 생각하는데도 유난히 대화에서 어색한 이유를 문화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1: 네.
0: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용건이 있을 때만 서로 너무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다. 네. 사실 용건이 있을 때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놀러 가면 되게 어색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그래서 직장 동료들끼리 놀러 가면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서도 용건이 없어도 서로 되게 수다 떠는 사람들이랑 놀러 가면 진짜 재밌어요.
1: 네.
0: 용건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놀 수 있거든요. 휴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서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서로 자기 역할에 의해서 바쁘게 부모님은 지원해주고 자녀들은 또 자기 거기에 맞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건이 없는 대화, 무의미한 대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싱거운 대화를 좀 평상시 하셔야 돼요.
1: 자주 해라. 네.
0: 그래서 이번 봄 여행이 좀 어색했다. 그럼 가을 여행 가시기 전에 뭐 아빠시라면 딸 뭐 해? 아빠 왜요? 그냥. 우리 아빠 왜 이래? 몰라. 그냥 이런 무의미한, 약간 싱겁고도 약간은 바보스러운 대화들을.
1: 물고를 터야지만 이제 네, 대화가
0: 해야 돼요. 네.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어색한 사이인데 용건음도 없는데 마주 앉아서 대화해야 될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용건 없는 대화 평상시에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1: 아니,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뭐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0: 이런 날은
1: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경일이 형한테 사랑하라 그러면 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0: 우린 많이 했죠 서로.
1: 근데 이게 그냥 막상 전화기 들고 뭐 엄마한테 사랑 글쎄 알 텐데 뭐 그런 식인 거죠. 왜 이게 더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 쉽지 않을까요?
0: 사실 왜 그거 있잖아요. 부부도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부부는 모든 걸 같이 교류하고 가장 깊게 서로 접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거리 유지가 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가족은 내 부모님은 나를 막 비비고 안고 뭐 진짜 뭐 우리 한국에만 있는 지금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면 무시무시한 표현이 되는데 물고 빤다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없었던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사랑해. 아이 그럼 내가 너만 위해 산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장난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1: 사회적인 표현으로라도
0: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가까웠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1: 부모님하고 거리를 좀 벌려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 자녀가 생기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진 거죠. 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저도 못하거든요. 제가 한번 2년 전에 어버이날 때
1: 네.
0: 아, 그때는 제 어머니 생신이셨구나. 생신일 때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1: 시선 안 마주치고
0: 말하는 제가 너무 어색하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1: 표정도 어색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서로 안 보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딱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웃기고 있네.
1: 어머님도 재밌으시네요. 네. 네.
0: 한국 사람의 사랑해요는 사실은 영어에서의 I love you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건 그냥 연애할 때 해. 나중에 그리고 내 아내한테 정말 잘못했을 때 해. 잘못했을 때 뭐가 사과할 때 해. 부모님한테는 차라리 고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작년에 아우 그래요. 평생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게 제 그러네. 감사합니다. 제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있잖아요.
1: 네. 네.
0: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한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평생 너한테 미안한 거 알지? 근데 그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1: 그러네요. 네,
0: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거든요. 그래서 너무 워딩에 그렇게 그 글자 자체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전달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1: 네.
0: 내 방식으로 부모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합니다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1: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좋네요.
0: 그렇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대부분 많이 해요.
1: 와, 네. 너무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쓰지 그렇죠. 않아도 네, 네, 네. 얼마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 그렇죠. 뭐 혹은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우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살아. 뭐 이런 거.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네. 저도 제 아내와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우 내가 진짜 오빠 때문에 살지. 이게 최고의 I love you.
1: 근데 그게 많거든요. 이제 억양, 톤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한국어는 정말 고맹난 문화라서 잘 논다.
1: 그러면 이제 관계 단절.
0: 그렇죠.
1: 대화 단절.
0: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어 특히 어떤 언어도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자기만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감탄사가 같이 섞여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네.
0: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감탄사와 그 톤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특정한 그런 표현을 남의 걸 너무 가져와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자기 거 개발하시면 돼요.
1: 이번에 새 책 나왔더라고요. 김경일의 네. 마음 트래킹. 마음하고
0: 네,
1: 트래킹은 네. 어떤 관계입니까?
0: 트래킹이라고 표현한 건 이게 분석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통찰같이 거대한 것도 아니고 늘 슬쩍슬쩍 지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네. 좀 슬쩍슬쩍 지켜볼 만한 단서나 실마리 같은 거. 저희 심리학자들은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조금 열거를 해봤어요. 심리학책은 그렇게 뭐 대단하게 거창한 책이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실마리를 통해서 거대하고 혹은 거창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중간적인 도움을 드리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 대탐험이 아니라 마음 트래킹이라고 하는 소박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1: 보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책 속에 있던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0: 그래서 제가 윤인구 아나운서 이분을 한 10년 전부터 드디어 성숙한 분이 되셨구나. 라고 이제
1: 제가 늘 또 상담을 하는
0: 네. 네.
1: 선배님이시잖아요.
0: 그게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마음을 잘 몰라서 자꾸 이렇게 써보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타이핑해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의외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찔러봐야 돼요. 찔러보고 심지어 저는요. 화날 때요. 거울 봐요. 그러면 벌써 이상한 놈이 하나 서 있어요. 이상한 놈이.
1: 거울을 본다고요?
0: 네. 요걸 이제 역이용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화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한번 거기서 쳐봤어요. 이미지 검색에서 윤인구라고 치잖아요. 몇 아. 천 장의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미지 검색할 때 윤인구 화나는 모습 쳐보면 없어요.
1: 그렇죠. 네. 누가 화날 때 사진 찍나.
0: 우리는 다 사진을 찍을 때 즐겁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웬만큼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진 찍죠. 화날 때 자기 사진 보잖아요. 자기 얼굴 보잖아요. 거울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한 번쯤 이렇게 실마리를 잡아보죠. 그래서 호흡 가다듬고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톤다운 시키는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 역용도 한번 해봤어요. 부부싸움 할 때 거울을 등졌다니까.
1: 그럼 내 얼굴 쳐다보면서 부싸움한 거야?
0: 그러니까 제 아내가 꼴 보기 싫은 자기 남편만 보는 게 아니라 화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네.
1: 아,
0: 그랬더니 그게, 제 아내가 어? 라고 하면서 화를 덜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1: 너무 못생겼지, 그치? 화났을 때 내 얼굴을 보면은.
0: 그렇죠. 이게 가끔 왜 스포츠 선수들이 신문에 자기 심판한테 항의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우울감이 올 때도 있을 정도로 자기 화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싫어합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부싸움할 때 보여주죠.
1: 아니 근데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마음을 좀 돌아보려면은 좀 시간도 필요하고 좀 여유도 필요한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이게 내 몸과 마음을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고 특히 이렇게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싶어요.
0: 뭐 긴 얘기를 좀 짧게 드리자면요. 첫째, 살짝 덜 바빠야 돼요. 바쁜 사람이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1: 네.
0: 특히 어떻게 바쁜 사람? 쓸데없이 바쁜 사람.
1: 쓸데없이
0: 바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런 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제 차 뭐 갖고 있지? 제 이번에 시계 뭐 샀지? 제 이번에 주식 얼마 올라갔지? 이렇게 쉬운 단서, 표면적인 단서로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덜 바빠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내 컨디션이 좋아야 비교를 덜 하거든요. 그런데 컨디션을 망치는 특히 끊임없이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24시간 일주일 1년을 저희가 추적해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우울감이 좀 세요. 근데 그 우울감을 만들어내는데 또 공통 요인이 있어요. 우울감이 만들어지는 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1: 네.
0: 여러 가지 경로가. 이분들이 만성적인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잘 자야 돼요.
1: 네.
0: 잘 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비교가 만연한 사회다라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비교를 하지 맙시다. 이거는 또 결과 건드리는 일밖에 안 돼서 해결책이 아니죠. 오늘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시간만 더 자자.
1: 네.
0: 잘 잔 사람이 다음 날 자기 내면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져서 타인이 가진 거에 대한 비교를 더합니다.
1: 네.
0: 한 세대가 성장한 원동력이 다음 세대의 성장에 오히려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 한국 지금까지 잠 안 자면서 여기까지 온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죠. 근데 이제부터 한국의 성장과 발전과 삶의 질은 잘 자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잘 잤으면 좋겠어요.
1: 참, 이게 뭐 두서없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부터라도 좀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마음 체력 관리법 김경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0: 살짝 기분이 좋아질 때마다 살짝 풀릴 때마다 살짝 그다음에 기분 전환 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1: 네.
0: 어느 순간에 어디랑 어디에 있었는데 누구랑 함께 있었는데 뭐 먹고 난 직후인데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회복 탄력성의 로그 기록이 돼요.
1: 알겠습니다.
0: 살짝 많이도 아니고 살짝 좋아질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캡처하시면 그거 굉장히 좋은 자료됩니다.
1: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오늘 묻는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 최고의 마음 안아주시는 분 김경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대기질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바깥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하루가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보통입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오후 3시 무렵까지는 좀 높겠고요. 바람도 오늘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더위가 없는 상태 예보가 되어 있고요. 전국이 18도에서 23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강릉, 세종, 제주가 20도. 또 대전과 광주, 대구 21도, 부산 23도 등으로 대부분 선선해서 낮 동안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번 주말 휴일은 차츰 더워지면서 특히 일요일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상주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이 더워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그래도 낮 기온이 대부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만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쪽으로는 오후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천둥, 번개, 쌀악, 우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휴일 전국이 맑겠고 내일 자외선 지수가 오늘보다 더 안 좋아져서 전국이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매우 높은 단계의 자외선 지수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종결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1심 재판에서 김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진전 거론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에 이어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받은 관세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진행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와 감사 요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사건 처리 전반을 재조사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의혹을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숨진 김상년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을 정 전 부위원장이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 전 국장의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으로 송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 전 사무처장은 거부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처리도 재조사했습니다. TF는 당시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행동강령 위반으로 봤던 결정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 지시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1: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23년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나 오늘 순직사고의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순직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변수색의 위험성과 현장 상황의 열악함을 알고도 공세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면 해병대원들의 입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거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휘부들이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개헌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었죠. 오늘 다시 상정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다시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표결에는 참여하라,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국회 비상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겼는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시기 바란다면서 자꾸 이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국회 비상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입장은 바뀐 게 있습니까?
0: 국민의힘은 졸속개헌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개헌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오늘 개헌안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걸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독단적으로 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1: 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간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 엄벌을 언급했다고요?
0: 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 수용 계획 등이 담겨 있었던 노상원 수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수첩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결을 냈다면서 그동안 비상계엄이 내란이냐고 계속 억지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 이제는 사과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어떻게 견제하고 있습니까?
0: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들 월세 부담만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논란과 또 최근 불거진 민주당 후보들의 언행을 언급하면서 오만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다채로운 망원들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 수 있다. 이름을 더불어 오만당으로 바꾸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쏘며 다시 충돌했습니다.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협상이 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우환울 기자입니다.
4: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해군이 현지 시각 7일 밤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적군의 강력한 대응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국영방송은 미군이 먼저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에 미사일로 반격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구축함 세척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 차원에서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공습 대상에는 캐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해군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이란군이 적군 무인기 2기를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과 민간인 지역을 공격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 보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반격을 가볍게 툭 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또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루스 소셜에는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바지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알바들리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으로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들의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친이란 민병대 고위급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이라크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돼 미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간 통화 이후에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현실화하면 미 군용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대 4개월가량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를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라 경제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간표를 정해놓은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화물선 남우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남우호는 우리 시간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 항구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화재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여고생 피습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4살 장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와 범행의 잔인성, 재범 방지 등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장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다만 장 씨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최근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게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전 직장 동료는 지난 3일 저녁 장 씨가 찾아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이 없고 신고자도 사건 접수를 미루면서 장 씨를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는 신고를 당한 날에도 흉기 두 점을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가 공기계로 확인되자 주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의 대안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요. 이것도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의 해당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며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원고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7: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향신료 수입업체인 버레밴드 베럴 등 미국 중소업체들은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 중 다수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인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재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155mm 국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전방 부대들의 교체 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 60km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대배심이 한국인 등 마약 밀매 조직 관련자 11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로 서울까지 이동해 공급망을 추적했고 한국인 사업가 안모 씨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며 캘리포니아산 메스암페타민과 이른바 한국산 물뽕 원료인 감마부틸 롤락톤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모레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매장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끊김없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실시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OpenAI는 실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를 반영한 음성 모델 GPT 리얼타임 2를 현지 시간 7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용자와 AI가 번갈아 말해야 했던 기존의 AI 모델과 달리 이용자가 AI의 답변 내용을 중간에 끊고 말하거나 앞서 말했던 내용을 중도에 고쳐 말해도 즉각 반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영상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차량 21만 8천여 대를 리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라디오 전국일 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예능 방송에 요즘 뭐 국민 상담사라 불릴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이호선 숭실대 교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빠삐용을 제안했어요. 이 빠삐용은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기 내자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족 모임에 빠지지 말고 또 아무리 허물없는 가족 간이라도 사회적 관계임을 잊지 않고 서로 언행을 조심하며 삐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도 사랑한다, 고맙다, 예쁘다 등의 말을 용기 내서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참 좋은 말이죠. 예. 근데 한마디로 이 빠삐용의 근간은 잘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주 만나서 속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배우자가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될 거고요. 더더욱 이것을 기울이게 될 텐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두 글자 낱말입니다. 초성인트 드리면 기역 시옷입니다. 기역 시옷.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너의 주된 이것 사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좋은 힌트가 됐을까요? 오늘은 정답과 함께 평소 여러분은 그럼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에게 얼마나 이걸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한번 퍼센티지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0: 금요일 오후인데요.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박소정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어버이날인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 소통은 괜찮은데요. 금요일 오후인 만큼 이른 시각부터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고요.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앞 시간 동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난 차 때문인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흐름이 답답하고요. 이후 동작대교까지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마포대교까지 쭉 흐름이 답답합니다. 반대쪽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1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1차로 막혀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여파 길게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 쪽으로도 앞선 고장난 차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한남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쪽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는 9km 정도 어렵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옥계 부근 갓길에선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삼성전자 노조교섭 대표단과 면담합니다. 노동부는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배포됩니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영화 할인권 450만 장을 이번 달 13일과 오는 7월에 각각 225만 장씩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증권사 관부와 전직 축구선수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제가 그 심리상담가 이호선 숭실대 교수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방안으로 빠 비용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빠는 이제 가족 모임에 빠지지 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과연 부모님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들은 부모님에게 1년에 평균 106회 정도 전화를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부모와 만나는 왕래 횟수는 연평균 40회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는 부모님과 만나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건 그만큼 또 부모님에게 이것을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수치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라는 뜻을 지닌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0007번 쓰시는 분,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보다는 자식에게 이게 더 많이 가네요 하셨습니다. 한창 뭐 자식들 키울 땐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시다 하면은 또 갑자기 오늘 정답이 이게 부모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더 늦지 않게 평소에도 좀 이걸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정우님, 사실 과도한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서로서로 적절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일종의 어떤 사회의 또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도 좀 지켜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 0128님, 저는 더운 나라로 출장 가실 예정인 아버지

0: 맛있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성능 좋은 휴대용 선풍기를 깜짝 선물해드렸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 더위를 많이 타시나 본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세심한 이것을 좀 기울이신 티가 나는 선물이네요. 좋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이렇게 문자로 한번 본인의 가족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오늘 정답이 이걸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먼저 제주로 가봅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0: 네, 제주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오늘 제주는 전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입니다. 현재 서귀포 22.7도, 성산과 제주 등 20도의 기온으로 야외에 세워둔 차량이 금세 뜨거워지는데요. 이처럼 더운 기온도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지와 남부 중산 간 동부 서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동부와 서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지며 운진항에서 오늘 마라도 가파도 가는 여객선 전편이 결항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은 그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민화 전시와 프로그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지난 3월 말부터 특별전 뜻을 품은 민화, 제주가 빚은 마음의 글자 문자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해학과 풍자, 길상과 소망을 담은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평가받는 민화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글자의 획이나 그 주변의 그림을 그린 제주만의 문자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육지와는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표현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특별전 뜻을 품은 민화와 연계해서 지난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면서 해설도 듣고 또 이후엔 직접 민화를 그려보는 시간이 마련돼 찾아갔습니다.
0: 네.
1: 지난 화요일 어린이날에 진행된 민화야 놀자 프로그램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이제 오리 또는 원앙이라고 하는데 연꽃연자에다가 오리 앞자를 써서 연앞도라고 하거든요. 원앙도라고도 하고 조상들은 민화에다가 온갖 의미를 갖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앞을 연달아 합격하라. 또 연꽃의 씨앗이나 과육을 연과라고 하거든요.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라. 제주 문자도입니다. 네 개는 제주 문자도인데 여기 글씨 안에 문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글씨 안에 문양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비늘, 뱀이요, 뱀. 아마 제주 같은 경우는 김영사굴 그런 설화도 있고 해서 제주는 뱀 신앙이 좀 있었잖아요. 뱀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 문자도는 육지의 문자도하고 다르게 정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주 문자도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이 3단 구성이 다른 지역에 있는 문자도하고 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삐침 세 대가리죠. 그래서 조두형, 조두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주 문자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 여러분 전시 잘 보고 왔어요?
4: 네.
3: 그러니까 민화는 나의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도 돼요.
0: 그러니까 민화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배우고 또 직접 민화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1: 네, 맞습니다. 직접 민화 작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민화가 왜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시대별로 어떤 의미를 담은 대상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배우면서 조상들의 바람도 알 수 있었고요.
0: 네.
1: 가정의 평화와 행복, 무병장수, 또 부귀영화를 기원한 꽃과 봉황, 나쁜 기운을 막고자 그렸던 어해도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익살스럽게 표현한 호랑이와 소나무 그리고 까치가 그려진 작호도, 호작도는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풍자하는 대표적인 민화인데요.
0: 네.
1: 영화 K-POP 데몬헌터스 속에서 이 파란 호랑이와 갓을 쓴 까치를 떠올리면서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0: 네.
1: 이렇게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전시해설 후에는 직접 원앙도와 호작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만의 민화를 그렸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더 그려놓고 또 화려한 색감으로 채워서 완성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들어보시죠.
5: 오늘 이 민화 같이 배우고 색칠하는 프로그램 했는데 어땠어요?
6: 재밌었어요. 자기만의 개성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물에 비친 그림이랑 여기 사슴벌레. 이게 애군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1: 아이를 어린이날에 네. 네. 데려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4: 저희 제주도만에 있는 민속 박물관에 와서 함께 미나를 그리게 되면 정말 좋은 뜻깊은 날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들이랑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만의 문자도의 특이한 점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이거 워낙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7: 가족을 사랑해서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붙일 거예요.
1: 여기를 네. 어린이날에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8: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화 체험하는 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육지 출신이긴 한데 제주도에 그 글자들 있었잖아요. 오히려 육지에 있는 글자들보다 그 표현 방식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9: 이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린 그림을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양도가 이제 부부간의 금슬을 표현한 거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아빠가 원양도를 그렸으면 좋겠다 말을 해가지고 제가 원양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7: 그 미나가 뭔지 알고 호작도하고 그 원앙도 뜻도 몰랐는데 호랑이는 악을 물리친다는 뜻이고 까치는 백성들의 뜻해서 그런 뜻을 알아서 재밌었어요.
1: 오늘 뭐 그렸어요?
7: 호작도.
1: 호작도.
7: 우리 집에 악을 쫓아내고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뭐 좋아하는 걸 이제 가까이 두려는 마음부터 또 가족과 집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까지 아주 간절한 것 같네요.
1: 네, 가정의 평안과 또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조상님들이나 이 시대 아이들이나 모두 같았는데요.
0: 그러게요.
1: 네, 민화를 관람하고 또 원앙도와 호적도를 그리는 체험이었지만 제주만의 독특한 문자도도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별전 뜻을 품은 그림 민화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일상을 담은 민화에서는 가정의 평화와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꽃과 새를 비롯해서 동경하는 세상을 담은 소상팔경도, 삼국지 연희도 등이 전시돼 있고요.
0: 네.
1: 2부는 민화에 담긴 길상과 벽사를 주제로 나쁜 기운을 막는 어해도, 사회를 풍자하는 자코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제주가 빚은 마음의 글자 문자도인데요. 육지의 문자도와 제주의 문자도 네 점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이날 해설을 맡았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김세연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10: 제주 문자도와 육지 문자도는 좀 차이가 좀 많아요. 1단에서 3단까지 3단 구성으로 된 거라든가 육지의 문자와 다르게 제주 문자도는 그 효제충신 예의염치 그 글자와 관련된 도상보다는 제주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문화는 언제나 다른 지역으로 이식이 될 때도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토착화되고 지역의 토양과 주민 심성, 정서,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변화가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세 번째 작품 이제 그 화조도가 있는데 호렵 화조도가 있는데 화조도뿐만 아니라 모란도, 연압도, 호렵도, 구운몽도, 삼국지도, 팔포 화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이래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0: 네, 육지와 제주의 문자도를 비교해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민화를 보면서 요즘 우리 소망은 뭔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민화의 놀자 프로그램은 지난 화요일 어린이날을 끝으로 종료가 됐지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 뜻을 품은 그림 제주가 빚은 마음의 글자 문자도는 8월 23일까지 박물관 내 순우름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회를 풍자하는 익살스러운 민화부터 아름다운 그림까지 다양한 작품들 마련돼 있고요. 육지의 문자도가 19세기 제주로 건너오면서 이 바다와 돌, 바람 등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정서, 신앙을 만난 제주만의 문자도라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한 사례들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문자도를 비롯한 민화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전문 해설과 함께하면 더 알찬데요. 10명 이상 30분에서 1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측에 요청하시면 학예사 해설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관람하면서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행복, 또 앞으로의 삶과 소망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제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겸주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가볼 곳은 진주입니다. 진호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11: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0: 네, 진주는 날씨 어떤가요?
11: 네, 현재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1도를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할 수 있으니까요. 모자나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전국에 대체로 날씨가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진주에서 준비한 소식 들어봐야죠.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요즘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구매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특히 생산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분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 농가와 소비자들을 직접 이어주고 있는 특별한 장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거창에서 로컬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체가 서울에서 운영되는 농부시장 마르쇠를 참고해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농부시장 이음입니다.
0: 그러니까 농부시장 이음은 뭐 이름처럼 어쨌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시장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이음 농부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철 농산물은 물론이고 꽃차와 전통 간식, 소공예품까지 총 11개의 부스가 운영돼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저는 이 중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농가와 자연 발효 식초를 판매하는 부스에 가봤습니다.
2: 오늘 주문밥을 해드렸는데 주문밥에 이제 저 은둥마리 야채 넣어가지고 낯선 재료를 넣어서 주문밥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이스펠드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다 보니까
3: 네.
2: 이게 판매가 잘 안 이어져서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와요. 사과즙이랑 같이 갈았거든요.
3: 아 그럼 또 그렇게 또 먹으면 또 맛있나요?
2: 네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3: 네.
2: 이게 거부감이 없는 게 아이스플랜트는 특이한 향이 없어요.
3: 아~
2: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스가 애기들 왜 야채 주스 전 절대 안 먹거든요.
3: 안
2: 입을 털어막아요. 맛보라 하면.
3: 아~
2: 네, 일단은 엄마가 살살 구슬려가지고 한입 먹여보잖아요. 그러면 또 사고 가요.
4: 그리고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식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 볼 수 있는 쑥이 가장 무난하죠.
4: 예. 식초가 있고?
5: 네. 예. 금수강산 어디 가도 있는 게 쑥이고 그냥 우리가 좀만 가서 움직이면 뜯어와서 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쑥이 가장 좋은 식초라고 추천합니다.
0: 예, 뭐 방문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정말 정감 있는 분위기였겠어요.
1: 네,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0: 네.
1: 저도 아이스플랜트로 만든 주스를 시식해보기도 하고 식초를 마셔보기도 했는데요.
0: 네.
1: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네,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한다고 해도 직접 설명하지 않으니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농부시장 이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물론 뭐 직접 만들고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자리라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농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소통하는 자리도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농부시장 이음은 올해 3년째로 전통이나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 아닌데요.
0: 네.
1: 하지만 꾸준히 해나가면 지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웃 농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0: 네.
1: 부부가 하는 다품종 소량 농가 김현웅 씨의 농부시장 이음 참여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6: 농가는 농가대로 가공품은 가공품대로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역 소비자분들한테 직거래를 하지만 그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분들이 인정하고 알아주실 때 그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농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직종에 속하는데 남들 뭐 회사 생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직종이지만 이렇게 농부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함께 만나서 농사 경험도 나누고 또 직접 얼굴 보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서로 문물 교환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직접 만든 먹거리를 다시 찾아주고 또 만족해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게 우리 농부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농부시장 이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0: 네.
1: 국내산 쌀로 만드는 꽃강정 만들기 체험과 미니부 키링 만들기 어린이 벼룩시장도 함께 열렸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소비가 익숙한 시대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어떤 과정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0: 소비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 농부시장 이음을 기획한 백은선 씨 역시 이런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농부시장 이음은 지역에 친환경 농법을 하시거나 가공상품을 직접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가치 있는 농부의 철학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거창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수 있도록 이제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창 마을 만들기 센터라든지 거창에 권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조금 힘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뿌듯했던 순간들은 저희가 지역 농부님들이 워낙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농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농부시장을 통해서 농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 거창뿐만 아니라 대구로도 이제 같이 농부시장을 함께 하러 나가거든요.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치를 지향하시는 농부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 되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오늘처럼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거창에 이렇게 농부님들이랑 건강한 먹거리가 지역에 생산되고 있다는 거를 체험으로 직접 통해서 알고 가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과 주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부분입니다.
2: 네, 이 농부시장 이음 정말 그 먹거리의 생산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이 거창의 농부시장 이음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는 6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2: 네.
0: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와 정성껏 키운 농부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곳인데요. 거창 농부시장 이음이 단순한 장터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플랫폼으로 더 오래 사랑받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진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진호정 리포터였습니다.
3: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2: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나면 밥을 먹은데도 배고파져요.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만나볼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4: 네, 이 음식은요.
2: 네.
4: 오케스트라예요.
2: 오케스트라.
4: 모든 재료가 조화로워야 하는 음식인데요.
2: 오.
4: 과거 이 음식을 만드는 날 아침은 약간 작은 잔칫날 같았어요. 달걀지단 부치는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또 색색의 재료들이 쌓여있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2: 지금 막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예.
4: 또 이 음식은 가장 손맛을 많이 타는 음식이자 어머니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네, 요새는 이 어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하던 이 음식이 언젠가부터 쉽게 사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편식이 되었어요.
2: 네.
4: 또 하나 천 원대부터 20만 원에 달하는 파인다이닝까지 가능한 음식이자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간편식이 된 김밥을 만나보겠습니다.
2: 예. 아니, 저는 이제 중간서부터 이제 김밥이라는 걸 알았는데
4: 네.
2: 2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4: 천 원대부터 20만 원이 넘는 내는 식당이 있습니다.
2: 무시무시합니다.
4: 예, 뭐 별 주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투스타를 받은 그 식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2: 근데 저는 김밥 하면 아직도 소풍이나 운동회가 저절로 떠올라요. 앞서도
4: 네.
2: 이제 무슨 잔치날, 작은 잔치날 같다고 하셨는데.
4: 네.
2: 근데 이제는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때나 또 뭐 해외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4: 맞아요. 아마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그 소풍날 아침이나 운동회날 아침에 어머니 옆에서 이제 김밥을 많은 족족
2: 그렇죠.
4: 꼬다리 먹는 즐거움.
2: 꼬다리죠. 예.
4: 그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2: 네.
4: 정말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되게 값싸고 간편하게 먹는 김밥이지만
2: 네.
4: 과거의 김밥의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김밥은 어지간한 집에서는 진짜 아이들의 소풍이나 운동회, 뭐 야유의 음식이었거든요.
2: 예.
4: 즉 이런 음식이었다는 거는 놀러가는 일상이 흔하지 않았던 과거에 별을 꼭 별러서 아주 먹었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2: 네.
4: 실제로 김밥은 고급 음식에 속했는데
2: 네.
4: 그래서 그 시대상을 보면 그 시대에 나온 고급 식재료가 김밥 국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홍 수제 햄이 나온 다음에 그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일반 돈육이 더 들어간 햄이 나오면 햄이 들어갔고 네. 맛살이 나오면 맛살이 들어갔고 음흠. 참치가 나오면 저도 참치가 들어가기도 했죠.
2: 네. 네. 아, 앞서 뭐 20만 원짜리도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접하는 김밥은 요즘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예전엔 이게 고급 음식이었던 거군요. 어쨌든
4: 김밥이 고급 음식이었던 이유는 네. 일단 김밥의 주 재료인 김이 비쌌어요.
2: 아하.
4: 그러니까 김 양식의 절대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김이 되게 귀했고요.
2: 네.
4: 그러니까 1980년대 중후반에 이제 식탁용 김이 가정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때 너무 큰 충격적이었대요. 그 전엔 김을 먹으려면 다 일일이 다 소금 기름 발라서 일일이
2: 그렇죠.
4: 다 구워넣고
2: 한장,
4: 그 김이
2: 한장.
4: 귀해서 어르신들 상에만 났대요.
2: 네.
4: 저희 어머니는 그 김 한 장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김이 다 구워져가지고 식탁에 먹기 좋게 오르는 걸 보면서 네. 엄마가 정말 세월 좋아졌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세대를 사신 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럼 지금의 이제 김밥 이거는 언제부터 먹어온 건가요?
4: 김밥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또 어디서 비롯된 음식인지에 대한 기원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2: 네.
4: 과거에 김밥을 먹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었고 또 김밥에 단무지가 들어가니까 김밥의 원조가 일본의 뭐 김초밥 즉 노리마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 네.
4: 아,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2: 아하.
4: 일단 김밥의 기원을 알려면 먼저 김을 먹은 기록을 찾고 김을 종이처럼 만들어야 김밥을 만들 수 있잖아요.
2: 그렇겠죠.
4: 그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2: 네.
4: 그런데 12세기에 저술된 일련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김을 식용으로 요용했고요.
2: 네.
4: 15세기에 나온 경상 지리지와 동국 여지 승남에는 전남 광양의 완도, 경남 하동이 조선시대 김 특산지로 기록돼 있었고 이때부터 김 양식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2: 네.
4: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전남 광양의 김여기라는 분이 이제 뭐 밤나무 소나무에다가 김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왕실로 진상을 한 거예요.
2: 네.
4: 근데 이 김으로 수라를 드신 인조가 이 바다의 풀로 만든 이곳이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대요.
2: 아하.
4: 그래서 인조 임금이 그러면 이걸 올린 사람의 성씨가 무엇이냐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여익이어서 그럼 이것을 김으로 해라라고 했다고
2: 그래요?
4: 해요. 만약에 오르신 분이 박씨였으면 우리는 박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김말이가 아니고 박말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렇군요.
4: 네.
2: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4: 이에 반해 일본은 18세기 초에 나온 각밤부류라는 책에 처음으로 네모난 김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2: 네.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을 식용한 시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었다고 할 수 있죠.
2: 그렇군요.
4: 네.
2: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4: 네.
2: 박밥, 이밥은 근데 별로 최밥? 이건 안 어울리냐. 김밥이
4: 김이
2: 역시.
4: 익숙해져 있어서. 네.
2: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뭐 12세기부터 김을 먹기 시작했다면 일본보다 이제 훨씬 앞선 건데.
4: 그렇죠.
2: 근데 이제 김밥을 만들려면 네모 모양으로 종이처럼 만들어야 하잖아요.
4: 그렇죠.
2: 뭐 이와 관련된 기록은 어디 좀 없나요?
4: 네. 옛날에는 이끼처럼 가느다란 해초를 그 종이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2: 네.
4: 그런데 최초의 기록은 보면 조성 중기의 실학 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보면 해의 그러니까 바다 해자에 옷자를 써서 해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닷가 바위에서 자라는 이끼를 따서 종이 조각처럼 만든다라고 했고요.
2: 네.
4: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도 종이짝 모양의 김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해초로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대요.
2: 네.
4: 실제로 그걸 태지라고 했는데 이끼 태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의 이끼나 해초들로 종이를 만들어서 이걸 화선지나 표고지로 썼다고 해요. 중종실록에도 태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종이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비슷한 형태이니까 그 이전부터 김을 그러니까 이끼나 풀, 바다의 풀들을 김에 종이 형태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2: 네. 재밌네요.
4: 네.
2: 그럼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김밥에 대한 기록도 좀 전해오나요?
4: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주로 보이는데요.
2: 네.
4: 이규경이 쓴 백과사전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서 구운 김가루로 밥을 뭉쳤다 했고 순조 때의 세식 풍속서인 동국세 시기에는 대보름날 채소나 김으로 밥을 싸 먹는데 이를 복삼이라 했고 대보름에 먹는 김 주먹밥과 같은 형태로 김밥을 즐긴 것을 약간 예상할 수 있어요.
2: 그렇군요. 그럼 지금처럼 동그랗고 긴 김밥은 언제 등장한 겁니까?
4: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는 김을 이렇게 주먹밥처럼 싸 먹었던 것 같고요. 네. 원통형으로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 때 김초밥의 영향이 클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밥의 원조를 김초밥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김초밥인 그 노리마키가 김말이거든요. 네. 이 노리마키가 1829년도에 그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도박장에서 도박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 해서 생긴 음식인데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때부터 약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막상 김밥을 보면 일본의 마키랑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있거든요. 일본은 단촌물을 넣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참기름과 소금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마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주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고기부터 해산물 안 들어가는 게 없죠.
2: 그렇죠.
4: 그리고 지금은 뭐 김밥과 마키의 유상은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원조라기보다는 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간 발전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발전의 성향이 딱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작장면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짜장면을 대중화를 일으켰잖아요.
2: 네.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짜장면이 맞는 것처럼 약간 그런 형태의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김밥이 원래는 고급 음식이었는데 네. 그럼 요즘처럼 우리 일상식이 된 데에는 뭔가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4: 기본적으로 김 생산량이 이제 폭증하면서 일상화가 됐고요. 또 그 이면에는 김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저희가 전쟁을 지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나고 전쟁을 지나면 쌀이 부족했잖아요.
2: 네.
4: 그래서 197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그 혼분식 잔류 정책을 하면서 밥을 못 먹게 했어요.
2: 네.
4: 줄이게 했고 분식을 막 장려했잖아요.
2: 맞아요.
4: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분식집이었어요.
2: 근데
4: 사실 분식집은 밀가루 분이어야 되니까 김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2: 그러네요.
4: 그런데 나중에 이제 쌀 생산량이 늘면서 분식집들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던 반찬에 단무지는 있었고 김도 약간 대량 생산이 되면서 편해지니 이 분식집들에서 김밥과 함께 이제 그 뭐 라면이나 분식들을 같이 어우러져 아하. 팔기 시작했던 거죠.
2: 네.
4: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먹는 분식집에 갔다가 김밥을 만나면서 김밥이 대중화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2: 예.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뭐 한국인들만 즐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그야말로 김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 가면 김밥을 코리안 스시라고 약간 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4: 왜냐하면 그 캘리포니아 롤 같은 게 되게 대중화되어 있었잖아요.
2: 네.
4: 그런데 드디어 2021년 김밥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IMBAP 그러니까 김밥이란 발음 그대로 등재가
2: 됐군요. 붙일만한 일입니다.
4: 맞아요.
2: 이건.
4: 지난해 여름에 그 한 OTT 채널에서
2: 네.
4: 정말 대박이나
2: 네,
4: 김밥이 나오자 정말 외국에서는 그 김밥 한 줄을
2: 네.
4: 썰지 않고 한꺼번에 먹는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대요.
2: 이건 힘든데.
4: 그리고 그 막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냉동김밥이 너무 나가는데
2: 네.
4: 시간 제한도 있고 1인당 4개만 팔 수 있고 항상 매진이 돼가지고
2: 네.
4: 전 세계인들이 약간 김밥 찾아 헤매는 약간 그런 영상들이 SNS에 속속 올라오더라고요.
2: 아니 이걸 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까? 저는 또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 그쵸.
2: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 세계인을 매료시킨 김밥의 매력은 뭘까요?
4: 일단 김밥만큼 편리하고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식품은 드물어요. 여러 가지 반찬을 김에 말아 한 바나 먹기 때문에 먹기도 편한데
2: 네.
4: 거기에는 채소도 들어가죠. 단백질도 들어가죠. 탄수화물도 들어가죠. 그리고 몸에 좋은 김, 해초도 들어가죠.
2: 네.
4: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가 들어있고요. 또 색깔을 보면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알록달록한 5획의 색깔을 품고 있잖아요.
2: 맞아요.
4: 그래서 식욕을 돋울 뿐만 아니라 상서로움을 강조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2: 네.
4: 또 단일 음식으로는 아주 다양한 종류를 개인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주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김밥 전문점에 가면 정말 수십 가지의 김밥 메뉴들이 있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김밥은 정말 변신의 귀재예요.
2: 맞아요.
4: 그리고 또 김밥은 모든 음식을 약간 한꺼번에 말아먹어서 포용의 음식이기도 하고 또 각기 고명의 장점을 살려서 풍성한 맛을 만들어내는 화합의 음식이어서
2: 네.
4: 이런 특성들이 김밥을 전 세계인들의 약간 간편식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예전에는 이 세계인들이 김을 먹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4: 옛날에는 많이 새까만 바뀌었어요. 입에 뭘 싸서 먹는 걸 그러니까요. 되게 놀라워했대요.
2: 맞아요. 네. 예. 저는 뭐 이 오늘 얘기 나눈 김밥도 좋지만 그냥 네. 갓 구운 김에 아무 조미하지 않고
4: 맞아요.
2: 밥을 해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4: 우리나라 최고의 흑백 요리죠.
2: 맞습니다. 아 고향 따라 왔더라. 오늘은 지금의 김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원과 그 변화 과정을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음식탐험가 이현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아 김밥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후 강원도에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강원도는 오후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 쌀아구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이제 3시 무렵까지는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높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오늘 대기질과 오존 농도는 괜찮은 하루여서 어버이날 바깥 활동에 이로 인한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하시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주말이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도 맑겠는데요. 내일 자외선 지수가 오늘보다는 좀 더 안 좋아지겠습니다. 전국이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우 높은 단계, 색깔로는 붉은색까지 자외선 지수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대부분 선선함이 감돌 전망입니다. 18도에서 23도 분포고요. 서울, 강릉, 세종 20도. 또 제주도도 같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전, 광주, 대구 21, 부산 23도로 대부분 무난한 기온이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일요일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으로는 일요일에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 중심으로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구축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미군은 자위 차원이라며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오늘 어버이날이자 금요일인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오늘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모든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존경을 표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더군요.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과 연금제도 개선 등을 비롯해서 노인 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늘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네, 뭐 요즘 부모님 세대는 예전과 달리 건강하고 또 경제 활동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자리에 대한 이것이 아주 뜨겁기만 하죠. 모쪼록 양질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어쨌든 오늘 퀴즈 정답은 두 글자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화재의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이가 2부 끝 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을 만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1178님. 환갑 지나신 아빠 엄마께 저는 매일 안부 인사 전화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되네요. 오늘도 퇴근 후 아빠를 봤는데 그렇게 듬직했던 다리가 근육이 다 빠져서 얄쌍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딸 생각뿐인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경숙님은 96세인 어머니는 당신만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64살이고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힘듭니다. 저도 이것 받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보통 64살이시면 소위 이제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 거의 상단에 위치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유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2893님 남편은 성격이 급해서 제 말은 다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제발 저를 비롯해서 남의 말에도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애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1025님은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엄마가 늘 걱정돼서 자주 안부 전화드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차 조심하시라, 식사 때 단백질 식품 챙겨 드셔라, 산책하셔라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치 아기 챙기듯이 한다며 귀찮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실제로는 좋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오늘의 정답은 이것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식의 잔소리도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참 기분 좋으실 거며 예 어쨌든 뭐 다양하게 이제 오늘 정답은 이것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아직 전화 안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화 한번 드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내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보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홈플러스가 오는 10일부터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1: 예, 이 홈플러스가 어제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에서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상당수 매장에서 상품 부족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매출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하면서 이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서 주요 점포의 이 매출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 네.
1: 이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고요.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영업 중단은 대형마트에 국한되고 해당 점포 안에 입점하고 있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경남 김해시 풍유 일반 물류단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게 또 공공의료 사업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1: 예. 풍유 일반 물류단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2,700억 원을 투입해 화물터미널, 창고,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경남도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0: 네.
1: 이 당초 사업 시행자는 2024년 말 풍유 일반 물류단지 지정 고시 당시 6개월 이내에 브릿지 대출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경기 불황 등 이유로 대출이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고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0: 네.
1: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풍유 일반 물류단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풍요 일반 물류단지 안에 지을 계획이던 공공의료원 사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성비위와 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이 김진하 양양군수 결국 군수직에서 물러난다고요?
1: 예, 대법원 일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게 되면 직을 박탈됩니다. 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그리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김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법원은 뇌물 공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 지었습니다.
0: 네.
1: 또 A씨와 짜고 김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군 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의 나체를 촬영해서 그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복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네요.
1: 예,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했고요.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 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0: 네.
1: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이게 어떻게 장난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묻힐 뻔한 사건이 한 학부모가 용기를 냄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이군요.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우리 향토민요를 들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맞은편에 위치한 민요 정문 박물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1: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일과 놀이 그리고 가족의 사랑까지 담아온 노래 바로 민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0: 네.
1: 우리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이웃과 함께 놀 때 이렇게 또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는 민요를 단순히 옛 노래로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삶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 전시 담당하고 있는 송우솔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2: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은 우리 소리인 향토민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에 개관한 국내 첫 민요 전문 박물관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향토민요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거즈넉한 한옥 건물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다양한 체험 전시물을 통해 향토민요를 즐겁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감각을 결합한 민요의 대중화를 목표로 다채로운 전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을 더 유익하게 즐기기 위해서 스마트 전시 안내 기기를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전시 안내 기기를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유명한 국악인 송소희님께서 음성으로 전시 해설을 도와주시고요. 또한 그 전시 안내 기기를 들고 전시 공간에 서 있으면은 그 공간에 맞는 향토 민요 음원을 들을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상설 전시실 입구에 관람 활동지 찾아라 우리 소리를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뭐 스티커 붙이기라던가 가사 연결해 보기 등 유익한 학습을 하면서 상설 전시실을 좀 더 교육적으로 관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 그 내부를 좀 살펴볼까요?
1: 네. 여기는요. 귀를 여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이렇게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상 1층은 한옥 카페 같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0: 네.
1: 창덕궁 전경을 바라보면서 전국의 민요 음원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고요.
0: 어허.
1: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상설 전시 그리고 지하 2층에는 음반을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영상 감상실이 마련돼 있어서 여기서 편안하게 누우면서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그 지하 1층의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향토 민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상설 전시 제목은 우리 소리로 살답니다.
0: 네.
1: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과 놀이, 의뢰와 위로, 또 계승의 흐름 이렇게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제 일과 관련된 민요라면 아무래도 뭐 노동요 이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1부인 일과 우리 소리에서는 집안일 노래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 또 바다 위에서 부르는 뱃노래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과거 우리 조상들은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작업 효율을 높였다고 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일꾼들이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한 건 결국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네.
1: 또 2부 놀이와 우리 소리 공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놀면서 부르던 노래 또 자연이 아이들에게는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이 노랫말 가사가 담긴 이런 민요들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전래 동요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아리랑 또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통속 민요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1부와 2부에는 과연 어떤 민요들이 있을까요? 현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이제 여기가 집안일을 하면서 불렀던 다양한 이제 향토민요들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민요 자장가도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장가도
3: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금자동아 옥자동아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 또 잔다.
2: 지역별로 되게 다양한 자장가들이 있어요. 달강달강이라고 해서
4: 머리 감은 시양지가 들락날락 닦아먹고 밤한 더
2: 달강달강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불렀던 소리고요.
5: 쪼막 쪼막 쪼막 쪼막 징징징징 짝짝꿍 짝짝꿍 홀룰레비 홀룰레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1: 경북 포항의 아이 어른의 소리 김선희 님의 소리입니다.
2: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은 이제 이 전시 자료와 관련된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망건 짜는 소리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망건을 썼잖아요. 이쪽은 저희 농사 지으면서 불렀던 다양한 노래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4: 신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 땅에 조화로되
2: 이렇게 처음 기기를 귀에 대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관련된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추구하는 방향성인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를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연출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쭉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소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3부에서는 의뢰와 위로의 우리 소리라는 코너인데요.
0: 네.
1: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길을 떠나는 장례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러주던 상여 소리가 있습니다.
0: 네.
1: 망자의 넋을 달래는 동시에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이런 치유의 노래였는데요. 또 마음이 또 뭉클해지더라고요.
0: 그렇겠죠.
1: 또 네, 민요가 즐거울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견디기 위한 노래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 소리의 계승이라는 공간인데요. 사라져가는 향토 민요의 기록과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노동요가 설 자리를 이뤘습니다.
0: 네.
1: 또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함께 부르던 노래도 줄어들게 된 거죠. 이 설 자리가 없어진 우리 민요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예. 그럼 오늘이 이제 마침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버이날에 좀 걸맞은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민요 몇 곡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먼저 그 어머니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맷돌질 소리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이 밤새 이 맷돌을 돌리면서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드륵드륵 뭐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민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자장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데 자장자장 우리 아기 멍멍아 짖지 마라 뭐 이런 노래. 네, 이런 것들도
0: 다 들어본 네. 소리들 것 같습니다.
1: 세상의 모든 소음을 막아주고 또 아이가 편히 잠들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그런 민요입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진은 많이 남기지만 이 부모님의 노래 한 소절, 뭐 할머니의 자장가, 또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이런 노래 이런 것들을 잘 남기지 않잖아요.
0: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 네, 그런데 이 박물관은 그런 목소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네.
1: 이 우리 소리 박물관 방문한 관람객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6: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하든 간에 다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리듬이나
7: 생각보다 더 많아가지고
6: 힘듦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조금 덜 느끼게 한다고 그러나? 그게 녹아있는 거지. 힘들어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아기 재울 때 할머니들 이제
7: 그런 게 생각보다 리듬이 달랐어.
6: 아, 우리는 자장, 자장 이런 거?
7: 민요를 들으면 당연히 약간 그 국악적인 느낌, 좀 리듬감이 살짝 좀 사라졌구나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8: 과거 조상들이
7: 네.
6: 삶을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켰다고 말씀드리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추억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이한테는 이제 같이 이제 엄마 세대랑 같이 이제 공유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조상님들의 DNA가 이렇게 흥과 리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K-POP을 이제 대표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자랑스럽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죠.
9: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들려주신 민요가 귀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공간이고 좋은 시간이다.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실 때 불러던 노래 아버지가 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하실 때 또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러한 노래들이 아 노동요였고 아 민요였구나 라는 생각에 잠시 잠깐 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요는 결국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재우고 위로해 주던 사랑의 기록이었네요.
1: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공간을 좀 둘러보면서 그런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0: 네.
1: 특히나 이 박물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민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체험존도 마련했습니다.
0: 네.
1: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민요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인 장단의 달인 이 코너가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0: 네.
1: 계속해서 송우솔 학예연구사입니다.
2: 향토민요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자라고 또 어린 시절엔 친구들과 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노동요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떠나듯이 민요라는 것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녹아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이런 문화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과정에 우리 민요가 있기 때문에 민요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들으러 우리 소리 박물관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또 K-POP의 세계화에 따라서 K-POP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소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방문 또한 실제로 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K-리듬의 진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은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전통과 현대 감각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민요를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뭐 요즘 우리 민요를 따로 시간 내서 감상하는 건 물론이고 평소 접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처럼 민요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다소 좀 안심은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가족의 사랑과 또 삶이 담긴 우리 민요를 들을 수 있는 곳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 무료로 방문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 네. 자, 화제의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보기 좋은 서울

0: 부모님들이 자식들 걱정할까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처럼 기념일 잊지 않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 좋은 방법 같은데요. 뭐 괜히 삐지지 마시고요. 예, 빠삐용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서로 알리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좋은 아이디어 주신 0019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보내드린 전국 이쯤 마무리하면서 로베르드 바남의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극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Quel beau temps aujourd'hui, c'est dimanche. Dans les bois, ils s'en vont tous les deux. Gentiment sur sa joue.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향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향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0: 여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향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딸처럼 생각한다, 편하게 지내,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제 엄마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일까요? 수십 년을 남으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인생 이벤트로 가족으로 엮이게 됐는데요. 바로 친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3년간 교환일기를 써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부 간의 벽을 깨보겠다며 시어머니에게 교환일기를 써보자고 용감하게 제안했고 시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여서 3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1964년생 시어머니 권현미 씨, 1992년생 며느리 윤여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시어머니 권현미 씨 그리고 며느리 윤여준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며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윤여준 씨 이제 네. 결혼 몇 년 되셨어요?
1: 이제 5년 됐습니다.
0: 5년 됐어요. 네. 예. 두 분 사이는 어떻게 5년 전보다 지금 더 친해지셨나요? 가까워지셨나요?
1: 저랑 어머님이요. 네. 저희 더 확실히 친해졌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아니,
0: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2: 아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똑같은데 네. 아마 이 며느님 윤여준 씨는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어른이니까 예. 약간은 더 저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지금까지 늘 마음이 여준이한테 향한 마음은 똑같고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같았어요.
0: 아, 네.
1: 한 달 같네.
0: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 가까워졌다. 시어머니는 난 처음부터 딸 같았어.
2: 네.
0: 진짜죠?
2: 네.
0: 근데 서로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윤여준 씨는 며느리로서 어떤 것 같아요?
2: 일단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0: 네.
2: 그래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는데 실제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0: 진짜요?
2: 네. 그래서 제가
0: 왜 이게 시어머니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몇 년 흉도 보잖아요.
2: 예, 보잖아요.
0: 보잖아요. 예.
2: 저 혼자 안 보고 자꾸 칭찬만 하고
0: 예.
2: 그래서 친구들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천 번이다. 그래서 욕도 먹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0: 예.
2: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번 얘기한 거는 저는 며느리라기보다 윤여준이라는

0: 사람 자체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1: 며느리를 존경까지 한다고요?
0: 예. 그 여준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
1: 네.
0: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냥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배려한 어떤 마음, 아주 여러 네. 가지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1: 야, 이거는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네, 내가 네, 보는 네. 것이다. 네.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0: 네.
1: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또 며느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2: 너무 부담스러워져서. 그럼 어떡하지?
1: 어때요? 시어머니로서 우리 권현미 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2: 저도 존경하죠.
1: 예.
2: 그리고, 근데 여기 저희 대본에 권현미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였으면 어땠겠냐라는 네. 게 있어서 저도 처음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1: 예.
2: 어땠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근데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좀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랑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그런 친하지만 그렇게까지 살가운 편은 아닌데
1: 네.
2: 어머님이랑 어머님은 따님 제 시누이랑은
1: 네.
2: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사이거든요.
1: 이 방송 것은. 친정엄마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2: 엄마도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약간 무뚝뚝한 편이신데
1: 예.
2: 그래서 근데 그랬어도 달랐을까 하면서 그 이유는 되게 정말 친구처럼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품이 있으셔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 네.
2: 저도 또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예, 그렇군요. 사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라는 게 우리 윤여준 씨의 남편을 두고 이게 삼각관계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남편은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윤여준 씨는 한테는 어떤 남편인지.
2: 저희 남편, 저는 되게 귀여워하는데
1: 네.
2: 저랑 동갑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또 5년 정도 살았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예. 인연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좀 많이 닭살 커플로 네, 애정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
1: 네.
2: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너무 좋다라고 제 친구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남편의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겠어. 거기서 왔으니까 둘 다 좋은 거지 라고 해서 약간 유레카. 그래서 내가 둘 다 좋아하는구나.
1: 아니에요. 남편은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좋아하는 경우 많아요.
2: 그러니까 좋은 것만 쏙 잘 왔나 봐요. 다행히.
1: 그래요? 남편 흉 볼 거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 앞이라. 예.
2: 흉 많이 보죠. 저 오늘도 흉 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왔는데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1: 네.
2: 근데 남편이 밤에 편지를 썼나 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청소하면서 보니까 편지를 찾은 서랍도 다 열려 있고 편지 봉투를 꺼낸 봉투 다 열려 있어서 얘 편지 썼구나를 다 들키고 쓰레기도 안 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어머님께 걘 다 들키게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도 흉 보고 그랬어요.
1: 같이 흉 본다.
2: 네.
1: 그러면 권현미 씨
0: 네.
1: 어떤 아들이에요?
0: 저희 아들은 사실은 키울 때는 쉬운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갔다 오는 그 버스에서 내리면 엄마들이 저 철학하는 애 온다 할 정도로
1: 예.
0: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이 어릴 때부터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 때마다 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많이 담아서 그때
1: 네.
0: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얘가 왜 이러는지를 그 심리를 막 자꾸 제가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 해결책으로 저 나름의 태도를 정하고
1: 네.
0: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쉽지 않은 아들이었거든요.
1: 예.
0: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놨는지 이 여준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어서
1: 예.
0: 하여튼 여준이가 일일 일칭찬 저한테 안 하면 입에 가시 돋치니까 잘 키웠나 봐요.
2: 근데 그게 좀 달라요. 네. 저는 칭찬하고 싶거든요. 막 어머님 아들 너무 좋다 하고 싶은데 막 그래 네 남편 좋지 잘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셔서 칭찬이 별로 안 먹히고 근데 약간 형 볼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형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1: 그게 어머니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2: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나는 좀 잘하면서 제가 좀 까탈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힘들었는데 며느리한테는 한없이 좋은 남편이다 그러면 저는 살짝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안 드세요?
0: 만약에 딱 그렇게 확 변했으면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많은 그 여러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공감이나 배려나 이런 것도 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자라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좋은 쪽으로.
1: 예, 예.
0: 그래서 그 좋은 쪽으로 변한 어떤 모습을 저희한테도 해주고 하니까 여전히
1: 갑자기,
0: 하니까
1: 갑자기 돌변한 건 아니다.
0: 네네네.
1: 예.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여준이한테도 잘하니까 왜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시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진짜로 둘이 잘 살면 최고지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둘이 너무 서로 위해주고 잘 사니까 내가 저 정도로 따뜻한 아들 너는 키웠나 보다. 보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론이 그래도 엄마 나한테 1번은 여준이잖아. 이걸 항상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예.
0: 가정생활을 할 때 어쨌든 나의 첫 번째 대상은 아내나 남편이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면 우리 권현미 씨 어머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항상 1번이었나요? 본인이? 권현미 씨가 1번이었나요?
0: 그거는
1: 아니었나요?
0: 그건 왜냐면 그렇게 꼭 아닌 사람은 아닌데 저희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를 좀 모시고도 살았고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제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 문화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
1: 그러면 시집살이 좀 하셨겠는데.
0: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0: 근데 그럴 때 저희 남편은 어쨌든 나한테는 너무 좋은 어머니인데 와이프를 데려다 놓으니까 와이프가 밤마다 울어. 그럼 우는 와이프도 불쌍하지만 우리 엄마 좋은 엄마인데.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만약에 뒤에서 저희 여섯 며느리니까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럴 때 며느리들이 어머니 아버지 약간씩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때 너무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 가던 아드님들이 뒤돌아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서 일어나시겠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좋으신 분을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세대가 달라서 제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1: 원래 시집살이 좀 하면 시집살이 더 시킨다던데. 우리 어머니 안 그러신가 봅니다. 그 처음에 결혼한다고 이제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을 때 또 결혼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이댁은 다툼이나 뭐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2: 저희는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5년 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많은 것을 간소화하면서 했던 것 같고 저도 결혼에 큰 욕심이 없고 어머님 아버님도 큰 결혼의 로망 같은 게 없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으로 결혼했어요.
1: 그러면 결혼 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2: 제가 주도적으로 했죠.
1: 우리 며느님께서 윤여준 씨가 하는 대로 다 정하고.
2: 네. 제가 많이 정하고.
1: 시어머니 다 따라오고 그냥.
0: 네네. 반지 뭐 이런 것도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 다 안 한다. 자기 친구 중에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공예 잘하는 사람 있다.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된다.
1: 네.
2: 안 하는 걸로 정리.
1: 네.
2: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1: 그래서 결혼이 많이 됐어요.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보면은.
2: 맞아요. 저희 주변에도 안 하는 분 친구들도 많고.
1: 결혼식 자체도 그렇고 요새 뭐 스몰 웨딩, 노 웨딩 이런 것들도 많이 노 웨딩도 많고요. 예. 네. 근데

0: 교환일기를 써서 두 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이 교환일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환일기를 쓰는데 친한 친구끼린 옛날에 이런 거 제가 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며느님이 하신 거죠?
1: 네, 제가 하게 됐고 그 처음 어머님의 글을 만났던 거는 제 생일날, 결혼 직전 생일날, 6년 전이죠. 그때 생일날에 어머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크게 와닿아서 아, 이 편지가 너무 좋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손편지를. 네. 그 손편지 글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어머님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서 어머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좀 더 깊숙이 물어보고 싶은데 하다가 아야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면서 어머님 저랑 교환의 얘기 쓰실래요? 라고 여쭸는데 전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아우 내가 그런 거 왜 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0: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생일날, 첫 생일날 편지 받으셨는데 아주 그때 감동이 크셨다면서요.
1: 네, 그때 예. 정말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그거 생일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이 저 퇴근길목에 오셔가지고 케이크랑 그 편지 한 장 주시고 가셨는데 네. 그때 집에 가서 그 편지 읽으면서 저랑 저희 친정엄마랑 둘 다 같이 울었거든요. 감동받아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오늘도 제가 제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오늘도 편지를 주셨어요.
0: 오늘 편지 혹시 있으세요?
1: 네. 오늘 편지도.
0: 제가 첫 편지 내용 갖고 있는데 오늘 편지 궁금해요. 네. 이거를 시어머니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따끈따끈한 생일 카드거든요. 예, 어머니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올 여준이 생일날 거짓말같이 온 제안 덕분에 이리 얼굴을 보고 축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절묘하게 기막히게 딱 들어맞은 이벤트. 역시 우주의 기운은 여준이 중심으로 돌고 있음이 분명해. 아침에 눈뜬 순간마다 우리 여준이가 저토록 애쓰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큰 의미가 되고 최고의 행복으로 보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여준이의 모든 시간들은 신기할 정도로 다 의미가 되더라. 여준이가 그려가는 마인드맵이 현실화될 때마다 더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늘 멋진 울 여준이 탄생을 축하합니다.
0: 진짜 이렇게 친한 친구가 써준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오늘 네. 덕분에 이렇게 또 생일날 만날 수 있었어요.
2: 원래 미리 만났어요. 생일. 그래서 오늘 못 만날 뻔했는데.
0: 이 방송덕에 만난
1: 예,
0: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오늘. 네.
2: 이게 엄청난 이벤트로 우리 영준이 생일 선물이 됐어요.
0: 며느리 덕에 방송 출연하신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제가 여준이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0: 예. 야, 근데 며느리가 교환일기 한번 써보자 했을 때 그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2: 실제로는 처음에는
0: 네.
2: 약간 싫었어요. 제가
0: 그 일기라는 거는 혼자 보는 거 아니에요?
2: 아, 예. 아 그리고 제가 글을 뭐 저희 때는 뭐 아날로그 세대니까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예. 친구들 간에는 많이 주고 받았지만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0: 예.
2: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준이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0: 예.
2: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제안이 뭐 꼭 책으로 엮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래 우리 여준이가 나랑 어떤 필요할 때마다 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어떤 글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0: 네.
2: 그래서 아 그럼 해보자 그냥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라고는 그때는 막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던
0: 이야,
2: 것 같아요.
0: 3년이나. 그 첫 번째 교환일기 내용 기억하세요?
1: 네. 제가 나름 첫 미팅을 갖고 어머님이랑 데이트를 예. 아구찜을 같이 먹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첫 일기 보낼게요. 하고 바로 일기 썼던 것 같고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으시냐 저도 옛날에 펜파일 같은 걸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네. 하면서 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아무래도 교환 일기다 보니까 솔직하게 쓰기는 좀 어려울

0: 말을 좀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헌현미 씨?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을 아, 네. 이게 며느리가 볼 건데. 네, 네, 네. 네?
1: 아, 근데 제가 오히려 제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 너를 사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책으로 나온다고 진짜 막연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을 그냥 여준이한테 보여주자. 그리고 이걸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준이한테 보내는 글이었지만 제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때 내 감정, 그때 내 기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근데 여준이한테 나는 대학 때 이랬어, 결혼했을 때 처음에 마음이 이랬어, 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랬어,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나를 대할 때 이럴 때 나는 어땠어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니까
0: 네.
1: 제 인생이 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아 그때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저 스스로도 나중에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그렇군요. 예.
1: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써졌던 것 같아요.
0: 예. 네. 일기를 통해서, 교환 일기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면이 있습니까?
2: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0: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으세요?
2: 일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거는 성인이 돼서 만난 사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어머님의 과거에 어머님이 네, 뭐 청소년기, 유년기 그리고 대학 시절은 아예 안 물어보면 알 수 없는 시기인데
0: 네.
2: 그 시기에 뭐 어머님이 중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대학 다닐 때 어땠는지 뭐 정말 시집 처음 왔을 때 그
0: 네.
2: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도 계신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이 무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주셨고
0: 아.
2: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전 좋았었는데
0: 네.
2: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고부관계잖아요.
0: 예.
2: 중간에 혹시 틀어질 수 있잖아요, 사이가.
0: 보고 기분 나쁜 것도 난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이거 예. 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또 사이가
0: 예.
2: 안 좋아. 그래서 책이 못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했지만
0: 네.
2: 책이 나오는 거는 두고 봐야 한다 했는데 다행히 큰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없어서 책이 나왔지
0: 네.
2: 이 책이 나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 항시 가지며 썼습니다.
0: 며느님은 지금 출판 쪽에 계시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큰 계획이 있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2: 맞아요.
0: 예. 어때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 교환일기를 통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게 있습니까?
1: 아 저는 그냥 여준이가 늘 새로워요. 저희가 여준이한테 제일 먼저 반하게 된 게 여준이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는 직접 할머니한테 구술을 받아서
0: 네.
1: 할머니가 쓰신 일기처럼 쓰고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여준이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0: 네.
1: 책을 냈어요.
0: 아.
1: 그 책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동화책을
0: 네.
1: 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퇴직을 하신 아버지 마음을 엮은 책을 내고
0: 가족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1: 예, 예.
0: 다 들여다보고
1: 예, 예, 예. 그래서
0: 예.
1: 여준이가 바라보는 이 어른에 대한 마음, 세계 그거는 제가 반성이 될 정도로
0: 네.
1: 너무 제 눈을 띄워주는 모습들이었어요.
0: 예.
1: 그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와 그 관계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어서 실제로는 여섯째 아들이었고 제가 모셨지만 주말에는 다른 시숙님들이 뭐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오시고 하니까 그럼 아드님들하고만 계시고
0: 네.
1: 뭐 며느리들은 부엌 쪽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못했어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가진 시간이 사실은 100마디나 했을까 제가 안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신다는
0: 예.
1: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여준이 같이 그렇게 어른을 대하는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갔다면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어려웠어도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반성이 됐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여준이가 속한 모든 세상과 여준이의 관심과 마음이 저한테는 항상 새로워요.
0: 제가 오늘 두 분 사이

0: 애의 틈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3년간의 두 분의 사이가 계속 예, 나쁜 적이 없고 위기가 없이 이렇게 잘 와서 이게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가족으로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이 책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어요. 윤여준 씨 친정엄마가 이 책 보셨어요?
1: 네.
0: 예, 보셨죠. 뭐라 그러셔요?
1: 아, 저도 이 책 내고 이 책 준비하고 있다 얘기할 때마다 친정엄마가 네. 서운해하지 않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책이 됐는데 저희 친정엄마만 없잖아요.
0: 네. 그런데 친정엄마는 원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쓸 게 많아서 아마 마지막에.
1: 그래서 어쩌면 저희 엄마는 마음속에 아, 다음은 난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또 한다고 하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좀 무뚝뚝하시고 그러면 되게 쿨하세요.
0: 마음은 안 그래요.
1: 아 그런가.
0: 나이 들면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3년간의 일기를 쓰면서 서로가 더 이해를 하는 폭도 깊어지고 또 더 애정하게 된 것 같은데 고부 갈등으로 위기를 겪는 많은 분들 요즘은 또 장서 갈등 장모 사위 간에도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부터 권현미 씨.
2: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MBTI도 있듯이 성격이 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제가 언제 방송에서 본 게 아들만 키우는 집에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생일 케이크를 어머니 생신날 해드렸더니 아, 안 하던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해주네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는데
0: 네.
2: 우리 며느리가 원하니까 억지로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0: 아.
2: 그게 너무 부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 사위를 봤는데 그 사위가 문장의 카드에 어머니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0: 네.
2: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아니 사위는 사위지.
0: 지가 무슨
2: 지가 내 아들이야.
0: 그럴 수 있어요.
2: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그 말이 다 너무 놀라웠거든요. 아 이게 사람마다 어떤 A라는 모습을 했을 때 A라는 모습이 다 좋게 비춰지는 건 아니구나.
0: 네.
2: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족이 다 오픈형이에요.
0: 네.
2: 카톡도 다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저희 애들 아빠도 여준이가 며느리지만 오면 안아주고 저도 사위가 오면 안고 근데 어느 경우에는 그러면 질색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예. 주는 게 편하다고 예.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2: 그럴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저는 다름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비슷한데요. 그 서로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듣고 아, 그 너무 제가 그 거리감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0: 네.
1: 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를 또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전에 각각 그 성인이고 남이고
2: 네.
0: 그렇죠. 서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구나. 그걸 네. 두 분이 인정을 하시는구나.
2: 네.
0: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일기도 주고받으실 수 있구나. 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눈 시간이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3년간 교환 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친구처럼 편해졌다는 우리 시어머니 권현미 며느리 윤여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대부분 대기질이 괜찮습니다. 오존 농도도 무난한 편이어서 어버이날 바깥 활동에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니까요.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기온이 높지 않아서 선선한 편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후 3, 4시 무렵까지는 약간 높거나 매우 높은 곳이 있지만 이제 괜찮아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0: 오늘 휴일인 내일과 모레 자외선 지수가 부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매우 높은 단계 붉은색이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는 주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도에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천둥, 번개, 쌀악, 우박도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휴일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차츰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릉, 세종, 제주 20도 등 대부분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내일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등 곳곳이 더워지는 곳 많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상주가 27도 등으로 경상권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1도, 습도는 28%로 좀 건조합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170포인트 넘게 밀리다 상승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7.95포인트 상승한 7,498에 코스닥은 8.54포인트 오른 1,207.7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5조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외국인은 5조 5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나흘 만에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하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자동차 관련주 및 로봇주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전선과 화장품주, 스페이스X 관련주와 제약바이오, 유통주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물산과 삼양식품, LS와 금호석유화학 등 강세였습니다. 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원전 및 에너지주, 2차전지주와 해운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 수지는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로 35개월 연속 흑자이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94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9% 증가했고 수입은 592억 4천만 달러로 17.4% 늘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모레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매장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개월간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74세 이하 조부모 1,063명을 조사한 결과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통협력사의 치킨 튀김용 기름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 F&B에 검찰이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교촌 F&B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촌 F&B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 튀김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 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률상 매점 매석을 하면 매점 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상승세가 정말 거셉니다.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코스피가 역대 처음 6,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두 달여 만에, 그것도 이란 전쟁 중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건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가장 컸죠. 일각에선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시장이 엄청 아래위로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 왜 그랬죠?
2: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오늘도 5조 5천억, 어제 7조, 네. 이틀 동안에 12조 넘게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좀 쉬어가려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없던 분들, 사겠다는 분들, 네. 없다가 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좀 더 사야 되겠네 하시는 분들의 이 수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루 종일 정말 힘겨루기를 세게 했던 그런 하루였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이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초반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2%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7,30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가 결국은 오늘 막판에 살짝 0.1%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많이 팔매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개인 또 기관 중에서도 ETF 자금이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이 금융 투자 부문의 수급이 네. 시장을 뭐 흔한 말로 말아 올린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뉴욕 증시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EWY라고 이제 미국에서 팔고 있는 그 한국 증시에 집중하는 그런 ETF 상품 유명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동안에만 6천억 원의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린 이유가 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도체 대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여기다 우주항공, 그다음에 화장품이랑 미용기기 같은 이 소비재 쪽에서도 오늘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반도체에 너무 집중됐던 시장의 매기가 조금 다른 섹터로 분산되는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오늘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1% 조금 넘게 떨어져서 26만 8,500원. 하이닉스는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1.9% 올라서 168만 6천원에 마감 됐는데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는 낙폭을 더 줄이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2% 이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특히 여행 수지가 11년 만에 흑자를 냈다는.
2: 예.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출 좋은 걸 생각하면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법합니다. 예. 그런데 여행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그래라는 생각이 드실 법한데요. 일단 경상수지 흑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37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 여기에 뭐 당연히 수출. 즉 이 상품 수지 쪽에 이 흑자가 전체 흑자의 거의 한 95% 정도를 차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50억 달러 기록하기 컸고요. 역시 반도체, 뭐 컴퓨터, 심지어는 이제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오른 거에 따른 예, 이 석유 제품의 수출도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여행 수지는 136개월, 그러니까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사실 해외여행들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행 수지가 흑자가 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는데요. 나가는 사람이 국내 들어오는 해외여행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1월에 12억 달러, 2월에 17억 달러 각각 적자를 냈었는데 3월에 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0: 네. 3월달에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역시 BTS 효과.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3월달에만 외국인이 211만 명이 들어와서 역대 200만 명이 넘어섰던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이 환율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후반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달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효과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4월 달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현재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다음에 4년간 유예되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시행된다고요?
0: 예,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인 분들 아니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이거의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인 SNS 통해서 밝히면서부터 사실은 집값에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줘왔던 그런 이슈였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일부터 다시 시행이 좀 됩니다. 4년 만에 시행이 좀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일반 누진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더해서 2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이상, 3주택자는 30%포인트 이상 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이 누진세가 82%까지 나오는 그런 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4년째 지금 시행 유예됐다가 이번에 1년짜리 유예가 만기가 되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인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사실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9일까지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뭐 거래를 다 끝내야지 심지어 이전 등기까지 끝내야 중과를 피할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 여러 가지 예외 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나 이렇게 팔기로 했어라고만 신고를 하면 해당 그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임차 기간 끝날 때까지 이걸 유예를 해준다. 이런 일부 유예 조항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서울의 이 강남 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강남구만 빼고는 서울의 24개 자치구가 다 상승세로 돌아섰더라고요.
1: 그렇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집값 상승세가 다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다음에 다음 주 13일부터 영화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된다고요?
0: 예. 무슨 일이죠? 주말이라고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70억 정도의 영화 할인 지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영화 할인권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배포가 되는 겁니다. 6천 원을 할인해 주는데요. 450만 장인데 예산대로 보면 이번 달에 225만 장, 그다음에 7월에 나머지 절반인 225만 장이 각각 국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뭐 잘 아시는 CGV나 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이런 데는 물론이고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시면 되고 어디서 할인이 되는지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다른 기존의 할인 어떤 그런 혜택들과 이제 중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둘째 주 주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 큰 영화관에서 그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이 있거든요. 그게 만 원의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같이 하면은 4천 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경로우대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할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팁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앱에 들어가서
1: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럼
1: 이건 주말에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0: 1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Money.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나라 중에 최근까지 선진국 국채 클럽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한국과 인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클럽에 입성합니다. 바로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된 건데요. 도대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상황, 전국 맛집 가이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동안 한국 국채는 맛은 좋은데 유명 맛집 가이드의 이름이 없어서 외국인 손님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자산. WGBI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편입됐다는 건 한국 국채는 믿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국제적 인증을 받은 셈이죠. 두 번째, 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가이드를 보고 찾아올 외국인 손님들의 돈이 무려 8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국채를 사려는 외국 돈이 밀려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요. 그 영향으로 시장 금리나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달러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건 덤이고요. 즉,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 단계 체급을 올리게 되는 거죠.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지난해 초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럴 때 반도체 사이클과 3조 호황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지난해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을 정확히 짚어낸 분이죠. 여기서 가장 핫한 애널리스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가 나오면 투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화제가 되는 분이십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자산배분 전략이사와 최근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4월에만 코스피가 네. 한 달 만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정말 동력을 딱 보시는 뭐가 있죠?
2: 뭐 아시겠지만 실적이죠.
1: 그렇죠.
2: 주가 상승도 놀랍지만 실적의 증가폭도 좀 놀라운 그쵸. 수준이죠. 네.
1: 아니, 실적을 대로 반영을 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2: 그렇죠.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란 전쟁이 안 끝났는데
2: 뭐
1: 이그전에서 계속 아 네네. 그거의 가능성을 뭐 시나리오를 주셨지만
2: 네.
1: 뭐 이과 이란의 종전의 협상을 어떻게 거로 전개하고 계세요?
2: 협상이요. 저는 뭐 시간은 좀 생각보다 네.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2: 이제 그 사실 이게 뭐 자세히 보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양보하지 못할 만한 네. 것들 있잖아요. 뭐 우라늄 농축을 뭐 해라 그렇죠. 마라 이런 것들은 그런 거 합의까지 보면 이제 야 이거 합의 안 되겠는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식 합의가 뭔지를 알고 나면 좀 가능하다.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합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1: 네, 저는 네. 대강 많이 항상 관심 있어서 이해하지만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2: 네. 그러니까 트럼프식 합의는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아는 합의를 안 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예를 들면은 2019년에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네. 합의 나고 나서 사실 트럼프가 이거 2차 최종 합의 안 되면은 내가 또 관세 때려서 네. 또 굉장히 무섭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실제로 실무 협자 협의가 그 다음에도 계속 됐지만 합의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1차 합의는 그나마 좀 서로 양보가 가능한 것들을 한 거고요. 2차는 서로 이제 양보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국유기업을 민영화해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렬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다시 관세 때렸냐.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1차 합의 때 결정됐던 7.5% 관세가 그 위에 바이든 정부 때까지 그냥 쭉 이어졌죠. 네. 작년에도 사실 그랬어요. 작년에도 우리나라 그 뭐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경주에 와서 막 사인도 하고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예, 네, 근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냥 된 거 없어요. 지금 10%가 넘는 관세 그냥 내면서 물론 25% 상고 관세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게 그냥 뉴노멀로 돼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합의하고 나머지 그냥 좀 이렇게 차비가 잘 안 되는 것들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합의들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여하튼 네. 이번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2: 네.
1: 하나 변수가 고유가라는 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게 네. 좀 시장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2: 고유가가 상당 기간 계속 될 거라는 의견을 저도 동의를 해요. 저희 네. 하우스에도.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 네.
2: 고유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되냐 되냐 이런 두 가지.

0: 가지 의견이 좀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유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유가가 높다고 해서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미미하죠. 그게 그렇죠. 뭐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유가를 써서 뭐 하는 기업들은. 근데 결국엔 근데 그게 고유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유가가 높기 때문에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에 타격을 줘서 수요가 줄 거다. 네. 그러면 결국 기업 실적이 줄 건데 그럼 안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고유가가 되고 이란 사태가 퍼졌는데 그래서 지금 AI 투자가 꺾이고 실적이 꺾이고 있나요? 네, 한국의 1분기 실적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을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1: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0: 굉장히 오히려 더 투자하겠다. 네. 막 이렇게 막 선을 했죠. 가이던스를 주면서 더 할 거야 우리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고유가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적이 꺾이는 게 무서운 건데 실적 꺾인 게 없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유가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이 튀어가지고 연준이 긴축할 거야. 긴축하면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럼 그 주식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긴축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1: 아직은 아니죠.
0: 그렇죠. 나중에는 뭐 나중에 되면 그때는 걱정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10년물이나 국채금리도 보시면 그냥 뭐 이전에 있었던 4% 초반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얘도 별로 안 튀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가 올라도 국채금리가 잠잠해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두 가지 이익이 꺾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튀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리거나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두 가지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이 수요 견인이건 아니면은 뭐 공급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이건 상관없이 이익 스킬이 살아있고 긴축이 심하게 안 나오면은 과거에도 고유가에도 주가 올랐던 적들이 굉장히 종종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1: 이 의견에 네.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이번에 5월 보고서를 보면 네. 그래도 항상 조정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상당히 네. 비슷하게 추론을 해오셨거든요.
0: 네네.
1: 이번에 좀 독특했던 게 어떤 조정 주기나 시기 예측 같은 걸 갖다가 네. 좀 3조 호황이랑 다커버블 같은 걸 항상 비교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충분하지만 네.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당연히 이런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0: 이건 좀 차트를 혹시 뭐 네. 저희가
1: 여기 네. 화면에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네네. 사진.
0: 이제 강세장에서 우리 강세장을 한동안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데이터로 이제 그걸 네.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 강세장이라고 하면 이제 삼조왕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렇죠. 강세장이고 그 또 하나 이제 닷컴 버블.
1: 네.
0: 닷컴 버블 사실 강세장이라기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했다가 제자리로 간 거니까.
1: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상승 속도는 굉장히 빨랐죠. 두 가지에서 조정이 상승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좀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강세장 그러면 아 이건 조정 별로 없이 계속 상승하는 게

0: 이니까. 네. 근데 위에 거는 아까 말했던 3조 원과 다 컨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고 회복을 한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익이 계속 좋을 때 조정이 나오면 이건 매수 기회다라는 게 한번 하나의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전고점을 뚫으면 상당히 세게 간다. 이거 아마 개별 주식 해보신 분들은 예. 아실 거예요. 신고가 났다고 파는 경우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신고가 나면 더 기대가 뭐 있나 보다 이런 것들. 지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고점 뚫고 나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렇죠. 주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의 상승장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뭐 이런 것들 좀 그려놓은 차트인데. 네.
1: 근데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과거에 보면 이 꺾이기 전에 주가가 네. 먼저 꺾이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사님?
0: 보통 주가 먼저 꺾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이익 추정치보다는.
1: 이번엔 어떨 것 같아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근데 네.
1: 뭐 더 반도체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0: 반도체 얘기가 좀 필요해요. 이게 진짜 고민돼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죠.
1: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했던 간에 뭐 우리가 당연히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게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잖아요. 네, 분위기는 네. 어떤 식으로 차이를 있다 보시는 거죠?
0: 사실 저희는 이제 반도체를 좀 일찍 콜한 편이에요. 저번 네. 작년 이제 8월 9월 8월 말 9월부터 이제 반도체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저도 사실 그 뭐 반도체 회사에서 잠깐 일은 한 4년 좀 3년 정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저는 문과 출신이라 뭐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진 않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마케팅을 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이 AI 투자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 왜냐면은,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1: 그쵸.
0: GPU 오르죠. 반도체 메모리 가격도 폭등하죠. 네. 그 다음에 CPU 오른다 그러지. 전력 가격 오르지. 네. 근데 이걸 계속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네. 지속 가능한 투자가 맞나? 이런 의심에서 사실 처음 접근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한 지식이지만 탑다운하게 매크로하게 느꼈던 거는 문과생 입장에서 느낀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데 어떠냐? 스스로는 제 이번 5월 전략 자료 제목인데 AI 투자는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약간 이런 생각 약간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아니 저번 자료에서도 사실 네. 뭐 이 반도체 쏠린 때 올려왔는데 이사님의 네. 생각은 결국 반도체가 계속 끌고 더 캐리해서 네. 가져간다, 네. 들어간다 네. 이런 네. 생각 갖고 계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견들은 엇갈리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0: 그래서 AI 투자가 왜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가 네. 그냥 유지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중에서 네. 제 귀를 가장 솔깃하게 했던 거는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거예요. 이 스케일링 법칙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경험적으로 AI에 컴퓨팅을 더 넣고 메모리와 GPU 반도체를 더 넣고 전력을 더 추가하고 정보를 더 넣으면은 이 스케일링 법칙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컴퓨팅 능력이
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 네, 4개의 능력이 계속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능력을 계속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까지 AI들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뭐 그림을 뭐 분석을 그렇죠. 한다든지 예. 뭐 음악을 하고 이런 약간 멀티모달까지 얘가 막 이해를 하고 막 이런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막 해내더라는 거예요.
1: 리서치도 요새 많이 변했잖아요.
0: 리서치도 많이 변했죠.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었는데.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구 개발자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게 이 스케일링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6번 차트 네. 보시면 보통은 기술은 이게 뭐 S커브라고 하잖아요. 쫙 발전하다가 네.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면 이제 속도가 좀 둔화되는
1: 그렇죠. 예.
0: 여기에 이르는데 AI는 아직까지 이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뭐 스케일링 법칙에서 뭐 물리학 법칙이나 막 이게 증명을 해서 안 게 아니라 얘는 안 꺾이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AGI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인공지능 AGI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요. AGI가 여기야.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2, 3년 걸릴 거야. 이런 사람부터 앞으로 5년 걸릴 거야. 이거는 이제 전력과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 가정에 따라서 이 공식에 들면은 앞으로 2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GI라는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때려 넣으면 투자 더 하고 데이터 더 넣고 하면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자료는 제가 좀 재밌게 써보려고 쉽게 말하면 영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2: 저도 막 읽었기 때문에 원래 자료를 참 재밌게 쓰시잖아요. 항상 유태 있게. 네.
1: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영세 얘기를 알았는데 다리 아프다고 쉴 거냐.
2: 근데 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1: 맞아요.
2: 너도 나도 영생을 얻고자 해서 너도 나도 돈을 쓰고 있는데 네. 누군가는 영생을 못 얻지 않습니까?
1: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2: 계속 투자한다.
1: 네, 조금만 쉰다 그러면은 네. 남인들이 이제 그 불로초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슈퍼 초인간이 되고 나는 없네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지금 모르기엔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 게다가 AGI라는 게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게 사실 뭐 100% 정확한 그 전문가들 의견인지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거 이런 가정하에서 한다면은 중간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2: 근데 쉴 수 없는 건 알겠는데 네. 그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려면 네. 자기 돈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2: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네. 금리 수준이 그렇게 보면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멈출 수 없지만 네. 외부의 충격, 경제적 여건으로 멈출 수는 있죠. 외부에서 뭐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못 가게 하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2: 뭐 이번에도 어떻게 네. 인플레가 나서 금리가 좀 올라오면 외부 네. 요인에서 그런 데 멈춘다.
1: 그렇죠.
2: 자체적으로 서로 영세기를 위해서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할 텐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멈추는 거를.
1: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방법인데 그렇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프리지 캡시플로 돈은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잉여 현금 같은 것들이 네. 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거잖아요. 뭐 밴더 파이낸싱이니 무슨 뭐 요즘 나오는 무슨 뭐 그렇죠. 프라이빗 크레딧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금리 같은 것들이 튀어 오르면은 빌려주는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네. 야 이거 빌려줬다 나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심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것들이 튀어오르거나 경기 사이클이 꺾이거나 어쨌든 돈 빌려주는 사람이나 경제적 요건이 바뀌어서 돈 빌려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은 이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빅테크의 의지와 상관없이.
2: 아, 그 정도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계속 투자를 할 거다.
1: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 누구 하나가 진짜 AGI에 먼저 도달했어. 따먹었어. 그 불로초를. 그렇죠. 그럼 끝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빠르진 않을 테니까.
2: 근데 만약에 그러한 네. 소위 그런 시대가 오면 네.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1: 뭐
2: 아닌가요?
1: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갔기도 하고 그러겠죠. 옛날에도 이게 그 인터넷 플랫폼이나 네. 뭐 스마트폰 플랫폼도 승자 독식으로 가서 많은 기업들이 망하거나 쪼그라들었지만 뭐 완전 다 망하진 않았으니까.
2: 그래서 저는 워낙 이 이사님 자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 그렇게 투자를 계속하는 건 지금 분명한 건데 이거를 또 현재 이러한 고비용 구조에 대한 고민도 커지지 않을까요? 정부 당국들이. 그걸 좀 제어하려는 시도는 안 나올까요?
1: 제어를요?
2: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1: 어떻게 보시나요?
2: 저도 그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칩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좀 반도체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높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렇죠. 거죠.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라.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아이디어긴 하네요.
2: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자료에서는 결국 네.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멈출 것이다.
1: 뭐 그것도 하나의 외부 요인이죠. 그렇죠. 정부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2: 그렇죠.
1: 것들.
2: 그러니까 네. 그 이걸 한번 자세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더.
1: 예. 외부 요인 중에서 요즘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금리죠.
2: 그렇죠. 금리 얘기를 많이 하죠.
1: 저도 동의를 예.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이 되고 하면은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그 제가 차트를 7번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닷컴 버블 때도 결국에는 닷컴 버블을 멈추게 했던 거는 금리 인상이긴 했어요. 네, 보시면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버블이 붕괴되고 이런 수순을 밟혔는데 그래서 저도 동의해요. 금리가 중요하다는 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투자는 이게 어렵죠.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하면 바로 팔아야 돼?
2: 그게 아니니까 어렵죠.
1: 그게 아니에요. 네, 차트도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 언제 시작했냐면 1999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이때도 뉴스를 찾아보면은 뭐 그런 의견을 아 드디어 이렇게 맞습니다. 버블 닷컴 버블 쐈는데 드디어 금리 인상 시작됐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주가가 두 배가 넘게 가요.
2: 이때 완전 퍼먹는 거죠.
1: 그때 이거 못 먹으면 네. 지금도 센 장인데 그렇죠. 뭐 두세 개 분기에 두 배 더 간다 이러면 엄청난 장이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리 인상하고 긴축이 나오면 위험한 건 맞는데 질문이 이거죠. 그럼 몇 번째 금리 인상에서 우리가 팔아야 돼?
2: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금리 이제는 연준과의 소통이 이때보다 훨씬 더 네. 강화됐으니까 네. 연준의 어떤 기대값의 변화만으로도 영향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디테일의 싸움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버블이 붕괴하냐. 이건 사실 저희도 아직은 연구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과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나마 다음 자료쯤에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자기 실현적으로 투자가 네. 되면서 계속 네. 지속하는 게 올라올 텐데 네. 그래도 역시 불안한 리스크에는 금리 쪽의 변화라 볼 수 있는 거죠.
1: 금리가 제일 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만약 경기가 꺾였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또 돈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어떤 제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벌써 왕이 나타났어. AGI 내가 먹었음. 그럼 이제 야 딴 애들 돈 빌려주지 마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뭐 이건 제가 기술적인 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서튼 교수인가 그분이 주장한 건데 그분은 이런 주장도 해요. 뭐 LMM이 아니다. LMM으로 AGI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 와, 그것도 완전히. 네.
1: 그거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거.
2: 잘못 다 어떡하라고 다 투자하는데.
1: 네. 예. 막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야, 이거 아니다. 뭐 월드 모델이다. 아니면 뭐 이런 나 멀티 모델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 주장도 있고. 뭐 그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들은 제가 볼 땐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금리 아니냐.
2: 근데 금리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연준의 어쩌면 변화가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케빈 워시라는 네. 분이 오는데 저도 굉장히 낯선 개념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뭐 케빈 워시가 말하는 물가 수준을 본다면 지금 물가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1: 아 그걸 좀 보겠습니다. 차트도 네. 제가 8페이지 하나 그려놨는데요. 네. 뭐 아마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trimmed mean PC inflation이라는 아, 네. 복잡한 걸 쓰겠다는 거예요.
2: 맞아요.
1: 이게 PC inflation, PC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이 물가가 몇 프로야 이게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 CPI 많이 보지만 PC, PC를 보죠. 근데 트림드면 이게 트림드는 이게 뭐 잘라서 꺾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트림드 뭘 잘라냈다는 거예요. 뭘 잘라냈냐라고 하면은 그 이 물가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네. 1에서 100까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상위 31%, 하위 24%를 잘라내고 가운데 토막만 본다는 거예요.
2: 아니, 지금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뭔 소리인가 하실 텐데 유튜브로 보시면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네요. 그건 이 잘라낸 그림. 네,
1: 잘라내면은 그림이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평균값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동 중간값들 약간 이동 평균선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PC 인플레이션 코어 PC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기준을 삼는 코어 PC는 3.0 뭐 3% 근처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트림드 민 PC 인플레이션이란 트림드 한 걸 쓰면 잘라낸 걸 쓰면은 2.3밖에 안 돼요.
2: 과거에 연준도 자기네 물가 정책 좀 바꿀 때 되면 지표 바꿨는데
1: 옛날에도 그랬었죠.
2: 그렇죠. 네. 옛날에 PC 안 썼거든요. CPI 썼었거든요.
1: CPI면 썼었다고
2: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이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연준 의원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1: 반대하면 못 하겠죠.
2: 그렇죠.
1: 근데 그거는 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연준 의장을 모르겠어요. 대놓고 어느 정도 반대할 수 있나. 그리고 케빈 씨가 이걸 가지고 얼마 의지를 있나 바꾸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얘기 꺼내고 이거를 얘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시장은 주목을 할 거예요. 이 지표를.
2: 그렇죠.
1: 예. 네. 근데 이게 2.3인데 굳이 이걸 쓰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가.
1: 안 올리겠다는
2: 얘기가. 아니 이게 제가 너무 이게 뻔히 보이니까.
1: 너무 뻔히 보이죠.
2: 네.
1: 그러니까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 케빈 워시 자체는 뭐 매파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 쓰겠다는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금리 날 시도는 하지 않을까. 뭐 연준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트럼프 불러서 너 매파라는 얘기가 있던데 너 맞니? 막 이러면 아니요 형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매파 아니에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뭐 그 약속했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시도하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이제. 형님 사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연준위원들이 너무 반대해서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어쨌든 뭐 긴축 안 하고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거는 시장에는 뭐 좋은 얘기긴 하죠.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네. 케빈 어시란 분이 어떻게 보면 버냉키를 좀 부정하는 분이잖아요. 연준 그렇죠. 중에 시장과의 소통도 반대하고 네. 특히 이제 지금의 연준은 소위 대체대조표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체대조표 정책은. 어떻게 가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1: 대체대조표요. 대체대조표는 사실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줄이긴 쉽지 않을 거예요.
2: 쉽지 않겠죠.
1: 쉽지 않을 것
2: 원래
1: 같아요.
2: 원래 과거에 반대를 했으니까 네. 워시가 되면 그런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시는 거죠.
1: 네. 근데 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재무부 장관하고 네.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2: 네.
1: 안 하겠다. 재무 장관이 어 그래라 네.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2: 맞죠. 예.
1: 재무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사람이죠. 국채를 그렇죠. 발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네 거 안 사주고 앞으로 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재무 장관 어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야 내 거 사야지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2: 네.
1: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이 그러면 팔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2: 네.
1: 큐티하기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2: 케빈 오시란 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일부에서 걱정을 하는데 그건 너무 기우다.
1: 사실 저희 컨셉이 어떤지 몰라요. 좀 걱정을 많이 하나요? 시장에서.
2: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워시를 핑계 삼아서
1: 매파적이라서.
2: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
1: 아.
2: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1: 저는 매파적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대신 이분의 그 기고문이나 이 과거의 발언들 보면은 약간은 섬뜩한 느낌은 좀 있어요.
2: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뭔가 네. 벗어나 있는 느낌?
1: 네. 이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일단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양력 아마 다 아실 텐데 네. 완전 엘리트의 맞습니다. 어떤 스펙을 다 갖고 있어요.
2: 맞습니다.
1: 네, 대학교는 서부에서 제일 좋은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 되는데 또 동부로 넘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 나와서 이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31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하고 그다음 35세 연준 최연석 이사 뭐 엄청나게 화려한
2: 그렇죠.
1: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가 잘한 거죠. 에스티 로더 가문의 사위.
2: 결혼도 잘했죠.
1: 네, 결혼도 잘했는데 예, 결혼을 너무 잘해서 가려져 있지만 이분도 한 연봉 1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본인 재산이 2천억.
2: 네.
1: 네, 그리고 아내는 3조.
2: 네. 아내가 어마어마하죠. 네,
1: 아내가 부자면 좋은데 너무 부자라서 이게 기는 피고 사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잘생겼는데 좀 나이 들어서 이 정도 젊었을 땐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키가 190. 아 정말 부럽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네.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거하고 금융시장에서 스마트한 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이.
2: 네.
1: 근데 금융시장이나 통화정책에서 스마트한 거는 조금 섬뜩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2: 네.
1: 이분이 했던 얘기들 보면 이분하고 파월하고 공통점이 몇 개지 세 가지가 있어요.
2: 네.
1: 첫 번째는 연준 의장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2: 법학하신 분들이죠. 네,
1: 근데 둘 다 전공을 경제를 안 했고
2: 그렇죠.
1: 딱 유일하게 두 분이고 그 두 번째 공통점이 말한 것처럼 그럼 경제 안 했으면 뭐 했냐? 둘 다 변호사, 법학
2: 변호사였죠.
1: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트럼프가 임명을 했어요.
2: 그러니까
1: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나 금융시장 인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자기가 이제 오너였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겠죠. 오너인데 자꾸 자기 기업들 평가하고 막 깎아내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을 항상 썼는데 그래도 뭐 똑똑한 분들이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분의 발언을 보면은 이거 기우일 수도 있지만 약간 증거주의적인 발언들이 많다.
2: 아, 독특한 시각이신데요, 진짜.
1: 그러니까
2: 예.
1: 증거주의는 뭐냐면은 법학에선 굉장히 기본이 된 그쵸? 가장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 예.
1: 뭐 예를 들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은 옳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2: 그쵸.
1: 이게 잘잘못이 누가 있고 어느 정도나 잘못한 건지 판결하는 일이잖아요.
2: 입증해야 되니까.
1: 네. 예. 그리고 이거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판사들도 되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내 한마디에 제가 인생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증거주의.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근데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은 다 보고하면은 안 돼요.
2: 파월이 그래서 항상 늦는다 얘기했던 네, 게 그 얘기 나온 거
1: 맞아요.
2: 예.
1: 그러니까 그 버냉키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렇죠. 것도 제창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고 뭘 가져왔냐. 그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죠.

0: 나왔어요.
1: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게 되게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0: 뒤바뀌어요.
1: 네. 네. 뭐 예를 들면 실적 다 보고 한두 분기 갖고 안 돼. 한 세 분기 서프라이즈 나야 그건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난 그때 주식 사겠어. 이러면은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근데 그런 경향들이 제 생각에는 뭐 기후일 수 있지만 이 법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증거주의.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사실 케빈 워시도 그런 어떤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겠다는 것도 제가 9페이지에 차트를 적어놨는데 바꾸겠다고 한 게 의회 총무에서 얘기한 걸 몇 개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제 아까 트림드 민피스 인플레이션 이거 예했었고요. 그다음 이것도 있었어요. 뭐 연준 위원들이 자꾸 잦은 발언하는 것도 그 못하게 하겠다. 그 점도표 제공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냐.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축소하겠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포워드 가이던스 싫어하고.
2: 자기 혼자 얘기했다는 거죠.
1: 증거에 의해서만 내 판단을 하고 그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얘기하면 그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니까 딱 정해진 사람만 얘기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빈도도 FOMC도 8회에서 4회로 바꾸자 뭐 이런 것들. 8위에서 4위로 바꾸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요.
1: 시장이 어떨까요?
2: 막상 좀 소통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뭐든지.
1: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4위로 바뀐 세상이에요. 평소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막 올라오는 네. 막 뻗어 올라오는 2021년이나 2년처럼 그러면은 한번 두 가지 정도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물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빨리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분기 두번 하던 한번 줄였어요. 이제 FOMC 없어. 긴축이 없네.
2: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사람들이 인플레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2: 옛날 연준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2: 알 수 없는 연준.
1: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물가 올라오는데 다음 그럼 FOMC 때는 두 번 할 걸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100BP 아니면 한 150BP 뭐 200BP 금리 인상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나올 거라고요. 그럼 시장이 평온할까요? 굉장히 불안이 떨 거라고요. 불안이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뭐 그런 얘기들 요즘 나오잖아요.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1년 내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도 되게 많다. 그 심지어 그 정말 통화정책 잘하신 버냉키 의장도 2006년에 하고 나서 버냉키 쇼크라는 걸 만들어냈죠.
2: 그렇죠.
1: 네. 코스피 보면 한 18% 하락합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게 이제 특별히 이 의장이 새로운 의장이 뭔가 실수를 크게 해서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저 사람이 약간 뭐 이제 인플레를 되게 중시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봐 내가 쟤 이상하다고 했잖아. 쟤 왜 파라니까 뭐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막 이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1: 네네네 너무 많이 했나요?
2: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좋아서 주가는 더 간다 보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에 질문인데 이걸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막 급하게 말을 했어요. 사이다 되니까 이런 권한이 생겨서 좋네요.
1: 뭐죠?
2: 코스피 상당 어디까지 모시니까 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만 좀 짧게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사실은 이게 저희도 아직 사실 얼마까지 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언제까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예를 들면은 올해 말까지 주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9천이 될 수도 있고 뭐 8천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는 시장은 버블이 있으면 반드시 붕괴는 하지만 스스로 너무 비싸다고 붕괴하는 경우는 없어요.
2: 외부에서 뭐 터져야죠.
1: 그렇죠. 외부에서 뭔가 너 버블인 것 같은데 하고 톡 쳐야 맞네. 나 지금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붕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닷컴 버블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그게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긴축, 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은 좀 계속 강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라오냐? 심증적으로는 올라올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확실한 물증들이 없어요.
2: 가을이란 말도 있는데 그건 너무 소급한 거죠.
1: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0: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젠지는 지금은 모르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은 그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때는 다시 한번 여기 나와주시면 되겠는데.
0: 네. 그러고도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째 금리 인상에 팔아야 돼 이런 이슈가 또
1: 정말
0: 있으니까.
1: 정말 이게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한 실질적인 좀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불안에 떨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아마 과일 가고 하면은 올 여름쯤에는 조정이 또 어느 정도는 나오고 단기 조정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1: 아, 시간 같아서는 제가 이 질문을 할 게 10개 더 남았는데 오늘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 나와주시고
0: 네네.
1: 올해 장 지금 좀 즐겨야 될 시기로 보시는 거죠 지금은.
0: 아, 뭐 무섭지만.
1: 무섭지만.
0: 네. 근데 작년 이맘때처럼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1: 맞아요. 저도 불편합니다.
0: 네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B증권 이은택 자산배분 전략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예, 오늘 사실 언급했던 케빈 워시와 베센트의 보스였던 스탠리 드랭킨밀러가 주가 정점에서의 강세 심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세장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서 우리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시장만큼 수익을 못 내서 스스로 바보라고 자책하시기보다 주말 나들이로 주식시장 너머의 진짜 삶도 즐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목소리)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햇살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물가의 모래벌판에 돌이 섞여 있는 곳을 뜻하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너덜겅, 모래톱, 작별이가 있었는데 정답은 작별입니다. 아마 작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뜻풀이에 있었던 모래벌판은 말 그대로 모래가 덮여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너덜겅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나절 내내 너덜겅의 바윗돌들을 드러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너덜과 돌너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말하는데 모래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 모래톱을 맨발로 걸었다. 이곳은 좁고 긴 만을 끼고 모래톱과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바람이 강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충북과 전북, 경북, 제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일부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특히나 강한 바람 속에 건조함까지 겹친 지역입니다. 경상도 쪽, 특히 경북 쪽으로는 불씨관리 잘 하셔서 불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강한 바람 속에 대부분 밤까지도 바람이 강하겠고 대기도 경북권은 계속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분포를 보니까 서울이 20.4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평년보다 1.9도 낮은 기온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기온이 양산으로 24.3도 정도였는데요. 따라서 오늘 대부분 낮 기온 분포가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4도에서 11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오늘보다는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더워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이 일요일 낮 최고 기온 25도, 상주는 27도로 곳곳에 25도 이상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매섭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주고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주변국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시 폭음이 이어졌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7일 이란발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이 날아와 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상대로 한 작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풍력발전단지 인근 산간도로에서 대형 크레인이 도로 옆 40m 아래로 추락하면서 운전자 42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몰던 크레인이 좁은 산길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일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변 지하 통행로에서 보행자 한 명이 대형 낙석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남구 봉독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경사면의 암벽이 무너지며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남성 한 명이 쏟아진 암벽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 7대대 본부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장 논란이 있던 이후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할 위험이 있다며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한 구미 씨에 대해 법원이 이 씨와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 씨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개월간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74세 이하 조부모 1,063명을 조사한 결과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등산객 3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청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7시 41분쯤 동북부 할마헤라 섬에 있는 두코노 화산이 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화산재가 10k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등산객 20명이 실종됐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TV가 보도했습니다. BTS가 주요 도시에 BTS와 관련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더 시티 행사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합니다. BTS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월드투어 콘서트와 연계한 더 시티 라스베이거스 상세 공지를 팬 플랫폼 위버스에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가 어제 투표가 무산된 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 선거용 개헌으로 규정하고 역사는 독재하고자 하는 일방적 개헌 추진을 심판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집값 상승에 대한 내탓 공방을 벌이면서 부동산 정책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선거 쟁점과 격전지 판세를 함께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납니다. 거대 양당 정치에 맞서 어떤 차별점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또 조작기소 특검 저지의 선봉장에 나선 이유 등을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3: 네.
1: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까?
3: 지난 주말에.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가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지난 주말에 뵙고 왔습니다.
2: 아, 이 최고님은 아버님이 예. 그 보훈 대상이시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3: 일찍 돌아가셨죠.
2: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 군에 네. 계실 때 돌아가셨다는 네. 것 같아요.
1: 마찬가지 아니세요?
2: 우리 다 그래서 국가 네.
1: 저둔데.
3: 유공자. 그때 우리 보훈 토크 한번 했다.
1: 아, 네. 보훈 토크. 아, 그러시군요.
3: 어머니만 계시니까 잘 해야죠.
1: 네. 네, 예. 어머니 건강하세요.
2: 아, 그럼요. 비슷한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 아버님은 예.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024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제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조금 어버이날에 좀 더 무겁고 장인어른도 국가유공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장인어른에게는 이제 사랑합니다. 예. 카톡 드리고 왔습니다.
1: 이게 약간 물질도 있어야 되는 물질.
3: 가는 거죠.
1: 아, 그럼요. 아, 이거 뭐 카톡도 안부 여쭙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뭐 정책이랄까 이런 거 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3: 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예. 저는 보편적 실버주택 같은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예. 지금 실버주택 하면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상당히 고가의 주택 위주로 지금 그 민간에서 서비스를 하고
1: 돈이
3: 있거든요.
1: 돈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3: 예. 예. 근데 저는 민관 뭐 합작이든 아니면 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든 연금소득만으로도 여기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하시고 어르신 교육, 어르신 놀이, 뭐 어르신 뭐 창업, 뭐 하여튼 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이 그런 프로그램과 다 제공되는 그러한 체계가 좀 빨리 갖춰져야 되지 않나.
1: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3: 예, 일반적인 노양원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트랙이 있는 거고 일반적 보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 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조금 현실적으로. 그냥 연금 소득을 갖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막 300만 원 이상 들지 않고도. 자, 정광재 대변인.
2: 저는 요새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뭐 라디오도 듣다 보면 네. 광고 문구 하나가 유독 그 귀에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남편이 암을 진단받던 날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간병.
1: 네.
2: 이 간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것처럼 간병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그 다뤄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간병비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간병이라는 게 가족 전체를 넘어서 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간병비 지원 같은 거를 이게 뭐 저소득층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확대되는 쪽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네요. 간병도 그렇고 보편적 실버타운도 그렇고 남편이 병에 걸린 날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냐. 어우, 막 가슴이.
2: 광고문 너무 가슴이 와닿지 않나요?
1: 어우, 가슴 너무.
2: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1: 너무 무거워.
2: 일찍 네. 간병보험에 들라는 네. 간병보험 광고
1: 광고였군요. 네. 아, 여하튼, 어우, 누가 카피를 썼는지. 네. 여하튼, 참 중요하고 우리한테 정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이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는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겠죠. 쉽지 않은 문제긴 하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자, 우리 정치권과 뭐 정부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39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적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고요. 오늘도 또 이제 해볼까 했는데 필리버스터 예고하니까 국회의장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개헌안을 둘러싼 이번 갈등,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아이고, 이 개헌 참 어렵네요, 정말. 예, 이게 왜냐면 그 이전까지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늘 문제됐던 것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언제부터 할 거냐, 지금 구조를 뭐 내각제로 바꿀 거냐, 혹은 의원 집정부제로 바꿀 거냐, 물론 내각제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논의가 그냥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결론은 못 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그런 것들 다 덜어내고 실제로 이제 공감대 형성이 이미 됐던 사안들만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측면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 개헌에 대한 이게 엄청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정말 소외가 크실 것 같고 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은 두 번째 단계로 다룬다 하더라도 이번 1단계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한번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해보면 야 39년 만에 개헌을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러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 이후에는 진짜로 해야 될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훨씬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좀 너무 안타깝네요. 네.
1: 그래요. 이게 좀 사실상의 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현안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건데 안 했다.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네. 토대로 해서 권력구조 개편 특히 네. 뭐 대통령 뭐 연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은 실제로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까?
2: 저는 개헌론자입니다. 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987년 체제가 이 성숙한 대한민국 체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0: 때문에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 네.
0: 지난해 이맘때쯤에 제가 아마 지금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정치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쓴 적도 있어요. 그만큼 개헌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른바 1포인트가 아니라 3포인트 개헌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도 그거예요. 개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시점에 불과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6.3 지방선거에 이걸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 개의 개헌안을 포함시켰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얘기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들에게 개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 권력구조 개편이고요. 국민 기본권 강화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고 헌법 전문에 뭐 5.18 부마항쟁 이거 넣는 것은 그 차순위로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하면 이거는 전 헛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특정 선거랑 같이 하면요. OX를 묻는 선거에서 O를 하는 사람들의 줄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지금 개헌하자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O를 한 사람이 다음 투표에 누구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들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줄투표 등을 고려하면 저는 특정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도로 그냥 단독으로 개헌한 것 관련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역시 이 개헌한 내용 중에 개헌 요건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내란 정당이다 이런 지금
0: 뭐 그런 식으로
1: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0: 네.
1: 어떤 선거를 앞두고 약간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려는 거다 그런 의도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0: 예, 예. 그리고 개헌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개엄이 6시간도 안 돼서 다 해제가 됐어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걸 갖고 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뭐 개엄 옹호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1: 투표날 그거를 또 하게 한다?
0: 것은 그건 굉장히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1: 이동학 최고위원 네.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지금 질문 드린 부분.
2: 네. 네. 그러니까 국회를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거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개엄이 불법 개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든 아니면 헌법적 가치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1: 네.
2: 이 48시간 안에 이거를 국회에서 인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해가지고 사실은 고민해서 이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그런 공격들을 또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정상적 상태라고 보기 어렵죠. 안 그래도 지금 약간의 분란이 상당히 크게 있고 향후에 이제 뭐 이게 뭐 분당 사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 생각들의 괴리가 지금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해놓는 바람에 지금 한동훈계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가 다 헌법기관인데 이거를 판단하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찬성을 하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론으로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직성이 너무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오히려 무리가 있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겁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생각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를 운영하면서 법안 처리나 이런 거 여당이나 법률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대부분 이쪽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걸 하면서 아무리 이게 그 공감대가 있는 거라 그래도 또 이런 식으로 물론 빠진 건 국민의힘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조작기소 특검 있잖아요.
2: 네.
1: 거기서 지금 헌법에 있는 걸 안 지키면서 무슨 헌법을 고치냐 이런 논리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공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헌법을 안 지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또 옹호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가득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전 공세라고 보고 오히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돼서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 보고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답해라. 근데 그거는 사실 수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대통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대통령 해봐도 그거 5년밖에 못해. 나름대로 내심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헌법 70조에 이미 중임금지가 되어 있고 128조 2항에는 이 헌법이 개정되는 그 해 대통령은 이미 그 적용 그 다음에 대통령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아마 반발이 나올 텐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당신 남자인지 아닌지를 밝히시오. 거의 이런 질문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 공세로 소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반면에 네. 뭐 공소 취소 부분도 본인 입으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네. 하고 그 5년밖에 못해도 즉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신 거예요?
0: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려고 한 게 5년밖에 못해가 5년밖에 못해라고 하는 게 아쉬워서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1: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 마음에는.
0: 그러니까
1: 해석을 뭐 해석입니다.
0: 아니 정혁 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라. 나는 이번만 하고 그만둔다. 그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재판도 그냥 절차대로 재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건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뭐 조작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한 거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만 이 헌법을 한번 바꾸면 한번 바꾸는 건 쉬운데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는 거 이게 이른바 독일식 연성 헌법이거든요. 헌법 한번 바꾸니까 두 번째 바꾸기 쉽다. 이게 우리는 경성 헌법이에요. 87년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북한 최근에 그 헌법 개정한 거 아시죠? 영토와 관련해서도 네. 하고 통일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1: 두국가론.
0: 네. 네. 북한은 헌법을 되게 자주 바꿔요. 우리도 한 번 바꾸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바꿀 때 야 지난번에도 바꿨으니까 이번에 또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도 갖고 있는 거예요.
1: 이번엔 지방선거로 가봅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부동산 공방이 치열합니다. 먼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다양한 정비사업도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달라서 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밀착으로 행정이 지원한다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안전한 더 안전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호의 착착개발입니다. 착착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안전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밀착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리고 소규모든 간에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 이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아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지나고 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또 압박이 있을 거고요. 점차 전세 물량 시말리기 그리고 월세 폭등에 진원지가 되는 정책들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나오는 해명을 보면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언급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우선 집값 상승, 전월세 품귀 관련해서 양측이 너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강남 토어제 취소한 직후 집값 상승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부동산 대란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 결정적 패착이다. 이동학 최고위원께 네. 여쭤볼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2: 저요? 뭐 정원 후보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사실 진짜 저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면 네. 이게 지금 누구 탓이라고 탓 공방할 뭐 그런 계제인가? 왜냐하면 서울시정도 여야가 번갈아서 지금 해왔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이 뭐 전세 월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된 정책 결과의 탓인 것이지 그게 누구 탓만 딱 이 잘라가지고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게 맞는가 구조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2: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세훈 서울시정이었는데 그 오히려 지금 그 이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정이 어떻다. 지금 최근에 자 본인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내탓 공방 자체는 서울 시민들이 별로 이렇게 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럼 다 인정할게.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래? 그럼 집값을 최대한 어쨌든 낮추는 방향에서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거냐? 그리고 전월세 대책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뭐 전세 뭐 품귀 뭐 월세 그리고 그 품귀가 되면서 결국 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들을 낼 건데 결국 이제 공급 문제하고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그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시민들께서 더 신경을 쓰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1: 정광규 대변인.
0: 저는 그 후보죠. 정원호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서울 부동산 정책 두 가지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꺼낸 1주택자에 대해

0: 된다. 이거 얘기한 게 또 화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빌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과연 서울의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빌라 공급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선거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파트 살면서 빌라 공급해갖고 전월세 공급한다면 그럼 누구는 아파트 살고 누구는 전월세 사는 빌라에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과연 어떤 답을 통해서 서울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그 관건이라고 봅니다.
1: 네. 잠깐 지금 두 가지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좀 그렇다 지고 첫 번째 장특공 요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보유세를 강화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통령 말씀하신 워딩 이런 흐름을 볼 때 그 경제부총리 워딩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이라는 건 어차피 좀 돈을 내는 거니까 주민들이 좀 불리한 이슈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뭐 당에서도 이것을 검토한 바도 없고 최근에 그 정책 실장께서도 나와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에서 시장의 큰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지금처럼 뭐 투기가 가능하도록 계속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자녀 세대가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일을 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실체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 보자. 그리고 선거 때 앞두고 계속 뭐 이야기 쑥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큰 방향에서의 이 상황은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특별 보유 공제에 관련해서도 보유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뭐 이게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실보유를 하려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적 조치들을 문항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도 아마 추후에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는 제가 볼 때 선거 이후에나 실제로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정원호 후보의 경우는 아파트 논쟁인데 서울시에 그 땅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네. 모두 다 아파트만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 인정하는 시민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일정 부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 중간에 어떤 틈새 시장으로는 빌라도 지을 수 있고 다가구 다세대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 혼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원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거를 그럼 몇 층으로 이 허가를 내줘야 될까 용적률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제약들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뭐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로가 정말로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거라 봅니다.
1: 네. 근데 일단 아까 투기를 잡으면서 물건이 이제 돌게 하는 거. 예.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진짜 주택 하나 갖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은퇴해 가지고 예. 세금 부담에 저기 덜덜 떠는 뭐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산 지 뭐 20년 됐는데도 안 살았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재건축이 10년, 20년 미뤄지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 재건축 되면은 들어가 살라 그러다가 사실 아파트가 뭐 10평, 12평 이러니까 살지를 못하고 그냥 자녀 다른 전세 얻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다가 재건축 되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도 투기를 한 겁니까? 투기는 원래 약간 단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0: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그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1: 네.
0: 첫 번째는 거래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취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 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보유했다고 해서 보유세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는 하지만 보유세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물꼬를 터줘야 거래가 네. 활성화되든 보유세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지역으로

0: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1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다면
1: 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양도세 내고 나면 그 자신의 자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 가격으로 그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막혀버리는 셈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단순히 세금만 강화해갖고 아파트 값을 잡겠다.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40억에서 35억 된 거 그거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1: 청년, 하나는 청년층이 살려는 그 아파트대가 오른다.
0: 그렇죠. 또 하나는 전월세가 지금 품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년 후에 이 전월세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다 무너질 수 있다. 서울에서 3,400만 원 월세 내고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안 하고 당장 지금 수요 억제하고 세금 강화하고 이걸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1: 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충
2: 아니,
1: 말씀.
2: 작년 예. 9.7 대책 발표했고 지금 8개월 동안 그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목니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깡그리 빼버리고 이렇게 이 정부만 탓하면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네.
1: 김서진님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본래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야 후보가 그에 대한 선명한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구리 쪽으론 동호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강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여의하류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동호대교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막히고요. 고양에서 노고 1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답답하고요.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방선거 얘기 아까는 이제 서울을 했었고요. KBS 대구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하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김부겸 41%, 추경호 37%, 오차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광기 대변인 먼저 예. 어떤 의미입니까?
0: 보수세 결집이라고 모두들 평가하고 있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후보로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을 지지했던 사람이 무리하게 컷오프가 됐다. 부당하게 컷오프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더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감정적으로 좀 토라져 있었는데 지금의 정서는 이거 한마디로 예, 요약된 거죠. 네. 그래도 그래도
1: 또 한마디로
0: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고.
1: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고 되게 실망한 게 네. 사자성어가 나오셨는데 아. 왜 세 글자만 얘기해. 그래도. 그래도 또. 네.
0: 아. 미워도 네. 다시 한번 뭐 네. 이런 건데 그 김부겸 후보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거야. 아, 대구 어차피 1대1 구도로 간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나와도 이 거의
1: 차이버스?
0: 네, 네. 박빙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KBS 조사에서 4%포인트 오차범위 내라잖아요.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순위가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뭐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대구시장 이기고 있으니까 좋아해야 된다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은 좀 대구시장에서 추경호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보수 결집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흐름으로 볼 때는 자 어떻게 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욱
2: 아니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구도가 한 곳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집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석될 만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예견됐던 거죠. 그리고 김부겸 후보 역시도 결국에는 쫀쫀한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설화가 또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을 결집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하여튼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또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여당에서 어쨌든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보면서 좀 겸손하게 오만을 하지 않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아까 이제 수도권이 요거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도권이 부동산에 특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본다. 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앙에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현안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 네. 그다음에 공소 취소 문제 TK에선 이게 조금 더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2: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안간힘을 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1: 국민의힘이.
2: 예,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야 TV에서 예를 들면 보다가 야 저놈들 정말 안 되겠네. 민주당 기회 줬더니 인베 저렇게 오만한 짓들을 하고. 근데 국민의힘을 쳐다보면 얘네들은 아직도 안 돼 있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대구에서는 김부겸 활용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번 선거를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존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네. 국민의힘의 기회를 줘봤는데 우리 삶에 나아진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십 년 전에는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도 옆에 생기고 구미산단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먹고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돼버렸고 거의 꼴찌 수준으로 지금 갔는데 아 우리가 선택이 좀 뭐가 잘못됐던 거냐. 근데 김부겸 정도면 한번 김부겸을 활용해 보고 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번만큼은 김부겸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의 여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을 앞세운 그리고 실제 정부 여당의 어떤 이 그 자원에 대한 뭐 조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파하면서 네. 호소해 나가야 된다 봅니다.
1: 김부겸 활용론 여기에 맞서서 정광희 대변님.
0: 네.
1: 어쨌든 정부 견제론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0: 아무래도 보수 그 유권 성향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높다고 하지만 이거에 취해 갖고 조작 기소 특검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까지 취소하려고 한다. 야 내가 이거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사법개혁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할 때 뭐 그게 뭐 지금 당장의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정서를 자극하진 않았는데
1: 네.
0: 이른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은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공소를 취소해갖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도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시기나 절차에 그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선거 전에는 통과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법이 선거 후에는 통과시켜도 좋을 법으로 변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똑같다면. 저는 아예 이 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는 게 지금 이 흔들리는 민심에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1: 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가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북갑 유권자 501명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너무 잘하죠. 자주 하니까 그냥 거의 외우겠어요. 자, 조사 결과 하정우 민주당 후보 37%,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2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니까요. 박민식 53%, 한동훈 41%. 그냥 양분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조사 결과는 이동호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2: 일단 보수가 그 단일화까지 아니 단일화가 아니라 경선까지 끝냈잖아요. 보수 네. 정당에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박민식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고 구도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가 된 측면이 있고요. 정당 후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지금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제가 처음부터 2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수 패권을 두고 과연 반헌법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가면 국민의 심판만 될 뿐이지 않냐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배신자다 이러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아마 3등을 하게 되는 사람은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다시는 이 정치를 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측면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볼 때 1등을 차지하기는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권과 뭔가 이 좀 힘을 좀 합쳐가지고 뭔가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도 이제는 다 알아요. 대통령이 일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수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2등을 한다는 건 보수를 좀 괜찮게 바꿔보려고 하는 흐름 자체가 그 지역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구도인데 그 지금 수치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네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대로만 유지를 한다면 아마도 이 당력을 집중해가지고 표를 더 모아갈 수 있을 것이고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표가 좀 빠지는 결과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과제를 주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지금 이제 1위는 정해져 있고 2위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 3자 구도로 가면 모르겠어요.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수 후보들한테 좀 불리해 보이는데
0: 네.
1: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 정말 단일화는 뭐 당에서도 당 지도부도 원하지 않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어려울 거다 이런데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 보수 후보가 이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0: 저도 구도상이나 지금 역학 보수 내 네.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모두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뛰고 있을 것 같거든요.
1: 민심의 단일화? 그런 얘기입니까?
0: 그렇죠. 민심의 단일화인데.
1: 표가 어느 한쪽으로는 쏠릴 거다?
0: 이 예. 결국에는 3자 구도에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승리하려면은 442 구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를 40% 득표 아래로 묶어두고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40%가 될 수 있다. 이걸 희망을 갖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사람이 갈수록 좀 뭐 감정 싸움도 격해질 것 같고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수 두 사람의 후보에게 그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아직 40% 이상의 득표를 할 거라고 그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 지지율은 높지만 하정우 후보가 여태까지 기록했던 그 가장 높은 득표율이 40%를 넘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죠. 2024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는 3월 25일 날 나온 이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53% 얻을 거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똑같이 52.3%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온 거와 똑같은 그 수치를 보였는데 경쟁했던 서병수 후보는 37%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47%를 얻었거든요. 나머지 그

0: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지금도 세 명의 그 지지율을 다 합치면 88%예요. 12%가 지지 후보 없음 모름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정우 후보에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보수 후보들은 뛰겠죠.
1: 네. 짤막하게 정원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요일 네. 2시.
0: 네.
1: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서 동시에 개소식이 열립니다.
0: 네.
1: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음만 바뀌었다 오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선거에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주목할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일단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대거
1: 네.
0: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갈 것 같아요. 이번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도 2시에 그 장동혁 대표 가고 지도부 대거 가니까
1: 네.
0: 취재 신청 많이 해달라라고 해서 독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이게 철저히 지역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싸움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여튼 당 지도부는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저는 하정우 박민식 후보의
1: 박민식.
0: 예, 개소식에 갈 것 같습니다. 여튼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각각의 뭐 정치적 지향점에 맞게 가겠죠.
1: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의원 5명 온다 10명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셉트를 좀 다르게
0: 네.
1: 저쪽은 이제 많이 몰려가서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개소식에 뭐 청년들을 많이 한다든지 제가 한동훈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2: 네.
1: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2: 지금
1: 보세요?
2: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구조가 뭔가 더 내려온 지 지금 몇 주 지났는데도 이사까지 하겠다, 집도 사겠다, 뭐 다 온갖 것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는 지역 사람이라고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사실은 이 박민식 후보가 있는 것이지만
1: 네.
2: 장동혁 대 한동훈의 구도예요. 더 넓게 보면 윤석열 대 한동훈의 구도입니다. 이 구도에서 보수 패권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싸움인 건데 제가 볼 땐 친한계 의원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여기에 총출동해야지 아마 세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나마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집에 가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집에 가든가 둘 중 하나가 정말 파열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질 수 없는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 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평택을 유권자 502명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국 26%, 김용남 23%, 유이동 18%, 황교안 11%, 김재현 6%.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2: 네.
1: 자꾸 오늘 분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표본도 네. 좀 다르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게 보면은 그동안 보수 아니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를 전혀 하지 않아도 이것은 끝까지 가도 누군가 하나가 진보 쪽에서 승리할 거다.
1: 네.
2: 이거를 나타내 주는 여론 조사고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지금 2등하는 수치로 나오잖아요. 한 3%.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김용남 후보가 앞으로 김재현 후보에게 좀 공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 그래요.
2: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지금 6% 나와 있어요. 근데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와의 뭐 단일화 이거는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요 수치를 본 조국 후보 역시도
1: 네.
2: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어찌됐건 당력을 당심을 다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건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오히려 지금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생각이 드네요.
1: 네. 지금 요 경우에 정광인 네. 대변인님 조국 김용남 유이동 뭐 이렇게 나머지도 제법 또 저 퍼센트 나오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조국 김영남 그냥 둘이는 단일화 없이 가도
0: 네.
1: 둘 중에 하나는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흐름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죠.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황금 분할로 진보표를 가져가고 본인은 한동훈 황교안 전 총리랑
1: 네.
0: 단일화를 하든 못하든 보수표의 다수를 가져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0: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여기도 힘들다고 봐요. 부산 북갑도 단일화 힘들지만 여기도 힘든 이유는 조국 김영남 두 사람 모두 네. 혼자 뛰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는 조국 후보는 불가능해요. 여기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평택 의뢰 와갖고 김재현 후보가 먼저 뛰고 있는데 여기 왔냐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김영남 후보는 김재현 후보랑 단일화를 하고 싶겠지만 이게 또 이 진보당과의 단일화는 다른 지역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울산시장에 지금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은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같이 협상이 돼야 되는데 거길 민주당이 포기해 주겠습니까? 그거 포기 안 해 주면 김재현 후보와도 단일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결국에는 진보 진영은 세 사람이 표를 나눠갖고 보수 진영은 많이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황교안 유희동 두 사람이 표를 나눠 갖는 상태에서 충분히 유희동 후보가 당선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1: 그래서 민주당 네네.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가 45%고 조국 후보가 39%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세는 김용남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히 많이 투표층으로 투표하러 투표장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김용남 후보 역시도 지금 이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정책 선거를 계속해서 하고 또 뭐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말고 선은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 간다면 김용남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2: 그 최근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떤 지역의 단일화 후보들 간의 그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지 중앙당이 그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나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네. 뒤에서 막판에 복잡해지면 조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울산 걸려 있고 뭐 평택 걸려 있고 막 하면 그것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범 진보의 큰형이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되는 데서는 뭐라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그 전제랄까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맡겨둔다 이런 겁니까?
1: 그렇죠. 왜냐하면 연합정치라고 하려면 네. 뭔가를 크게 내줘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1: 예, 가진 네. 사람이 더 많이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2: 그리고 누구를 그냥 앉히기도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이제 수단들이야 뭐 정부 여당이니까 쓸 수 있는 뭐 카드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후보자들이 이미 자기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후원 요청하고 해가면서 빚을 지면서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접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후보자가 만약 감정이 좀 격화돼서 내가 지더라도 끝까지 난 갈래라고 하면 이건 막을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은 넘지 않으면서 이거를 이 어떤 품격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대목이고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네.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이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반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 신청 철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어떤 동력을 약화시키기 싫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배그종군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정진석 공천 철회는 어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로 이동호 최고위원 보세요.
1: 뭐 일단 민주당도 오늘 그 지역에 공천을 했습니다.
2: 네.
1: 근데 영향이랄까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나왔으면 더 큰 영향이 있었겠죠. 이제 특히나 수도권에 더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공천을 아마 하게 될 거니까 뭐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충남 지형 자체가 충남 도지사 현직이 지금 김태흠 지사를 지금 지사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 지금 어쨌든 여론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서 충남도 한번 발전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더 있기 때문에
2: 네.
1: 이 보궐선거가 이미 핵심적인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게 되면서 제가 볼 땐 크게 뭐 이렇게 뭐 회자될 가능성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2: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충남 지역도 말씀하시면서 수도권 어떤 선거까지 영향 미칠 우려가 사실 국민의힘에 좀 있었는데
1: 그럼요.
2: 자 네. 이래서 공천 신청 철회함으로써 그 결과 파장 이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재 대변님?
0: 만약에 공천을 줬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장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의원 이런 분들에게 주는 거랑은
2: 비교 안 된다?
0: 상징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계엄 당시의 비서실장이었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인데 네. 잘못된 그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갖고 그 정권이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고의적 책임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사실 공천 주기가 어려웠고
2: 네.
0: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또 부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오선 의원으로서 그만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월의 바람은 훈풍이라고 해서 비교적 부드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일부 남부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동해안과 대구, 경북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또 게다가 내일부터는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꽤 높았는데요. 내일도 일사가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강원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어서 각별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쪽은 서해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 먼바다는 내일까지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남쪽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4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전주 23도 등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4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낮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구축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미군은 자위 차원이라며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에 대한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3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에 달했습니다. 39년 만에 국회 발의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둘러보는 순서. 오늘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향자 두 거대 양당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제3지대를 표방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추미애 양향자 후보도 섭외되는 대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조응천 후보님 어서 오세요.
4: 예, 오랜만입니다.
3: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4: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자, 이틀 전에 조 후보님이 예비후보 등록 마치셨습니다.
4: 네.
3: 출마의 변으로 이번 선거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적은 없다. 자, 절박함 어떤 겁니까?
4: 글쎄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때하고 일주일 사이에 사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3: 네.
4: 공수치소 특검법을 5월 내에 통과시키겠다. 라고 선거를 앞두고
3: 네.
4: 민주당이 호언장담을 했던 거죠.
3: 네.
4: 뭐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는 직관적으로 오는 거고요.
3: 네네.
4: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냥 갑오경장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절대 왕조시대로 지금 가자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포기시켜야 된다라는데 동감하시는, 공감하시는 네. 뭐 제 세력들 다 좀 연대하자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고 일요일 날,
3: 네.
4: 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만났죠 저희가. 아유 날짜 이제 며칠 간지 모르겠네.
3: 네, 오늘은
4: 어쨌거나,
3: 금요일입니다.
4: 어쨌거나 그 직후에 제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3: 그래요.
4: 그러니까 그 불안감, 위기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아마 대선의 경우로 미뤄봤을 때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3: 네.
4: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우리는 5월 달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하기로 했다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뭐 좀 검토하느라고 숙려기간 지키느라고 미뤘는데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즉 공소취소 특검법을 해도 된다고 주관자가 오케이를 해 주셨다.
3: 민주당이 이기면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4: 예. 예. 예. 지난 대선 때도 뭐 그런 걸로 검찰개혁 뭐 이런 걸 밀어붙였으니까 대선 네. 이기고 난 다음에.
3: 네.
4: 보나마나 이제 뭐 주권정부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죠.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되겠고 가장 막는 거 중간평가 성격도 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그나마 붙어볼만 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라고
3: 네.
4: 말씀을 드린 겁니다.
3: 조작 기소 특검 공소 취소 문제 이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하게 된
4: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3: 네. 막아야 된다는 막아야 말씀이시고요.
4: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할 때는.
3: 네. 예. 지방선거는 보통 지역의 일꾼 뽑는 거고 주민들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어떤 그 현안들 내놓는 건데 다니시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합니까?
4: 아니 뭐 꽤 하시고요.
3: 네.
4: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왜 광역단체장 후보인 네가 했냐. 그것도 3당에서. 라고.
3: 하시는 분들도 있죠.
4: 이거 뭐 선거 전략이냐? 라고 다들 물어요. 언론에 나가면.
3: 네네, 네.
4: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이거는 제1야당 지도부가 나섰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3: 그렇죠?
4: 대한변협이 나섰어야 되는 일이고
3: 네네.
4: 법학자협회가 나섰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쫙 같이 나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경실련은 나서는데 제1야당 지도부가 꼼짝달싹을 안 해요.
3: 네.
4: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가장 여기에 감수성이 높을 민감할 사람들이 누구냐를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보입니다. 후보.
3: 네네.
4: 후보. 그러니까 후보들한테 이거 동감하지. 동감하면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당할 이유가 별로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지역 현안 가지고 안 하고 이거부터 하느냐.
3: 네.
4: 저는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치주의, 상권분립은 공기와 같은 거다. 평소에는 맑은 공기 우리가 아무 지장 없이 마음껏 마시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엄청 오면 이제 마스크 끼고 하는데.
3: 평소 때는 잘 소중한 거 모르죠.
4: 모르죠.
3: 예.
4: 이게 좀 위협을 받을 때는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예를 들자면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란 거는 법치주의와 상권분립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3: 네.
4: 이거는 곧장 민주주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3: 네.
4: 혹은 맹독성 가스로 오염이 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니 숨을 쉴 수 있어야 뭐 산업활동을 하고 뭐 여가를 즐기는데 이게 이렇게 가부경장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부경장 1894년 그때 이제 개혁을 하면서
3: 네.
4: 최초로 재판소라는 게 생겼습니다.
3: 네.
4: 그 전까지는 행정기관이 재판을 했어요.
3: 원님 재판이요.
4: 원님이
3: 예, 예.
4: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을 예. 매우 쳐라.
3: 예.
4: 그게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우리의 재판 제도였는데 1894년도에 서구의 죄를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소라는 게
3: 그게 가보경장이군요.
4: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개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엄연히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3: 네.
4: 그거는 고등법원에서 엎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유죄로 가야 됩니다. 형량만 정할 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 공소 취소 못하지만 무죄 구형을 한다든가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엉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한참 재판 중인데 공소를 빼버리면은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입법부가 입법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무력화시키는 거다. 거 이거는 뭐 이만저만한 일이
3: 민주주의의 종언입니까?
4: 그럼요.
3: 네, 사법 파괴고.
4: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네. 그리고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사실상 기능마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가부경장 이전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3: 그래요. 자, 근데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들 많고
4: 많죠.
3: 여러 가지 뭐 양심이랄까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요?
4: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혼자 소리 고함 지르다가
3: 네.
4: 결국은 뭐 문자폭탄 받고 18원 후원 받고 뭐 왕수박이 되고 당도 측정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고
3: 네.
4: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점도 되지 않는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목소리를 바꿔요. 그러면
3: 거기 합리적인 토론은 없습니까?
4: 없죠. 그냥 검찰 출신 악마. 뭐 검찰 저건 없애야 되는 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3: 그런데 그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정치적으로 위험해진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한다고
4: 이미
3: 보세요?
4: 이미 비명행사 친명행제 과정에서 그걸 다 본 거죠.
3: 예.
4: 좌표가 찍히고. 행사당한 비명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돌려봤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눈밖에 나면은 강성 지지자들의 눈밖에 나면은 다음번 빠지달기가 극히 위태롭다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법사위 혹은 검사 출신 국조특위에 들어간 의원들 더 앞장서서 고함을 지르고 후배 검사를 불러가지고 뭐 윽박 지르고 아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아무리 바치가 좋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국회의원이란 거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단입니다.
3: 네.
4: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자리. 자리를 걸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셀러리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3: 그래요. 자, 이제 뭐 조작기속 이제 공소취소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조응천 후보님 쭉 걸어온 길 지난 10년 이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항의 아이콘이에요.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에 비선 실세들 행태 비판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 박차고 나왔고
4: 쫓겨났습니다 그때는.
3: 예.
4: 예.
3: 나왔고요. 2년 전 2년 반 전엔 국회 다수당 제1야당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과정 비판하면서
4: 아니 그 직전에
3: 그 직전입니까?
4: 그 직전에
3: 아 나오시는 거는 어쨌든 총선 직전이었죠?
4: 아니 저는 1월 10일 날 나왔고요. 비명행사는 2월 말서부터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흐름들 당의 당내 어떤 뭐 민주화
4: 사당화,
3: 네.
4: 방탄 정당화.
3: 네. 자 그때 목소리 좀 낮추고 좀 이렇게 공천 받아서 계심 지금 거대 야당의 삼선 의원으로 편하게 계실 텐데.
4: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재명 네. 대표 네. 대통령과. 네.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겠습니까?
3: 그래요?
4: 그 유명한 연수원 18기입니다, 제가.
3: 아, 그래요?
4: 예.
3: 근데 지금 후회는 안 하십니까?
4: 아, 전혀 안 하죠.
3: 그래요?
4: 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예.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직계 선조가
3: 예.
4: 할아버지가 조광조,
3: 아,
4: 정암
3: 그러시군요.
4: 조광조 선생님이십니다.
3: 네.
4: 아, 저도 뭐 제 피를 다 뽑고

0: 다른 피로 바꾸고 싶은데
1: 네.
0: 이 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1: 예.
0: 야 그래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사약받고 죽었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고문받다 죽었는데 그래도 지금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죽지는 않잖냐.
1: 하고 싶은 말은 또 하시잖아요.
0: 하죠. 예. 그러니까 고맙게 여겨야지 너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또 그런 거죠.
1: 그래요. 자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생긴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습니다.
0: 네.
1: 자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코너에서 상대 후보 평가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을 꼭 넣거든요.
0: 네.
1: 조홍천 후보님은 양당 후보를 각각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로 규정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0: 영화 놈놈놈을 패러디한 건데요.
1: 네.
0: 나쁜 놈 이상한 놈
1: 네.
0: 좋은 놈이잖아요. 네. 그래서
1: 정우성 송강호 뭐 네, 등등 나오죠.
0: 네, 네, 네.
1: 이병헌인가요?
0: 네, 이병헌입니다. 네. 뭐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후보로 확정되신 분 그리고 거의 유력하신 분이 제가 보기엔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인 것 같아요.
1: 아까 조작기소나 무슨 특이나 뭐 그런 것들 뭐 법사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말씀입니까?
0: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는 출마 선언할 때 했었으니까 예, 예, 조작기소 예. 저 특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그 나쁜 후보라고 생각되는 분은 국회가 아고라가 아니고 콜로세움으로 바뀌는데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네. 그 뭐 대화와 수기가 사라지게 만들고 손가락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그것만 따지게 만들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연 이분이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상반기에는 국회의장 나가셨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또 경기도지사로 튼 건 뭐냐. 아마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국회를 거의 뭐 이 일방 통과 다수의 폭정 그리고 상대당 의원 입 틀어막고 간사 그거 인정 안 하겠다 그러고 소위 바꾸겠다는 것도 안 해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정말 환호작용하는 강성 당원들 때문에 아주 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선 없이 그냥
1: 1차에서 끝났죠.
0: 1차에서 그냥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모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델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고 당원의 환호를 받고 그 지지를 올라타서 그 기세로 그냥 대권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코스의 일환으로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점프대, 도약대로 이걸 여기는 것 같다.
1: 그런데 대권으로 가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옳지 못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0: 공적 책무의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입법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또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가 완수했는데 경기도에서 개혁 경기도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런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1: 경기도 뭐 어떤 거 개혁하는 거예요?
0: 아니 저분이 말하는 개혁은 형의화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겁니다. 검찰이나 법원. 그럼 우리 경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개혁을 저분이 말하는 개혁이란 게
1: 네.
0: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쁜 후보 누구냐 계속 언론에서 물어보는데 아유 그건 말하죠 생각하라고 근데 뭐 다 주보를 지목하더라고 그럼 뭐 마음대로 해라 이상한 후보
1: 시키고 공적 책무 제로다 네. 뭐 이런 네. 표현을 쓰셨는데
0: 네.
1: 양향자 후보는 어떻게 평가?
0: 그래서 참 이상해요
1: 왜요?
0: 예를 들어 이 공소 취소 특 저 특

0: 헌법 저지 연속 회의 여기에 대한 것만 딱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연속 회의 제의를 하니까 반응이 꼬장 왔습니다. 아침 10시에 제의하고 3시에 보자 그랬는데 꼬장 반응이 왔어요. 입장이 뭐냐 보수 괴멸의 수작이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보수 괴멸의 수작인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안, 이해가 안 돼요. 안 올라고
1: 그 캠프 쪽에서 온 얘기예요.
0: 네네. 아니 그 저 캠프에서 그 발표문을 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보수 개멸의 수작이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잠시 희한하네. 그날 오후 3시에 못 모이고 그 다음 날 오전 11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안 간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나 보다.
1: 제 기억에는 잠깐. 왔다가 네. 갔는데.
0: 그런데 예. 11시에 예. 같은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국민의힘 수요권 광역 후보 세 분이서 모인대요.
1: 네.
0: 이건 또 뭐지? 아마 오세훈 후보가 설득하려고 불렀나 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제가 호스트니까 그 연석 회의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 쪽에서 쫓아오더니 참석을 한다 이거예요. 양 후보가.
1: 네네.
0: 어? 아니 뭐 안 한다 한대. 어 잘 됐네. 그래. 그러면 야 의자 하나 빨리 놓고.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1: 오셔서 간대요.
0: 오셔서 기념사진만 찍고 가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온다는 거냐, 간다는 거냐. 그래서 역시 제가 생각했던 이상한의 그 궤적을 그대로 갖고 가시는 분이다.
1: 네.
0: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추미애 후보가 어쨌든 뭐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앞서가지 않을까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네.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선을 그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0: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반향이 커가지고
1: 네.
0: 소위 말하는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 저 국힘 아니 도저히 못 봐주겠고 정도 실용한다는 것 같으니까 글로 간 분들한테 아마 이 공소취소 특검법
1: 네.
0: 이거는 거기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연성민주,
1: 네네.
0: 연성민주가 이탈을 하면 예를 들어 저가 없고 1당 2당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국힘으로 그냥 고스란히 가겠느냐? 저는 조금은 가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탈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올 때는 이제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빼고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무당층 지지 후보 없음으로 지금 계세요.
1: 네.
0: 이분들이 투표를 할 동의를 만들어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그 취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 투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네.
0: 여기서 일정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 국민이 거부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찬동을 하셔가지고 그래 투표해야 되겠다
1: 네.
0: 라고 나왔는데 이탈 국힘이 민주당을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중원에 넓게 정도 확장성은 아마 세 분 중에는 제가 제일 넓을 거고
1: 네.
0: 세 분뿐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치한다는 사람치고 저만큼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지금 50개가 넘는 의석 중에 6석을 갖고 있어요. 이미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소수파고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는
1: 네.
0: 당분간 경기도는 국민의힘의 불모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력을 가지고 실제 추미애 후보와 붙어볼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자, 중도 확장성 가지고 추미애 후보와 붙어볼 사람은 조응천 후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그때 이제 이

0: 중도 확장하고 하면은 할 수 네. 있다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충분히 중도 확장해서 해볼 만하다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자,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안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으로 이제 무산이 네. 잇따라 됐습니다.
0: 네.
1: 개혁신당도 찬성한 그런 개헌안인데
0: 네.
1: 자, 이번 처리 무산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어저께 SNS에 올렸는데 네. 자가당착이다, 이율배반이다, 내로남불이다라고 했어요.
1: 네.
0: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1: 네.
0: 지금 있는 헌법을 좀 지켜라. 있는 헌법을.
1: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헌법을 바꾸냐? 이런 뜻인가요?
0: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뭐 또 딴 거 더 네. 넣겠다고 그러냐.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에 정면으로 네. 위배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공소취소해서 처벌밖에 안 하는 거.
1: 네.
0: 대통령 죄지우기법이잖아요.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만 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야 됩니다. 네. 사법부 독립 이것도 없어지고요. 법치주의 없어지고요. 이거는 뭐 5.18 정신을 넣고 말고 계엄이 뭐 해제 요건을 어떻게 하고 말고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거는 그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흐트러뜨리고 있으면서 5.18하고 부마항쟁 놓고 계엄 힘들게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 다 부수고 도배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얘기죠. 저는.
1: 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가당착이다. 집 다 네. 부수고 부순 집 위에서 도배하자는 네. 말씀이라고 해 주셨고요. 지역 현안 얘기 잠깐 해볼게요. 경기도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어떤 식으로 이거 해법을 마련해야 됩니까?
0: 정말. 저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교통이 열악한 동북부 남양주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네. 틈새로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1: 네.
0: 그래서 실제 지금 경춘선 이 마성역에서 상봉까지만 뱅뱅 도는 셔틀 열차를 넣어가지고
1: 네.
0: 종전의 시격 러시아우 때 시격 한 대 놓치면 18분 있다 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1: 네.
0: 한두 대를 넣어가지고 지금 12분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이게 아예 좋아졌는데 제 욕심은 한 6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두 대만 더 넣으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노선이 있는데 이게 노선이 놀아요. 노는데 여기에 셔틀 열차를 넣어가지고 경춘선이기 때문에 모든 열차는 춘천까지 가는데
1: 네.
0: 꼭 그럴 필요 없다.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셔틀을 돌리자. 이런 이제 틈새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GTX가 당초 제 3기 신도시 만들면서 성교통 후입주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게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GTX라는 지 자체가 경기이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은 도에서 이걸 총괄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겁니다.
1: 네.
0: 안 되는 이유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되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추미애 후보는 뭐 청소년 무상 교통비 무상 지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미 김동연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요. 무상으로 해드린 게 과연 지금 도민들이 원하시는 건가? 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아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1: 네.
0: 그 방법을 찾아드려야죠. 그 방법은 이제 앞으로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1: 네. 서울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경기도 역시 부동산 문제 예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기조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손볼 가능성 뭐 제기되고 있고 또 보유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또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랄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작년인가요? 지금 느닷없이

0: 경기도 일대까지 다
1: 예.
0: 그 묶어놨잖아요. 토호제로.
1: 네.
0: 토호제로 묶고 그다음에 그 대출을 묶고.
1: 네.
0: 예. 그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하니까 갭 투자 막는다고. 지금 전월세가 지금 다 사라져 가지고 지금 아주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인데 집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폭탄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장투국 말씀하셔 가지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네네.
0: 결국은 일기 신도시 같으면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청년 때, 저 젊을 때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노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장특공을 손댄다? 그러면 재개발할 것 같으면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분담금 낼 돈이 지금 잘 없을 겁니다. 거기다 대출 안 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만들어가지고 일기 신도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1: 네.
0: 결국은 구축을 재개발을 빨리 해서 공급하는 거. 이게 집값 문제를 잡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1: 재개발 늘려야 된다.
0: 재개발 자체가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전월세 가뭄으로 해서
1: 네.
0: 없는 사람도 또 힘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저는 하여간에 이게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개혁신당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개혁신당은 또 정천 후보님은 어떤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십니까?
0: 우선 뭐 민주당은 대세라고 해서 밀고 가고
1: 네.
0: 뭐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우리 민주당만큼은 안 되지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가 양당 중에 하나다. 그냥 기본 체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1: 네.
0: 그건 당 지지율이죠.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벨트를 뜯어가지고
1: 네.
0: 새만금으로 보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예를 들어
1: 네.
0: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 여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당 소속 도지사가 온몸을 던져서 그 막을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1: 네.
0: 원팀 원보이스를 중시하는 곳이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솔직히 10여 년 전에 민주당 보는 것 같습니다. 수권 의지는 없이 당권에만 매몰돼 있는 사람들만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고 뭐. 공약이라고 지금 내놓은 것도 사실은 지금 뭐 저게 그냥 줄 투표를 하니까 내보낸 거지 되려고 나온 거는 아닌 것 같다. 미안하지만 그거 좀 이상한 후보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적용했다가 위법 판결 받으면서 글로벌 10% 관세라는 걸 이제 대체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법원이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죠.
1: 네, 맞습니다.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한테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여기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별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시행을 했었는데
0: 네네.
1: 이때 그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랜 B로 글로벌 10% 관세를 대신

0: 백신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무효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 20% 글로벌 관세를 부과받게 된 수입 업체들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게 위법하고 무효이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또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에는 이자를 매겨서 다시 돌려주라고 트럼프 행정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거였는데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면 내용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 근거법을 달리해서 무역법 122조 이걸 근거로 삼은 글로벌 관세를 10%로 대응을 하면 되지 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둔 이 무역법 122조 이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재판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다른 개념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두 개를 혼동했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라는 건 상품은 물론이고 뭐 서비스, 금융과 같은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1: 그렇죠.
0: 무역적자는 여기서 상품 거래에 한정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더 좁은 개념을 쓴 걸 문제 삼은 겁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요. 미국 관세부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즉각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 이게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준비 중이었고요. 이미 뭐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동안에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가 계속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원고 업체들이 소송을 할 때 이 원고 업체들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라 1심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패소할 경우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향해서는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까지 일단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네. 어떤 취지인가요?
0: 그러니까 엿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뭐 EU산 자동차,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1: 네.
0: 현지 시간으로 7일, 그러니까 처음 엄포를 놓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7월 4일까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곧바로 적용하진 않고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신에 그 미국과 EU가 이제 관세 합의를 했던 내용을 보면 그 미국이 그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거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뭐 7,500억 달러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 6,0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었는데 EU가 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세율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두 달의 시간을 더 준 겁니다.
1: 네. 홈플러스가 슈퍼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물론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는 구조 개혁에도 들어갈 방침이죠?
0: 네. 7월 3일까지 두 달간 전체 100곳이 넘는 대형마트 중에서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을 해서 뭐 일단 주요 점포에서 매출 하락이나 고객 이탈 막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1: 네.
0: 사실 이게 왜 제한된 상품이라고 하지? 뭐 상품 발주를 더 넣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조건을 좀 까다롭게 바꿨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렇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품을 먼저 공급해 주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뭐 매장 가보신 분 보셨겠지만
1: 네.
0: 거의 뭐 홈플러스가 만든 PB 상품만 진열이 돼 있고 상품들 종류가 굉장히 적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도 전년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공급 가능한 상품을 우선 이 67개 매장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점포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일단 직원들한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1: 네.
0: 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를 해주겠다. 이게 회사 측 설명이고요. 근데 마트에 홈플러스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점 업체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여기에 있는 입점 사업자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인데 사실 점

0: 초과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입점업체 매장만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 좀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영업 중단을 해서 고객 이탈을 막은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인데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돈이 되는 부동산 자산은 다 매각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게 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의 대출 변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제주에는 화산채를 뜻하는 오름이 많습니다. 오름을 보러 오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생태 경관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오름에서는 야영, 취사 같은 거 지금 금지되고 있죠.
0: 네, 이제 8일부터 고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뭐 네. 다랑쉬 오름, 새별 오름 이런 것들 포함해서 27개 오름에 대해서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을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그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워낙 이 생태 경관이 훼손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이 그 자전거는 오토바이들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ATV라고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타고 오름을 달리는 그런 여행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이 훼손된다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아서 이것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 그래요. 제주 오름과 한라산 일대 멸종 위기종이 또 많다고요. 그래서 생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0: 네. 제주도의 세계유산본부하고 국립생태원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대표적인 종이 비바리뱀과 검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 모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한 개체인데 이 비바리뱀은 독성이 없는 소형뱀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또 검독수리도 지난해 한라산에서 어른새와 새끼가 함께 목격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서식 분포를 들여다본다라는 게 연구진의 계획입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날입니다. 꽃바구니 요즘 갖다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1: 근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습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0: 네,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908년 미국에서 그 한 여성 사회운동가가 생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 카네이션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이 꽃에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행사가 큰 공감을 얻으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네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빨간 카네이션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Wow.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학. 오늘은 한국 대표 문화산업 웹툰을 다뤄봅니다. 만화 평론가이자 웹툰 전문지 서울 웹툰 인사이트의 편집장이신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 시장 이모저모 자세히 듣고 또 주말에 정주행할 웹툰 추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이재민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0: 자, 먼저 뉴스레터 K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저는 만화문화연구소장 겸 만화평론가 겸 서울웹툰 아카데미 멘토 겸 만화문화연구소 말씀드렸구나. 그 편집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화를 만드는 일 빼고는 다 하고 있는 만화평론가입니다.
0: 그래요. 네. 한때는 만화를 좀 그리기도 하셨어요?
1: 아니요. 제가 그림에 정말 재능이 없어요.
0: 그래요?
1: 정말 못 그립니다.
0: 만화 그리는 거 빼고는 다 잘하시는군요. 만화 그렇죠. 관련해서.
1: 스토리도 봐주고 또 연출도 봐주고 할 수 있는데 그리는 건 못합니다.
0: 그리는 거는. 네. 하지만 그린 것들 그다음에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 평가에 아주 그 뛰어나시고 웹툰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였어요?
1: 처음 등장한 거는 뭐 학술상으로는 1997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1997년에 이제 하이텔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천리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웹툰이란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웹툰.
1: 네.

0: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웹툰이라는 게 웹에 있는 카툰이라는 뜻이죠.
1: 그렇죠. 웹 플러스 카툰의 합성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 보는 만화인데 우리가 만화를 볼 때 보통은 이렇게 책으로 네. 가로로 놓고 보잖아요.
0: 그렇죠.
1: 넘기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웹툰은 스크롤로 본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옛날에 만화방이 있어서
1: 그렇죠.
0: 아 진짜로 있었던 기억인데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는데 그 골목길에 만화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누가 킥킥거리고 웃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여서 이렇게 봤더니 친구가 거기서 킥킥대고 봤던 만화방에서 네. 뭐 저희 세대는 좀 그렇기도 했는데 웹툰의 시대가 열린 지도 이미 20년 뭐 20년 넘었다.
1: 넘었죠.
0: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자, 강풀 작가 이거는 잘 모르는 저도 이제 네. 그 들어본 분이고 최근 방송 활동도 하시는 김풍 작가 네. 이런 분들이 초창기 웹툰 문화를 좀 이끌어 간 겁니까?
1: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플랫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 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신 분은 강풀 작가님이었고 아. 아마추어 쪽에서 이끄신 분은 김풍 작가님 이 두 분이 초창기의 웹툰 문화를 만들어갖고 네. 어떤 웹툰의 문법들을 설계하고 만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웹툰의 어떤 그 뭐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풀 작가 같은 분들이 이후에 웹툰 시장이랄까 웹툰 이쪽 그 영역의 어떤 네. 중요한 변화나 그런 모습이 뭐 최근이나 이후에 2000년대 10년 20년 오면서 좀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1: 있었죠. 일단 2010년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00년대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됐고 일단 다들 네. 가난했고요. 그리고 유료결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료결제 시장이 열립니다.
0: 네.
1: 그전에는 결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결제를 한 다음에 ATM 가가지고 돈을 넣고
0: 네.
1: 내 아이디 충전이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웹툰 시장이 한 단계 정말 퀀텀 점프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한 단계 확 성장했고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게 된 거는 코로나19 때. 콘텐츠 산업들이 붐이 오면서 네. 웹툰도 같이 덩달아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0: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았군요.
1: 그렇죠.
0: 코로나 때 큰 점프를 그 전에 퀀텀 점프 한번 하고 코로나 때 또 점프를 하고
1: 네.
0: 그런 말씀이시고요.
1: 맞습니다.
0: 자, 만화문화연구소는 어떤 곳이에요?
1: 만화문화연구소는 한국만화가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0: 네네.
1: 작가님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0: 네네.
1: 만화가협회 부설기관이고요. 거기서 정책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네. 연구를 진행하는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만화가협회, 만화문화연구소 같이 이제 있는 네.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지난해 체인소맨이란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 박스오피스 1위 했습니다. 또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이런 만화들도 큰 인기 끌었습니다.
1: 그쵸.
0: 원래 만화하면요. 네. 마니아. 소위 말하는 오타쿠의 장르다.
1: 맞습니다.
0: 이게 뭐 전문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튼 마니아보다는 조금 더 센 표현 같아요. 전문 지식을 가진 마니아라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일반인한테 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을까요?
1: 일단 2010년대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예.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소수만의 즐기는 서브컬처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0: 그렇죠. 예.
1: 하위 문화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0: 네.
1: 일단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매체 환경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은 이렇게 펼치고 보고 있으면 표지가 보이잖아요.
0: 네.
1: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전에 모든 미디어들은 다 같이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졌어요. 공유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고
0: 네.
1: TV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세요. 분명히 야구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만화 영화 할 시간이어서
0: 네.
1: 돌리려고 하면 안 잔다. 하시는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세대는 다들 한 번씩
0: 이렇게 계셔서
1: 겁니다.
0: 누워 계신데
1: 그죠.
0: 듣고 계신 거예요?
1: 네.
0: 7회 말 투아웃 이거 그죠.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1: 근데 아. 이제 뭐 리모컨에 쓱 손을 뻗으면 안 잔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같이 보는 매체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근데 스마트폰은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프라이버시 필름, 보호 필름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0: 옆에 옆자리 지하철 옆자리에서 못 보고
1: 그죠.
0: 예.
1: 딱 나만 볼 수 있는 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껏 소비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소비를 할 수 있죠.
0: 그래요. 네,
1: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의 중심이 개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0: 네.
1: 거기서 OTT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맞춘 콘텐츠들이.
0: 그래요.
1: 그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0: 한국의 만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 일단 전 세계 만화 시장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략 네.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일본 만화 시장이 가장 크겠죠.
0: 네.
1: 일본 만화 시장이 대략 7조 원 정도.
0: 아.
1: 네. 혼자서 한 4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한국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한 어느 정도입니까?
1: 2조 추정. 3천억 정도 됩니다.
0: 2조 3천억.
1: 네.
0: 큰 시장이네요.
1: 네. 네. 그다음이 미국인데 미국은 기준이 저희랑 똑같지가 않아요. 네. 집계하는 기준이. 그래서 아마도 한국이 2위나 3위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뭐 일본과 또 비교했을 때 한국 네. 만화시장만의 독특한 특징 이런 것도 있어요.
1: 한국 만화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웹툰이 가장 많다.
0: 네. 네.
1: 전 세계에서 웹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웹툰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은 출판 왕국이지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일본 출판 만화 시장이 전체 20% 정도밖에 안 돼요.
0: 그래요.
1: 네. 80% 정도가 이미 디지털 전자책과 웹툰으로 넘어왔고요.
0: 근데 그거의 선구자는 대한민국이었어요?
1: 그거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스크롤
0: 않아요.
1: 웹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확실히 한국이 종주국입니다. 한국이 우선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북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걸로
0: 네네.
1: 보잖아요. 태블릿
0: 예,
1: 같은
0: 예,
1: 걸로
0: 예.
1: 그런 걸로 보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만화는 뭐 일본이 아무래도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규모나 파급력 큰데
1: 네.
0: 고질적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입니다. 뉴토끼
1: 네.
0: 최근에 폐쇄됐다고 하는데 뉴토끼 어떤 곳이에요?
1: 일단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였고요.
0: 네.
1: 이 피해 규모만 따졌을 때 대략 2023년 기준으로 4,465억 원 정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전체 산업 규모의 한 20%, 25% 정도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이 사이트 하나만 봤을 때
0: 네.
1: 연간 조회수가 2024년 기준으로 42억 9,300만 원입니다. 한국 인구의 9배가 넘어요. 거의 10배가.
0: 그러니까 어쨌든 가까이.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한마디로.
1: 무료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그냥 불법이에요. 거기는.
0: 아, 네. 보는 것 자체도 보는 불법이고.
1: 네.
0: 예.
1: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보는 것도 불법이죠.
0: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궁금해요. 뉴토끼 사이트 최근에 뭐 폐쇄됐다고 하는데 이런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른 데서 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1: 맞습니다.
0: 어떻습니까?
1: 지금 또 뉴토끼가 사라졌는데
0: 네.
1: 부활했습니다.
0: 다른 이름으로요?
1: 뉴토끼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운영하던 범죄자는 이 범죄자가 지금 일본인으로 귀화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좀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조여오니까 아마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혹시 판 거 아닌가 사이트를? 판매한 거 아닐까라는 정도로 정말 빨리 복구했어요. 로고도 거의 똑같이 쓰고요.
0: 네네.
1: 그리고 폰트나 이런 것까지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복귀했으면 아마도 판 것 같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빨리 팔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 사이트가 또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뭐냐면
0: 네.
1: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도박이나 뭐 성매매나 아니면 마약 운반책이나 이런 거를 광고해요. 거기서.
0: 아, 그렇군요.
1: 그 광고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그냥 이 불법 사이트, 이 웹툰 사이트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온갖 나쁜
1: 네.
0: 것들을 그 파생해서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겠다.
0: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1: 쉽지 않죠.
0: 왜요?
1: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서버를 알아야 서버에
0: 네.
1: 있는 그 정보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가 보통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어요.
0: 네.
1: 이들한테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해요.
0: 그렇다면 이게 플랫폼 그 차원에서 웹툰 네. 플랫폼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긴 하지만 1차적으로
1: 네.
0: 정부 차원에서 좀 제도적 개선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1: 네, 일단 굉장히 많은 노력해 주고 계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차단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 문체부 장관께서 직접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 개선은 됐고
0: 네.
1: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제 공조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0: 네.
1: 보통 서버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0: 네.
1: 이제는 한국에서의 불법 사이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문제가 됐거든요. 해외 팬들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이트들까지 수색해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좀 필요하고 공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해외에선 저작권이 낮은 곳들이 아직 많다 보니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까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려서
0: 네.
1: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0: 이번 주말에 꼭 웹툰 하나 즐겨야겠다. 어떤 작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1: 일단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0: 네.
1: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낳은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글로벌 1위를 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작년 최고 화제작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가
0: 나 혼자만
1: 레벨업.
0: 레벨업.
1: 네. 예.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네.
0: 그리고요.
1: 두 번째가 화산귀환이라는 작품이에요. 무협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 무협 작품 중에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작품 찾기가 힘든데 이게 그런 작품입니다.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마지막이 철과 얼음의 여정.
0: 네.
1: 신인 작가 작품인데 신인 작가가 이 정도의 필력을 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되게 철학적인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0: SF 네. 작품이고. 그래서 이 세 작품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딱 한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웹툰 더 재미있게 즐기는 팁 뭡니까?
0: 기다리면서 보셔도 좋고요.
1: 네.
0: 그리고 웹툰 작가님들이 항상 그걸 하실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끊어?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 천천히 마시고 결제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노래 소개하기 전에 3893님의 3893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같은 마음입니다. 끝곡으로는 브루노 마스의 나를 믿어도 돼 나에게 기대 라는 카운트 온 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직은 연약한 봄볕이고 훈풍이 부는 5월입니다. 내 마음속에 짧은 봄 가운데 마지막 구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의 핵심은 맑은 날씨로 인한 건조함과 큰 일교차입니다. 주말과 휴일 맑은 날씨에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변화가 당분간 없겠습니다. 야외 활동하는 데 적정 기온 수준이 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 까지 치솟아서 이 점이 우려됩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일부 남부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다 보니까 각별히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4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낮았고요. 가장 높은 기온은 양산에서 나왔습니다. 24.3도를 최종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등 4도에서 1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3도, 대전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 전남과 강원도에 안개 짙어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진행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또는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기업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39년 만에 국회 발의 개헌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국회의장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종전협상 좌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2: 2023년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오늘 순직사고의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순직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변수색의 위험성과 현장 상황의 열악함을 알고도 공세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면 해병대원들의 입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거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휘부들이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순직 해병 사고 이후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요? 그 시작에는 이른바 VIP 경로설, 대통령실에서부터 책임자 수사를 막았다는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멈춰섰던 3년 가까운 시간, 군에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시간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때문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오히려 수사를 이끌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순직 해병 특검이 움직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그가 책임을 피한 배경에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흐른 1024일 법원은 이제야 책임자를 가려냈지만 군에 갔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무죄가 뒤집힌 것인데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라서 가치가 없다고도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는 1억 넘는 가치가 있는 진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김건희 여사에게 유언 화백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 먼저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은 100만 원. 문제의 그림이 가치 없는 위작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김 전 검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 가치가 있는 진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학적 기법을 통해 진품 감정이 나왔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누가 그림을 샀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김 전 검사가 중계만 하고 김 여사 오빠가 그림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그림 취향을 물었던 게 증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인사와 공천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배우자였다며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집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진행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와 감사 요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5: 지난 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사건 처리 전반을 재조사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의혹을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숨진 김상년 전 권익위 부패 방지국장을 정 전 부위원장이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 전 국장의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으로 송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 전 사무처장은 거부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처리도 재조사했습니다. TF는 당시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행동강령 위반으로 봤던 결정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 지시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39년 만에 국회 발의 개헌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6: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헌법 개정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는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며 개헌안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데 이어 오늘 투표마저 무산되자 우 의장은 작심한 듯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개헌을 활용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표결 시도 자체가 위헌이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이 민주당의 장난감이냐면서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안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안건 상정 없이 끝나면서 일반 법안 50여 건의 처리도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장중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95포인트 오른 7,498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외국인의 순 매도세에 7,300선까지 내려왔지만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8.54포인트 오른 1,207.72로 마감했습니다. 임금 교섭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며 오는 11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할지 이런 할당을 장기간 매년 시행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사후 조정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지 하루만으로 협상 좌초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7: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상에 미국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이 먼저 이란 유조선을 공격해 강력한 대응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구축함 세척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대상에는 호르무즈 요충지인 캐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 이란 남부 미나브의 반다르 카르간 해군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이란군이 적군 무인기 두 기를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과 민간인 지역을 공격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 중부 사령부는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충돌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며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유 유조선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외에서 공격받아 갑판에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 측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바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8: 미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알바들리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으로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들의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친이란 민병대 고위급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이라크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돼 미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통화 이후에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현실화하면 미 군용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대 4개월가량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를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라 경제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간표를 정해놓은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화물선 남우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떠난 지 12시간 만입니다. 남우호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9: 남우호는 중동 현지 시각 오늘 0시 20분, 우리 시각 오늘 오전 5시 20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해역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전력이 끊겨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접안시키기 위해 도선사가 탑승했습니다. 3시간여 만에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습니다. 남우호는 이제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날 두바이에 도착한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조사단과 현지 한국선급지부 등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남우호 선체에서 군사적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는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힌 점 등은 외부 요인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는 이란군의 공격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국 국적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남우호

0: 후에서 하선하지 않았으며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하선 여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선박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무역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질타한 가운데 국세청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오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퇴직자에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고문료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수지를 보면 경상수지는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56% 증가했고 수입은 592억 4천만 달러로 17% 늘었습니다. 해외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모레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장 37곳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율방범대와 민간 경비업체 등과 적극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검문 검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특조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철 상임위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 부진 의혹과 유족들의 우려를 포함해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조사국장은 현재 내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도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오늘 사임했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이 돌봄을 원치 않지만 돌봐야 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개월간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에 있는 만 55세에서 74세 조부모 1,063명을 조사한 결과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북과 경북, 호남, 제주 일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기자들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가의 모습을 분석하는 코너죠.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두가 시작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점차 복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에 이어 최근에는 수도권 선거 지원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와 당 안팎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양당이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법안 추진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들의 시선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기자들이 취재한 여의도 정과의 뒷이야기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대구에 이어 그저께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지원 모두로 전환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 여기 함께 계신 우리 국민의힘의 깨끗하고 유능한 당당한 후보들이 경기의 힘입니다. 어제 어제명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그게 어제 이재명이 했던 말입니다.
0: 네,
4: 지금
0: 말씀해주신 우리 장동혁 대표. 네,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 상황을 듣고 왔는데요. 신현주 기자님, 이게 수요일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정대국 대표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후보들의 이름을 좀 연호해 주거나 네. 그런 모습은 보통 좀 우리가 봐왔던 모습인데 뒷부분 보니까 뭐 장동혁 막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2: 일단 현장에서는 간만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네. 현장 가서 보면 뭐 실제로 장동혁 대표 팬클럽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었고.
0: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사실 가장 기자들이 주목을 했었던 거는 부산과 같은 또다시 이제 부산과 같이 좀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를 다들 주목을 했는데.
0: 뭐 저번에 조경태 네. 발언이 했던 발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 집에 가라든지 좀 격한 반응이 오고 갔었는데 또 경기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가장 늦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마저 장동혁 대표 대 이제 비당권파로 가면 정말 선거에서 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대표적인 소장파였던 김용태 의원이 네. 이제 앞에 나와서 모두 발언을 했을 때 8개월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당이 실망하는 모습을 안겨드리면서 후보들에게 뒷배가 되어드리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정도의 좀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0: 그 발언이 나오고 뭐 팬클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다른
2: 항의는 있었지만 네. 그 발언과 발언 사이 약간 좀 침묵이 있었어요.
0: 아, 침묵이 있었군요.
2: 현장에서는 좀 이게 좀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는 싶었는데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0: 어느 정도 순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런 모드 전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드가 확 전환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신영철 기자님 한 말씀해 주시죠.
3: 그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네. 지난달에 이제 사퇴 요구를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각각의 선대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당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세가 있는 영남 지역부터 먼저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기도까지 가서

0: 전략은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였어요. 아, 장동혁 대표랑 멀리 해야지.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은 내가 후보들한테 가까이 가야지 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는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집안 싸움은 그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격의 그 총구의 방향을 여권에 돌려서 여권의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만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 추세를 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아직 당 내에서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1: 네, 인천, 강원도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좀 장동혁 대표가 듣기 싫은 말들이 좀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경기도에서는 다행히 그런 아주 민감한 얘기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흐름 이어질 거라고 세 분 평가하시는지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0: 저는 지지율에 그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여전히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혹은 장동혁 대표 앞에서 면전에서 쓴소리 거친 언사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 거친 언사가 나올 거다.
0: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그게 야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 소구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여당이 추진하던 개헌안에 국민의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전적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됐죠. 당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여투쟁 국면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 당의 의원들이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당에도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여전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고됐던 일이에요.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이건 네. 선거용이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개헌이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더 씌워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소장파가 갈리지 않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자신감을 찾은 배경이라기보다는 또 그리고 이걸로 개헌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집안 싸움을 안 할 것이냐 한지붕 두 가족처럼 안 보일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보여지네요.
1: 알겠습니다. 개헌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는데 국민의힘 애초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신윤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짠 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여요.
1: 네.
2: 그러니까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만 할 거면 이제 22대 국회 후반기에 이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 수정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6.25 전쟁 좀 전반적인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뭐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되고 뭐 약간 조금씩 덧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말하는 기저에는 이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선거용 전략이다. 선거용 전략이고 뭐 우원식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본인의 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판에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시면서 헌법 개정하려고 하셨던 분들 꽤 많았잖아요.
2: 네,
1: 근데 그렇죠. 다 이제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지점들도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 헌법 개정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선거 이후에는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2: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선거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여야 합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22대 이제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이 이미 지금 상임위 독식을 예고한 상황이고
1: 네.
2: 이렇게 여야 대치가 좀 많이 극심해진다면 특위도 솔직히 매끄러운 운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으로 선거 지원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충청, 강원 등 전국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충청, 강원적 분위기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신영수 기자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 본거지가 충청 쪽이잖아요.
3: 그렇죠.
1: 네, 이쪽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3: 네. 그 강원보다는 충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
1: 네네.
3: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다만 이제 충청 같은 경우도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1: 네.
3: 장동혁 대표의 지지나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충청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원은 인물 중심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지사기도 하고 그 인물론 중심으로 개인이 돌파하려는 의지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번에 한번 강원도를 갔다가 사자성어 한번 듣고 네. 결자의 지였나요?
0: 맞습니다.
1: 네. 결자의 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충청권으로 행보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3: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 가장 큰 판이지만 서울로 먼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0: 그렇다면 정치적 고향인 충청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김종인 기자님, 장동 네. 후보의 정치적 고향 충청 지역 후보들이 속내가 좀 복잡하다고 하던데 네.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대표 후광 효과라는 걸 누리고 싶어해요.
1: 그렇죠.
2: 바로 네. 옆에만 봐도 정청래 대표 지금 전국에서 삶의 체험 현장 찍는 것처럼 전국 어디 돌아다니면서 육해공 다 뛰고 있는데 우리 당은 당대표가 오면 지지 유세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아쉬운데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에 하나 프레임 씌워져 있는 게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요.
1: 네네.
2: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그 또 자기가 계속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후보들 충청 강원 막론하고 제발 장동혁 대표는 좀 로우키를 가달라. 그리고 이제는 후보들의 시간을 좀 인정해달라. 우리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따로 독자 선대를 꾸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신용철 기자님.
3: 결론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1: 없어 보입니까?
3: 네. 오. 시작할 때부터 디커플링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 선대위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1: 네.
3: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통화를 관계자랑 해봤는데요. 그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래주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네네.
3: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한 15%를 안팎으로 가고 있거든요.
1: 네.
3: 그렇다 보니까 그 중앙당 선대위가 올 경우에는 이게 모래주머니 효과를 오히려 낸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을 해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1: 네네네.
3: 네.
1: 모래면 잠식된다는 얘기입니까?
3: 아, 그렇죠. 이제
1: 스며든다?
3: 무겁게 된다는 거죠.
1: 무겁게 이제 된다.
3: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네네. 방해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1: 아, 그러니까 그냥 네. 뛰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뛰고 뛰는 것 같다.
3: 뭐 그냥 뛰어도 지금 지고 있는 판에.
1: 아,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대위 내부에 또 윤희석 전 의원과 박수민 의원도 뛰고 있는데 캠프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원래 녹색 막 넥타이 메고 녹색 옷 입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빨간 그 반쪽기라고 해야 되나요? 조끼 좀 입고 다니고 점퍼 입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3: 그게 지지율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는 거를 이렇게 반기는 상황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지율을 올린 것은 오세훈 캠프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도움 안 된다?
3: 네네.
1: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3: 그리고 이제 네. 선대위원장 세 분 같은 경우도 이 큰 뜻에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다는 게 이제 캠프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동혁계로 좀 나왔다라고 불려지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3: 그랬죠.
1: 네네네. 네.
3: 근데 안에서도 이 박수민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활동을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일단 그럼 서울시장 좀 집중하는 모습이다라고
3: 네네,
1: 정리가
3: 그렇게
1: 가능하겠네요.
3: 해석할 수 있을 것
1: 네네,
3: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의 하나의 또 리스크였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결국 출마 철회했습니다. 백의종 군 입장을 밝히면서 윤어게인 공천 논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위기인데요. 당내에서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정말 큰 한숨을 돌렸을 것 같긴 해요.
1: 아, 큰 한숨을 돌린 겁니까?
2: 네, 네. 왜냐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12.3 개헌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공천을 받게 되면 다시 윤어게인 프레임이 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권의 공소취소 논란이라는 악재가 있어서 총공세를 펼칠 텐데 다시 윤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또 프레임 전환이 되고 우리가 또 다시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아주 큰 한숨은 돌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윤어게인 그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여권의 공격의 빌미를 또 여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 신현주 기자님. 근데 이거 약간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억울해할 수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렇죠. 뭐 윤호계의 네. 타이틀이 붙은 후보들은 공천이 됐는데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4: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1: 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4: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한 게.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주초에 지도부에서 이미 정진석 전 의원 측에 이대로는 우리 공천 못한다라고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근데 정진석 전 의원이 버텼던 거고 네. 결국에는 사돈이었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서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뭐 이용 전 의원이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들의 그 윤허게임 발언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민주당의 공세는 뭐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뭐 조국 전 대표 조국 후보죠 이제 네. 평택의 후보는 내란 세력을 다 0%로 만드는 거, 국회의원을 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세에 대한 힘이 좀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 민주당에서는 바로 윤석열이 옥중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시금 지방선거 프레임을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네. 또 하나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거는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에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을 선언했어요.
1: 그렇죠. 발표했죠.
2: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다시금 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미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뭐 추경호 후보라든가 이용 후보, 김태규 후보 뭐 이렇게 다 공천이 된 상황이잖아요.
4: 그렇죠.
1: 여기에서는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크게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4: 네, 오늘 그 방금 오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친윤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 모두가 정권의 이제 성공을 위해 뛰었다. 친윤 공천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이 기준을 따지자면 국민의힘에선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뭐 이렇게 공세를 한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받아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공천할 사람 아무도 없다.
4: 네.
1: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군요.
4: 네,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가 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뭐 취지입니다.
2: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굳세어라 장동혁. 힘내라 장동혁.
4: 네.
2: 지금 민주당의 최고 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다.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양쪽 당이 서로의 당대표를 네.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무소속 출마하겠다.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워낙 또 여기서 오랜 시간 네, 아버지 선대부터 오랜 시간 털을 닦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취소한 이유는 당내에서 좀 설득이 뭐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4: 네. 일단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설득이 가장 유효했고요.
1: 네.
4: 어떤 내용으로 뭐 설득을 했는지 좀 여기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2년 뒤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4: 그러니까 재보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네.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지금은 타이밍상 민주당 쪽에서 내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척결을 하겠다라고 달려드는데 굳이 이 판에서 지면 다시 재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1: 네네네.
4: 이런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뭐 의지를 표명을 하기는 했으나
1: 네네.
4: 결과적으로는 거둬들인 걸로 예,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1: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출마했다면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컸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렇죠.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1: 호재죠.
3: 네, 호재죠.
1: 네.
3: 이제 이걸로 일주일 정도는 또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1: 하나 걸렸다.
3: 네, 네.
1: 뭐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3: 그렇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셔서 앞서서 신영수 기자님이 서울 지역의 오세훈 시장 지지율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비교 말씀해 주셨는데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거주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 45%,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3%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2%,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죠. 이번 주 일요일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저희 시사저널도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네. 네 갑니다. 현장 취재를 가고요.
1: 기자분들 엄청 많이 오시겠네요.
2: 네. 기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몰릴 건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시간이 같잖아요.
1: 네네네.
2: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1: 한 10분 거리?

0: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하고 아무래도 박민식 그 후보의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다음에 특히 당권파 지도부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거고 네.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한 개한테 내려오지 말아라. 마음만 받겠다.
0: 그렇게 얘기했다.
1: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라고 할 정도로 팬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네네. 어마어마한 구름 인파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0: 그래요. 이거 한번 좀 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하기로 하고 신영초 기자님도 가십니까? 한겨레 쪽에서도 움직이시죠?
2: 아, 예. 저희도 정당팀에서 아마 갈 것 같은데 네네. 그 현역 의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를 할 때 저희가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네. 분위기를 이제 뭐 파악하는 그쵸, 그런 걸 스케치라고 하는데
0: 그림을 이렇게 그쵸. 카메라에 담아야죠.
2: 네. 네. 그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0: 그렇겠네요. 네.
2: 그리고 이제
0: 그 그림은 그러면 박민식 후보 쪽이 더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쪽의 그림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
0: 한동훈 네. 후보 쪽이 네. 더 재밌겠다?
2: 네, 네.
0: 어, 거기 당권파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역 의원이 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름파가 만약에 온다면 어. 그거를 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장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마 될 수도 있겠죠. 네.
1: 제 생각에 네. 방송 기자라면 네네.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줌 아웃해서 멀리서 인원이 많이 나게 찍고 네.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은 네. 옆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지도부가 어떻게 서 줌인을 찍을 것 같습니다.
0: 마치 월드컵이라면 안동훈 당대표 쪽은 시청처럼 찍고 네, 장동혁 대표 있는 박민식 후보 쪽은 네. 약간 좀 인물 위주로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 그렇죠. 안에 있는 선수들을 네. 잡는 그런 구도로 찍겠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체크 포인트네요.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현주 기자님 한국일보 쪽에서도 움직이십니까?
3: 저희는 둘 다 갑니다. 두 명이 내려가서 각각 보는데 네. 아까 그 한동훈 대표 쪽 에서는 아마 개소식 현장에 못 들어와서 이제 줄 서 있는 팬클럽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박민식 장관 개소식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부산 의원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민식 애초에 그 친한계 의원들이 뭐 불참하기 전에 불참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부산 의원들이 둘 다 가지 않겠다.
0: 아, 한동훈
3: 한동훈 후보도 가지 않겠지만 박민식 후보도 가지 않겠다. 이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소속이라고 해도 쳐도 자당 후보가 있는데 그 개소식에 같은 부산 지역 의원이 가지 않는다. 네. 이건 좀 다시 봐야 될 체크 포인트인데 원래 의원들도 가기 좀 꺼려했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이 너무 바쁘다. 질 것 같다. 지금 환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지역 찍기도 너무 바쁘다. 네. 둘째는 지금 지도부가 온다고 같이 사진을 찍혔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셋째는 이 판에 끼고 싶지 않다. 장안 갈등 너무 지난하다.
0: 재밌네요.
3: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0: 아니 근데 부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한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도 들고 싶지 않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나 바쁘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밀리고 이건 다 핑계고.
3: 핑계죠.
0: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런 네, 거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하나 속하는 게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뭐 떨어뜨린 게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네. 내홍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내홍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재생산하는 거에 끼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일단 한동훈 박민식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번 개소식이 단일화 논의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한 분 한 분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기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소식의 모습이 네.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부추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또 그렇죠. 중요할 수가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두 캠프 진영을 얼마나 연결을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또 이제 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계산도 해볼 테고요.
0: 두 캠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0: 높진 않지만
2: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신현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단일화는 변수기는 하지만 지도부를 제외한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3: 지도부는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0: 그렇죠.
3: 버티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뭐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서약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3: 하지만 그냥 무언의 압박인 거죠.
0: 그렇죠. 무언의 네. 압박인 거죠. 예, 구두계약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김종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1: 왜냐하면 줌 아웃이랑 줌 인은 같이 네. 할 수 없어요.
0: 그 기자의 촉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안 될 것

0: 않습니까?
1: 예,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될 것 같아요. 네.
1: 한동훈 후보 측을 취재해 봐도 네. 한동훈 후보 측은 3자 후보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 어떻게든 뚫어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고 네. 한동훈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도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다. 뭐 그러면서 가면은 징계한다. 뭐 이런 경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멀리서 응원해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안 갈 것이다. 한동훈계 의원들 전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일을 과시한다기보다는 북합 주민을 더 많이 초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영석 기자님.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징계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네. 선거 때까지 징계를 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징계 문제에 걸려들어서 또 당내 문제로 이게 비화가 되면
0: 네.
2: 그게 또 친한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 거라고 한동훈 후보가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괜히 또 시끄러워지고
2: 그렇죠.
0: 그게 먼저 또 문제를 만들고
2: 선거에도 그게 과연 좋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좀 차분하게 치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신윤주 기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3: 저는 결과적으로 의원이 아무도 안 온 이 선거 개회 소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선거 전략에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당시에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한 게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핍박받는 프레임으로 가야 좀 동정표가 잃어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야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0: 그럼 이번에도?
3: 이번에도 만약에 박민식 후보 개 소식에 당권파들이 막 몰려오는데
0: 네.
3: 한동훈 후보에는 배지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고 나의 지지자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입성할 때부터 여의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선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해봐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막판에 그날 선거 전날에 이제 단일화를 파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단 말이죠. 동정표도 많이
3: 네.
0: 생겼고.
3: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새 과시를 하는 것보다 그냥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3: 네, 열심히 치르겠습니다. 약간 네. 낮추고.
0: 안타깝게.
3: 무릎 꿇고. 네. 네, 실제로 사진 보면 무릎 꿇고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꿇고 뭐 바닥에 있는 분들, 노점상 분들에 다가간다거나
1: 맞아요.
3: 그런 사진들도 위로 주로 올리더라고요.
1: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가는 게
0: 네.
1: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0: 그건 두고 봐야죠.
1: 네.
0: 조경태 의원도 안 옵니까?
3: 안 온다고 이번 저는 개소식?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 네. 종이 치를 계획이군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키포인트라고 좀 느껴지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죠. 부산시장 지금 후보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일단 참석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네. 있진 않아요. 요 지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일단 그 양 후보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3: 그 양측 후보가 조금 다른 게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아직까지 픽스가 된 게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고 박민식 캠프 쪽에서는 후보 캠프 쪽에서는 초대를 한 건 맞다. 그리고 아직 최종 컨펌은 나지 않았지만 최대한 오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0: 네네.
3: 거를 보면 박형준 후보도 결과적으로는 당권파와 엮이는 걸 좀 경계하는 거죠.
0: 그렇죠.
3: 최근에 올라오는 추세인데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당권파와 같이 사진이 찍히면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약간 동남풍이 문다라는
3: 네.
0: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박형준 시장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3: 네.
0: 의식해서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3: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기자님.
1: 저는 박형준 시장이 뭔가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중요한 일정을 만들어서 여기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할 것 같습니다.
0: 이유를 만드는군요.
1: 네.
0: 안 갈 이유.
1: 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0: 예.
1: 사실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려와서 전재수 후보의 까르띠에 시계부터 해서 통일교 금품 의혹을 세게 때려주면서 확 보수 결집이 붐이 일어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이 박민식 후보의 손을 잡고 사진 찍히고 그게 계속 며칠간 뉴스에 소비가 되게 한다. 저는 그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그러고 싶지 않다.
1: 네, 근데 네. 그렇다라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갈 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0: 그렇죠.
1: 그랬을 때 가장 정치권에서 많이 보이는 초식이 이날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처럼 빨리 선약을 잡고 거길 가면 오후 2시 안 가도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0: 네, 근데 그 소량이 너무 늦게 지금 나온 거니까 미리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1: 사실 언론은 늦게 네. 공개했지만 미리 잡혀 있었다.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네. 제가 예상한 건데 박형준 시장을 저도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 성향은 양쪽 다 갑니다.
3: 아.
0: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명분상 박민식 후보 쪽에 가고 그리고 나서 잠깐 한마디 하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진행자로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3: 캠프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 그렇죠. 가교를 자처하게 자처하는.
0: 근데 박형준 시장님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 양쪽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지나라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식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은.
2: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까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가거나
0: 네.
2: 말씀하신 대로 그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둘 다 가거나
0: 예, 예, 예.
2: 이럴 것 같긴 한데 결국 네네. 중도 확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2: 한쪽만 가거나 아예 한동훈 후보 를 배제하면서 그 중도로 확장하고 있는 표를 포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양쪽 다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아,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서병수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는데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1: 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당적을 포기하고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1: 하지만 거꾸로 서병수 전 의원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한동훈 캠프의 명예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거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천고만마를 얻은 것과 같고 또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에서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나 명망이 상당히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명확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으로 친한계 세력이 약간 좀 모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친한계의 행보 신은주 기자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3: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이제 최대한 이제 비토하는 발언을 점점 그 목소리 볼륨을 키우겠죠.
0: 네네.
3: 앞서 그 김종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내가 이기겠다는 강한데 이 세 후보 중에서 절박함과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 가장 절박하다라는 사람을 꼽으면 전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0: 네.
3: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원내 입성을 해야 복당에 어느 정도 그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 장동혁 대표를 찍어 누르고 내가 보수의 이제 미래다. 를 강조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북구갑에서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예전에 좀 안 좋았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기자님이 이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이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안 검사로 유명했던 분이고.
0: 네.
2: 고문과 연루가 됐다는 의혹도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것 관련해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정영근 의원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건 2008년에 정영근 의원 전 의원과 그 박민식 의원이 또 경선을 했던 과거 경력이 있기도 하고.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을 좀 겨냥한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네.
2: 또 이제 부산에서 명망이 높기 때문에 좀 왼쪽보다는 하정우 후보도 겨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박민식 후보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좀 노린 후원회장의 영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한동계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부산 북구갑에서는 이분에 대한 명망이 높아서 이때가 부산 북구갑에 제일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1: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지금 급하구나.
0: 네.
1: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급하다.
1: 예, 정영근 네. 효과는 다른 게 없어요. 이분이 북구갑에서 3선을 한 의원으로서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보수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둬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고 또 박민식 후보가 소고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자기한테 데리고 오겠다라는 계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보이는 행태가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이 대의명분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기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오랫동안 말했던 게 헌법 사실 상식인데 거기에 부합하냐. 과연 미래로 가는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잔재를 잡은 거 아니냐라는 것과 하나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지도자로 대선 후보로 가겠다라고 했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왔던 메시지가 보수 재건이에요. 그런데 과연 방금 시정철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고문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을 보수가 청산해야 될 퇴행적 어떤 상식처럼 느끼지 않고 급하면 이런 분들과 손잡고 돌파하겠다라는 게 한동훈의 정치인 건가? 라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거든요.
0: 이게 보수 재건인가? 이런 그렇죠.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 네, 6월 네. 3일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묻는 일이 있었는데 네. 언론은 그걸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0: 그렇죠. 예. 신현주 기자는 어떻게 보시면 이거 악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3: 저는 개인적으로 악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런 그 과거 전력 논란도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과거 유튜브에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와 단절을 하고 보수의 재건을 하겠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나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네. 국민의힘과 그때부터 궤를 달리했다. 내가 보수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원 회장이 알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이 후광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0: 둘의 이미지가 안 맞는다라는 네. 거겠죠. 원래 이제 말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분을 북구갑에서 지금 급하다고 박민식 후보를 잡겠다고 영입을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4일 5일 부산 북구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 하종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5.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25%입니다. 제가 이건 지나치고 읽었네요. 자, 한번 이거 여론조사 말씀드렸으니까 여쭤볼게요.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잘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와 붙은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그 이에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가 꽤나 격차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조금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생각보다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3: 저는 보수 지역 특성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총선을 이제 과거로 비춰보면 그때 당시에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18개 지역에서 이 북가 뺀 17곳 지역구를 석권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수영이에요. 그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그 이제 공천이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정현욱 후보를 엄청나게 앞서는 걸로 했는데 실제 총선이 끝나고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장예찬 그때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실제로 투표를 해서 찍는 거를 보면 그거는 당을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전에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후보를 보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투표장에선 누구를 찍느냐를 보면 보수는 샤이 보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그만큼 실제로는 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거 전 여론조사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무소속임에도 25%가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끝까지 좀 챙겨봐야 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준기 기자님은 이 여론조사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그 의견과 신현주 기자님 의견과 같은데요. 네. 특히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정말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몇 명 당선됐을 것 같으세요?
0: 무소속 후보요?
1: 네. 와. 지난 총선에서 300명 중에.
0: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1: 제로예요. 0명.
0: 아, 0명입니까? 아, 네. 그래서 몰랐군요.
1: 2024년 네. 총선에서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재에서 거대 양당이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무소속 후보가 그 조직과 동원되는 힘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특히 지금 이 방금 읽어주셨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당이 앞서 있잖아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0: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1: 예, 무소속 후보라는 게 먼저 앞서서 나오니까요.
0: 그렇죠.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는 뭐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나왔더니 좀 높게 나왔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영식 기자님 전체적인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그 무소속이라는 거에 더해서 3자 구도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최근 움직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박민식 후보를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중도 확장을 해서 하정 후보의 표도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두 전략을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네.
2: 이대로 간다면 좀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다른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게 되고
0: 네.
2: 다른 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또 반대에 있는 후보를 돕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0: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하정우 후보 37%의 지지율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재수 전 의원이 40%가 넘게 이제 득표를 했던 구역인데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는 나와야 승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정우 수석에 있어서는 어떤 지점도 이렇게 예상보다는 낮은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직은 정치 신인인 거예요.
0: 아, 아직 인지도 문제입니까? 예,
1: 그만큼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고
0: 네.
1: 부산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하정우 팬이에요라는 게 영화배우 팬이었다라는 거지 하정우 정치 후보 팬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0: 이제는 많이 아시지 않으세요?
1: 확실히 정치 고관여층들은 많이 아시는데
0: 아, 정치 고관여층에서
1: 예, 정치 저관여층들한테는 우리가 청와대 어떤 수석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박민식 후보 배우자 분들이 모두 북구로 지금 주소 이전했다고 하고 또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진은정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오늘 어머니와 셀카를 공개했고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한 표라도 더 호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총 출동하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족이 나온다는 모습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3: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뭐 그게 배우자 유무로 판단되지는 않겠으나 하지만 그 진은정 그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할 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0: 언론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3: 그게 아마 봉사활동이었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장관 시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0: 그렇군요,
3: 장관
0: 그렇군요.
3: 시절에 이제 장관 다른 분들의 이제 배우자 분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거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0: 역시 기자분들이 이런 건 확실하네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3: 근데 이제 그러면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선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그 알려드립니다 공지가 돼서 캠프 쪽에서 전입 신고를 했다라는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전입 신고를 그 후보자 지역구로 하는데 그걸 공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3: 그게 일반적이지는
0: 네.
3: 않잖아요.
0: 네네.
3: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선거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선거 기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같이 손을 맞잡고 선거 네. 유세를 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3: 장면을
0: 볼 수가 있는 겁니까?
3: 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세 분의 기자분과 함께 국회 소식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 북갑이 굉장히 핫한가 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임시훈 님께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네거티브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피로감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이제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6352님과 3375님께서 각 당 대표들을 향해서 대표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민생 챙기는 모습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당이 서로의 당대표를 응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183님, 기자들은 현장에서 보니 아무래도 이미 선거 결과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궁금한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좀 느낌은 온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1: 약간 네. 그 취재원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하면 네. 취재원들한테 저희가 많이 묻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꾸로 저희한테 묻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지금 분위기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게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분위기가 확 전달이 됐죠.
0: 네. 그럼 대충 예감은 됩니까?
1: 이번. 확실히 지금 예전 네. 지방선거 한 달 전에 비하면요. 네. 지금 확실히 여권 좀 긴장하고 있어요.
0: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네,
1: 확 붙었다라는 아. 느낌을 특히 영남권에서 위주로, 네, 격전지 위주로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선거를 포기했다. 15대 1 상황까지 얘기됐던 상황에서 10대 6은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예,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0: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군요. 야권 네. 내에서. 신윤주 기자님은 어떠세요? 좀 예측 가능합니까?
3: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분위기? 국민의힘 네.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네.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15대 1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인 그 사수권을 얼마나 할 것이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지선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지는 선거거든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졌지만 잘 싸웠다를 할 수 있는가의 기준을 두고 되게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
0: 그리고 또 탄핵 국면 이후에서 첫 번째 선거잖아요.
3: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네 개를 가져오느냐, 뭐 다섯 개를 가져오는 게 승리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승리가 장동혁 대표나 당권 뭐 연임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승리, 그러니까 우리만의 승리라고 보는 게 몇 개냐라는 게 많았는데 한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네 다섯 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 들어보면 여섯 개 많으면 여섯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그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 사이에 에서도 들리는 거죠. 현장에서 하보면 이렇게 결집을 한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박빙이 예상되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현장 분위기로는
3: 네. 네 그들의 이야기로는 네.
0: 잠깐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네네네. 그것과 그리고 네. 현장에서 개소식이나 아니면 저희도 네. 현장 돌아다녀 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네. 나아진 거니까 네. 네.
0: 그것도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3: 아니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신용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취재해 보시고 나는 그 네. 느낌이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 그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긴장 도가 훨씬 올라간 건 맞아요.
0: 네네.
2: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서울 선거에서 들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남 같은 경우도 김부겸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0: 네네.
2: 최근에는 많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는 목소리가 캠프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어때요? 최근에 어떤 현안들이 취재 중에서 많이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까?
2: 김부겸 캠프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네. 결국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0: 네네.
2: 영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세가 센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네. 신현주 기자님은 어떤 현안들이 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3: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이 가장 유효한 공격 소재인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보수 결집을 해야 내가 이긴다라고는 생각이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선거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3: 실제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장동혁 대표가 울산에 가요. 울산에 가서 이제 김두겸 후보를 만나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게 동남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3: 지금까지 찾아갔던 곳이 부산, 대구, 울산이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결집을 해놓고 그다음에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일단은 조작기소특검법 뭐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뭐 여권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다 뭐 야권에서는 또 공소취소특검법이다 뭐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영남권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1: 네, 확실하게 있고요.
0: 확실하게 있습니까?
1: 네, 제가 영남권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그 캠프 핵심 관계자 복수회부터 들었던 얘기를 네. 제 표현으로 한 줄 요약하면은 네. 정청래 대표 제발 추풍량 넘지 못하게 해달라.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게 해달라.
0: 뭐 문경소대 뭐 넘지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걸 조금 풀어 설명해줬는데 네. 물리적으로 동선적으로도 영남에 안 와주는 게 도움이다. 지금 후보의 시간이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네. 2번은 방금 두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발 중앙당 이슈가 영남권 추풍령 넘어서 오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공소시효 특검법이 우리 여기 유권자들한테 정말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 지금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살벌하게 우리한테 불리한지를. 그래서 제발 추풍령을 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0: 확실히 김부겸 의원이나 우상호 아 김부겸 후보나 우상호 후보도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너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1: 그 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딘가지 썼잖아요. 동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해달라.
0: 신중해야
1: 이게
0: 된다.
1: 김부겸 후보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가장 끝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0: 가장 강한 표현이군요. 예. 네네. 결국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선 이후로 논의 뭐 미루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뭐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내용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를 좀 준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을 갑작스럽게 추진한 배경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결국 누가 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제가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은 네. 어쨌든 핵심 의사결정을 하고 밀어붙인 거는 정청래 대표가 맞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맞아요?
1: 예, 네, 정청래
0: 취재 결과입니까?
1: 네,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밀어붙였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지도부 핵심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가 됐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0: 그렇죠.
1: 사실 내용을 떠나서 이걸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추진을 하지? 라고 후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랬냐라고 네. 물어보면 취재를 해보면 정청래 대표의 시선에는 6월 지방선거도 있지만 그 두 달 후인 8월 전당대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가 난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0: 전당대회를 대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까 그러면?
1: 그렇죠. 당원들한테 미리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멀어 보이고 당심은 가까워져 보여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 해보지 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여당 내에서 제가 이걸 취재하니까 오늘 저 이거 방송 나가요 라고 했는데도 이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우리가 지금 오만에 취해 있어. 세 가지 오만에 취해 있는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다라는 오만함. 그다음에 이게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취약체 야당은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국민들은 이걸 제대로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오만함.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만했고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돼.
0: 라고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취재 네. 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건 잘못된 거다.
1: 네.
0: 너무 우리가 오만하게 진행한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네.
0: 라고 정리가 좀 가능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신홍철 기자님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관련돼서?
2: 네. 그 추진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들이 있었던 것 같고
0: 네네.
2: 그리고 이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쳐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근거를 만들어서 쭉 진행이 된 건데
0: 네.
2: 그 두 달 전에 상황 판단이랑 지금 상황 판단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본인의 전당대회를 위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0: 자신감이 있었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지방선거를 이걸 하더라도 뚫고 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0: 네네.
2: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홍익표 수석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0: 네.
2: 그래서 출구 전략을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박성준 의원이 생방송 중에 했던 말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이거 공수처에 관련돼서 10%의 국민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한마디 들었던 것 같은데.
3: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장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 이야기 나왔죠. 어떤 네. 이야기 나왔습니까?
3: 오히려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게 한 거다.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이런 부당함을 알린 거는 민주당 자신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좀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요.
0: 네.
3: 장동혁 대표도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위헌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네네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 문제, 여권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전동욱 대표,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 지금 현재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까? 취재 중에?
3: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실제적으로 끝난 그 사안이기는 하잖아요. 법안이 네네. 처리가 되지 않고 네. 계류가 되어 있는 거는
0: 근데
3: 맞으니까요.
0: 근데 그거잖아요. 선거 이기면 하겠다 이런 프레임 갖고
3: 네, 그런
0: 가는
3: 프레임으로
0: 거
3: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속도 조절을 주문한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이 절차와 시간의 문제인 거지 내용에 대해서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하라는 하달이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메시지의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대 성명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서명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뭐 수기하겠다라고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뭐 내용에 대한 취소 공소 취소에 대한 내용을 뭐 바꾸겠다인지 아니면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런 거 확실하게 아직 나온 말이 없으니까 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 이야기를 해라. 나 공소 취소 안 하겠다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어쨌든

0: 어쨌든 뭐 공격 거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1: 네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과 양양자 후보도 이 사안 물고 상대 후보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도 변수로 뭐 영남권은 일단 뭐 엄청난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수도권 선거 변수로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정철 기자님 어떻게 볼까요?
2: 서울은 아무래도 영남보다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캠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한 논평들을 내고는 있는데 네. 사실 하루 종일 거의 한 5분에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논평이. 근데 논평의 비율을 보면 9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의 비율은 크진 않아요.
1: 수도권은 사실 부동산 이슈가 네, 크죠. 특히 서울시장은.
2: 그리고 네.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보면 네. 이 이슈가 그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얼마나 수도권에서 커질지는 잘 모르겠고 우린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인 두 분께서 공방을 이어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난 공방. 그러니까 어저께 이슈됐던 거는 오피스텔 빌라로 공급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여태까지 공급을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겠고 이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현 시장과 현 후보죠. 오세훈 후보는 아니 뭐 빌라가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겠죠. 부동산 특히.
3: 네. 방금 시정철 기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부분이 서울 시민들한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1: 그렇죠.
3: 특히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정원호 후보는 성황동 구청장이었잖아요.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강남 3구에서 가장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민주당 후보였어요.
1: 네네.
3: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아프게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에서 장특공이라고 기억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여권한테 엄청 불리한 이슈로 작동했잖아요.
1: 그것도 민주당에서 한 발 뺐잖아요.
3: 네, 그렇죠.
1: 장기보유 특별공급.
3: 네, 그래서 한 발 뺀 건데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는 한강벨트가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1: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저 공급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네, 네. 공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네.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제. 네. 네.
3: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그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 얘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10억, 20억씩 오르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있으면 속상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되게 표심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여러 가지 전월세부터 매매 여러 가지 이슈를 대고 아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신현주 기자님 이거 변수이긴 서울시장 선거에서 변수긴 변수인 것 같은데 오늘도 부딪혔어요. 오늘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네. 정원호 후보도 왔고 이거 왜 방치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은 여기다 닭장 아파트 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단
0: 네.
1: 말이죠.
0: 네, 맞죠. 예,
1: 이 이슈 계속 가져가겠죠.
0: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 네. 오세훈 후보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뭐 얼마 수를 그 양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세훈 후보는 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네.
0: 닭장 아파트를 공급하겠느냐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마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대부분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뭐 한강이라든지 뭐 녹색 서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원 후보는 초보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런 모든 부동산 정책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도 나다. 정원 후보는 이렇게 서울시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급에 급급한 실제로 왜냐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도 맞잖아요. 그런 거에 좀 동떨어진 정책들을 많이 발표할 거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서 계속해서 공격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토론 한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연일 정원호 후보와 양자 토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가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2: 그러니까 이 법정 토론 두 번을 제외하고 네. 이제 그 외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런 관훈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게 관훈 클럽 관련해서 이제 양자 토론을 하자는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이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 이외에 따로 그쵸, 만나서 그쵸.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2: 네네
1: 이거 아닙니까?
2: 네. 그렇죠 그렇죠.
1: 네네.
2: 근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후보 측도 경선 당시에 토론을 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2: 사실 정원호 후보 측에는 좀 죄송하지만
1: 네.
2: 이게 반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1: 토론 피한 적 없다 이게 반박 사유는 아니다.
2: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양자 후보 아,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게
1: 말이 안 된다.
2: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네. 논리가요.
1: 네. 그러면
2: 아무래도 지지율이 네. 높은 쪽에서 그

0: 그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그 양자 토론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네. 수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뺏어야 되는 분인 네. 거잖아요. 그럼 보통 뺏어야 되는 분이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는데
0: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2: 예, 예, 상대적으로 예.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 후보한테 나쁘지 않게
1: 그렇죠.
2: 정원 후보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거고
3: 이럴 게 네. 많은 거죠.
2: 예,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선거판을 처음 뛰어보잖아요.
1: 네네.
2: 오세훈 후보는 초유의 5선에 도전하시는 분이고 본인은 이 정도 선거판을 처음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TV 토론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부자 몸조심이 그 정원호 캠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1: 네. 정원호 네. 캠프에서는 굳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토론 아이 뭐 해서 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2: 그렇죠.
1: 예, 지금만 유지하자 약간 이런 케이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노련하고 옛날 좀 뭐 5선 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련한 모습을 토론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들 그 토론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해요. 하나가 네. 서울시 안에서는
1: 네.
0: 서울시 안에서는 양자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게 오세훈 후보에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모습도 보면 물론 말씀을 엄청 잘하시고 공격적으로 나가지만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부각된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에게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럼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거의 일방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공격을 하고 정원 후보는 방어를 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텐데
1: 네네네.
0: 그게 과연 긍정적인 모습일까라는 네. 또 평가도 있습니다.
1: 그럼 둘 다 토론이 좋은 게 아니네요. 결론을 내보면.
2: 사실은 그 두 분 다 그런 입장일 수 있고
1: 네.
2: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강버스라든가 사설하면서 여태까지 공격당할 여지가 더 많고 사람들은 떨치 더 머릿속에 잘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TV토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당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 그런 포인트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으로 넘어가서 평택을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후보와 김영란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조국 후보가 좀 공격력을 좀 높이고 있는 편인데 김영란 후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영란 후보도 나 방어 뭐 안 하겠다. 나 네거티브 안 하고 좀 나한테 관심을 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고 근데 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방패 갖고 막고 있는데 방패 사이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찔르긴 해요. 약간 이게 좀 찔러 보이는 모습이 있고 오늘 또 김영란 후보 기자간담회 열고 단일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라는 발언. 이 발언이 꽤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선 넣는 표현 이거 너무 사용에 매우 유감이다.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단일화 가능성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 기자님.
2: 이미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1: 물이 건너다. 예예 예. 물 건너 갔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주 기자님은?
3: 저는 일단 저는 야권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취재된 바는 없지만
1: 네.
3: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굳이 두 후보 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
1: 네.
3: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이 오가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 네. 결국엔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서로 뭔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건데
1: 네네네.
3: 이렇게 좀 의가 상하면 사실상 물밑 조율을 하기도 힘든 상황 아닐까라는
1: 네.
3: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조용하고 계신 유희동 캠프 상황은 어떤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의힘 취재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이슈에서 약간 좀 멀어지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둘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3: 네.
1: 그런데 네.
3: 오히려 그거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둘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 씌어져 있는 내란 이미지, 뭐
1: 네.
3: 친윤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이제 총리도 거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표를 나눠 먹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3: 그러니까 단일화는 여전히 변수이기는 합니다.
1: 아, 황교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유희동 후보와?
3: 뭐 변수는 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지
1: 가능성은
3: 않을까요?
1: 없다고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3: 네.
1: 나오고 있어서
3: 네.
1: 혹시라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3: 아, 근데 일단은 두 분 다 결단, 그러니까 보통 단일화는 후보자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네.
3: 근데 각자 본인 선거다 보니까 완고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완고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은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0: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또 그 후보들 간의 에너지 말고도 지지자들 간의 에너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정말 그 싸우는 게 살벌해요.
1: 살벌.

0: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말은 더 커지고 움직임은 더 빨라지죠.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이 그 흐름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휴를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수 운영 등 팬들의 비판 속에 한화가 2위 LG를 대전 홈으로 불러들여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선취점 그리고 4회에 2점을 추가하면서 앞서가던 LG, 한화가 4회 말 대거 5점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5대3으로 앞서가다가 LG가 5회 초 2점을 다시 득점하면서 현재 5대5로 동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 3위로 올라선 삼성은 NC를 상대로 5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5연승을 향한 순항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회 1점, 5회 석점 득점하면서 7회 초 현재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4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직에서는 기아 롯데가 만났습니다. 어제 우천 취소로 하루 쉰 롯데는 나균안을 선발로 세웠는데요. 황동화와 나균안의 선발 대결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각 팀 모두 1점만 내다가 결국 승부의 균형이 어긋났는데요. 기아가 7회 초 석점을 뽑아내면서

27회초 현재 4대1로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하루 신 KT는 안우진 선발의 키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KT가 6회 그리고 7회 석점과 한점 뽑아내면서 7회 말 현재 4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 대 두산의 경기도 보죠. 7회 초 현재 SSG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4대1로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방한과 관련해 대회가 외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한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기를 당부했다고 대한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그라운드에서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프로축구 광주FC의 골키퍼 노희동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맹은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게 두 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세계선수권 8강에서 중국에 져 탈락했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이 연고지인 경기도 의정부시를 떠나 임시연고지에서 다음 시즌 홈경기를 치릅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정부체육관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며 경기도권은 물론 그 외 지역까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슈터 강희슬이 우리은행과 4년 동안 연간 총액 4억 2천만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여자 농구 대표팀 가드 박지현은 LA 스파크스의 정규 시즌 최종 13인 로스터에 포함되면서 우리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WNBA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0: Spot, spot.
1: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 나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초대석을 하느라 축구 이야기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축구협회와 대표팀 이야기부터 잠깐 짚고 가도록 하죠.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이제 사안, 9개 총 9개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긴급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날 오후 발표를 하기로는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대한 적법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3: 뭐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협회에서 몰랐을 리는 없고요.
1: 네네.
3: 결국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회가 신청한 이 감사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일로부터 31일 후인 이달 26일에 네. 소멸합니다. 효력 소멸에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그리고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북중미 월드컵 기간과 겹칩니다.
1: 네.
3: 이 월드컵 기간에 이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협회 입장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비판을 받을 걸 알면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시간 끌기 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사실 항소를 한다고 해서 뭐 새로 소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쟁점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1: 근데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협회장이 특별히 할 일이 있을까요? 그 전과 후가 바쁜 거 아닌가요? 오히려?
2: 어쨌든 축구협회라는 조직의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 국제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에

0: 저는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다른 방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혀서 정몽길 회장이 이 항소 기간 동안에는 이런 외치 대외적인 업무만 소화를 하고 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런 부분은 뭐 이용수 상근 부회장이라든가 김승희 전무이사가 맞는 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발표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월드컵까지는 우리가 이건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설명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 항소하겠다. 이 입장만 짤막하게 내고 끝내버렸다는 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을 악화시키는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여러모로 월드컵 앞두고 좀 뒤숭숭합니다. 자, 반면에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명단은 다음 주 토요일이면 나옵니다.
2: 네,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5월 16일입니다. 광화문에서 발표를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 별다른 출정식 없이 이제 대표팀이 출국을 하는데 뭐 러닝 행사랑 같이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선수 명단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뭐 최근에 대표팀 스태프들도 발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일단은 소속팀에서 귀국을 해서 네. 현재 재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조별리그 첫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지난 월드컵 때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뭐 2차전이나 3차전 정도 출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부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좀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 또 이제 가서 우리가 2연전을 치르게 될 텐데 첫 번째 상대로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우리와 한 조에 묶인 팀들도 차례차례 엔트리 발표가 나고 있을 텐데요. 멕시코는 그 조기 소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본다던데요.
0: 네, 뭐 개최국이고 좋은 성적에 대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멕시코 축구협회에서는 이번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26명 엔트리를 한참 초과하는 선수들을 소집을 할 건데요. 최근에 멕시코가 유럽파들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자국 리그인 MX 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20명이 넘는 선수를 소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MX 리가가 시즌 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입장은 대표팀은 일단 와라. 리그 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각 팀들도 반발하고 있고 선수들도 이거 어떻게 되나라고 하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20명이 넘는 선수를 소집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만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요.
1: 그러니까
0: 이런 식의 좀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리가 측하고 이제 축구협회 측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월드컵이 끝나면 올림픽으로 관심이 쏠릴 텐데요.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할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김은중 감독이 이제 LA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됐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이제 3년 전이죠. 2023년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은 아주 연령대 대표팀에 잘 특화된 지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뭐 배준호라든지
1: 네.
2: 뭐 강상윤 이런 선수들을 잘 키워서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냈고요. 이후에 이제 뭐 수원FC를 거쳐서 프로를 경험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나온 뒤로 굉장히 여러 가지 거치를 놓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프로팀에도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협회 입장에서는 이 최적의 카드가 이제 김은중 감독이었고
1: 네.
2: 굉장히 고민 끝에 이제 공개 채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김태민 수석코치와 함께 이제 세트로 선발이 돼서 LA 올림픽을 이끌게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올림픽부터는 우리가 이 아시안에서는 딱 두 팀만 나갈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굉장히 문이 좁아지는데 우리가 아시아 대회에서 사실 결승행을 갈 수 있다. 보장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워낙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미션을 받게 됐는데 이제 김은중 감독의 행보에도 이제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길을 모은 소식으로는 북한 여자 축구 클럽 팀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0: 네, 아시아 지역의 클럽 대항전인 AFC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여자부 대결도 있습니다. AFC 위민스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 토너먼트만 남겨놓는데 이 경기를 대한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치르게 됐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4강에 진출한 팀이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의 수원FC 위민 그리고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이 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이 이 경기를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으로 와서 경기를 할 것인가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렸는데 최근에 AFC가 공식적으로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이 참가를 하겠다고 저 우리에게 최종적인 연락을 취해왔다라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북한의 어떤 체육 교류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해야 되는 월드컵 예선 같은 대회를 제외하고는 이제 8년 만에 다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열리게 됐고요. 축구로서는 또 이것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라고 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축구에 대한 그만큼 북한의 어떤 자신감이 또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자 축구를 통한 체제의 우월성을 좀 자신할 수 있으니까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1: 그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강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클럽 팀도 그렇게 강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2: 네, 우리처럼 이제 실업 형태로 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 AFC 공인대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클럽 대항전에 나왔다는 건 이미 AFC에서 인정한 공식 클럽이라 이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북한 여자 축구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이제 몇 수 위죠. FIFA 랭킹만 봐도 북한이 11위입니다. 와.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이제 여자 20세 대표팀이 아시아 대회에서 이 북한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해서 큰 점수차로 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 고향 축구단도 굉장히 전력이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1: 네. 자,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대결은 KBS가 단독 생중계를 합니다. 의미 있는 맞대결이 되겠죠?
0: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만에 남북 축구, 남북 스포츠의 교류이고, 뭐 AFC에서는 정말 스포츠로만 봐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또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꼭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KBS에서 이제 지상파 중계를 하는 선택까지 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 남현종 아나운서 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콤비가 또 이 경기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K리그1은 벌써 어느덧 3분의 1 정도 일정을 소화한 거예요.
2: 네, 1루비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루비는 첫 경기를 소화를 네. 했습니다. 3분의 1이 조금 덜 지난 건데 이번 시즌 K리그1은 33라운드 이제 세 루빈에 걸쳐서 10월 24일까지 정규리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이제 1부 리그는 중단이 되고요. 네. 그 이후로는 스플릿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현재 판도를 순위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다호 기자가 순위표를 정리해 주시죠.
2: 네, 서울이 현재 승점 26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전북과 울산이 각각 21점, 20점으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4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치열한데요. 강원이 17점으로 3위입니다. 그 뒤로 대전, 포항이 16점으로 뒤를 잇고요. 그 뒤로 안양과 인천이 그리고 제주가 15점입니다. 그리고 김천과 부천이 13점이고요. 마지막 광주 12위는 6점으로 최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 네. 와, 1강 10중입니다. 그리고 1약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북이 치고 올라오네요.
0: 네. 홈에서 이제 인천에게 11년 만에 패했을 때만 해도 아, 전북이 좀 오래 흔들리나 싶었는데 그 뒤에 3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그 3연승 기간 동안 9골을 터뜨리면서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정종용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선발 기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승우 선수도 더 이상 본인이 후반에 활약하는 게임 체인저가 아님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를 상대로 총 4골을 폭발시키면서 네. 승리를 거뒀고 광주는 8연패에 빠졌습니다.
1: 네. 자, 대전도 어느새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 네, 초반에 뭐 부진했던 것보다는 최근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2승 1무인데 다만 이제 홈 경기 승리가 아직 없어서 또 지난 라운드에도 인천 유나이티드와 이제 0대 0으로 비겼거든요. 이게 굉장히 팀 분위기를 악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5위라고 하지만 대전은 이 개막 전에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그렇죠. 꼽혔기 때문에 현재 순위에 이제 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경기력도 그렇고 경기 결과도 그렇고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네. 두 팀은 또 눈길이 가는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0: 지금 리그 4위에 올라있는 강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강원이 11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70분, 그 후반 25분까지 숨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압박 축구를 펼치면서 홈팀 인천을 몰아세웠고요. 인천이 전반전에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강원에 일방적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골은 김대원 선수의 한 골만 터져서 1대0으로 승리했지만 내용은 정말 좀 놀라웠다. 네. 특히 최근에 K리그에서 보기 어려운 전방의 압박, 높은 에너지 레벨의 축구. 좀 확실히 정경호 감독이 트렌드를 많이 끌고 가는 그런 젊은 전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은 또 다음 시즌 2026-27 시즌에도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1: 이번 주는 그 어린이날이 있었어서 주중에도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고지 더비는 어린이날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2: 굉장히 뜨거운 두 네. 경기가 있었습니다. 부천과 제주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김동준 골키퍼가 이제 부천 서포터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 뭐 들리지는 않지만 갑자기 뭔가 언쟁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동준 골키퍼가 이제 두 팔을 벌리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1: 네.
2: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부천 서포터들 속에서 좀 욕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안양 경기 역시나 이제 연고지 더비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2007년생 이 김강 선수가 이 관중들을 향해서 이제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2: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좀 관중들과 사실은 충돌하는 게 선수들에게는 이제 불문율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 과정에서 FC 서울 선수들도 좀 강하게 항의하면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서 어린이날에 네. 이런 경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여론도 조금 나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라운드까지 치러졌고요. 주말 동안에는 13라운드가 이어질 텐데요. 어떤 대진들이 예정돼 있죠?
0: 네, 5월 9일 토요일에는 제주와 서울, 그리고 광주와 강원, 김천과 인천, 대전과 포항의 경기 4경기가 열리고요. 5월 10일 일요일에는 울산과 부천, 안양과 전북의 경기가 열립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2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
2: 네, 1위는 부산입니다. 승점 25점이고요. 3점 차로 2위 수원.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이랜드도 수원과 3점 차입니다. 4위는 수원FC, 5위는 화성, 6위 대구, 7위 천안, 8위 파주, 9위 김포, 10위 성남이고요. 11위 충남 아산, 12위 안산, 13위 충북 청주, 14위 경남, 15위 용인, 16위 전남, 그리고 17위가 아직 첫 승이 없는 김해입니다.
1: 네. 축구장 가는 길이 한 주 쉬고 왔는데도 부산이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네요.
3: 부산의 기세가 역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원에 패했지만 그 후에 김해를 이기면서 다시 승리에 올라탔고요. 굉장히 결과를 잘 내는 팀인 것 같습니다. 8승 1무 1패인데 사실 개막 전까지만 해도 부산 같은 경우는 승격을 노릴 만한 팀,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가능한 팀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굉장히 예상을 깨고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라운드에 수원 삼성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네. 다시 3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1: 자, 일단은 K리그2 흥행의 키죠. 그 모든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수원 삼성. 근데 수원 삼성 이정효 감독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이 날카롭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수원이 지금 팀 득점이 좀 아쉽긴 해요. 리그에서 이제 중위권 수준의 공격인데 공격 구성을 하고 있는 옵션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또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득점이 확실히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올 시즌 이제 세 골 경기가 한 번 있었고 두 골 경기가 세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한 골 혹은 이제 무득점 경기였었거든요. 뭐 부산이라든가 서울 이랜드라든가 수원 FC 이런 팀들이 화력을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몰아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수원 삼성의 공격력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1: 네. 자, 지난 3일에 그 시즌 첫 수원 더비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세 골을 내주고 졌어요, 오히려.
3: 그렇죠. 부산전에서도 2실점, 네. 수원 FC전도 3실점인데 이날도 사실 전반전은 거의 완벽하게 경기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기회들 속에 딱 한 골만 넣지 못한 게 결국 이제 리스크가 된 건데 후반전에는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이제 확 떨어지면서 수원FC가 완전히 기세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수원FC의 2005년생 스트라이커 이제 하정우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하면서 승리 견인을 했고요. 사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나 뭐 이정효 감독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이 하정우 선수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순위표를 쭉 보면은 서울 이랜드의 상승세도 눈길을 모을 만하고요. 그리고 화성, 차두리 감독이 맡고 있는 화성이 5위에 올라있는 것도 놀랍네요.
2: 네, 서울 이랜드가 최근에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 네.
3: 뭐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차두리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전력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순위까지는 할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여기 이 팀도 앞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사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데도 네네.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이제 기동력을 앞세우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화성FC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투자를 해서 이제 K리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좀 데려오면서 전력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차두리 감독의 이 특유의 그 선수들과 잘 지내는 리더십이 네. 더해져서 굉장히 화성이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지금 성적보다도 더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구인데요. 대구는 감독 교체 효과가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2: 네, 홈에서 천안에게 역전패를 당한 뒤에 이제 김병수 감독이 경질한 대구였고요.
1: 네.
2: 최성용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승진시키면서 이제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2주간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성용 감독이 수비 밸런스를 좀 안정화시키는 선택을 했고요. 데뷔전에서 경남을 상대로 2-0 승리를 하면서 좀 어떤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성용 감독이 5경기 연속 무승을 좀 끊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기대가 되는데 대구의 다음 상대는 또 수원 삼성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마 대구의 다음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험대가 아닐까 싶어요.
3: 일단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연승을 통해서 좀 올라서면 분위기를 진짜 완전히 바꿔서 이 최성용 감독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수원 삼성에게는 한 번의 위기 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대구는 이제 최성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조금 더 수비에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원 삼성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들을 만나면 굉장히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 블록을 좀 쌓고 이제 역습을 노리는 팀들한테 좀 약한 계속 모습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수원 삼성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난 경기 수원 더비 패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수원 삼성 한 팀이 만약에 미끄러 질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이랜저라든지 네. 이런 팀들이 또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K리그2 이제 선두권 판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제가 짚었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삼성의 공격력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특히 스트라이커 자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구단도 조금씩 고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아무래도 이제 K리그2에서는 가장 자금력이 또 뛰어난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승격 2위까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승격이긴 하지만 수원 입장에서는 우승을 통해서 승격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것을 이루기 위한 좀 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위표에서 주목해 볼 만한 K리그 2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3: 네 일단 수원 F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박건하 감독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수원 더비를 치렀는데 사실 전반전까지만 해도 이건 진짜 어렵겠다 했는데 그래도 반전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뭐 이 경기에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성 FC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화성도 역시나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넘지 못하면 사실 또 분위기가 또 가라앉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 FC 그리고 박건하 감독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박진석 감독의 천안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1: 네.
2: 박진석 감독이 광주 FC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팀을 이끌면서 K리그2에서 상당히 좋은 팀들을 만든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천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천안이 7경기에서 3승 4무 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수 밸런스를 통해가지고 상대 팀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리그2 11라운드가 펼쳐질 텐데요. 자, 어떤 경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3: 네, 아까 소개드린 수원FC와 화성FC 경기가 가장 이제 큰 관심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원삼성 대구 경기도 이번 라운드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또 일요일에는 성남과 전남, 부산과 천안, 안산과 용인, 그리고 경남과 김해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K리그 1, K리그 2 다 해서 정말 많은 경기들이 펼쳐지는데 두 분께서 각각 한 경기씩 이 경기와 이 경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2: 저는 뭐 선두 부산 그리고 최근에 무패행진 달리고 있는 천안인데요.
1: 네.
2: 박진석 감독이 또 부산의 전 감독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두 부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 네.
3: 저는 성남 전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남은 이제 새로운 임관식 감독과 함께 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또 리더십이 바뀐 만큼 반등이 필요하고 전남은 또 승격 후보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K리그 1 경기도 하나만 짚어주시죠.
2: K리그 1 저는 제주와 서울 경기인데요. 서울이 완양과의 경기에서 메인 수비수 야잔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1: 네.
2: 수비 진영에 균열이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좀 부진한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서울이 여기서 만약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 선두 독주가
1: 그렇죠.
2: 좀 흔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축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우정 기자, 정다호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동해안 및 대구, 경북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훈풍의 5월, 실록의 5월, 이 계절감을 만나러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위로는 파란 하늘 바탕, 아래로는 각양각색의 꽃들의 향연입니다. 시각적인 즐거움과 공간을 누리는 행복감도 있는데요. 큰 일교차와 자외선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지금 대기의 건조함이 경북권을 중 심으로 심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상당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크지 않겠고요. 기온 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큰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등 4도에서 1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7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남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서해 남부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내일까지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내일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기대가 커지던 중에 양측이 다시 무력으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며 군함과 군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등을 쐈습니다.
1: 다만 아직 협상이나 휴전을 깰 생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2: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 구축함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7일 미 해군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차단하고 이란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란군은 미군이 먼저 유조선 2척을 공격하고 반다르 아바스항과 캐슘섬, 해안의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공격했다며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의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르항 남쪽에 위치한 미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 구축함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피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교전 직후 인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연쇄폭음이 이어져 확전 우려를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서둘러 협상안에 동의하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3: 만약 휴전이 끝난다면 여러분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백악관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중대 제안이나 추가 압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우리 선박 남우호에 폭발이 있었던 날에 중국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핵심 우호국인데도 공격당한 겁니다. 중국 정부도 피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이성준 특파원입니다.
4: 중국인이 소유한 유조선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조선 갑판에 불이 났고 승무원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주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란 측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선박 선체에는 중국 선주 및 승무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셜제도 선적이지만 중국인 소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 선박들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 여러 차례 해협을 통과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우호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선박 피격 사실을 이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중국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선원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해협 정세의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중재 외교를 과시한 중국으로선 자국 선박 피격이라는 돌발 변수를 부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0: 네, 우리 화물선 남우호는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보신 중국 유조선처럼 공격당한 건지 아니면 자체 사고인지 정부 조사단이 원인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로 갑니다. 자, 김기영 특파원, 뒤로 보이는 배가 남우호죠? 직접 보니 상태가 어떻던가요?
5: 네, 저는 지금 남우호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HMM 남우호라는 배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체 아래쪽을 보면 특별한 손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기관실은 좌현 후미에 있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남우호 선원들은 갑판에서 로프를 정리하는 등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을 통해 큰 화물을 이동시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 네, 예인에서 조선소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좀 전해주시죠.
5: 네, 남우호는 두바이 드라이독스, 즉 수리 조선소에 현지 시각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약 7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사고 해역에서 예인하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선사가 나무에 올라 3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접안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은 하선하지 않고 나무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0: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조사단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5: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쯤 정부 조사단이 나무호에 올라 본격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정부 조사단 7명이 폭발 후 화재가 난 기관실 자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듣고 현장 감식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용사인 H&M과 보험사 인력 등도 조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화재의 원인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선원들의 증언에 이어 이란 국영 매체에서도 잇따라 외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기관실 쪽 선체에 구멍이 난 흔적이었고 길에 접촉 시 나타나는 침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엔진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은 종전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 대이란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고 공개하며 결집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미 재무부가 자산 동결 등 제재한 대상은 이라크 석유부 차관입니다.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에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친이란 민병대의 고위 지도자 3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자금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우방국에 대한 37조 원 규모 무기 판매안도 승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동의를 얻어 영공 제한까지 풀면서 호르무즈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까지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4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는 미 정보기관 판단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전 종전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보입니다.
3: 언제든 협상 타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보다 합의를 더 원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미국과 충돌한 이란에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고 깜짝 공개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모즈타바와 소통한다는 걸 이란 내 강경파에 과시하면서 미국을 향해선 이란 지도부가 분열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존경하는 지도자를 만나 영광입니다. 2시간 반 동안 대화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6: 이란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선 민간 선박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할 정부 기관까지 만들었고 유조선 한 척도 납포했습니다. 오만을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도윤 기자, 먼저 유조선 납포를 보죠. 이란군이 영상도 공개했어요.
7: 조금 전 이란군은 유조선 오션코이호를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어두운 밤바다에 떠있는 배를 향해 이란 해군 특수부대가 다가갑니다. 사다리를 타고 특수부대원들이 유조선에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란군은 해당 유조선이 이란의 석유 수출과 이익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들에 따르면 오션코이호는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지금까지 최근까지 오만만에서 항해 중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0: 네,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못 박으려는 것 같습니다. 새 기관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7: 네, 이름은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 역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심사입니다.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건데요.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한 거로 보입니다. 선박들의 의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출항지와 목적지, 그리고 적재 화물 종류 등 40가지가 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박들의 사전 신고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사실상 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이란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새 공지사항도 발표했다고요.
7: 네,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 내 선박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고립된 선원들을 돕겠다는 건데요. 현재 걸프만에는 선원 약 2만 명이 고립되어 있는 거로 추산됩니다. 이 선원들에게 식량과 연료, 그리고 선박 수리물품, 또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고립 선박들의 식량을 제공해 왔는데요. 취재진이 만나본 현지인들은 이런 인도적 조치로 전쟁 이후 사우디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렇게 꽉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오늘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휴전으로 잠시 느슨해진 틈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8: 육지에서 5km 떨어진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 한 척.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오대사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입항했고 오후 1시 30분 해상 계류 시설에 접안한 뒤 원유 하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대사호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를 출발해 다음 날인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선원들은 당시 일시 휴전 중이어서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고 운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국내에 들어온 건 3월 20일 200만 배럴을 하역한 이글 벨로어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체 항로를 택한 유조선 V 글로리호도 어제 전남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달 중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는 해적과 후티반군의 위험 때문에 유조선이 잘 다니지 않는 노선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 경로로 떠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인 유조선이 세척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1: 집중호우 뒤 수색에 나섰던 해병 대원이 숨진 지 약 3년 만에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자입니다.
2: 2023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렸던 경북 예천. 하천 집안이 내려앉으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대 4개월, 20살이었습니다. 기본 장비도 안전 대책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지목됐습니다.
3: 사단장님, 아직도 순직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2: 사고 발생 약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하천은 물이 불어나 강바닥이 보이지 않고 유속도 빨랐던 상황. 이를 알고도 임 전 사단장이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건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보며 찾으란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가슴 장어까지 언급해 물속 수색을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지시대로 강바닥을 찌르며 수색하다 보니 집안이 무너져 해병이 숨지게 됐단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성과에만 몰두한 채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긴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걸 꾸짖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지휘관 4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고 3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이 순직 해병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까지 1024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배경엔 이른바 VIP 경로설,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군에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시간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때문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오히려 수사를 이끌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5: 한테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6: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5: 것이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순직 해병 특검이 움직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그가 책임을 피한 배경에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7: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중대한
6: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입니다.
4: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흐른 1024일. 법원은 이제야 책임자를 가려냈지만 군에 갔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 20년 뭐 10년 나와도 그게 뭐 제가 저희 지금 자식은 없는데 그 지휘관들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이 있고 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4: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림이 진품인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2심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 가치의 진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9: 김건희 여사에게 유언 화백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 먼저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은 100만 원. 문제의 그림이 가치 없는 위작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0: 김 전 검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1: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상당히 고록스럽고.
0: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 가치가 있는 진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학적 기법을 통해 진품 감정이 나왔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누가 그림을 샀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김 전 검사가 중계만 하고 김 여사 오빠가 그림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그림 취향을 물었던 게 증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인사와 공천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배우자였다며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뭐 그림 전달됐다거나 그림이 진짜라는 그
2: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1: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0: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집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3: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또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이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4: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와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상정보가 당장 공개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5일간의 법적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연관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장 씨의 전 직장 동료는 지난 3일 저녁 장 씨가 찾아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고소장도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신고를 당한 날에도 흉기 두 점을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분노가 축적돼 있던 상태에서 하나의 그 촉발 요인이 됐고
6: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5: 그 대상자가 아니고 그 여고생에게 감정의 전치, 전이가 이루어진 이런 맥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 경찰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가 공기계로 확인되자 주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3: 강원도 평창의 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7: 좁은 산간도로에서 굴삭기와 살수 차량이 잇따라 지나갑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크레인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채 10초도 안 돼 도로 밖 비탈로 굴러떨어집니다. 가파른 경사면으로 구른 크레인은 40m 높이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8: 경사면이고 낭떠러지 같이 돼 있거든요. 만만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이 차가 이제 넘어지면서 추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죠.
7: 40대 크레인 운전자는 추락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창군 대관령의 풍력발전단지 공사장으로 크레인은 발전기 터빈 설치를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골목입니다. 지금은 사고 발생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7: 경찰은 대형 크레인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풍력발전공사를 중단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3: 4년 전 중국 여객기가 수직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간 다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평온한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맹렬한 기세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2022년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앞머리부터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고도 8,800여 미터에서 2분 만에 추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32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항공기 수직 추락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고의 추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6: 이 정도로 추락하려면 누군가 여객기를 강제로 추락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존 랜스 항공사고 분석가입니다.
10: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장과 부기장이 다투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기장 또는 부기장이 연료 스위치를 누르면서 엔진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여객기가 격렬히 회전하면서 급강하한 건 기장과 부기장이 각자의 조종관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종관의 불규칙적 움직임은 조종석 내 다툼을 시사하지만 추락사고의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고의 사고 가능성은 유언비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2: 6.3 지방선거에선 이례적으로 대구가 격전지입니다. 그간 보수 정당이 독차지했던 대구시장 자리가 이번에도 그대로일지 아니면 이번에는 달라질지 김력 기자가 민심을 취재했습니다.
11: 이곳 서문시장은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상징적인 곳입니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찾는 곳이자 지역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가 격전지가 된 이유가 뭔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2: 바뀌어야 돼. 왜냐면 여전까지 뭐 대구가 뭐 지금 뭐 뭐가 있노 지금.
13: 서서히 이제 결집이 돼. 완전 독재라 보니까 저 뜻대로 다 하들락하잖아.
12: 지구가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거 밀어줘봤자 아무 발전이 없고.
2: 이처럼 흔들리는 민심을 파고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 이번엔 바꿔보자 호소합니다.
14: 옛날 같으면 주변 눈치를 봤는데.
6: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4: 이번엔 당신 지지할게요.
2: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대구가 보수를 지켜야 정권 견제한다. 보수 민심 결집 중입니다.
15: 말로는 회초리라고 하면서 사실상 엉덩이를 들고 대구시장 후보 정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2: 어려운 대구 경제도 표심을 가를 변수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최하위. 특히 청년을 붙잡을 양질의 일자리는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16: 회사라든지 뭐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보통 대학교를 서울로 가던가.
11: 이곳은 대구 경북 통합의 상징적인 장소, 대구 군위군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후보들은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빨리 따라가야죠.
6: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5: 목리를 부리고 이것을 선거 전략상에 접근을 해서 결국 무산을 시켰다.
2: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의 공약도 신속한 행정통합입니다.
17: 절체절명의 과제라면
6: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7: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에도 대구의 마음을 얻으려는 여야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선거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여야는 오늘 개헌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저지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내란 정당을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8: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를 담은 개헌안 처리 두 번째 시도. 이번엔 본회의 상정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국회의장은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9: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국회의장입니다.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18: 의원석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보란 듯 국민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20: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8: 이번 개헌에 반대한 건 내란 정당임을 자임한 거라며 위헌 정당 심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개엄을 감싼 과거를 사과하라며 내란 청산이란 선거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21: 사람들을 죽이래.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1: 연평도로 격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18: 동시에 승부처의 험지를 찾아 전폭

0: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상정 시도부터가 위헌이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던 건 선거를 염두에 둔 다른 의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 왜곡 정당이라고 하는 모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0: 장동혁 대표는 외신을 만나 위헌적인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무슨 개헌이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 헌법이라는 집을
3: 장동혁 국민의힘
2: 무너뜨리고
3: 대표.
2: 허물고 부수면서 한편에서는 유리창에 창문을 갈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0: 결국 힘 자랑하는 오만한 민주당을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주장. 민주당의 각종 논란 발언들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3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에 달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교섭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은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며 오는 11일과 12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모레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장 37곳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건물에 입점한 식당 등 외부 매장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딸처럼 생각한다, 편하게 지내,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제 엄마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일까요? 수십 년을 남으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인생 이벤트로 가족으로 엮이게 됐는데요. 바로 친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3년간 교환일기를 써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부간의 벽을 깨보겠다며 시어머니에게 교환일기를 써보자고 용감하게 제안했고 시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여서 3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1964년생 시어머니 권현미 씨, 1992년생 며느리 윤여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시어머니 권현미 씨 그리고 며느리 윤여준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며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윤여준 씨 이제 네. 결혼 몇 년 되셨어요?
1: 이제 5년 됐습니다.
0: 5년 됐어요. 네. 예. 두 분 사이는 어떻게 5년 전보다 지금 더 친해지셨나요? 가까워지셨나요?
1: 저랑 어머님이요. 네. 저희 더 친 확실히 친해졌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아니
0: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2: 아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부터 저는 똑같은데 네. 아마 이 며느님 윤여준 씨는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어른이니까 예. 약간은 더 저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지금까지 늘 마음이 여준이한테 향한 마음은 똑같고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같았어요.
0: 아, 네.
1: 한달 같았어요.
0: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 가까워졌다. 시어머니는 난 처음부터 딸 같았어.
2: 네.
0: 네. 네. 진,

0: 자죠?
1: 네.
0: 근데 서로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윤여준 씨는 며느리로서 어떤 것 같아요?
1: 일단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욕도 많이 먹는데 실제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제가
0: 왜 시어머니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며느리 흉도 보잖아요.
1: 예, 보잖아요.
0: 보잖아요. 예.
1: 저 혼자 안 보고 자꾸 칭찬만 하고
0: 예.
1: 그래서 친구들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천 번이다. 그래서 욕도 먹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0: 예.
1: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번 얘기한 거는 저는 며느리라기보다 윤여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0: 며느리를 존경까지 한다고요?
1: 예. 그 여준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
0: 네.
1: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냥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배려한 어떤 마음, 아주 여러 네. 가지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0: 야, 이거는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네, 내가 네, 보는
1: 네.
0: 것이다.
1: 네.
0: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1: 네.
0: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또 며느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2: 너무 부담스러워져서. 그럼 어떡하지?
0: 어때요? 시어머니로서 우리 권현미 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2: 저도 존경하죠.
0: 예.
2: 그리고, 근데 여기 저희 대본에, 권현미라는 사람이 저의 엄마였으면 어땠겠냐라는 네. 게 있어서 저도 처음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0: 예.
2: 어땠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근데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좀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랑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그런 친하지만 그렇게까지 살가운 편은 아닌데
0: 네.
2: 어머님이랑 어머님은 따님 제 시누이랑은
0: 네.
2: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사이거든요.
0: 이 방송 친정엄마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2: 엄마도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약간 무뚝뚝한 편이신데
0: 예.
2: 그래서 근데 그랬어도 달랐을까 하면서 그 이유는 되게 정말 친구처럼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품이 있으셔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0: 네.
2: 저도 또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예, 그렇군요. 사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라는 게 우리 윤여준 씨의 남편을 두고 이게 삼각관계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남편은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윤여준 씨한테는 어떤 남편인지.
2: 저희 남편, 저는 되게 귀여워하는데
0: 네.
2: 저랑 동갑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또 5년 정도 살았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0: 예.
2: 인연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좀 많이 닭살 커플로 네, 애정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
0: 네.
2: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너무 좋다라고 제 친구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남편의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겠어. 거기서 왔으니까 둘 다 좋은 거지 라고 해서 약간 유레카. 그래서 내가 둘 다 좋아하는구나.
0: 아니에요. 남편은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좋아하는 경우 많아요.
2: 그러니까 좋은 것만 쏙 잘 왔나 봐요. 다행히.
0: 그래요? 남편 흉 볼 거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 앞이라. 예.
2: 흉 많이 보죠. 저 오늘도 흉 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왔는데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0: 네.
2: 근데 남편이 밤에 편지를 썼나 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청소하면서 보니까 편지를 찾은 서랍도 다 열려 있고 편지 봉투를 꺼낸 봉투 다 열려 있어서 얘 편지 썼구나를 다 들키고 쓰레기도 안 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어머님께 걘 다 들키게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도 흉 보고 그랬어요.
0: 같이 흉 본다.
2: 네.
0: 그러면 권현미 씨, 네. 어떤 아들이에요?
1: 저희 아들은 사실은 키울 때는 쉬운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갔다 오는 그 버스에서 내리면 엄마들이 저 철학하는 애 온다 할 정도로 예.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이 어릴 때부터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 때마다 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많이 담아서 그때그때 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얘가 왜 이러는지를 그 심리를 막 자꾸 제가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 해결책으로 저 나름의 태도를 정하고 네.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쉽지 않은 아들이었거든요.
0: 예.
1: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놨는지 이 여준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어서 예. 하여튼 여준이가 일일 일칭찬 저한테 안 하면 입에 가시 돋치니까 잘 키웠나 봐요.
2: 근데 그게 좀 달라요. 네. 저는 칭찬하고 싶거든요. 막 어머님 아들 너무 좋다 하고 싶은데 막 그래 네 남편 좋지 잘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셔서 칭찬이 별로 안 먹히고 근데 약간 형 볼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형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0: 그게 어머니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2: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나는 좀 잘하면서 제가 좀 까탈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힘들었는데 며느리한테는 한없이 좋은 남편이다 그러면 저는 살짝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안 드세요?
1: 만약에 딱 그렇게 확 변했으면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많은 그 여러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공감이나 배려나 이런 것도 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그런 여러 가지가 자라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좋은 쪽으로.
0: 예, 예.
1: 그래서 그 좋은 쪽으로 변한 어떤 모습을 저희한테도 해주고 하니까 여전히
0: 갑자기,
1: 하니까
0: 갑자기 돌변한 건 아니다.
1: 네네네.
0: 예.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여준이한테도 잘하니까 왜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시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진짜로 둘이 잘 살면 최고지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둘이 너무 서로 위해주고 잘 사니까 내가 저 정도로 따뜻한 아들로는 키웠나 보다. 보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론이 그래도 엄마 나한테 1번은 여준이잖아. 이걸 항상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예.
1: 가정생활을 할 때 어쨌든 나의 첫 번째 대상은 아내나 남편이어야 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러면 우리 권현미 씨 어머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항상 1번이었나요? 본인이? 권현미 씨가 1번이었나요?
1: 그거는
0: 아니었나요?
1: 그건 왜냐면 그렇게 꼭 아닌 사람은 아닌데 저희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를 좀 모시고도 살았고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제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 문화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어머님이셨기 예. 때문에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
0: 그러면 시집살이 좀 하셨겠는데.
1: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살았어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럴 때 예. 저희 남편은 어쨌든 나한테는 너무 좋은 어머니인데 와이프를 데려다 놓으니까 와이프가 밤마다 울어. 그럼 우는 와이프도 불쌍하지만 우리 엄마 좋은 엄마인데.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만약에 뒤에서 저희 여섯 며느리니까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럴 때 며느리들이 어머니 아버지 약간씩
0: 네.
1: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때 너무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 가던 아드님들이 뒤돌아보시면서
0: 예.
1: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서 일어나시겠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좋으신 분을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세대가 달라서
0: 예.
1: 제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0: 원래 시집살이 좀 하면 시집살이 더 시킨다던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신가 봅니다. 그 처음에 결혼한다고 이제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을 네. 때 또 결혼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이댁은 다툼이나 뭐 의견 충돌이나 네.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
2: 저희는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0: 있거든요. 네. 5년 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많은 것을 간소화하면서 했던 것 같고, 저도 결혼에 큰 욕심이 없고, 어머님, 아버님도 큰 결혼의 로망 같은 게 없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으로 결혼했어요.
1: 아, 그러면 결혼 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0: 제가 주도적으로 했죠.
1: 우리 며느님께서 윤여준 씨가 네네. 하는 대로 다 정하고.
0: 네, 제가 많이 정하고.
1: 시어머니 다 따라오고 그냥.
2: 네네. 반지 뭐 이런 것도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 다 안 한다. 자기 친구 중에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공예 잘하는 사람 있다.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된다.
1: 네.
0: 안 하는 걸로 정리. 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1: 결혼이 많이 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보면은.
0: 맞아요. 예. 제 주변에도 안 하는 분 친구들도 많고.
1: 뭐 결혼식 자체도 그렇고 요새는, 뭐 스몰 웨딩, 노 웨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2: 노 웨딩도 많고요.
1: 예. 네. 근데 교환일기를 써서 두 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이 교환일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환일기를 쓰는데 친한 친구끼린 옛날에 이런 거 제가 해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며느님이 하신 거죠?
0: 네. 제가 하게 됐고 그 처음 어머님의 글을 만났던 거는 제 생일날, 결혼 직전 생일날, 예, 6년 전이죠. 그때 생일날에 어머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크게 와닿아서 아, 이 편지가 너무 좋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손편지를. 네. 그 손편지 글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어머님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서 어머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좀 더 깊숙이 물어보고 싶은데 하다가 아야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면서 어머님 저랑 교환의 얘기 쓰실래요? 라고 여쭸는데 전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아우 내가 그런 거 왜 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생일날 첫 생일날 편지 받으셨는데 아주 그때 감동이 크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예. 정말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그거 생일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이 저 퇴근길목에 오셔가지고 케이크랑 그 편지 한 장 주시고 가셨는데 네. 그때 집에 가서 그 편지 읽으면서 저랑 저희 친정엄마랑 둘 다 같이 울었거든요. 감동받아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오늘도 제가 제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오늘도 편지를 주셨어요.
1: 오늘 편지 혹시 있으세요?
0: 네. 오늘 편지도.
1: 제가 첫 편지 내용 갖고 있는데 오늘 편지 궁금해요. 네. 이거를 시어머니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따끈따끈한 생일 카드거든요. 예, 어머니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올 여준이 생일날 거짓말같이 온 제안 덕분에 이리 얼굴을 보고 축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절묘하게 기막히게 딱 들어맞은 이벤트. 역시 우주의 기운은 여준이 중심으로 돌고 있음이 분명해. 아침에 눈뜬 순간마다 우리 여준이가 저토록 애쓰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큰 의미가 되고 최고의 행복으로 보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여준이의 모든 시간들은 신기할 정도로 다 의미가 되더라. 여준이가 그려가는 마인드맵이 현실화될 때마다 더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늘 멋진 울 여준이 탄생을 축하합니다.
1: 진짜 이게 친한 친구가 써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오늘 덕분에 네. 이렇게 또 생일날 만날 수 있었어요.
2: 원래 미리 만났어요. 생일. 그래서 오늘 못 만날 뻔했는데.
1: 이 방송 덕에 만난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오늘. 네.
2: 이게 엄청난 이벤트로 우리 영준이 생일 선물이 됐어요.
1: 며느리 덕에 방송 출연하신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제가 여준이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1: 예. 야, 근데 며느리가 교환일기 한번 써보자 했을 때 그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2: 실제로는 처음에는
1: 네.
2: 약간 싫었어요. 제가
1: 그 일기라는 거는 혼자 보는 거 아니에요?
2: 예. 아, 그리고 제가 글을 뭐 저희 때는 뭐 아날로그 세대니까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예. 친구들 간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준이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1: 예.
2: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을 텐데 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제안이 뭐 꼭 책으로 엮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래 우리 여준이가 나랑 어떤 필요할 때마다 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어떤 글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1: 네.
2: 그래서 아 그럼 해보자 그냥 그랬어요. 어.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라고는 그때는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던
1: 이야,
2: 것 같아요.
1: 3년이나. 그 첫 번째 교환일기 내용 기억하세요?
0: 네. 제가 나름 첫 미팅을 갖고 어머님이랑 데이트를 예. 아구찜을 같이 먹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첫 일기 보낼게요 하고 바로 일기 썼던 것 같고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으시냐 저도 옛날에 펜파일 같은 걸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네. 하면서 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어, 그런데 아무래도 교환일기다 보니까 솔직하게 쓰기는 좀 어려워. 말을 좀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권현미 씨?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을 아, 네. 이게 며느리가 볼 건데.
2: 네? 아 근데 제가 오히려 제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 너를 사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책으로 나온다고 진짜 막연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을 그냥 여준이한테 보여주자. 그리고 이걸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준이한테 보내는 글이었지만 제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때 내 감정, 그때 내 기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2: 근데 여준이한테 나는 대학 때 이랬어, 결혼했을 때 처음에 마음이 이랬어, 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랬어,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나를 대할 때 이럴 때 나는 어땠어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니까
1: 네.
2: 제 인생이 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아 그때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저 스스로도 나중에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됐어요.
1: 네,
2: 그래서
1: 네, 그렇군요. 예.
2: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써졌던 것 같아요.
1: 예. 네. 일기를 통해서 교환 일기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면이 있습니까?
0: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1: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으세요?
0: 일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거는 성인이 돼서 만난 사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어머님의 과거에 어머님이 네, 뭐 청소년기, 유년기 그리고 대학 시절은 아예 안 물어보면 알 수 없는 시기인데
1: 네.
0: 그 시기에 뭐 어머님이 중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대학 다닐 때 어땠는지 뭐 정말 시집 처음 왔을 때 그 네.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도 계신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이 무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주셨고
1: 아.
0: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전 좋았었는데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고부관계잖아요.
1: 예.
0: 중간에 혹시 틀어질 수 있잖아요. 사이가.
1: 부부 기분 나쁜 것도 난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거 예. 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또 사이가
1: 예.
0: 안 돼. 그래서 책이 못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1: 네.
0: 책이 나오는 거는 두고 봐야 한다 했는데 다행히 큰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없어서 책이 나왔지
1: 네.
0: 이 책이 나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며 썼습니다.
1: 며느님은 지금 출판 쪽에 계시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큰 계획이 있긴 네.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예. 어때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 교환일기를 통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게 있습니까?
2: 아 저는 그냥 여준이가 늘 새로워요.
1: 어.
2: 저희가 여준이한테 제일 먼저 반하게 된 게 여준이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는 직접 할머니한테 구술을 받아서
1: 네.
2: 할머니가 쓰신 일기처럼 쓰고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여준이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1: 네.
2: 책을 냈어요.
1: 아.
2: 그 책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동화책을
1: 네.
2: 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퇴직을 하신 아버지 마음을 엮은 책을 내고
1: 가족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2: 예, 예.
1: 다 들여다보고
2: 예, 예, 예. 그래서
1: 예.
2: 여준이가 바라보는 이 어른에 대한 마음, 세계 그거는

0: 제가 반성이 될 정도로
1: 네.
0: 너무 제 눈을 띄워주는 모습들이었어요.
1: 예.
0: 그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와 그 관계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어서 실제로는 여섯째 아들이었고 제가 모셨지만 주말에는 다른 시숙님들이 뭐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오시고 하니까 그럼 아드님들하고만 계시고
1: 네.
0: 뭐 며느리들은 부엌 쪽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못했어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가진 시간이 사실은 100마디나 했을까 제가 안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신다는 예.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여준이 같이 그렇게 어른을 대하는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갔다면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어려웠어도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반성이 됐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 여준이가 속한 모든 세상과 여준이의 관심과 마음이 저한테는 항상 새로워요.
1: 제가 오늘 두 분 사이의 틈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3년간의 두 분의 사이가 계속 예, 나쁜 적이 없고 위기가 없이 이렇게 잘 와서 이게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가족으로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이 책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어요. 윤여준 씨 친정엄마가 이 책 보셨어요?
2: 네.
1: 예, 보셨죠. 뭐라 그러셔요?
2: 아, 저도 이 책 내고 이 책 준비하고 있다 얘기할 때마다 친정엄마가 네. 서운해하지 않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책이 됐는데 저희 친정엄마만 없잖아요.
1: 네. 그런데 친정엄마는 원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쓸 게 많아서 아마 마지막에.
2: 그래서 어쩌면 저희 엄마는 마음속에 아, 다음은 난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또 한다고 하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좀 무뚝뚝하시고 그러면 되게 쿨하세요.
1: 마음은 안 그래요.
2: 아 그런가.
1: 나이 들면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3년간의 일기를 쓰면서 서로가 더 이해를 하는 폭도 깊어지고 또 더 애정하게 된 것 같은데 고부 갈등으로 위기를 겪는 많은 분들 요즘은 또 장서 갈등 장모 사위 간에도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부터 권현미 씨.
0: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MBTI도 있듯이 성격이 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언제 방송에서 본 게 아들만 키우는 집에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생일 케이크를 어머니 생신날 해드렸더니 아, 안 하던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해주네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는데
1: 네.
0: 우리 며느리가 원하니까 억지로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1: 아.
0: 그게 너무 부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 사위를 봤는데 그 사위가 문장의 카드에 어머니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1: 네.
0: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아니 사위는 사위지.
1: 지가 무슨 아들이야.
0: 지가 내 아들이야.
1: 그럴 수 있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그 말이 다 너무 놀라웠거든요. 아 이게 사람마다 어떤 A라는 모습을 했을 때 A라는 모습이 다 좋게 비춰지는 건 아니구나.
1: 네.
0: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족이 다 오픈형이에요.
1: 네.
0: 카톡도 다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저희 애들 아빠도 여준이가 며느리지만 오면 안아주고 저도 사위가 오면 안아안고 근데 어느 경우에는 그러면 질색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예. 주는 게 편하다고 예.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럴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다름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2: 저도 비슷한데요. 그 서로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듣고 아, 그 너무 제가 그 거리감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1: 네.
2: 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를 또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전에 각각 그 성인이고 남이고 네. 그렇죠. 서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구나. 그걸 네. 두 분이 인정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일기도 주고받으실 수 있구나. 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눈 시간이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3년간 교환 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친구처럼 편해졌다는 우리 시어머니 권현미, 며느리 윤여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 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림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하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고 산행시 인하물질 소지 금지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 자치도와 경상북도에선 강풍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오늘 오후 11시엔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핵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개방 등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핵시설 해체, 지하 핵활동 금지와 농축 핵물질 반납,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과 핵사찰 허용,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크게 7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정박 중 폭발 화재 사고가 난 한국 선박 HMM 남우호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 조사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조선소 계류장의 접안에 있는 HMM 남우호의 승선에 조사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선박 확인과 선원 면담, 관련 자료 조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원내 6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써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허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범정부 허위 가짜뉴스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거 30일 전부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하고 허위 가짜뉴스 게시, 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를 고의성과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질타한 가운데 국세청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오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퇴직자에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고문료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교섭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며 오는 11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율방범대와 민간 경비업체 등과 적극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검문 검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북과 경북, 호남, 제주 일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어제 오늘 퇴근길에 카네이션 들고 젠걸음 재촉하는 직장인들 모습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또 SNS에 올라오는 지인 아이들이 쓴 손편지, 또 만든 꽃에 덩달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하고 오늘 시작할게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 수고로움은 끝이 없어서 당신의 노후마저 손주를 키우는 황혼육아에 바치는 부모님들 요즘 적지 않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돌봄 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살펴보고요. 이 밖에 화제의 뉴스들도 모아서 함께 전해드리죠. 정보와 음악이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방송 시작합니다. 에릭 크립튼, My Father's Eyes.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거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고생하신 얘기부터 하게 돼서 네. 좀 송구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1: 네, 네. 그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 이 조부모들의 손주 돌봄이 단순히 가끔 아이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하나의 육아노동에 그럼요. 가까운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일 기준으로 주 4.6일 하루 6시간 정도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이걸 주 단위로 바꿔보면 한 26시간이 넘습니다. 네. 이게 거의 파트타임 노동 수준인 셈인데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돌봄의 상당수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0: 그렇더라고요. 네.
1: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 정도가 난 원하지 않았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맡게 됐다.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이 돌봄 공백 문제 속에서 결국은 이 조부모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구조가 드러난 건데요. 실제로 절반 가까이는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0: 제가 진행하는 황금연못 그 시니어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1: 그렇죠.
0: 또 몸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좀 좋은 점과 나쁜 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좀 네. 따져볼까요?
1: 좋은 점은 일단 응답자의 80% 이상은 일단 손주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건 좋은 거다.
0: 그렇죠.
1: 또 자녀와의 관계도 가까워졌다.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거나 또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조부모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0: 네.
1: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한 73% 이상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답했고 60% 이상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노인 세대니까 기존 갖고 있던 질환이나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령층에게 장시간 돌봄 노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돌봄이라는 문제가 가족끼리 서로 돕는 미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부모의 희생에만 기대기보다도 이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리고 뭐 당장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 된다면 좀 감사하는 마음도
1: 그렇죠.
0: 예, 진심을 담아서 잘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정부가 영화 관람 할인권을 다시 배포한다네요.
1: 네.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하는데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온라인 회원에게 1인당 2매씩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데 관람권을 결제할 때 이 쿠폰을 적용을 하면 영화 한 편당 6,0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할인이 기존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문화 있는 날 할인이 되고 뭐 조조 할인, 네. 할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함께 적용을 하면 영화 한 편을 한 4,000원 정도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한 450만 장의 할인권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절반을 먼저 배포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쯤에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0: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잘 되나 보다 했는데
1: 네.
0: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걸 보면 영화 산업 활성화가 아직도 필요한가 봐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왕가 사는 남자 이후에 또 그렇게 흥행하는 작품이 아직 안 나오고
0: 지속적으로.
1: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 관객 수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 완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요즘에 OTT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영화 한 편 값을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서 영화 산업과 극장과 소비를 다시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게 제작사도 있지만 극장도 있고 뭐 배급사도 있고 또 영화관 주변의 상권까지 다 그렇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객이 줄어들수록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할인 정책은 이제 좀 영화 값이 많이 비싸져서 부담스럽다. 극장 가기 이런 소비자 체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화 관람료가 한 15,000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었는데 네. 이번 할인권을 통해서 극장 관람 문턱을 낮춰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네. 있습니다.
0: 이제 쇼츠 보면은 AI를 이렇게 많이 쓰나? 네. 너무 느껴지는데 실상 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일상 그 소비 생활이라든가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1: 네, 저도 이 조사 결과가 좀 뜻밖이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한 87%가 아, 나는 생성형 AI를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 뭐 내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3명 꼴에 불과했습니다.

0: 그러니까 AI를 안다와 이걸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쓴다 이 사이에 아. 간격이 좀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AI 영상은 보긴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제가 그걸 활용하진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0: 또 이걸 네. 어떻게 만드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AI를 흥미로운 기술 정도로 인식하거나 가끔 뭐 검색을 하거나 요약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생성형 AI 특성상 이게 사용법 자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나오는 결과를 아 이걸 믿을 만한지 불안해하는 맞아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 왜 늦고 사진도.
0: 맞습니다. 예, 저희 코너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1: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업무 정리나 뭐 문서 작성, 번역, 뭐 실생활 영역까지 AI를 폭넓게 쓰고 네, 있는 네.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자체가 새로운 생활의 역량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몇 번 써보니까 AI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는 척하죠.
1: 굉장히 아는 체를 네. 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0: 저도요. 네. 이거 진짜 같은데 실제 확인해 보면
1: 없어요.
0: 네, 없어요. 네,
1: 잘 걸러내야 되는 눈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역별로도 이 활용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요.
0: 네, 이번 조사의 결과 중에 또 눈에 띈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했는데 그러니까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AI 활용률도 높고 AI 제품의 구매 율도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호남권이나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이 AI 활용률이 한 21% 정도로 가장 낮았는데 답한 걸 보면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에 대한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밤 일라디오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주, 맥주 같은 이런 술병에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단순 지금도 경고 문구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음주 운전이나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 건데 보건복지부가 그 관련 시행 규칙을 마치면서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은 글씨로 건강 경고문만 적혀 있었지만 네네. 이제 그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눈에 훨씬 띄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특히 음주운전 경고문구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1: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술 좀 적당히 드세요. 이런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서 공중보건 또 사회안전 문제로 음주를 다루기 시작한 거네요.
0: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좀 술이 관대한 문화 속에서 소비된 것도 사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나 건강 뭐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져왔는데 기존 경고문은 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네. 많았는데 그 담뱃값 경고 그림처럼 좀 시각적 효과를 강화해서 소비자가 술을 집는 순간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요새는 사실 유가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좀 많이 네.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0: 그렇습니다.
1: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0: 약간 네. 증가했는데 전년보다 네. 한 0.9%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1: 네.
0: 고속도로의 교통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차량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가 전체의 73% 이상 가장 많았고요. 화물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시간대 언제 제일 밀리느냐 그 시간대 네, 궁금해하실 네. 분들도 많은데 뭐 일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간 시간대 그렇죠. 교통량이 네. 당연히 집중이 됐고 그중에서도 오후 4시부터 5시
1: 오.
0: 가장 혼잡한 시간대였고요.
1: 네.
0: 요일별로 따지면 금요일 통행량이 그렇죠. 가장 많아서 이게 주말 이동 수요 영향도 확인이 됐습니다.
1: 아까 그 AI 지역 격차처럼 네. 이것도 좀 지역별로 편중이 있겠죠.
0: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을 보면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하고 자유로 같은 그러니까 수도권의 핵심 간선도로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가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는 출퇴근도 이뤄지고 물류 이동도 이뤄진다는 이런 네. 구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량 증가는 뭐 수도권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 도로 인프라 부담 같은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통 정책과 도시구조 변화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오늘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Spice Girls, Mama.

0: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임희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보니 타일러입니다.
0: 보니 타일러.
1: 네, 1984년 영화 풋루즈라고 하는 네. 자유의 댄스라는 한국어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 삽입곡이죠. Holding Out for a Hero라는 거. 그리고 파워 발라드 명곡이죠.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등등으로 유명한 팝 음악계 대표적인 이 허스키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올해 74살인데 적지 않은 나이에도 유럽 순회공

0: 이렇게 네. 또 장담을 해서 아마 이번에도 떨쳐 일어나서 다시 유럽 투어를 돌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대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 어떤 음악가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0: 네, 1951년생입니다. 영국 웨일스의 스큐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본명은 이제 보니도 아니고 타일러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게이너 홉킨스라는 이름이고요.
1: 너무 다른데요?
0: 네, 너무 다른 이름이고 훗날 이제 가수 데뷔를 하게 되면서 가끔 이제 예명으로 이제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음반사의 권유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이 메리 홉킨이라는 가수랑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한 이름이 이제 보니 타일러이고요. 이제 아버님은 광부였었고 모친은 전업주부였었습니다. 일찍이 10대 때부터 이제 밴드 결성해서 보컬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네. 워낙 이제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클럽 공연을 본 음반사 관계자의 제안으로 스카우트 제의죠. 계약을 맺고 이 개명을 하게 되고요. 이 개명을 모니와 타일러 어디서 왔냐면은 신문에서 본 그럴듯한 성하고 이름을 조합을 했어요. 네, 아, 좋은
1: 너무,
0: 이름을.
1: 네, 예, 그냥 지었네요.
0: 네, 가끔 뭐 이런 경우가 뭐 우리나라에도 네, 본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예명으로 지어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아예 그 이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1: 근데 발음해 보면 이름이 네. 예뻐요. 보니
0: 그러게요. 네. 네, 뭐 세계적으로 영어권이 아닌 데서 봐도 이렇게 쏙 들어올 만한 그런 이름이죠. 1976년에 데뷔를 해서 1집 더 월드 스타트 나잇이라는 앨범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전화 위복이 일어나요.
1: 뭘까요?
0: 이제 10대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클럽에서 노래를 했고 또 데뷔 앞두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데뷔하고 난 다음에 네. 열심히 방송하고 공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성대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도가 좀 많이 심각해서 1977년 초에 이 성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뒤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6주 동안 한 달 반이죠. 뭐 노래는커녕 대화도 자제해라.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냥 뭐 꼭 할 말 있으면 필담으로 해라.
1: 그러니까 목소리 재활 기간이네요. 그렇죠?
0: 네. 절대 안정을 취해라.
1: 조심해야 된다.
0: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 타일러가 쉽게 얘기하면 수다쟁이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너무 답답해서 답답함에 못 이겨서 결국 6주가 안 된 시점에서 막 짜증이 너무 나서 소리를
1: 몰라.
0: 네, 그렇죠. 꽥 질렀는데 이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목소리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6주가 6개월로 늘어났다. 6개월 동안 정말 절대 안정 취해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다행히 목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무사히 지나고 이제 스튜디오에 다시 가게 되는데 노래를 해보니까 바로 이 허스키 보이스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1: 그 목소리가 이제 그녀의 네. 트레이드마크가 되네요.
0: 그렇게 된 거죠. 네. 전화위복입니다.
1: 제가 오늘 보니 타일러 방송을 할 네. 운명인가 봐요. 저도 목이 잠겼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네. 감기가 네. 걸려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0: 이제 그 녹음 스튜디오에 한번 가보시는 게 노래방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지. 예.
1: 허스키 이제 목소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매력의
0: 그렇죠.
1: 소유자인데.
0: 네, 원래는 사실은 네. 뭐 이렇게까지 허스키 보컬이 아니었었는데 네. 이제 성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자신만의 어떤 독보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거고 이분의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여성판 로드 스튜어트 이고요. 이 6개월 뒤에 이제 녹음 스튜디오 가서 노래를 처음 했을 때 연주자들도 정말 깜짝 놀라고 프로듀서까지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음색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그냥 이거 더 잘 될 것 같다.
1: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해도 못 만드는데.
0: 일부러 그쵸? 해도 못 네.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이 달콤한 팝 성향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목소리에 어울리는 좀 더 락적인 음악, 거칠게 터져나오는 이런 드라마틱한 음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작에 가창력은 뛰어났었는데 여기에다가 마치 그 제니스 조플린을 연상케 하는 정말 절규하는 것 같은 그런 음색까지 겸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보컬들이 향후에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이 보니 타일러의 정말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별 노래, 절박하게 사랑을 갈구하는
1: 호소력
0: 노래. 네. 처음에 이렇게 허스키한 음색으로 쫙 분위기를 깔아준 다음에 이 후렴구에서 이제 음이 탁 도약을 하면서 터져

0: 나오는 그런 어떤 전매 특허 같은 뭐 이른바 파워 발라드라고 이런 네, 형식의 장르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타일러의 향후 음악 세계 자체를 바꾸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허스키 보컬의 진수를 한번 맛볼까요? 첫 곡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 첫 곡은 허스키 보컬로 이제 재탄생 부활을 한 이 보니 타일러 새로운 방향성이 정확히 대중 취향 저격한 사실상 첫 히트곡이에요. 그러니까 보컬이 바뀐 뒤에 첫 히트곡입니다. 네. 1978년 2집 Natural Force에 실려있는 아직까지도 사랑 많이 받는 곡 It's a Heartache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으로 바로 영국 싱글 차트 4위, 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더 잘 됐어요. 3위까지 오르면서 영국에서 그냥 좀 노래 잘하는 신인 정도였었는데 바로 월드스타로 격상시켜준 그런 네. 노래가 되겠고요. 이 제작사에서는 처음에는 좀 멜로디가 좀 단순하다 이래서 좀 이게 히트할까 반신반의 했는데 이 보니 타일러 특유의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중독성을 탑재해서 이 히트를 기록하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It's a Heartache 함께 들어보실까요?

0: 버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한 멜로디가 보니 타일러의 음색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앞서 이제 플루즈 얘기하셨는데 네. 영화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84년

0: 2000년도 영화 풋루즈인데 여기에 실렸던 이제 당연히 주제곡이었던 풋루즈라는 곡 케니 로긴스가 부른 그 곡은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거기 못지않게 또 성공을 거뒀던 노래가 바로 보니 타일러가 불렀던 Holding Out for Hero라는 곡 정말 폭발적인 네. 80년대 어떤 그 질주하는 팝의 전형 같은 것을 만들어낸 그런 곡인데 그러니까 뭐 많은 평론가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것들이 다 조합된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곡인데 이게 네. 다 조합됐을 때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팝의 80년대 애국가 같은 곡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85년도에는 이 조르조 모로더라고 하는 이 시대의 또 작곡가죠 88 올림픽 주제곡 손에 손잡고의 작곡가이기도 한 이 팝의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전자음악 선구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참여한 또 영화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1927년 고전 영화죠. 이곳에 80년대 복원판 사운드 트랙이 있었어요. 여기 또 Here She Comes라는 곡으로 보니 타일러가 또 참여를 해서 이 곡으로는 그래미 최우수 여성 록보컬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오늘 보니 타일러의 앨범들 중에서 어떤 앨범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0: 보니 타일러 앨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규 앨범 중에서는 뭐 최고의 앨범으로 꼽히는 83년도 정규 5집이었습니다. Faster Than the Speed of Night이라는 앨범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희대의 또 프로듀서를 만납니다. 보니 타일러가 바로 짐 스타인먼이라고 하는 프로듀서인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어떤 멜로드라마 기승전결 그 팝의 어떤 끝판왕이에요. 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팝 음악의 거장인데 뭐 미트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라는 곡 또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이런 것 같은 곡 굉장히 대곡들을 많이 만든 프로듀서거든요. 예. 이 사람과 이제 보니 타일러의 그 독보적인 보컬이 만나면서 만들어낸 앨범이 바로 이 Faster Than the Speed of Night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적인 어떤 그 밴드 편성에다가 전자악기도 좀 집어넣고 마치 록 뮤지컬처럼 아주 기승전결이 뚜렷한 드라마틱한 이런 전개를 결합한 대작 팝송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이 스타인먼이 바로 보니 타일러에 대해서 여성판 미트로프다라면서 이제 극찬을 하기도 했었죠.
1: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정규 5집 가운데서 한 곡을 또 들어볼까요?
0: 네, 이 앨범에 실려 있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리메이크 곡인데 원곡은 197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락밴드죠. CCR이라고 많이 이제 줄여서 부르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는 밴드 멤버인 존 포거티가 작곡을 했고 이 CCR이 발표를 처음 했었던 곡이고요. 정말 많은 수많은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역시나 이 보니 타일러의 허스키한 버전 이 결정판 중에 하나고요. 제목은 이제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니까 뭐 비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뭐
1: 비 이런 내리는 걸 본 적 있나요?
0: 그렇죠. 뭐. 약간 네. 말이 안 되는 네, 네. 건데 이 뒤에 생략된 구절이 화창한 날에 내리는 비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CCR이라는 밴드가 해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가사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어떤 사랑 노래 이렇게 네. 애절한 사랑 노래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이 맑은 날에 내리는 비, 비처럼 떨어지는 이 포탄을 상징하는 베트남전 반전가로도 많이 읽히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1: 네, 그러면 보니 타일러의 목소리로 Have You Ever Seen the Rain 함께 들어보시죠.

0: 버니 타일러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나요?
1: 네, 두 번 온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일찍 왔었어요. 영화 아까 이제 풀루즈라는 게 8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나오기도 전에 79년에 처음으로 한국 한번 찾았었고요. 이후에 33년 만에 이제 2012년에 두 번째 대한 공연을
0: 와. 너무 달라졌겠다 우리나라가. 그죠.
1: 그러니까요. 79년과 대한민국의 2012년은 네. 정말 다를 것 같은데 당시에 저도 뭐 이분 와서 내한 기자 간담회도 갔었고 공연도 보러 갔던 네네. 기억이 생생한데 그 간담회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첫 방문 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0: 그렇죠.
1: 멋지고 활기찬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본인의 롱런에 대해서 아마 관객분들의 힘을 받아서 그런지 수십 년간 무대에 서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당차게 말을 했고 이어져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 정말 전성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굉장히 허스키하고 파워풀한 네. 그런 열창에 좀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야, 이번에도 유럽 이렇게 투어 돌고 나서 우리나라 또 한번 오면 너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좋겠네요, 드는데. 진짜. 네. 그 근래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동을 네. 하시네요.
1: 맞습니다. 네. 뭐 2022년에도 뭐 브라질, 우루과이 뭐 이런 남미 투어 진행도 했었고 네. 2023년에는 본인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Straight from the Heart라는 이 회고록도 출간을 했고요. 2024년에는 세 번째 라이브 앨범 In Berlin이라는 것도 냈었고 또 작년에 싱글도 두 개나 냈어요. Yes, I Can Together 발표했고 올해도 Only Love라는 싱글 냈고 심지어 4월 말에도 One World, One Home이라는 싱글 내면서

0: 계속해서 뭐 곡 발표하고 투어하고 이렇게 정력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병원에서 회복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투어 취소하겠다 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는 22일 몰타 시작으로 해서 유럽 도는 이 순회 공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한번 또 됩니다.
1: 그 내한을 했을 때 직접 공연을 보셨잖아요.
0: 네. 네.
1: 공연 그 무대에서의 그녀의 모습 또 노래는 어떤가요?
0: 뭐 한 마리의 뭐 포효하는 사자 같다고 사자. 볼 수가 있겠죠.
1: 네. 네. 그만큼 이제 힘이 넘치고.
0: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뭐 소리 질리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가창이라기보다는 포효에 가까운 어떤
1: 네, 그런 이제 그 파워에다가 또 세월이 주는 연륜이 묻어나니까
0: 그렇죠.
1: 갈수록 또 공연 또 그녀의 목소리와 노래가 네. 더 새로운 매력을 담아가겠구나 이런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1: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보니 타일러를 대표하는 곡. 뭐 많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정말 한 곡만 뽑으라면 꼭 뽑을 수밖에 없는 Total Eclipse of the Heart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뭐 보니 타일러의 명곡일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팝을 돌아볼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별의 아픔과 그늘을 바로 Total Eclipse 마음과 마음의 객이일식으로 은유를
1: 아 객이일식
0: 예, 하면서 절절하게 정말 토로하는 노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듀서 짐 스타인먼이 직접 또 작사 작곡 편곡을 해서 정말 웅장한 전개와 편곡.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을 바그너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바그너리안 팝, 바그너풍의 팝송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 클래식 음악가 바그너
0: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밴드 연주자 분들도 릭 데린저라고 하는 미국의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드러머 맥스 와인버그 그리고 피아니스트 로이 비튼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연주를 보여주고요. 이 짐 스타인먼의 얘기에 따르면 이 곡의 원래 제목이 Total Eclipse of the Heart가 아니고 Vampires in Love라고 해요. 사랑에 빠진 흑혈귀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스페라투라는 그 흑혈귀를 소재로 한 작품 이거를 뮤지컬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뱀파이어들의 그 어떤 뛰어넘는 모든 걸 초월한 사랑 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 만들던 곡을 다시 이 보니 타일러를 위해서 완성한 그런 곡이라고 하고요. 그럴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곡이 되겠고 이게 아무래도 객일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개기일식이 발생할 때마다 이 곡의 스트리밍 횟수가 폭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항상 화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1: 해마다 폭발할 수는 없지만.
0: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2017년 8월 21일에 이제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이때 네. 크루즈선에서 선상에서 이 곡을 부르는 특별 공연도 보니 타일러가 직접 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사랑 많이 받는데 2013년에 영국에서 뽑은 혼자 샤워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 1위.
1: 아 진짜요?
0: 그리고 2015년에 영국 ITV가 선정한 80년대 네. 1위 곡 중에서 최애곡 3위.
1: 야.
0: 1위가 Every Breath You Take, The Police 노래고 네, 네. 2위가 마이클 잭슨 빌리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노래입니다.
1: 엄청 사랑받는 노래네요. 네. 7분 가까이 되는 대곡인데도
0: 네.
1: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그 곡 저희 끝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게명기는 보니 타일러 얘기 나눴고요. 임희훈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방금 소개해드렸죠.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 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림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고 산행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 강풍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오늘 오후 11시엔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3도, 습도는 4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독이 0520 푸라하님께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 구독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방송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위로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이제 묵직한 책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소개해 주셨고 작가님 소개도 짧게 드렸었습니다. 미술사 공부를 하신다니까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미술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루한 질문 좀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세요?
2: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1: 네.
2: 떠오르는 대로 얘기할게요.
1: 네.
2: 책에 소개된 작가인데 구스타브 까유보트라고 프랑스 작가 좋아합니다. 인상파 작가.
1: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2: 뭐 그림이 워낙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1: 네.
2: 이분이 굉장히 그 돈이 많았어요. 돈 많은 집 자제분이었는데 그래서 인상파가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인상파를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상파의 그림을 사모읍니다.
1: 아.
2: 후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1: 본인도 인상파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약간 네. 인상파 부스팅을
2: 네.
1: 자기 돈으로 한 네. 셈이네요.
2: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모네, 르누아르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다 사모은 다음에
1: 네.
2: 그 기증을 해요. 기증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 프랑스 국립미술관에서.
1: 네.
2: 야,
1: 아직까지.
2: 뭐 별로 공간도 없어. 막 그랬는데.
1: 화단의 어르신들이 인상파 인정하지 않을 때군요.
2: 맞아요. 그거를 싸워서 그림을 이제 그 집어넣고 지금 네. 그 그림들이 오르세이 미술관에 이제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1: 네.
2: 물론 자기가 워낙 돈이 많았고 뭐 변호사 활동도 했고 그래서 많이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남은 그림들.

0: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 물론 자신의 가족들이 굉장히 생활을 즐기는 그런 것도 많이 그렸지만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파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시민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작가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작가가 그 자신의 생활 반경 굉장히 화려한 생활 그냥 안정된 생활만을 그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그림도 많이 남겼고 자신이 그 그림을 그 모아서 끝까지 이제 그 관철을 시켜서 지금의 저희가 보는 그림들을 오르세이 미술관이나 각종 이제 그 프랑스의 유수의 미술관에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이제 구스타프 까이브들을 좋아하죠.
1: 지금 저희는 이제 그분을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0: 네.
1: 당대에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기증하겠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야, 안 받겠어라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언론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야,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공방이다.
1: 네.
0: 나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또 그 계속
1: 아.
0: 그 소송을 이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그 받는다 안 받는다 공방이야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인상파 화가들이 언론을 많이 타게 되죠.
1: 네.
0: 그러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 그림을 모아서도 인상파 화가들을 돕지만 죽어서 자기의 그 기증품에 대한 소송이 붙으면서 인상파 화가들을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으로 거의 뭐 화가이자 컬렉터로서 가장 그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데
0: 네.
1: 집이 청담동에 있고 돈 많은데 그림도 그려. 그림 그리는데 뭐 동료 화가들 그림을 자기가 막 사. 그러더니
0: 그렇죠.
1: 희한한 기증 이상한 메시지를
0: 네.
1: 고약한 메시지를 국립중앙 뭐 현대미술관이든 뭐 어디든 던져가지고 화단에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옆에서 보는 기자들이 이 양반 재밌네. 희한한 캠페인을 벌이네. 하면서 부스팅을 하고
0: 네.
1: 재밌게 사셨군요.
0: 그렇죠.
1: 굉장히.
0: 사실은 네. 뭐 지금은 미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틀에 짜인 그림에 대한 선호가 높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관악파라고
1: 네.
0: 하는 굉장히 매끈하게 그려진
1: 네.
0: 예쁜 그림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림들에 대한 이제 눈을 열어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뭐 뭔가를 가지 못한 새로운 그 부류의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선봉에 선다는 건 늘 힘든 일이잖아요.
1: 네. 아 이렇게 작품만 볼 때랑 작품에 얽힌 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네요.
0: 네.
1: 나중에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작가님의 인생책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2부에서는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 이 책 헛웃음이 나오는 이게 나빠서 헛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일단 헛웃음이 나와버렸는데
0: 네.
1: 제가 이 진행을 하다가 오늘 허탈하게 웃거나 그래도 다독이 분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되게 좋은 책이고 무서운 책이고 피에 젖은 책입니다. 이거를 전은한 작가님이 소개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이 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책 얘기하라 그럴 때 이 책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롱테이크에서. 그러면서 잠이 안 올 때는 이 책을 읽는다라고
1: 네.
0: 얘기를 했었고요.
1: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나요? 졸리나요? 아니면 잠이 안 오는 것 따위는 조금도 안 좋은 일이 아니다. 행복하다 난 이런
0: 그렇죠.
1: 생각을 하게 되나요?
0: 잠이 이제 저는 보통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사소하게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 저 사람 왜 나한테
1: 그래서 잠이
0: 저러지? 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1: 네.
0: 조금 뒤척뒤척 할 때 이 책을 펴서 한 챕터 정도 읽으면 아, 오늘 내가 이불 덮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구나.
1: 네.
0: 나는 잠을 자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숫자와 많은 도시 이름과 이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두뇌가
1: 네.
0: 여러 가지로 저를 안정시키면서 잠에 빠져들게 하는 책입니다.
1: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거대한 타격입니다.
0: 네.
1: 책 자체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저걸로 맞으면 진짜 타격이 클 것 같은
0: 피해졌겠죠.
1: 책도 정말 피해 절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내용은 이제 스탈린 시기와 히틀러 시기에
1: 네.
0: 그 지금 동유럽과 그 다음에 저희가 CIS 지역이라는 자유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 네.
0: 지역들에서 벌어졌던 대학살의 이야기죠.
1: 네.
0: 그런데 학살이 막 사람들을 뭐 찔러 죽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굶겨 죽인 대기근에 빠지게 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계획적인 그런 살인에 대한 학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이게 책 추천사에 뭐 어떤 분이 쓰셨던데 그 추천사가 좋은 추천사인지 아닌 추천사인지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 동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슈비츠는 세 발의 피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0: 그렇죠. 근데, 뭐 규모적으로 그렇다는 네. 얘기도 되고 아우슈비츠는 사실 그 이후에 많은 그 문서화가 됐죠.
1: 네.
0: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그 여러 이스라엘 쪽 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남겨졌고 한데 사실 여기서 죽은 분들 피해 젖은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나 네. 이제 그런 밭에 서 일하시는 농부분들 뭐 그런 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 자신이 기록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너무나 대규모의 이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은 정말로 더 큰 규모로 더 잔인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1: 네. 뭐 독일과 소련 사이의 땅들 네. 따지고 보면 아우슈비츠도 독일에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0: 맞아요.
1: 있고 여기서 정말 1,400만 명
0: 네.
1: 이으로 집계가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게 아주 짧은 시기에 2차 세계대전과 그 직전, 뭐 그 전후에
0: 네.
1: 히틀러가 학살을 하고 또 같은 땅에 같은 사람들을 스탈린이 또 학살을 하고
0: 맞아요.
1: 네, 이게 한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로 학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학살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떠올리는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을 떠올리고 무슨 공장에서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갇혀가지고 뭐 가스를 맞고 사망하는 그런 공장식 살육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 훨씬 야만적이고 과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서구의 독자들이나 뭐 서양의 심지어 뭐 사학자들조차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0: 네.
1: 잘 몰랐던 사건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0: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고요.
1: 네.
0: 중동구 유럽 구소련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입니다. 이제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학살과
1: 네.
0: 홀로코스트를 같이 연구를 하고요. 굉장히 최근까지는 예일대 사학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구의 본거지를 비엔나로 옮겨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1: 네. 역사학자의 책이라 가지고 조금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어떻게
1: 네.
0: 보면은 거의 이론서죠. 대중적으로 네. 접근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1: 뭐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저술가의 대중 저술가의 작업이었으면은 아마 뭐 이제 도입부를 뭐 어떻게 바꾼다든가 네. 뭐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사연들을 넣는다든가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사건 자체가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0: 네.
1: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책을 이제 씹어 먹으려니까 참
0: 네.
1: 힘든데 힘든 책 읽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한 번에 다 읽으셨어요?
0: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도 내용 자체가 너무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네. 사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끊임없이 읽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쓰여져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야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뭐 숫자라든지 역사적 이름들이 저희가 그런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사건이 끔찍해서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 이제 그 문서와 함께 굉장히 명쾌한 사료적 증거와 함께 그 적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한 이걸 뭐 하루 만에 다 읽지 못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 거는 같습니다.
1: 그게 그 사료 자체도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민규동 감독님이 나오셨을 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다뤘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생존해서 나와서 쓴 수기니까요. 생존자의 기록인데 이거는 생존자의 기록이 아니라 본인들도 맞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뭘 남기기 위해서 뭐 끌려가는 기차에서 쓴 메모를 밖으로 던지고
0: 맞아요.
1: 이걸 나중에 누가 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것도 있고
0: 형제들한테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마 집에서 네. 굶어 죽더라도 집 그 집단 농장엔 오지 마라고 네. 하는 형의 기록도 있고
1: 네.
0: 또는 그냥 나중에 이 학자들이 추정한 것도 있죠. 이런 끔찍한 사륙이 여기서 일어났었을 거야. 가봤더니 해골 무더기가 네.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료도 있는 거죠.
1: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기근이 드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걸어 폴란드 국경까지 가서
0: 맞습니다.
1: 예,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달라.
0: 그렇죠.
1: 예,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를 좀 가족들이 지금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하는데 네. 그 폴란드 군인들의 기록.
0: 네.
1: 성인들이 그렇게 펑펑 우는 거 처음 봤다. 와. 근데 참 이게 이제 김지윤 박사님이 추천하신 책이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0: 그렇죠.
1: 김지윤
0: 에릭
1: 박사님이
0: 라슨의,
1: 네. 이것도 두꺼운데.
0: 그렇죠.
1: 2차 세계 대전의 이야기이고
0: 가슴이 웅장해지는
1: 네. 읽으면 정의는 승리할 거야.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뚫을 수 있어. 그런데 피해 젖은 땅을 읽고 나면은 아, 뭐 그렇게 뭐 호모사피엔스가 뭐 그렇게 뭐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0: 막 세상은 이런 거야.
1: 네.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0: 물론 뭐 남이 불행했는데 내가 오늘 잘 먹고 하루 잘 끝냈어 이런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를 알고 나를 이제 거기 비춰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의 이제 의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 그 시스템 내에서 안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회사야, 우리 회사야, 뭐 우리나라야.
1: 네.
0: 하지만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가끔은 되물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내가 거의 편입돼서 있다 안주하다 보면 그것은 언제든지 전체주의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전체주의 무서워, 궁극주의 무서워 하면서도 내가 있는 시스템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읽다 보면은 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게 무슨 전쟁터에서 이랬으면은
0: 네.
1: 아,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은 왜 이제 뭐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훌리건 되고
0: 네.
1: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쪽은 민간인이고
0: 맞아요.
1: 나는 군복 입은 장교 그냥 병사도 아니고 장교고 뭐. 아무리 뭐 아리안 인종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해도 그래도 무슨 전쟁 영화에서 보는 독일군 장교는 약간 좀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어떤 그냥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군사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야만적인 무슨 이렇게 전근대 시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옛날에 원시인들이 싸우면 저렇게 싸웠겠다. 적군을 적 무슨 뭐 유인원들끼리 싸우는데 상대를 섬멸시켜야 된다면 저렇게 하겠다 싶은 막 네. 그런 폭력을
0: 그렇죠.
1: 왜 이렇게까지 하지?
0: 그것도 네. 굉장히 거짓의 거짓을
1: 네.
0: 이게 사실은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거의 없이
1: 네.
0: 굉장히 비현실적 목표를 세운 다음에 중간에 또 누가 거짓 보고서를 한 장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이론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점점 그 커져서 죽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아 인간이 정말 인간은 진보하고 있는가? 인류는 정말 진보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1: 제가 좀 궁금한 게요.
0: 네.
1: 아무리 시스템에 편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군복을 입은 장교인데
0: 네.
1: 명령이 저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니 전부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아이도 다 죽일 것 이라고 명령이 한 줄 정말 그런 명령이 오잖아요. 뭐 돌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런 명령을 받으면 막 받은 사람들이 그래야지 막 이러면 되게 열의에 차가지고 그걸 수행을 하게 되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런데 뭐 그런 명령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만 이제 여기선 진짜 명령은 이렇게 분홍을 죽여. 분홍은 우리 그 계급투쟁의 방해물이야.
1: 아, 소련에서는 네. 그렇게 했죠.
0: 분홍? 분홍이 뭐지? 라고.
1: 부유한 농부들을 죽여라.
0: 근데 이게 몇 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대충 좀 그어봐. 그 분홍 선을 좀 그어봐.
1: 네. 네,
0: 그어요. 그런데
1: 너도 분홍이네.
0: 너도 분홍이야. 네. 너 안경 썼지. 너 분홍 가난하면 안경 썼겠어. 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미하일이 내 기분을 되게 긁었는데 쟤도 분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모한 계획에
1: 네.
0: 어떤 사람의 이기심, 탐욕, 거짓, 시막 이제 쌓이고 쌓여서
1: 네.
0: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분홍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네.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런 게 있어요. 굶주림이 계급 투쟁의 가장 큰 이제 반역이다.
1: 네.
0: 난 배고파서 죽겠는데 네가 배고프다는 사실 자체가 네가 반동이라는 거야.
1: 네.
0: 네가 반동이 아니려면 배 불러야 돼. 꼭 말이 안 되잖아요.
1: 지금 이제 다독이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어쩌다 보니까 역할극을 해서 제가 독일 체제의 살인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 전환 네. 작가님이 소련 체제의 살인 논리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두 체제가 이 티머시 스나이더도 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되게 달랐고 어떤 점에서는 되게 같았어요. 되게 같고 집단적인 살육을 했는데 독일 체제는 주로 전시에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고
0: 그렇죠.
1: 그 동유럽과 CIS 지역의 민간인들을 전시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면서 학살을 했고 스탈린의 소련은 전시에도 학살했지만 평시에 많이 그들은 인민의 적이다라고 학살을 하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는 논리들을 양쪽에서 희한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뭐 우생학적으로 인간 이하다. 계급 투쟁의 역사 발전의 원리 안에서 이들은
0: 도표를 그리자면 이제 독일 히틀러 쪽은 인종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1: 네.
0: 스탈린은 계급이라고 이제
1: 네.
0: 가면을 씌웠지만 사실 안쪽에는 인종적인
1: 민족적인.
0: 이제
1: 네.
0: 민족주의적인
1: 네.
0: 반감 이제 누구를 좀 그 안 돼 이민족은 안 돼 이런 이제 게 있었는데 그걸
1: 네.
0: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죠.
1: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특히 유대인들
0: 그렇죠.
1: 학살한 셈이었는데.
0: 그러고 이제 뭐 사실은 한쪽은 전시 평시 한쪽은 이제 전시 이제 독일 쪽이 전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독일이 패해서 전시의 끝과 함께 그게 끝났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렇게 평가를 후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뭐 말도 안 돼 상상도 하기 싫지만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인종 청소는 평시에도 계속 되었겠죠.
1: 그 땅이 평시의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평시의 학살은 소련이 했다.
0: 그렇죠.
1: 네. 이 두 체제를
0: 네.
1: 티모시 스나이더가 비교도 하고 공통점, 뭐 다른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작가님 보시기에 아, 이 점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체제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혹은 네. 이 두 체제는 이런 점에서 달랐다. 이렇게 눈여겨보신 차이점, 공통점 그런 게 있을까요?
0: 저는 사실 공통점을 더 많이 봤고
1: 네.
0: 뭐 아까도 뭐 잠깐 같이 얘기했지만 전체주의라는 것. 이제 네. 개개인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고 이제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개인의 욕구라든지 개인의 이제 필요에 대한 아무런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게 전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생무취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욕망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가장 맹점 뭐냐면 그 상층부에서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모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 거의 망상급의 욕망을 그렇죠. 품고 있고 그게
0: 네.
1: 전원한테 다 전파가 돼요.
0: 그렇죠.
1: 네.
0: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제 네. 그 안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망상이자 개인적 욕망이다. 그런데 네. 내 욕망은 중요하고 남의 욕망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 이게 이제 이 그것이 이제 전체라는 단위 이제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이 광기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저희가 아까 작가님이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 괴물이 될 수 있다. 나 우리 회사가 이러니까 뭐
0: 네.
1: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뭐 지금 2020년대에 많은 개인들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작가가 묘사하듯이 폴란드 장교가 내가 지금 독일에 항복을 해야 되나 소련에 항복을 해야 되나 혹은 벨라루스의 청년이 지금 빨치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일 경찰한테 붙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제 확실한 죽음이고
0: 그렇죠.
1: 나쁜 시스템과 비슷하게 나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또 괴물이 돼야 되는 그런 네. 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0: 제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남한테 주는 영향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내 행동이 도덕적인 잣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보통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그럼 도덕이 뭔데?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그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도덕이 뭐고? 내 행동은 도덕적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10분이라도 해보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엉뚱한 얘기인데
1: 네.
0: 제가 항일 투사를 하셨다는 분들 물론 존경 안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게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의 뭐 그런 네. 열사들.
1: 네.
0: 왜 존경하냐 하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일제에서 자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1: 네.
0: 그냥 대충대충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난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지라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이 이제 아 내가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물론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혜택을 그 행위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하고 K-POP, K-컬처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먼 나비 효과 같지만 개개인의 행동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영향을 미약하게나마 미칠 수 있다고 할 때 아, 내 오늘 행동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그게 영향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아무런 결과가 없이 그냥 내가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생각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역사의 망망대에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뭐 티모시 스나이더가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그런 비극들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결론을 잘 못 내리기 때문에 노래를 한

0: 이제 부인한테 네. 들려주죠. 그 노래를 한 곡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어떤 곡이죠?
0: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입니다.
1: 네. 안네 소피 본 오터, 스테파니 두스트라크의 목소리,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뮤지시앵드 루브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아리아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라주신 책들이 다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시종일관 말씀을 해주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들이 어떤 숫자나 통계나 뭐 역사의 발전, 뭐 무슨 뭐 민족, 인종 이런 개념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이다.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역사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요, 결국에는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서평들을 보면은 많은 서평들이 뭐 언론 서평도 뭐 그들이 하나의 통계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히 뭐 티모시 스나이더가 그렇게만 하지는 않고 본인도 규정 많이 합니다. 규정 많이 하고 심지어 그거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냥 사적인 기억에 머물게 된다. 네. 역사라는 게, 본인도 역사학자고 역사는 필요하다. 역사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 순간 분명히 잃어버리는 삶들이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1: 네. 역사로 집대성은 하지만 개개인의 육성을 제발 들어줘라고 이제 계속 티모시 슈나이더도 사료를 통해 얘기하고,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거는 희생자는 통계가 돼버리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은 스탈린은 주의가 됐잖아요. 이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죽으면 그냥 개인적 죽음이고
0: 네.
1: 한 열대

0: 50명 죽으면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 그러는데 천만 명이 죽으니까 이게 역사가 되고 그런 학살을 이끈 사람은 스탈린주의가 돼서 사람들이 뭐 스탈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즘이 돼버리는 거가 아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통계 속에 잠겨있는 목소리를 좀 들으면 어떨까?
1: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0: 네.
1: 스탈린이랑 히틀러라는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세세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네,
1: 히틀러가 주로 읽었던 책, 뭐 히틀러가 키웠던 개,
0: 맞아요.
1: 히틀러의 애인들, 뭐 스탈린이 좋아했던 책, 뭐 히틀러는 뭐 성적 불만이 있었나 뭐 이런 연구 같은 거 엄청 연구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그 둘이 되게 개인으로서 연구가 많이 되고 사망한 사람들은 정말로
0: 사망한 사람들 농부들은 군인들은 이렇게 되죠.
1: 근데 저희가 어쨌든 역사를 마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뭐 역사를 되게 근엄하게 마주하는 것뿐 아니라 뭐 저희가 진짜 인문기행을 가서도 뭐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라고 할 때 뭘 느껴야 되는 거죠? 그때 역사는 뭐죠? 작가님은 인문기행을 가시거나 역사의 적 사건을 다룬 논픽션을 읽을 때 나는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런 개인적 태도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그 역사적 태도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그 행동과 말로 나오는가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피해 젖은 땅을 읽기 직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1: 네.
0: 갈 때마다 음식이 되게 입맛에 안 맞았어요. 음식이 그렇게 뭐 풍부하거나 사실 웬만하면은 대기업 사람들이 출장 가면은 뭐 좋은 식당도 가고 뭐 한식당 가고 하는데
1: 네.
0: 우크라이나에 갈 때마다 와 먹을 게 너무 없는 걸? 뭐 이러면서 이제 와서 투덜투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모스크바로 이어서 출장만 가도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먹고 그러고 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척박하죠. 그런데 대해서 아니 곡창지대라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게 됐는데 주말을 보내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말은 다른 지역에 나와서 보내기도 하는데
1: 네.
0: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고객 미팅이 있으니까는 주말도 여기서 보내야 되니까 거기 현지 이제 직원이 시내 투어를 하나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1: 네.
0: 근데 여대생이 나와서 네.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키예프 공국이라는 것이 사실 슬라브 문화의 종주국이다.
1: 네.
0: 우리가 러시아보다 사실은 앞선
1: 네.
0: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그런데 몽고 침략도 받았다. 근데 뭐 러시아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규정이 됐구나 체계화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 네.
0: 그 아가씨가 저한테 자기 할머니가 싸준 빵인데 샌드위치 같이 먹을래 그러는데 이제 검은 빵에 비계 절인 거랑 오이를 넣어서 한 그 샌드위치였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1: 네. 근데
0: 저는 도저히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검정빵과 비계 절임과
1: 네.
0: 거기다 플러스 오이 어려운데 나는 그냥 대충 가다가 다른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도 있으면 먹을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 피해 젖은 땅 읽고 그러면서
1: 네.
0: 그 여대생 분이랑 돌아다녔던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1: 네.
0: 안에 있는 울분 자기네들 이제 언어라든지 언어
1: 네.
0: 우크라이나 언어에 대한 뭐 그 말살 정책도 있었고 그런 데 대한 울분 그다음에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는 땅인데
1: 네.
0: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그걸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1: 네.
0: 그런 여대생도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아 진짜로 내가 그런 역사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불평을 했던 음식 가지고 뭐 투덜거렸던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1: 네. 뭐 우리 다독이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대기근 홀로도모르라고
0: 네.
1: 부르는 그런 대기근이 있었고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큰 대기근은 없었을 겁니다.
0: 네.
1: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이 정도 대기근은 없었는데 이것은 뭐 흉년이 거듭되어 생긴 대기근이 아니고 스탈린이 뭐 정말 어느 정도나 그 학살 의지가 강했는지는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서 뭐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려다 그렇게 된 뭐 점점 변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소련이 주도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피해 규모도 사실 지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백만 명.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피해 젖은 땅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걸 뭐 천만 명으로까지 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수백만 명이 문자 그대로 굶어 죽은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네, 사건이고 그런 거를 겪은 나라의 그 집단 기억이라는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보통 기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흉년이라고 많이 그러죠.
1: 네.
0: 흉년이 들었어라고 하면 가뭄이 들었다.
1: 네.
0: 또는 뭐 너무 냉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기근이 인위적 대기근이야라는 거는 너무 생소한 의미잖아요.
1: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보통은 뭐
0: 네.
1: 정치 때문에 일어난 뭐 인재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도 되게 정부가 무능하거나 뭔가 뭐 탐관오리가 뭐 탐욕스러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들도 뭐 굳이 뭐 민중이 굶어 죽는 걸 원하진 않았지만 굶어 죽는 걸 방관했다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로 그들을 굶겨 죽여야 된다. 반동분자니까.
0: 그렇죠.
1: 네. 이 책 뒷부분에서
0: 네.
1: 이 이제 추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뭐 이제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던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식민지 국가로서 겪은 나라의 이제 후손들이니까 각별하게 생각이 되죠.
0: 그리고 네.
1: 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념일들도 많은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제가 읽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0: 네.
1: 이 추모 문화가 과연 제대로 추모하는 거냐라고 할 때 늘 이 티머시 스나이더가 주장하는 건 우리의 추모 문화는 늘 희생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추모 문화다. 이건 정확히 지금 현대 한국에서
0: 그렇죠.
1: 네, 많은 기념일 때, 많은 추모일 때 자기를 희생자와 동일시하는 추모를 하죠. 어느 꽃다운 청년들, 뭐 죄 없는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아무 죄 없이 끌려가가지고 학살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뭐 이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은 다음에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약간 아 좀 이렇게 아 오늘은 좀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정도였는데 티머시 스나이더의 논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할수록 당시의 독일군이나 소련의 경찰들, 간부들이 했던 그 생각과 닮아진다. 그 가해자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 쪽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상대를 주저없이 비인간화할 수 있게 된다. 차라리 자기가 가해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요. 듣고 보니까 헉헉 싶었는데요. 작가님 어떠셨나요?
0: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1: 아.
0: 왜냐하면은 저희가 늘 아주 작은 것으로 저희를 희생자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네. 희생자는 나.
1: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오늘, 제일 힘들어.
0: 내가 제일 힘들어.
1: 너 한 게 보이냐?
0: 사람들이 모두 내 얘기 써봐. 네. 대하소설이야라고 네. 하는 게.
1: 가끔 명절 때 이런 걸로 멱살도 잡고 아,
0: 그렇죠.
1: 언니는 뭐 했어? 형은 뭔데?
0: 근데 내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 순간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죠. 내가 네. 제일 슬픈데.
1: 네.
0: 그것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뭔가 분노하고
0: 네.
1: 흉폭한 마음이 들 때 되게 면죄부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놈들 우리가 잊지 않고 응징해야 된다.
0: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오롯이 집중할수록 옆에를 이제 보지 않는 굉장히 근시안적이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그 나의 굉장히 더 이제 배려라는 게 없어지죠. 그때는 이제 공감이나 배려는 사라지죠.
1: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규모로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0: 네.
1: 독일이 패퇴했을 때 그 소련군이 독일에서 저지른 학살이라든가 각종 뭐 이제 성범죄들 혹은 이제 뭐 이 블러드랜드라고 하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복했던 방식들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인간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만이잖아요.
0: 정말 야만적이죠.
1: 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응당했어야 하는 복수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읽을수록 쓴맛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전체주의나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고
1: 네.
0: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히틀러나 스탈린의 이런 학살 계획이 굉장히 사적인 계획이야.
1: 네.
0: 굉장히 베디 퍼스널한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군국주의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발음을 정말 군국주의야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1: 뭐 그냥 사전적 개념들이 생각나죠. 네. 군대와 정치가 그렇죠. 일체화가 돼서
0: 네, 뭐 국가를, 애국주의 네. 뭐 그런 막 정말로 그 애국심에 불타는 일본의 청년들이 가미가제가 돼서 막 네. 갔다가 막 비행기와 자기를 같이 막 불살라버리는.
1: 네.
0: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일본의 이제 엘리트 장교들은 다 뒤에 동경해서
1: 네.
0: 야 거기 몇 명 보내봐. 거기 누구 나갈래? 그러면은 아 걔 애가 고아라서 집도 절도 없대더라. 걔 보내라. 사실 노모난 전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글을 쓰고 소설도 쓰고
1: 태엽감 냄새
0: 네, 태엽감 냄새도 쓰고 그게 이제 네. 나중에 일본에서 더 막 발굴이 되는데 알고 보면은 동경의 엘리트 장교들이 그 노모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막 작전 계획을 세우고
1: 네.
0: 현장 장교들한테 시켜요. 현장 장교들이 안 된다 그래요. 무모하다.
1: 네.
0: 저희는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해봐. 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졌어요. 졌더니 자결을 하라고 이제 계속 강요를 해서 몇 명은 거기서 자살을 하죠. 그 굉장히 탐문을 당한 다음에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1: 네.
0: 그 사람들이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자살을 강요당해서 자살을 하면서 명예가 이제 남는 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 그래도 무슨 그 세계 정복의 뭐 야망 그 다음에 애국 뭐 그 다음에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어떤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엘리트주의 장교들의 무모한 계획
1: 네.
0: 사적인 욕망 정말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공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1: 제가 좀 이렇게 짓궂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대기업에서 신년 계획할 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회장님의 사적인 계획, 사적인 욕망은 얼마나 반영이 많이 그렇죠. 돼 있을까.
0: 중간에 그리고 상무님들이 하나 넣었죠. 야, 우리 부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1: 제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을 진행하면서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책 얘기를 해서 독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이바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제가 책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0: 다 사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0: 네.
1: 오늘 이야기 나눈 작가님의 인생책 피해 젖은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꼽아주십시오.
0: 아, 이게 사실은 어이가 없어서 뽑은 문장인데요. 누구 못지않게 정치를 사적으로 풀었던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기근 또한 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가 먼저 보인 충동적인 방침은 우크라이나 농민의 굶주림을 우크라이나 공산당 당원의 배신으로 간주한 것이다. 1932년 스탈린은 굶주림을 어떻게든 부정한다면 굶주림이 없어지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정말 기가 막힌 기묘한 논리를 끝까지
0: 네.
1: 밀어붙였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들에게 하루 루틴도 여쭤보고 있거든요.
0: 그런가요?
1: 지윤은 은하네 롱테이크에서 여러 루틴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뭐 네. 수면 루틴, 뭐 운동 루틴, 식단 루틴. 저희 다독이들께 알려주고 싶은 딱 하나 루틴.
0: 단 하나의 루틴이요?
1: 네.
0: 잠을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
1: 어.
0: 제가 사실 요즘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1: 네.
0: 거의 하루에 3, 4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이 구부정해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5분 정도 굉장히 빡세게 폼롤러로 등을 풀어주는 것을 요즘의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0: 계획이요?
1: 네.
0: 명확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1: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
0: 아, 네.
1: 나의 미래도 규정하지 않겠다.
0: 네. 규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계속 읽고 쓰시는 삶을 계속 하실 거고요.
0: 네. 네.
1: 그러고 이제 단행본 작업을 하시겠죠?
0: 잘 모르겠어요.
1: 아, 네. 그렇습니까?
0: 할 수도 있겠죠.
1: 네. 뭐 그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곳을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 곳 또 여러 조직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뭐 어떤 그런 전략 회의 같은 것도 보시고 해서 그 같은 걸 보셔도 되게 다르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이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같은
0: 네. 네,
1: 미술사도 좋고 또 다른 분야도 좋고 막 또 편안하게 이렇게 지적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뭐 이렇게 노래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0: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와, 정말 네. 의미심장하네요.
0: 저희가 아무리 이런 책들을 다 네. 읽었지만 또 오늘 하루는 분노 속에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네. 잠시 앞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1: 네. 저희는 미래로 갑니다. 다둥이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양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양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 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림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하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고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 강풍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오늘 오후 11시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전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새벽에 일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6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밝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9도, 파주 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과 파주 22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5도, 원주 7도, 대관령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 23도, 원주 22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1도, 강릉과 동해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3도, 동해 21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8도, 충주 6도, 대전 8도, 세종 7도, 천안 7도, 보령 8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2도, 대전 24도, 세종 24도, 천안 23도, 보령 2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7도, 광주 6도, 목포 8도, 여수 9도, 순천 8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3도, 군산 21도, 광주 24도, 목포 22도, 여수 21도, 순천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9도, 포항 11도, 안동 6도, 부산 11도, 울산 10도, 진주 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2도, 안동 23도, 부산 23도, 울산 24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7도, 신의주 7도, 개성 8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1도, 신의주 18도, 개성 2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3도, 습도는 54%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 내에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데 대해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에 참여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에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한다고

0: X에서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정박 중 폭발 화재 사고가 난 한국 선박 HMM 남우호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 조사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어제 오후 3시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조선소 계류장의 접안에 있는 HMM 남우호의 승선의 조사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선박 확인과 선원 면담,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원내 6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허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허위 가짜뉴스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에 돌입하고 허위 가짜뉴스 게시 유포나 선거 개입 행위를 고의성과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어제 종료된 가운데 대상자의 91.2%인 294만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94만 4,073명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모두 1조 6,728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질타한 가운데 국세청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퇴직자에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고문료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방한과 관련해 대회가 외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한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발송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는 이해하지만 모든 우선순위는 축구에 있다면서 이번 시즌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원FC와 내고향 축구팀의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1: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제2부
1: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2: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2부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영.
2: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KBS 한민족방송이 특별 기획한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어제 이어서 오늘 2부가 이어집니다.
1: 1부에서는 미디어 전문가 정준희 교수의 동반의 언어로 말하는 세계 문화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장은정 부장의 K컬처의 시대 박물관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0: 네, 2부에서는 대중문화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계로 확장되는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2부 토크에 앞서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청춘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노래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이건 너무 사랑하시는 앵콜 요청 금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의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문화의 나침반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덕현입니다.
2: 네, 다음은 영화의 행간을 놓치지 않고 숨은 맥락까지 짚어내는 영화계 돋보기 시내21의 김소미 기자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김소미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문학이 들려주는 소리를 찾아내는 문학계의 청진기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청진기의 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정말 귀한 세 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방송, 영화, 그리고 문학이라는 각기 다른 창을 통해서 K컬처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경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된 대중문화의 확산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영화와 소설, 드라마, 음악이 세계의 중심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 분은 혹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전에 미리 예상을 좀 하셨나요?
1: 아니, 전혀 못했죠. 제가 지금 이쪽 일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아시아 쪽에 조금 알려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이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K-콘텐츠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언어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에서 이제 컬처까지 넘어오는 맞아요. 이런 변화들을 최근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3: 저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 아 지금이 정점인가 보다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또 지금이 정점인가 보다 했는데 캐대언이 나오면서 또 그 다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칸영화제 5월에 열리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대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서 진출을 한 만큼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2: 네.
5: 네. 아까 김소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10년대 중반에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야 드디어 한국 문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날이 오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다가 2020년대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아, 이제 정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노벨문학상은 한 나라에 한 작가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한국에서 두 번째 노벨문학상을 좀 받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이면서 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0: 네, 맞아요. 각 장르에 입각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K컬처가 뭐 지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장르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 확장성을 분야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1: 방송 분야에서 사실 한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장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드라마 쪽을 계속 많이 봐왔는데 아마 대부분 몇 개 장르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OTT 들어온 이후부터 장르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많은 장르들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다 흡수돼서 이제 시리즈라는 말로 지금 다 통용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볼거리들도 과거에 본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별적인 부분들 많이 생기고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멜로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관계의 케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르 기반에도 다 들어가서 아 한국 드라마는 시간이 변해서 다양해진 건 분명히 있지만 그 본래의 맥 같은 것들 색깔 정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 정준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K-POP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새로운 제작 모델로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죠. K-콘텐츠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넷플릭스 작품이고 이 한국적인 요소와 한국의 인적 자원이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경우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수출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는 전부 한국의 자본이고 전부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적인 요소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K 콘텐츠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볼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의외성이고 확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 저는 파리 올림픽 때 파리에 갔었는데요. 그때 갔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코리아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도 문화 관련한 대담을 하러 갔었는데요. 사실 얼마나 올까? 프랑스에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올까 싶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정도 되는 객석이 꽉 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세계에서 많이 요즘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실제 과연 어떨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리아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뭐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비비땡으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식품들도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세계인들에게 K컬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그 확장성 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허위 평론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7월에 프랑스의 유서 깊은 극장이죠. 아비뇽 극장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이자벨 위페르가 낭독하는 공연이 벌써부터 화제이고 저도 못 가서 너무 천추행한이 될 정도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동시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감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0: 네. 네. 문학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는 영화도 참 재밌는 게 요즘엔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 영화를 접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믿기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봉준호 감독이 2020년에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으로 4관왕을 할 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할 때 남긴 수상소감 중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그 암막이라고 하는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더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고 이미 영화 자체가 세계적인 매체다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되게 실현되기 힘든 것처럼 보였던 제약이었습니다. 한국 관객은 정말 지적인 관객 인데요. 해외 영화를 자막으로 보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잘 느끼지 않으시죠. 뭐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SF 영화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외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무조건 더빙을 선호한다든가 북미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유럽으로 치면 스페인 또 남아메리카 굉장히 더빙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OTT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콘텐츠가 내 안방까지 쏟아지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 자막 읽기를 전 세계인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누군가에게는 배우도 모르고 한국의 옛날 게임 낯선데 근데 재밌어 보이니까 이제 클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OTT 서비스나 플랫폼 얘기를 할 때 콘텐츠의 다양화 이전에 기본적으로 해외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오징어 게임을 낳았고 K-POP 데몬 헌터스도 이를테면 거기에 나오는 한글 가사를 좀 따라 부를 수도 있게까지 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1: 자막은 이제 장벽이 아니라 자막 없으면 잘 못 보겠어요. 우리 드라마를 봐도 우리나라 작품을 봐도
2: 맞아요.
1: 이제 네. 자막을 봐야 정확하게 보이고
2: 네.
1: 뭔가 이게 잘 안 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 어린 친구들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격하게 네. 공감합니다. 네.
1: 근데 익숙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막을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저거 읽을 거야 라는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사실 저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는 기다렸다 보고 했었는데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던 것도 까먹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로서 그 많은 드라마 다 보시나요?
1: 네.
2: 어떻게 보세요? 4배속 막 이렇게 해서 보시나요?
1: 근데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은 저 되게 부러워해요. 예전에는 한국 것만 봤는데 지금 한국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외국 작품들도 다 봐요. 요즘 중국 드라마가 또 엄청나게 인기예요.
2: 맞아요.
1: 중국 드라마는 한번 보면 이게 늪이에요. 빠져.
2: 빠져 나올 수 없어.
1: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죠. 미국에 뭔가 나온 게 지금 새로운 게 뭐 화제가 되는 게 있다거나 이러면 또 봐야 되고 비평이라는 지점들도 한국 평론가는 한국 것만 보고 한국 것만 얘기한 이런 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리고 이미 한국 콘텐츠들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잡지나 이런 데서 다 비평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위기감을 막 느껴요.

0: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지구촌화된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깝게 우리는 이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정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서 음식이나 패션, 라이프 스타일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게 된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0: 일단 콘텐츠가 제일 먼저 중요했겠죠. 그래서 콘텐츠에서 일단 인기를 끌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 그거를 또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BTS가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김밥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팬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 나오는 그 김밥집을 찾아가서, 물론 수원의 그 집은 김밥집이 아니고 다른 집입니다. 근데 그 김밥집을 찾아가서 김밥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콘텐츠에 등장하는 순간 굉장히 확산력을 가지면서 네. 해외에서도 경험하고 싶다. 최근에 재미났던 건 캐디언 나오고 나서 캐디언에 보면 김밥을 한 줄로 이렇게 먹잖아요.
1: 이렇게 그렇죠.
0: 이거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런 확산들이 콘텐츠에서 시작돼서 미디어 SNS에서는 또 제 2차 저작물로 다시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흐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정말 전 세계인 분들이 한국의 방송, 뭐 드라마, 또 영화, 문학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각 분야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전환점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걸까요?
0: 가장 큰 트리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OTT로 보고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가 동시에 콘텐츠를,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같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뭘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미디어가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부터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을 했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에 막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킹덤 같은 작품이 해외에서 일단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고 갓신드롬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좀 확산을 시켰고 이제 캐대어는 거기서 그 다음 버전이죠. 그 우리가 아니라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지만 한국 문화를 담고 있고 그걸 만드는 감독님은 또 매기강 감독님은 또 경계인이에요. 한국계인의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캐나다인 이 두 가지를 걸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문화 정서와 그 다음에 한국인의 문화 정서를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고 뭐 성난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계 미국인들, 한국계 무구 뭐 이런 식으로 경계인들이 점점점 가능성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계인들은 차별적인 존재였어요. 차별받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두 가지 문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죠.
3: 거부할 수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들어낸 흐름들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 부연을 좀 하자면 나 영화 꽤나 좋아한다 하는 예를 들어 미국 시네필 관객이 있다고 할 때 아마 봉준호 감독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들 또 살인의 추억을 좋아하거나 많이들 이미 또 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더해졌냐면 기생충이 깐에서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더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봉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그 시점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지 5주 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훌루와 넷플릭스가 한 일이 마더 살인의 추억, 괴물 같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전부 제공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엄청 재밌다던데 근데 집에 갇힌 채로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거죠. 이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한해서라면 이런 하나의 작은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파급력은 정말 운명적이라고 좀 비극적인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린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조금 더 이 문제의식을 한번 나눠보자면 너무 잘 되니까 2023년에 앞으로 4년간 25억 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넷플릭스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한국 콘텐츠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IP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를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K-콘텐츠지만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25억 달러를 투자한 4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K-컬처로 고민하는 창작자들의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1: 네. 이 K컬처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원작의 재발견인데 이 한국적인 서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왜였을까요?
4: 기본적으로 저는 잘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쓰여진 문학이라고 해서 와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읽어야지가 아니라 잘 만든 작품은 보고 잘 못 만든 작품은 저렇게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 작품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본인들에게 긴장감 또 내가 원하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문학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손원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고 하는 작품이 2020년에 일본 서점문화 대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점인들이 뽑은 뭐 가장 유력한 책이었다라는 뜻이고 손원평 작가의 책이 막 10만 부 이상 막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일본 내에 한국 문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걸 다시금 선보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책인데 이게 또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한국적인 정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의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세계에 여러 나라에 다 있고 노숙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재미있는 서사로 엮어내는 것 그게 한국의 많은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보면 세계의 어떤 테스트 기지로 활용되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독자들, 한국 관객들이 매우 매우 지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0: 무섭죠.
3: 영화 감독님들도 맞아요.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한국 관객을 만족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1: 맞아요.
3: 네, 가장 까다롭다.
2: 한국인들을 만족시켰더니 전 세계인들이 만족을 한 거군요.
3: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가 아니라 네. 한국 관객이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K컬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한국 관객은 특징이 그 엘리트 대중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효능감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아 내가 뭔가 차별하면 바뀌네 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콘텐츠에 집중시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2: 특히 이렇게 K컬처의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딱

0: 다 외국인들인데 그 노래도 들어보면 그냥 팝적이에요. 팝. 근데 사실 그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그 K-POP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 저게 K가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구나. 이거 K-POP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협업하는 거는 완전히 베트남 작품으로다가 개봉을 베트남에서 하는데 들어간 자본과 이걸 만드는 과정들 감독님들이나 뭐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다 한국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영화 속에서 이런 메시지의 확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 사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가 걸작, 수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의 메시지, 주제는 보편적입니다. 각 나라마다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전쟁의 기억이라든지 어떤 국가폭력이라든지 이 자본주의를 겪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묵직한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소재들은 관통하는 이 주제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영화들이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그 구별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보편성 속에서 어떻게 주목을 받고 저 영화는 정말 한국 영화 같아 또는 한국 영화는 이래서 좋아 라는 그 한끗 차이를 만드냐면 말 그대로 표현 양식 또는 형식미에 있을 텐데요. 여기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동원된 수사가 K-익스트림 무비였습니다. 영화 앞에 프랑스에서는 우아하게 뉴웨이브라고 하고 뭐 뉴저먼 시네마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익스트림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고 세고 조금 딱딱한 말로 하면 정동이 너무나 강렬한 영화들인 거죠. 신과 함께 관객이 한번 대차게 울어줘야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는 뭐가 이렇게 늘 강하지? 그것이 처음에는 한국 영화 다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좀 뻔한 분석으로는 압축성장의 나라잖아요. 모든 과정들을 단시간에 겪어서 그 표현이 강렬하고 빠른 스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인데 결국에 뭐 올드보이라든가 버닝이라든가 봉준호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그 계보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돌아봤을 때 그 영화들이 어떻게 발전했냐. 처음에는 조금 강한 감정과 색다른 폭력의 수위와 표현 양식 정도였던 영화들이 이제는 거기서 더 멀리 나간 어떤 장르성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아마 나홍진 감독일 겁니다. 한국 오컬트, 곡성 같은 영화를 만들어버리고 이번에 신작 호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벌써부터 이런 말이 돌아요. 역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될 영화 중 가장 잔인할 것이다.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림, 장르성은 앞으로 그냥 무조건 자극적이고 강한 걸로만 풀이할 게 아니라 한국 영화가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결합시킬까가 또 다른 재미있는 확장을 낳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3: 네, 한국의 문화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K컬처가 지속가능한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4: 예. 저는 우선 제도적 차원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문화수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에서 야, 문화도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공공성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에 만들어졌던 게 문학을 예로 들면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데 예전에는 다 아름아름 한국출판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어떻게 좀 번역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해서 겨우 한 권 정도가 그 저기 서강천에 꽂히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문학번역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체계적으로 양질의 번역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세계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저는 한강 작가의 북허상 수상이었고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제도가 어떻게 K컬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제도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주류의

0: 많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처음부터 줄이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봉준호 감독은 플란다스의 개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독특한 영화를 만드는데 박찬욱 감독 역시 처음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감독이지만 그 감독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200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요즘에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장려해줄 수 있는 영화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 물론 뭐 김소미 기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주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예술적인 창작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토양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쪽입니다.
1: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 콘서트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경계선 자들의 서사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파친코나 미나리 같은 경계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K컬처의 중심 서사로 급부상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 이중의 거리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를 보면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이민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또 미국에서는 완전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과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저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경계의 감정과 경험들이 곧 희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진 감독이 만든 성난 사람들이라는 얼마 전에 또 시즌2가 나와서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계 미국인 남자와 중국계 미국인 여자가 길거리에서 정말 운전하다 말고 대차게 싸우면서 벌어지는 정말 분노의 시리즈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민자들은 뭘 읽어내냐면 그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민자로서 어떻게든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하고 편입되기 위해서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사람인 척하던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분노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 글로벌한 이야기로 기획된 작품들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들 창작자에게는 너무나 가장 개인적이고 내 역사에서 내밀한 이야기를 이제야 장고 끝에 기획하고 제작을 실현해낸 작품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사후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K컬처라는 이 범주 안에서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서사, 디아스포라 문화가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더 발전한 형태를 띠게 되려면 결국에는 숨겨져 있는 젊은 창작자들, 정말 비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사실 문화 전반적으로 특히 영화계, 영상계는 IP 재탕이 너무 심한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모험을 하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K컬처의 글로벌화와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4: 네, 경계선 사람들의 서사에 힘이 있을 텐데 우리 문학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 네, 경계에 실은 우리 모두 서 있죠. 우리가 자명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와 어느 사이에 다 걸쳐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운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 한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특화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가 흥미롭게 느낀 건 원래 그 문화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1980년대에는 홍콩 영화 뭐 이런 거 저도 뭐 이소룡, 성룡 뭐 이런 거 보면서 열광을 했었고 90년대에는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 미국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화들이 막 전 세계를 휩쓸 때 한국 역시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 중국을 포함한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때 다 세계에 침략을 해봤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적인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일부에서 정준희 교수님께서 한국의 어떤 문화가 그런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이제는 좀 갖게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소개돼도 별 이질감이 없고 일본에 소개되거나 다른 나라에 소개됐을 때 한국은 그렇게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은 또 분단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궁글리는 작업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적인 환경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는데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 또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뻗어나가면서 만들어낸 뭐 제1조선인들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뭐 파친코 같은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정인석 감독의 미나리 같은 이런 영화들도 결국엔 이런 한국적인 토대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뒤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이 K컬처가 앞으로 국적을 넘어서 공통의 언어로 확장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라는 서사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덕현 감독님께서 해주시죠.
5: 경계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메인컬처 시대에서 다양한 서브컬처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영화를 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이런 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력한 자기의 색깔을 가진 문화를 가진 작은 그런 콘텐츠들 그런 문화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예요. 이거는 어디서 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건데 OTT 창을 딱 열어보면 다 보입니다. 그 안에 한국 것도 있지만 미국 것도 있고 일본 거 뭐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서브컬처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어떤 코드들 이외 동시에 그걸 가지면서 동시에 작지만 강렬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경계인들이고 그러니까 그 경계인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거리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국뽕. 아 이거 너무 좋아. 한국 건 너무 좋아.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이 있고
0: 네.
5: 다른 하나는 굉장히 냉소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거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 양극단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경계인들은 이 양극단을 중간에 딱 뭉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마인드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피가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떠나면 애국자 된다고. 굉장히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 한국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계인의 문화, 경계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습득 방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걸 같이 공유하거나 전 세계에 있는 경계인들을 작업하는데 같이 끼어들어서 협업을 하거나 이 방식으로 해야 굉장히 향후에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AI 시대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는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 네,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AI 시대 인간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AI 시대 대중문화의 핵심 아무래도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문화에서 공감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를 좀 꼽아주시죠.
5: 공감 못하면 콘텐츠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 어떤 감정을 계속 느끼고 그 감정이 내가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구교환 씨 나오는 모자무사를 열심히들 보고 계실 텐데 그 박혜영 작가가 정말 왜 이렇게 독보적인 작가로 보이느냐면 그분이 한국 현대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짚고 와요. 항상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불안 감정이거든요. 아, 나 여기서 밀려날 것 같아. 이걸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어요. 그 작품에. 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감정에 이입하면서 그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산에 갑자기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자기 혼자 떠들고 있을까? 아무도 안 듣는 얘기를. 왜? 불안해서. 그 부분이 딱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한다거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감지대입니다. AI가 들어와서 사실은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검색 기능을 AI로 쓰고 있는데 AI가 못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공감을 시키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못 따라오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콘텐츠에서 AI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네. 영화의 경우는 작가주의 작품들의 가치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미래 영화 산업에서 더욱 가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3: 아, 너무나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은 현재인데요. 단적으로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AI 기술이나 그 밖에 디지털 이 도구가 쓰인 영화를 시상의 후보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발표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를 사용한 영화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하나의 기준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동시에 창작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던 정도를 평가 척도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작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던 정도, 결국 인간의 역량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영화에 있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량이 무엇일까를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평균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지는 것, 달리 말하면 매끄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불균질하고 거칠고 어쩌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밖에 사랑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점점 더 인간이 만드는 좋은 영화가 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음식으로 좀 빗대면 AI가 만든 영화는 데이터 값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음식이라면 팔첩반상이 나오는 프랜차이즈 도시락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밥, 집밥 하는 게 찌개 하나로, 반찬 하나로 밥을 먹더라도 집집마다 그 엄마만 만들어낼 수 있는 맛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약간 더 투박하게 영화로 비유하면 K컬처를 이야기할 때 사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언급이 안 됩니다. 뭐 한국에서도 1, 2만 볼까 말까 하니까요. 그런데 좀 몇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홍상수 감독이 1년에 한 편씩 쭉 영화를 만들고 전 세계 영화제를 돌아다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영화 좀 본다 하는 시네필들에게 생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밥 먹고 한참 이야기할 때마다 테이블에 초록색 병을 놓아두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한국 사람들은 저 초록색 병을 참 좋아해. 소주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 K-POP 데몬 헌터스의 뒤편 배경에 있을 때 아 저게 저거구나 라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K-POP 데몬 헌터스를 말하지만 그것이 알아차려지기까지 그 아래의 계단에 있는 수많은 점점들 그게 결국 인간이 만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거칠 수도 있고 마이너할 수도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고 또 그것들이 쌓여서 또 한 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AI가 그런 부분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요즘 들거든요.
0: 저에게 원하시는 정답이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학이 소중하죠. 라고 사실 저도 믿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애란 작가가 방송사에 나와서 문학이 가진 가치, AI는 망설임이 없고 인간은 망설임을 통해서 또한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분명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지금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동시에 이 AI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도 계속 말해지고 있고 인간이 가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시대가 저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위상을 가질 것이며 과연 독자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증명을 해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AI 예술가가 꼭 차이코프스키를 능가할 필요는 없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정도만 필적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도 놓고 보면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소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기성품에 해당하는 뭐 누구나 공장에서 좀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문학은 AI에게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로는 인간 독자들에게 인간이 쓴 문학의 역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인간이 차이콥스키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써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AI에게 뒤따라 잡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문학인들, 예술인들이 훨씬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와 완전히 이렇게 뭐 척지고 우리의 어떤 인간성만을 고집하겠어 라고 좀 벽을 쌓는 순간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AI의 방식을 계속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그런 가운데 추구해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게 뭐 많은 창작자들, 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 K컬처의 키워드 세 분이 한 줄로 각각 요약해 주신다면요?
5: 저는 어디 가서 늘 하는 얘기인데 K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앞으로 남은 경쟁력이자 미래는 비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빈다. 네.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해진 건 열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한국이 한국 내에서만 콘텐츠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협업을 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타 문화도 같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우리 것도 같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비비는 능력을 콘텐츠에 잘 쏟아넣기를 바랍니다.
4: 잘 비벼야 한다. 김 기자님.
3: 전 사실 더 이렇게 길고 장황한 답변을 준비해왔는데 정덕현 평론가님께서 딱 비빔 두 글자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두 글자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인연이라고 해보고 싶어요. 인연. K컬처에서 앞으로 인연 왜 중요할까?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에 등장했던 그 인연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인에게 한국어 사용자에게 인연이란 말은 너무 범상하죠. 어떤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 스포라 서사를 말하는 셀린송 감독의 영화에서 이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억겁을 거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아름다운 아우라까지 입어서 미국인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단어로 둔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의미를 본뜻을 다시 찾은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의 K컬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등한시했던 것들을 다시 깨끗한 눈으로 바라봐줄 창작자들의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저는 K컬처의 키워드 다 두 글자로 하셔가지고 전 침투라고 생각합니다. K컬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침투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현재의 K컬처의 확장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보면 K-POP을 좀 따로 분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전히 너희들은 그냥 그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K컬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K라는 말을 어느 순간 떼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섞여 들어가서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네. 한국이 이렇게나 많이 퍼져 있네 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형태의 침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진정한 K컬처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4: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으면서도 옆에는 초록색 병이 딱 있고 네. 파스타와 함께 국밥도 있고 이런 문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신 관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줄에 계신 분.
6: 아주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탈북 소설가 림일입니다. 한국에 영화사가 몇 개나 되고 영화는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나오나요?
3: 저도 정확한 수를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개봉 편수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난해 한국 영화 신작이 한 7, 80편 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 편수로는 뭐 100편 이내 현재는 그게 이제 내년에 영화관에 걸린다라고 하면 한 5, 60편 내외가 되지 않을까.
5: 지금 이제 영화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화사라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6: 아,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야, 정말 우리 한민족인데 빨리 이게 어떻게든 이게 장벽이 없어져가지고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진정한 K컬처 이런 한국 영화를 보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4: 네, 우리 탈북 작가님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한 번 더 받아볼까요?
2: 네, 가운데 분 먼저 드셨으니까.
4: 네, 먼저 드신 분께.
7: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되게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기자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항상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제작사분들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파이는 사실 외국계 기업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외화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좀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OTT를 키우거나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5: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OTT가 들어와서는 몇 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실제로 사실 오징어 게임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지점들인데 그건 넷플릭스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IP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는 뭘까? 아, IP 이 문제 있고 토종 OTT 질문하신 대로 그게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IP 확보하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IP를 넷플릭스 주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이 제작비 됐으니까. 본인들이 제작비를 대고 만들고 일부 방영권을 넷플릭스에 준 것뿐이니까. 중요한 건 초기 제작비를 내가 댈 수 있으면 IP 안 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뭔가 펀딩을 도와준다거나 지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거나 해서 초기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면 그런 흐름들이 좀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IP를 나누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진통이 있지만 이런 진통을 거쳐서 토종 OTT들도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우리가 K컬처 세계를 논하고 있는 이때에 잠깐 잊고 있었던 북한까지 생각하게 해주신 아까 탈북소설가 리멜 씨와 또 관객분께 청자잔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 그리고 시네21의 김소미 기자,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 기획한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오늘 2부 AI 시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네, AI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 맞아요. 세계를 물들인 K컬처의 물결을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주 기분 좋은 문화적인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내드린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
4: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9: 저는 이제 영화와 드라마와 문학에서 한국의 이제 과거 성취가 있었지만 미래에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점을 토론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좀 더 많은 작품에서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너무 좋았어요. 우리 80대들인데 마인드를 바꿔놨어. K컬처 우리가 위상이 높아졌구나 이것뿐만 생각했는데 뒤에 애쓰고 힘든 분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다져놓은 게 있었구나.
11: 우리 문화를 AI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독특한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K K컬처란 삶의 표현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원형이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8: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K컬처는 나에게 원 모습을 다시 대변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문화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공감하고 하나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12: 한국이 테스트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대중들이 굉장히 엘리트적인 집단 지성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컬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 메인 문화가 아니라 서브 문화들이 한데 모여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키포인트가 가장 큰 저희 K컬처의 공격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즐겨서 보는 광경이 펼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기자들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가의 모습을 분석하는 코너죠.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두가 시작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점차 복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에 이어 최근에는 수도권 선거 지원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와 당 안팎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양당이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법안 추진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들의 시선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기자들이 취재한 여의도 정가의 뒷이야기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대구에 이어 그저께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지원 모드로 전환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 여기 함께 계신 우리 국민의힘의 깨끗하고 유능한 당당한 후보들이 경기의 힘입니다. 어제 이재명, 어제명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그게 어제 이재명이 했던 말입니다.
5: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
0: 네,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 상황을 듣고 왔는데요. 신현주 기자님, 이게 수요일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장동혁 대표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후보들의 이름을 좀 연호해 주거나 네. 그런 모습은 보통 좀 우리가 봐왔던 모습인데 뒷부분 보니까 뭐 장동혁 막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2: 일단 현장에서는 간만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네. 현장 가서 보면 뭐 실제로 장동혁 대표 팬클럽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었고.
0: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사실 가장 기자들이 주목을 했었던 거는 부산과 같은 또다시 이제 부산과 같이 좀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를 다들 주목을 했는데.
0: 뭐 저번에 조경태 네. 발언이 했던 발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 집에 가라든지 좀 격한 반응이 오고 갔었는데 또 경기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가장 늦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마저 장동혁 대표 대 이제 비당권파로 가면 정말 선거에서 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대표적인 소장파였던 김용

0: 김진태 의원이 네. 이제 앞에 나와서 모두 발언을 했을 때 8개월, 그러니까 8개월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당이 실망하는 모습을 안겨드리면서 후보들에게 뒷배가 되어드리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정도의 좀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1: 그 발언이 나오고 뭐 팬클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다른
0: 항의는 말이 있었지만 네. 그 발언과 발언 사이 약간 좀 침묵이 있었어요.
1: 아, 침묵이 있었군요.
0: 네. 현장에서는 좀 이게 좀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는 싶었는데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1: 어느 정도 순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대훈 대표 이런 모드 전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드가 확 전환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신영철 기자님 한 말씀해 주시죠.
2: 그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네. 지난달에 이제 사퇴 요구를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각각의 선대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당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세가 있는 영남 지역부터 먼저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기도까지 가서 당 중심으로 선거 모드를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 어떻게 이 모드 전환은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근데 지금까지는 영남이랑 경기 정도에 미쳤으니까요. 네네네. 이제 뭐 서울이나 충청이나 이런 중도 표심이 좀 중요한 곳까지 가서 거기서 네. 어떤 반응이 나온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이제 다른 발언, 다른 지역의 다른 발언들은 어떻게 네.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김종 기자님은 네.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전략은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였어요. 아 장동혁 대표랑 멀리해야지.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은 내가 후보들한테 가까이 가야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는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집안 싸움은 그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격의 그 총구의 방향을 여권에 돌려서 여권의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만 나 아직 안 죽었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 추세를 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아직 당 내에서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1: 네, 인천, 강원도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좀 장동혁 대표가 듣기 싫은 말들이 좀 나왔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경기도에서는 다행히 그런 아주 민감한 얘기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요 흐름 이어질 거라고 세 분 평가하시는지 한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3: 저는 지지율에 그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여전히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혹은 장동혁 대표 앞에서 면전에서 쓴소리 거친 언사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 거친 언사 나올 거다.
3: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그게 야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 소구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여당이 추진하던 개헌안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전적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됐죠. 당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여투쟁 국면에선 한 몫을 내고 있다. 아, 당의 의원들이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당에도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여전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고됐던 일이에요.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이건 네. 선거용이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개헌이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더 씌워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소장파가 갈리지 않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자신감을 찾은 배경이라기보다는 또 그리고 이걸로 개헌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집안 싸움을 안 할 것이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안 보일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보여지네요.
1: 알겠습니다. 개헌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는데 국민의힘 애초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신원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짠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여요.
1: 네.
0: 그러니까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만 할 거면 이제 22대 국회 후반기에 이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 수정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6.25 전쟁 좀 전반적인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뭐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되고 뭐 약간 조금씩 덧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말하는 기저에는 이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선거용 전략이다. 선거용 전략이고 뭐 우원식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본인의 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판에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시면서 헌법 개정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다 이제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지점들도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 헌법 개정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선거 이후에는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0: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선거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여야 합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22대 이제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이 이미 지금 상임위 독식을 예고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여야 대치가 좀 많이 극심해진다면 특위도 솔직히 매끄러운 운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으로 선거 지원에 나선 장동윤 대표가 충청, 강원 등 전국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충청, 강원적 분위기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신영수 기자니까 장동윤 대표의 그 정치 본거지가 충청 쪽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이쪽도 고령. 갈 가능성이 높겠죠.
2: 네, 그 강원보다는 충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네,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다만 이제 충청 같은 경우도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1: 네,
2: 장동혁 대표의 지지나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충청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원은 인물 중심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지사기도 하고 그 인물론 중심으로 개인이 돌파하려는 의지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번에 한번 강원도 갔다가 사자성어 한번 듣고 네, 결자해지였나요?
4: 맞습니다.
1: 네, 결자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충청권으로 행보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서울이 가장 큰 판이지만 서울로 먼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정치적 고향인 충청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김종인 기자님, 장동 네, 후보의 정치적 고향 충청 지역 후보들이 속내가 좀 복잡하다고 하던데
3: 네,
1: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대표 후광 효과라는 걸 누리고 싶어해요.
1: 그렇죠.
3: 바로 네, 옆에만 봐도 정청래 대표 지금 전국에서 삶의 체험 현장 찍는 것처럼 전국 어디 돌아다니면서 육회공 다 뛰고 있는데 우리 당은 당대표가 오면 지지 유세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 후광을 못 보는 것도 아쉬운데,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에 하나 프레임 씌워져 있는 게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요.
1: 네네.
3: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그 또 자기가 계속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후보들 충청 강원 막론하고 제발 장동혁 대표는 좀 로우키를 가달라. 그리고 이제는 후보들의 시간을 좀 인정해달라. 우리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따로 독자 선대를 꾸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신영철 기자님.
2: 결론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1: 없어 보입니까?
2: 네. 오. 시작할 때부터 디커플링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 선대위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통화를 관계자랑 해봤는데요. 그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래주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한 15%를 안팎으로 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 보니까 그 중앙당 선대위가 올 경우에는 이게 모래주머니 효과를 오히려 낸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을 해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1: 네네네.
2: 네.
1: 모래면 잠식된다는 얘기입니까?
2: 아, 그렇죠. 이제
1: 스며든다?
2: 무겁게 된다는 거죠.
1: 무겁게 된다.
2: 이제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네네, 방해가 된다 이런 방해다. 뜻이겠죠.
1: 아, 그러니까 그냥 네, 뛰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뛰고 뛰는 것 같다.
2: 뭐 그냥 뛰어도 지금 지고 있는 판에.
1: 아,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대위 내부에 또 윤인석 전 의원과 박수민 의원도 뛰고 있는데 캠프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원래 녹색 막 넥타이 메고 녹색 옷 입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빨간 그 반쪽기라고 해야 되나요? 조끼 좀 입고 다니고 점퍼 입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게 지지율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는 거를 이렇게 반기는 상황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지율을 올린 것은 오세훈 캠프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도움 안 된다?
2: 네네.
1: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2: 그리고 이제 네. 선대위원장 세 분 같은 경우도 이 큰 뜻에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다는 게 이제 캠프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1: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동현께로 좀

0: 나왔다라고 불려지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1: 그랬죠. 그랬죠. 네네네. 근데 안에서도 이 박수민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활동을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일단은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다라고
1: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해석할 수 있을
0: 네네, 것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의 하나의 또 리스크였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결국 출마 철회했습니다. 백의종 군 입장을 밝히면서 윤어게인 공천 논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위기인데요. 당내에서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큰 한숨을 돌렸을 것 같긴 해요.
0: 큰 한숨을 돌린 겁니까?
2: 네. 왜냐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12.3 개헌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공천을 받게 되면 다시 윤어게인 프레임이 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권의 공소취소 논란이라는 악재가 있어서 총공세를 펼칠 텐데 다시 윤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또 프레임 전환이 되고 우리가 또 다시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아주 큰 한숨은 돌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윤어게인 그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여권의 공격의 빌미를 또 여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0: 신현주 기자님, 근데 이거 약간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억울해할 수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렇죠. 뭐 윤호계의 네. 타이틀이 붙은 후보들은 공천이 됐는데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3: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0: 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3: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한 게.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주초에 지도부에서 이미 정진석 전 의원 측에 이대로는 우리 공천 못한다라고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근데 정진석 전 의원이 버텼던 거고
0: 네.
3: 결국에는 사돈이었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서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뭐 이용 전 의원이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들의 그 윤어게인 발언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0: 네네.
3: 이게 좀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민주당의 공세는 뭐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뭐 조국 전 대표 조국 후보죠 이제
3: 네.
0: 평택의 후보는 내란 세력을 다 0%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세에 대한 힘이 좀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윤석열이 옥중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시금 지방선거 프레임을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0: 네.
2: 또 하나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거는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에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을 선언했어요.
0: 그렇죠. 발표했죠.
2: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다시금 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네,
2: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0: 이미 뭐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이나 뭐 추경호 후보라든가 이용 후보, 김태규 후보 뭐 이렇게 다 공천이 된 상황이잖아요.
3: 그렇죠.
0: 여기에서는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크게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3: 네, 오늘 그 방금 오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0: 네.
3: 거기에서 이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친윤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 모두가 정권의 이제 성공을 위해 뛰었다. 친윤 공천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0: 네.
3: 이 기준을 따지자면 국민의힘에선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뭐 이렇게 공세를 한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받아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공천할 사람 아무도 없다.
3: 네.
0: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군요.
3: 네,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가 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뭐 취지입니다.
2: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굳세어라 장동혁. 힘내라 장동혁.
3: 네.
2: 지금 민주당의 네. 최고 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다.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양쪽 당이 서로의 당대표를 네.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무소속 출마하겠다.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워낙 또 여기서 오랜 시간 네. 아버지 선대부터 오랜 시간 털을 닦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취소한 이유는 당내에서 좀 설득이 뭐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3: 네. 일단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설득이 가장 유효했고요.
0: 네.
3: 어떤 내용으로 뭐 설득을 했는지 좀 여기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2년 뒤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3: 재보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네.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지금은 타이밍상 민주당 쪽에서 내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척결을 하겠다라고 달려드는데 굳이 이 판에서 지면 다시 재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0: 네네네.
3: 이런

0: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뭐 의지를 표명을 하기는 했으나 네네. 결과적으로는 걷어들인 걸로 예,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1: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출마했다면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컸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렇죠.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1: 호재죠.
2: 네, 호재죠. 네. 이제 이걸로 일주일 정도는 또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1: 하나 걸렸다.
2: 네네. 네.
1: 뭐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2: 그렇죠.
1: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셔서 앞서서 신영수 기자님이 서울 지역의 오세훈 시장 지지율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비교 말씀해 주셨는데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거주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 45%,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3%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2%,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소식 짚어보죠. 이번 주 일요일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시사저널도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1: 네. 네
3: 갑니다. 현장 취재를 가고요.
1: 기자분들 엄청 많이 오시겠네요.
3: 네. 기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몰릴 건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시간이 같잖아요.
1: 네네네. 근데
3: 또 공교롭게도 이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1: 한 10분 거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 네.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하고 아무래도 박민식 그 후보의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다음에 특히 당권파 지도부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거고
1: 네.
3: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한 개한테 내려오지 말아라. 마음만 받겠다.
1: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3: 네,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3: 근데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라고 할 정도로 팬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름 인파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그래요. 이거 한번 좀 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하기로 하고 신영철 기자님도 가십니까? 한겨레 쪽에서도 움직이시죠?
2: 아 예, 저희도 정당팀에서 아마 갈 것 같은데.
1: 네네.
2: 그 현역 의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를 할 때 저희가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1: 네.
2: 분위기를 이제. 뭐 파악하는 그쵸, 그런 걸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데
1: 그림을 이렇게 그쵸. 카메라에 담아야죠.
2: 네.
1: 네,
2: 그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1: 아,
2: 것 같고.
1: 그렇겠네요. 네.
2: 그리고 이제
1: 그 그림은 그러면 박민식 후보 쪽이 더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쪽의 그림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
1: 네. 한동훈 후보 쪽이 네. 더 재밌겠다.
2: 네, 네.
1: 어, 거기 당권파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역 의원이 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팬덤
2: 파가 만약에 온다면 그거를 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장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마 될 수도 있겠죠. 네.
3: 제 생각에 네. 방송 기자라면
1: 네네.
3: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줌 아웃해서 멀리서 인원이 많이 나게 찍고. 네.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은 네. 옆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지도부가 어떻게 서 중인을 찍을 것 같습니다.
1: 마치 월드컵이라면 안동훈 당대표 쪽은 시청처럼 찍고 네, 장동혁 대표 있는 박민식 후보 쪽은 네. 약간 좀 인물 위주로
3: 그렇죠,
1: 월드컵 경기장
3: 그렇죠.
1: 안에 있는 선수들을 네. 잡는 그런 구도로 찍겠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체크 포인트네요.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현주 기자님 한국일보 쪽에서도 움직이십니까?
0: 저희는 둘 다 갑니다. 두 명이 내려가서 각각 보는데
1: 네.
0: 아까 그 한동훈 대표 쪽에 에서는 아마 개소식 현장에 못 들어와서 이제 줄 서 있는 팬클럽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1: 네.
0: 저는 박민식 장관 개소식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부산 의원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민식 애초에 그 친한계 의원들이 뭐 불참하기 전에 불참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부산 의원들이 둘 다 가지 않겠다.
1: 아, 한동훈
0: 한동훈 후보도 가지 않겠지만 박민식 후보도 가지 않겠다. 이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소속이라고 해도 쳐도 자당 후보가 있는데 그 개소식에 같은 부산 지역 의원이 가지 않는다.
1: 네.
0: 이건 좀 다시 봐야 될 체크 포인트인데 원래 의원들도 가기 좀 꺼려했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이 너무 바쁘다. 질 것 같다. 지금 판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지역 찍기도
1: 좋다.
0: 너무 바쁘다.
1: 네.
0: 둘째는 지금 지도부가 온다고 같이 사진을 찍혔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셋째는 이 판에 끼고 싶지 않다. 장안 갈등 너무 지난하다.
1: 재밌네요.
0: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1: 아니 근데 부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한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도 들고 싶지 않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나 바쁘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밀리고 이건 다 핑계고.
0: 핑계죠.
1: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런
0: 네,
1: 거지
0: 맞습니다.
1: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하나 속하는 게 지금은

0: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뭐 떨어뜨린 게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네. 내홍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내홍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재생산하는 거에 끼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일단 한동훈 박민식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번 개소식이 단일화 논의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한 분 한 분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기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소식의 모습이 네.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부추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또 그렇죠. 중요할 수가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두 캠프 진영을 얼마나 연결을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또 이제 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계산도 해볼 테고요.
1: 두 캠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2: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1: 높진 않지만
2: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신현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단일화는 변수기는 하지만 지도부를 제외한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지도부는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1: 그렇죠.
0: 버티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뭐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서약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0: 하지만 그냥 무언의 압박인 거죠.
1: 그렇죠. 무언의 네. 압박인 거죠. 예, 구두계약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김종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3: 왜냐하면 줌 아웃이랑 줌 인은 같이 네. 할 수 없어요.
1: 그 기자의 촉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3: 예, 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안 될 것 같아요. 네.
3: 한동훈 후보 측을 취재해봐도 네. 한동훈 후보 측은 3자 후보,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 어떻게든 뚫어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고
1: 네.
3: 한동훈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도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다. 뭐 그러면서 가면은 징계한다. 뭐 이런 경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멀리서 응원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안 갈 것이다. 한동훈계 의원들 전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과시한다기보단 북합 주민을 더 많이 초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영수 기자님.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징계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네. 선거 때까지 징계를 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징계 문제에 걸려들어서 또 당내 문제로 이게 비화가 되면
1: 네.
2: 그게 또 친한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 거라고 한동훈 후보가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괜히 또 시끄러워지고
2: 그렇죠.
1: 그게 먼저 문제를 만들고
2: 선거에도 그게 과연 좋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좀 차분하게 치르겠다.
2: 네.
1: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신윤주 기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결과적으로 의원이 아무도 안 온 이 선거 개소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선거 전략에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당시에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한 게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핍박받는 프레임으로 가야 좀 동정표가 잃어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야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 그럼 이번에도?
0: 이번에도 만약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당권파들이 막 몰려오는데
1: 네.
0: 한동훈 후보에는 배치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고 나의 지지자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입성할 때부터 여의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선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해봐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막판에 그날 선거 전날에 이제 단일화를 파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단 말이죠. 동정표도 많이
0: 네.
1: 생겼고.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새 과실을 하는 것보다 그냥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0: 네, 열심히 치르겠습니다. 약간 네. 낮추고.
1: 안타깝게.
0: 무릎 꿇고. 네. 네, 실제로 사진 보면 무릎 꿇고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꿇고 뭐 바닥에 있는 분들, 노점상 분들에 다가간다거나
3: 맞아요.
0: 그런 사진들도 위로추로 올리더라고요.
3: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가는 게
1: 네.
3: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1: 아, 그건 두고 봐야죠.
3: 네.
1: 조경태 의원도 안 옵니까?
0: 안 온다고 이번 저는 개소식.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 네. 종이 치를 계획이군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키포인트라고 좀 느껴지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죠. 부산시장 지금 후보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일단 참석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네. 있진 않아요. 요 지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그 양 후보,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양측 후보가 조금 다른 게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아직까지 픽스가 된 게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고 박민식 캠프 쪽에서는 후보 캠프 쪽에서는 초대

0: 여론조사상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네. 의식해서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일 기자님.
2: 저는 박형준 시장이 뭔가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중요한 일정을 만들어서
0: 아.
2: 여기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할 것 같습니다.
0: 이유를 만드는군요.
2: 네.
0: 안 갈 이유.
2: 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예. 사실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려와서 전재수 후보의 까르띠에 시계부터 해서 통일교 금품 모으고 세게 때려주면서 확 보수 결집이 붐이 일어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이 박미식 후보의 손을 잡고 사진 찍히고 그게 계속 며칠간 뉴스에 소비가 되게 한다. 저는 그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그러고 싶지 않다.
2: 네, 근데 네. 그렇다라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갈 수도 없잖아요. 박 국민의힘 후보가.
0: 그렇죠.
2: 그랬을 때 가장 정치권에서 많이 보이는 초식이 이날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처럼 빨리 선약을 잡고 네, 거길 가면 오후 2시 안 가도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0: 네, 근데 그 선약이 네. 너무 늦게 지금 나온 거니까 미리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2: 사실 언론에 늦게 네. 공개했지만 미리 잡혀 있었다라고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네. 제가 예상컨대 박형준 시장을 저도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 성향은 양쪽 다 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명분상 박민식 후보 쪽에 가고 그리고 나서 잠깐 한마디 하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진행자로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1: 캠프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 그렇죠. 가교를 자처하는.
0: 근데 박형준 시장님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 양쪽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지나라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홍식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은.
3: 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까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가거나
0: 네.
3: 말씀하신 대로 그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0: 아,
3: 둘 다 가거나
0: 예, 예.
3: 이럴 것 같긴 한데 결국 네, 중도 확장을 네.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3: 한쪽만 가거나 아예 한동훈 후보 를 배제하면서 그 중도로 확장하고 있는 표를 포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양쪽 다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아,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서병수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는데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2: 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2: 당적을 포기하고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2: 하지만 거꾸로 서병수 전 의원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한동훈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에 합류한 거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천고만마를 얻은 것과 같고 또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에서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나 명망이 상당히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명확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으로 친한계 세력이 약간 좀 모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친한계의 행보 신은주 기자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이제 최대한 이제 비토하는 발언을 점점 그 목소리 볼륨을 키우겠죠.
0: 네네.
1: 앞서 그 김종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내가 이기겠다는 강한데 이 세 후보 중에서 절박함과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 가장 절박하다라는 사람을 꼽으면 전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원내 입성을 해야 복당에 어느 정도 그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 장동혁 대표를 찔거 누르고 내가 보수의 이제 미래다. 를 강조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북구갑에서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예전에 좀 안 좋았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기자님이 이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이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분이고.
0: 네.
3: 고문과 연루가 됐다는 의혹도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것 관련해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정영근 의원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건 2008년에 정영근 의원 전 의원과 그 박민식 의원이 또 경선을 했던 과거 경력이 있기도 하고.
0: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을 좀 겨냥한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네.
3: 또 이제 부산에서 명망이 높기 때문에 좀 왼쪽보다는 하정우 후보도 겨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박민식 후보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좀 노린 후원 회장 영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한동계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부산 북구가에서는 이분에 대한 명망이 높아서 이때가 부산 북구

0: 조합이 제일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1: 저는 한동훈 예. 대표가 진짜 지금 급하구나. 네.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급하다.
1: 예, 정영근 네. 효과는 다른 게 없어요. 이분이 북구갑에서 3선을 한 의원으로서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보수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둬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고 또 박민식 후보가 소구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자기한테 데리고 오겠다라는 계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보이는 행태가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이 대의 명분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기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오랫동안 말했던 게 헌법 사실 상식인데 거기에 부합하냐. 과연 미래로 가는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잔재를 잡은 거 아니냐라는 것과 하나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지도자로 대선 후보로 가겠다라고 했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왔던 메시지가 보수 재건이에요. 그런데 과연 방금 시영철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고문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을 보수가 청산해야 될 퇴행적 어떤 상식처럼 느끼지 않고 급하면 이런 분들과 손잡고 돌파하겠다라는 게 한동훈의 정치인 건가? 라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거든요.
0: 이게 보수 재건인가? 이런 그렇죠.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 네, 6월 네. 3일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묻는 일이 있었는데 네. 언론은 그걸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0: 그렇죠. 예. 신현주 기자는 어떻게 보시면 이거 악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는 개인적으로 악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런 그 과거 전력 논란도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과거 유튜브에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와 단절을 하고 보수의 재건을 하겠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나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네. 국민의힘과 그때부터 궤를 달리했다. 내가 보수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원회장이 알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이 후광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0: 그 둘의 이미지가 안 맞는다라는 네. 거겠죠. 원래 이제 말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분을 북구갑에서 지금 급하다고 박민식 후보를 잡겠다고 영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4일 5일 부산 북구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 하종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이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5.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25%입니다. 제가 이건 지나치고 읽었네요. 자, 한번 이거 여론조사 말씀드렸으니까 여쭤볼게요.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잘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와 붙은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그 이에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가 꽤나 격차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조금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생각보다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보수 지역 특성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총선을 이제 과거로 비춰보면 그때 당시에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18개 지역에서 이 북갑 뺀 17곳 지역구를 석권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수영이에요. 그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그 이제 공천이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정현욱 후보를 엄청나게 앞서는 걸로 했는데 실제 총선이 끝나고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장예찬 그때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안 나왔었거든요.
0: 네네.
2: 그만큼 실제로 투표를 해서 찍는 거를 보면 그거는 당을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전에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후보를 보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투표장에선 누구를 찍느냐를 보면 보수는 샤이 보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그만큼 실제로는 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거 전 여론조사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무소속임에도 25%가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끝까지 좀 챙겨봐야 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님은 이 여론조사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그 의견과 신현주 기자님 의견과 같은데요. 네. 특히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정말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몇 명 당선됐을 것 같으세요?
0: 무소속 후보요?
1: 네. 와. 지난 총선에서 300명 중에.
0: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1: 제로예요. 0명.
0: 아, 0명입니까? 아, 네. 그래서 몰랐군요.
1: 2024년 네. 총선에서 네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재에서 거대 양당이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무소속 후보가 그 조직과 동원되는 힘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방금 읽어주셨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당이 앞서 있잖아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0: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1: 예, 무소속 후보라는 게 먼저 앞서서 나오니까요.
0: 그렇죠.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는 뭐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나왔더니 좀 높게 나왔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영식 기자님 전체적인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저는 그 무소속이라는 거에 더해서 3자 구도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3: 즉 최근 움직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박민식 후보를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중도 확장을 해서 하정 후보의 표도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두 전략을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네.
3: 이대로 간다면 좀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다른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게 되고
0: 네.
3: 다른 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또 반대에 있는 후보를 돕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0: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하정우 후보 37%의 지지율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재수 전 의원이 40%가 넘게 이제 득표를 했던 구역인데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는 나와야 승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정우 수석 에 있어서는 어떤 지점도 이렇게 예상보다는 낮은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직은 정치 신인인 거예요.
0: 아, 아직 인지도 문제입니까?
1: 예, 그만큼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고
0: 네.
1: 부산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하정우 팬이에요라는 게 영화배우 팬이었다라는 거지 하정우 정치 후보 팬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0: 그 이제는 많이 아시지 않으세요?
1: 확실히 정치 고관여층들은 많이 아시는데
0: 아, 정치 고관여층에서
1: 예, 정치 저관여층들한테는 우리가 청와대 어떤 수석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박민식 후보 배우자 분들이 모두 북구로 지금 주소 이전했다고 하고 또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진은정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정 후보는 오늘 어머니와 셀카를 공개했고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한 표라도 더 호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총 출동하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족이 나온다는 모습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2: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뭐 그게 배우자 유무로 판단되지는 않겠으나 하지만 그 진은정 그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할 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0: 언론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2: 그게 아마 봉사활동이었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장관 시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0: 그렇군요,
2: 장관
0: 그렇군요.
2: 시절에 이제 장관 다른 분들의 이제 배우자 분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거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0: 역시 기자분들이 이런 건 확실하네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2: 근데 이제 그러면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선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그 알려드립니다 공지가 돼서 캠프 쪽에서 전입 신고를 했다라는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전입 신고를 그 후보자 지역구로 하는데 그걸 공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2: 그게 일반적이지는
0: 네.
2: 않잖아요.
0: 네네.
2: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선거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선거 기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같이 손을 맞잡고 선거 유세를 같이 돌아다닌 모습도
2: 장면을
0: 볼 수가 있는 겁니까?
2: 네, 그래야지 않을까요? 그래야
0: 아, 그래야
2: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세 분의 기자분과 함께 국회 소식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부산 북갑이 굉장히 핫한가 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임시훈 님께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네거티브가 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피로감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이제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6352님과 3375님께서 각 당 대표들을 향해서 대표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민생 챙기는 모습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당이 서로의 당대표를 응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183님, 기자들은 현장에서 보니 아무래도 이미 선거 결과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궁금한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좀 느낌은 온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1: 약간 네. 그 취재원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하면 네. 취재원들한테 저희가 많이 묻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꾸로 저희한테 묻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지금 분위기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게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분위기가 확 전달이 됐죠.
0: 네. 그럼 대충 예감은 됩니까?
1: 이번. 확실히 지금 예전 네. 지방선거 한 달 전에 비하면요. 네. 지금 확실히 여권 좀 긴장하고 있어요.
0: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1: 확 붙었다라는 아. 느낌을 특히 영남권 위주로 격전지 위주로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선거를 포기했다. 15대 1 상황까지 얘기됐던 상황에서 10대 6은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예,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0: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군요. 야권 내에서. 네. 신윤주 기자님은 어떠세요? 좀 예측 가능합니까?
2: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분위기? 국민의힘 네. 출입 기자기 때문에 네.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15대 1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인 그 사수권을 얼마나 할 것이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지선에서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지는 선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졌지만 잘 싸웠다를 할 수 있는가의 기준을 두고 되게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
0: 그리고 또 탄핵 국면 이후에서 첫 번째 선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네네.
2: 그래서 약간 네 개를 가져오느냐, 뭐 다섯 개를 가져오는 게 승리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승리가 장동혁 대표나 당권 뭐 연임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승리, 그러니까 우리만의 승리라고 보는 게 몇 개냐라는 게 많았는데 한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네 다섯 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 들어보면 여섯 개 많으면 여섯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그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도 들리는 거죠. 현장에서 아. 하보면 이렇게 결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박빙이 예상되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현장 분위기로는
2: 네, 네 그들의 이야기로는 네.
0: 아 잠깐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네. 그것과 그리고 네. 현장에서 개소식이나 아니면 네. 저희도 현장 돌아다녀 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네. 나아진 거니까 네. 네.
0: 그것도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2: 아니요, 이건 아, 저의 얘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취재해 보시고 나는 그 네. 느낌이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3: 그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긴장 도가 훨씬 올라간 건 맞아요.
0: 네네.
3: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서울 선거에서 들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남 같은 경우도 김부겸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0: 네네.
3: 최근에는 많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는 목소리가 캠프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어때요? 최근에 어떤 현안들이 취재 중에서 많이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까?
3: 김부겸 캠프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네. 결국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0: 네네.
3: 영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세가 센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네. 신현주 기자님은 어떤 현안들이 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2: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이 가장 유효한 공격 소재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보수 결집을 해야 내가 이긴다라고는 생각이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선거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실제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장동혁 대표가 울산에 가요. 울산에 가서 이제 김두겸 후보를 만나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게 동남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 지금까지 찾아갔던 곳이 부산, 대구, 울산이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결집을 해놓고 그다음에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일단은 조작기소특검법 뭐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뭐 여권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다 뭐 야권에서는 또 공소취소특검법이다 뭐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영남권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1: 네, 확실하게 있고요.
0: 확실하게 있습니까?
1: 네, 제가 영남권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그 캠프 핵심 관계자 복수회부터 들었던 얘기를 네. 제 표현으로 한 줄 요약하면은 네. 정청래 대표 제발 추풍력 넘지 못하게 해달라.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게 해달라.
0: 뭐 문종소대 뭐 넘지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걸 조금 풀어 설명해 줬는데 네. 물리적으로 동선적으로도 영남에 안 와주는 게 도움이다. 지금 후보의 시간이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네. 2번은 방금 두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발 중앙당 이슈가 영남권 추풍력 넘어서 오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공소시효 특검법이 우리 여기 유권자들한테 정말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 지금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살벌하게 우리한테 불리한지를. 그래서 제발 추풍력을 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0: 확실히 김부겸 의원이나 우상호 김부겸 후보나 우상호 후보도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너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1: 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딘가지 썼잖아요. 동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해달라.
0: 신중해야 된다.
1: 이게 김부겸 후보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가장 끝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0: 가장 거고. 강한 표현이군요. 예. 네네. 결국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선 이후로 논의 뭐 미루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뭐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내용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를 좀 준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을 갑작스럽게 추진한 배경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결국 누가 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제가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은 네. 어쨌든 핵심 의사결정을 하고 밀어붙인 거는 정청래 대표가 맞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맞아요?
1: 네, 정청래
0: 취재 결과입니까?
1: 네,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밀어붙였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지도부 핵심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가 됐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0: 그렇죠.
1: 사실 내용을 떠나서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추진을 하지? 라고 후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랬냐라고 네. 물어보면 취재를 해보면 정청래 대표의 시선에는 6월 지방선거도 있지만 그 두 달 후인 8월 전당대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가 난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0: 전당대회를 대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까 그러면?
1: 그렇죠. 당원들한테 미리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멀어 보이고 당심은 가까워져 보여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걸 해보지 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여당 내에서 제가 이걸 취재하니까 오늘 저 이거 방송 나가요 라고 했는데도 이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우리가 지금 오만해. 오만에 취해 있어. 세 가지 오만에 취해 있는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다라는 오만함. 그다음에 이게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취약체 야당은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국민들은 이걸 제대로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오만함.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만했고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돼.
0: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취재
1: 네.
0: 중에?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건 잘못된 거다.
1: 네.
0: 너무 우리가 오만하게 진행한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네.
0: 라고 정리가 좀 가능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신용철 기자님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관련돼서?
3: 네. 그 추진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들이 있었던 것 같고
0: 네.
3: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쳐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근거를 만들어서 쭉 진행이 된 건데
0: 네.
3: 그 두 달 전에 상황 판단이랑 지금 상황 판단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본인의 전당대회를 위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0: 자신감이 있었죠.
3: 그렇죠. 그래서 네. 지방선거를 이걸 하더라도 뚫고 갈 수가 있을 거야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0: 네네.
3: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홍익표 수석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0: 네.
3: 그래서 출구 전략을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박성준 의원이 생방송 중에 했던 말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이거 공수처 관련돼서 10%의 국민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한마디 들었던 것 같은데.
2: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장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 이야기 나왔죠. 어떤 네. 이야기 나왔습니까?
2: 오히려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게 한 거다.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이런 부당함을 알린 거는 민주당 자신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좀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요.
0: 네.
2: 장동혁 대표도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위헌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수사 글을 해야 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네네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 문제, 여권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전동욱 대표,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 지금 현재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까? 취재 중에?
2: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실제적으로 끝난 그 사안이기는 하잖아요. 법안이 네네. 처리가 되지 않고 네. 계류가 되어 있는 거는 근데 맞으니까요.
0: 근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기면 하겠다 이런 프레임 갖고
2: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장동현

0: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속도 조절을 주문한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이 절차와 시간의 문제인 거지 내용에 대해서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하라는 하달이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메시지의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당원들과 이제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대 성명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숙의하겠다라고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뭐 내용에 대한 취소, 공소취소에 대한 내용을 뭐 바꾸겠다인지 아니면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거 확실하게 아직 나온 말이 없으니까 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 이야기를 해라. 나 공소취소 안 하겠다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쨌든 뭐 공격거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1: 네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과 양양자 후보도 이 사안 물고 상대 후보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도 변수로 뭐 영남권은 일단 뭐 엄청난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수도권 선거 변수로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볼까요?
2: 서울은 아무래도 영남보다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캠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한 논평들을 내고는 있는데 네. 사실 하루 종일 거의 한 5분에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논평이. 근데 논평의 비율을 보면 9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비율은 크진 않아요.
1: 수도권은 사실 부동산 이슈가 네. 크죠. 특히 서울시장은.
2: 그리고 네.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보면 네. 이 이슈가 그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얼마나 수도권에서 커질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인 두 분께서 공방을 이어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난 공방. 그러니까 어저께 이슈됐던 거는 오피스텔 빌라로 공급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여태까지 공급을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겠고 이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현 시장과 현 후보죠. 오세훈 후보는 아니 뭐 빌라가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겠죠. 부동산 특히.
3: 네. 방금 신영철 기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부분이 서울 시민들한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1: 그렇죠.
3: 특히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정원호 후보는 성황동 구청장이었잖아요.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강남 3구에서 가장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민주당 후보였어요.
1: 네네.
3: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아프게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에서 장특공이라고 기억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여권한테 엄청 불리한 이슈로 작동했잖아요.
1: 그것도 민주당에서 한 발 뺐잖아요.
3: 네, 그렇죠.
1: 장기보유 특별공급.
3: 네, 그러니까 한 발 뺀 건데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는 한강벨트가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저 공급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네. 공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네.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제. 네. 네.
3: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그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 얘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10억 20억씩 오르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있으면 속상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되게 표심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여러 가지 전월세부터 매매 여러 가지 이슈를 대고 아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신현주 기자님 이거 변수이긴 서울시장 선거에서 변수이긴 변수인 것 같은데 오늘도 부딪혔어요. 오늘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네. 정원호 후보도 왔고 이거 왜 방치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은 여기다 닭장 아파트 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단 말이죠.
0: 네, 맞죠. 예,
1: 이 이슈 계속 가져가겠죠.
0: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 네. 오세훈 후보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뭐 얼마 수를 그 양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세훈 후보는 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네.
0: 닭장 아파트를 공급하겠느냐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마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대부분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뭐 한강이라든지 뭐 녹색 서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원 후보는 초보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런 모든 부동산 정책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도 나다. 정원 후보는 이렇게 서울시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급에 급급한 실제로 왜냐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도 맞잖아요. 그런 거에 좀 동떨어진 정책들을 많이 발표할 거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서 계속해서 공격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0: 마시고 토론 한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연일 정원호 후보와 양자 토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성사가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1: 그러니까 이 법정 토론 두 번을 제외하고 네. 이제 그 외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런 관훈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게 관훈 클럽 관련해서 이제 양자 토론을 하자는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이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 이외에 따로 그쵸, 만나서 그쵸.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네네 이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정원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후보 측도 경선 당시에 토론을 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정원 후보 측에는 좀 죄송하지만 네. 이게 반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전 좀 아닌 거 같아요.
0: 토론 피한 적 없다. 이게 반박 사유는 아니다.
1: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양자 후보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게
0: 말이 안 된다.
1: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네. 논리가요.
0: 네. 그러면
1: 아무래도 지지율이 네. 높은 쪽에서 그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그 양자 토론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네. 수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뺏어야 되는 분인 네. 거잖아요. 그럼 보통 뺏어야 되는 분이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는데
1: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2: 예, 예, 예. 상대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 후보한테 나쁘지 않게
0: 그렇죠.
2: 정원 후보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작 몸조심을 하는 거고
3: 이럴 때 네. 많은 거죠.
2: 네,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선거판을 처음 뛰어보잖아요. 네네. 오세훈 후보는 초유의 5선에 도전하시는 분이고 본인은 이 정도 선거판을 처음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TV 토론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부작 몸조심이 그 정원호 캠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0: 네. 정원호 네. 캠프에서는 굳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토론 아이 뭐 해서 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만 유지하자 약간 이런 케이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노련하고 옛날 좀 뭐 5선 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련한 모습을 토론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들 그 토론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서울시 안에서는 네. 서울시 안에서는 양자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게 오세훈 후보에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모습도 보면 물론 말씀을 엄청 잘하시고 공격적으로 나가지만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부각된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에게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럼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거의 일방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공격을 하고 정원 후보는 방어를 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텐데
0: 네네네.
1: 그게 과연 긍정적인 모습일까라는 네. 또 평가도 있습니다.
0: 그럼 둘 다 토론이 좋은 게 아니네요. 결론을 내보면.
2: 사실은 그 두 분 다 그런 입장일 수 있고 네.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강버스라든가 사설하면서 여태까지 공격당할 여지가 더 많고 사람들은 떨치 더 머릿속에 잘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TV 토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당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0: 그런 포인트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으로 넘어가서 평택을로 넘어가서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후보와 김영란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조국 후보가 좀 공격력을 좀 높이고 있는 편인데 김영란 후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영란 후보도 나 방어 뭐 안 하겠다 나 네거티브 안 하고 좀 나한테 관심을 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고 근데 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방패 갖고 막고 있는데 방패 사이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찔르긴 해요. 한번 이렇게 좀 찔러 보이는 모습이 있고 오늘 또 김영란 후보 기자간담회 열고 단일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라는 발언. 이 발언이 꽤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선 넣는 표현 이거 너무 사용에 매우 유감이다.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단일화 가능성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 기자님.
2: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
0: 물 건너갔다. 예예예. 예, 예. 물 건너갔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주 기자님은?
3: 저는 일단 저는 야권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취재된 바는 없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굳이 두 후보 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 네.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이 오가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 네. 결국엔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서로 뭔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렇게 좀 의가 상하면 사실상 물밑 조율을 하기도 힘든 상황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조용하고 계신 유이동 캠프 상황은 어떤지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 취재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이슈에서 약간 좀 멀어지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둘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3: 네. 네.

0: 근데 오히려 그거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둘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 씌어져 있는 내란 이미지, 뭐 네. 친윤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이제 총리도 거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표를 나눠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여전히 변수이기는 합니다.
1: 아, 황교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유희동 후보와?
0: 뭐 변수는 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없다고 네.
1: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네. 나오고 있어서 네. 혹시라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0: 아, 근데 일단은 두 분 다 결단, 그러니까 보통 단일화는 후보자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각자 본인 선거다 보니까 완고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완고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초 기자님은 단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또 그 후보들 간의 에너지 말고도 지지자들 간의 에너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정말 그 싸우는 게 살벌해요.
1: 살벌해요. 맞아요. 네,
2: 도저히 예. 이제 봉합할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아졌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이미 단일화는 좀 어렵지 네. 않나라는 생각.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은 기자분들이 어렵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오자구도로 끝까지 갈 것이다.
3: 오자구도에서 네. 민주당이랑 혁신당, 민주당이랑 진보당의 단일화보다 네. 오히려 황교안 후보랑 유희동 후보의 단일화가 훨씬 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체크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를 함께해 주신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말은 더 커지고 움직임은 더 빨라지죠.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이 그 흐름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어버이날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식품이나 여행 선물이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AI를 활용해 추억을 되살리거나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오래된 가족 사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복원해 선물하기도 하고 아이 사진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한다죠. 또 피싱 문자 감별 챗봇을 만들어 어버이날 선물로 드렸다는 후기도 눈에 띄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버이날 선물, 무엇보다 비용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부모님께 늘 필요한 선물이 하나 있죠. 바로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자식들의 안부일 텐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직접 듣는 목소리만 할까요? 찾아뵙지 못한다면 안부도 묻고 근황도 전할 수 있는 전화 한 통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왁스의 엄마의 일기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이행크께서도 혹시 반려동물이 있으세요?
1: 아, 과거에 있었습니다.
2: 과거에 있었습니다.
1: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2: 아, 그렇군요. 참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실
1: 네.
2: 테고요. 여전히 이 주변에서 또 가까이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유기견도 있을 테고 유기면도 있을 테고 그 사이는 또 다양하실 텐데 과연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거예요. 반려동물 인재는 뭐 1500만 시대, 2000만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딘가에 이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 괜찮은가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괜찮은가요? 불편하진 않은가요? 이 주제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이용해본 경험은 얼마나 된다고 응답하던가요?
2: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이니까 그냥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는 응답자의 응답자 전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가 아니라 반려동물이 동반 가능한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인 55.4%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반려동물 없이 그것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매장이 이제 꽤 되는구나. 불과 뭐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 생각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매장 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1: 네.
2: 그만큼 이제는 반려동물을 장려하고 있고 그런 인식도 변화가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매장, 일반인들과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매장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특히 20대, 30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는 매장이라도 별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 펫 프렌들리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인만의 특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들, 일반인들도 그냥 저분은 반려동물 데리고 왔는데 귀여운데 말티즈예요?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좀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른바 이 펫 프렌들리 매장을 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일상적인 외식이나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2: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무엇보다도 가족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반려동물을 방금 전에 우리 이행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뭐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1: 맞아요.
2: 뭐 사람을 인권이라 그러면은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일상적인 외식,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매장을 이용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뭔가요?
2: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가장 너무 당연할 텐데 실내 동반 가능 여부가 있느냐.
1: 네.
2: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니 안 돼요. 저기 반려동물 들어오면 안 돼요. 개 쫓아내세요. 뭐 고양이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매장을 이용할 때 이분들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실내에 동물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냐가 너무 중요하고 테이블 간격 및 반려동물 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게 또 막 반려동물끼리도 이렇게 또 이 막 짖기도 하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 서로 핥기도 하고 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1: 네.
2: 또 그다음에 위생용품이 이 반려동물용으로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관련된 인프라가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이제 이 매장을 방문할 때 그런 매장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다라는 그냥 작은 팻말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반려동물과 가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매장인 것이 더 중요한 확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식당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나요?
2: 아, 이게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저도 이제 어디 식당에 가보면 정말 반려동물도 가능해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반려동물 좀 얌전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뭐 또 밥을 맛있게 먹나 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도 좀 떠먹여줬으면 좋아하는, 네. 좋아할지. 아, 저도 부족한데, 네. 하여튼, 예. 반려동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식당 같은 경우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는데, 20대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가, 이게 어떤, 아, 이 매장 좀 센스 있네. 문화적 어떤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매장은 동반도 가능하고 상당히 또, 펫 전용 메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펫, 키우는 분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도 이제 메뉴 선택을 하면서 뭔가 먹는 동안 이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메뉴까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대단한데.
1: 네.
2: 이런 게 이제 특히 이제 20대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좋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60대는 이제 인식들이, 물론 이제 60대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생각은 이제 사고적으로는 그래, 우리도 좀 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도 키우기도 하지만 너무 많고 이런 데는 반려동물이 너무 많이 매장 안에 있고 이런 데는 좀 끓이신다. 그러니까 확실히 20대는 이제 일상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60대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반려동물이 있고 또 매장에서 반려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 자체가
1: 네.
2: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온도차가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에 사실 뭐 반려동물과 같이 온 이용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각자 좀 신경 쓰는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요.
2: 다르죠.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은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고객들의 시선을 조금 신경 써요. 약간 그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식당 가거나 또는 매장 가면 다른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 저분이 내 동물 때문에 불편한가?
1: 아, 눈치 보이죠.
2: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경이 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령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연령대가 있는 분하고 같이 가면 그분들이 또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다른 고객의 시선에 더 신경 쓰이는 반면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갔는데 반려동물 동반 매장이다 그러면 위생과 이제 통제 면에서 조금 불편을 경험하시죠. 왜냐하면 약간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털 등이 이제 뭔가 좀 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약간 뭐 선입견이 됐던 아니면은
1: 생각할 수 있죠.
2: 있는 것 같아요. 또 보호자의 통제 미흡으로 불쾌했던 또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좀 아 캘리 캘리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강총강총 뛰어다니면 그렇게 보면 식당 내에서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 예뻐 우리 프리티 막 이래버리면 옆에 손님들이 아 좀 그러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지전 소음이 좀 시끄러웠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뭐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 실제 이제 반려동물 없이 이제 동반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위생이라든지 통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래서인지 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도 시행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죠?
2: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인식적으로는 또는 문화

0: 전체적으로는 많이 이제 열려있는 사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가령 이제 이 제도도 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 시행에 대해서는 좀 긍정평가는 28.5%.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70.6%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생각은 열려 있는데 본능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출범했지만 실제 외식 문화로 편안하게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사회적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앞으로 이런 좀 사회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요?
0: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 또 반려동물 없이 가는 이 반려동물 동반 매장의 일반 이용자들은 위생이나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통제가 좀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세 글자가 패티켓입니다. 이 반려동물의 어떤 이 티켓,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이게 바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둘이 뭉실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령 리드줄 착용 의무화, 또 배변 적시 처리 및 위생용품 지참 의무화, 또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별도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띄워놓을 때 좀 별도의 공간을, 그러니까 이제 팻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식사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좀 그 식당에 애들 키드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돌봐줄 수 있는, 아예 조금 비용을 더 내더라도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노력이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스밴드가 부릅니다. 오락실.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아이티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그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 예,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요. 네. 오늘 이 기사를 좀 처음으로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왔는데 네. 일단 시작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해외에서 이제 행사 때문에 갔다 오고 거기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라는 굉장히 좀 묵직한 멘트를 내놓은 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 이런 어떤 멘트가 나오면 기자들은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 부총재가 한국은행 부총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네. 반도체 때문에 한국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좋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설사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좀 줄이더라도 한국 경제가 크게 훼손되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잘못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 지금 환율이 1,500원 뭐 철장 넘었다가 지금 다시 1,400원대 요즘에는 중반 수준까지 맞아요.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원화 가치를 그러니까 해당 자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 돈의 원화의 가치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수출업체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1,400원이 기본적으로 넘은 상태라면 뭐 수출업체들한테는 아주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환율이 오르면 이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달러 값이 비싸지는 거니까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을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큰 문제가 물가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도 좀 줄이고 긴축을 시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보통 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물가가 지금 2%, 2.6%까지 지금 지난 4월에 올랐거든요. 네. 물론 아직 3%까지 간 건 아니긴 합니다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라는 걸 감안하면 그보다 많이 좀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가에 대한 부담을 뭐 앞서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좀 괜찮다는 점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워낙 많이 맞아요. 오른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아직도 확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고유가발 인플레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본다면 적절한 시점에 물가 부담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1: 네.
2: 이번 달에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한국은행이 제시를 할 거다. 마침 새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취임 일을 하죠. 그 신현성 총재 이분이 이제 뭔가 네.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반도체 호황 때문에 경제 상황은 좋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부담이 좀 그렇죠.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2: 이게 우리 경제가 작년 말하고 좀 너무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작년 4분기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0.2%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전체 연간 성장률이 1% 겨우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잠재 성장률이 뭐 좀 1% 후반이네 중반이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고 그게 사실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지금 불과 3, 4개월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1: 네.
2: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그 성장률이죠. 뭐 펀더멘털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1분기에 1.7% 성장을 했거든요. 원래 한국은행의 전망은 0.9%였어요. 그걸 거의 두 배를.

0: 이제 네.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 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죠. 그다음에 작년 4분기가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1분기에 1.7% 성장을 한 걸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연간은 4분기잖아요. 분기가 4개잖아요. 3.6%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 제 기억으로 3% 성장을 했던 게 언젠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좀 하향 추세였던 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는 저금리가 너무 익숙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물론 수출이 엄청난 증가에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갑자기 뭐 다음 분기에 꺾일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더 나으면 나왔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분기에 한 90조, 4분기에는 100조 전후에 지금 영업이익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는 일단 적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내내 좋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장이 올해 연간 연말 또 연간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본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런 이유가 좀 하나가 있겠고
1: 네.
0: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1: 엄청나요,
0: 지금 7,000선 넘어서 이러다가 내일 모레 8,000 갈 것 같다는 분위기로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좋으면 어떤 게 있냐면 부의 효과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갑자기 두 배가 되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뭘 좀 쓰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1: 아, 소비.
0: 집사람한테 좀 백도 좀 하나 좀 쓸만한 걸로 사주고 싶고
1: 가능하죠.
0: 그다음에 뭐 아들한테도 좀 운동화 좀 비싼 거 하나 사주고 싶고 이렇게 되고
1: 네.
0: 이제 이게 부의 효과죠. 그다음에 소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니까 결국 국내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이제 뭐 소득이 뭐 그게 꼭 근로 소득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게 시장에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내수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성장률이 갑자기 3% 전후까지 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게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나 봐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보통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로
0: 그쵸,
1: 작용하잖아요.
0: 안 좋죠.
1: 네.
0: 주식시장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으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위험자산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고 왜냐하면 돈을 어디서 땡겼을 때 낮은 금리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갚기가 편하니까요.
1: 예.
0: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우리 주식시장 현재 상황은 이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뭔가 모멘텀이나 뭐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가장 크잖아요.
1: 그쵸?
0: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금리를 만약 인상한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일부 볼 수 있긴 한데 한국 시장이 왜 한국 증시가 왜 올라갔냐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물음이 시장에서 제기가 됐을 때 기업들이 실적이 좋잖아. 그럼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네.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0: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 때문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여러 차례 지금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 돈이 금융자산 즉 주식시장 쪽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머니무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간 뭐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돈이 돈을 버는 어떤 부분들 네. 이런 일을 해간 일반 입장 일반인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별로 편치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도를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편익도 다 좀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유세를 크게 올릴 거라는 얘기가 이미 좀 나오고 있고요. 등등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더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꺾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즉 자산 시장이 이렇게 가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보통 저금리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절대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렇게 표명을 했던 거는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뭔가 일조를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게 연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한 두 번 정도 인상이 되고 한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집값 하락세가 지금 좀 주춤한데 다시 이제 방향을 아래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했잖아요.
0: 예. 그래서 이게 참 좋게 봐야죠. 좋게 봐야 되는데 또 걱정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6,000포인트를 넘었던 게 2월이었으니까 그때 해서 7,0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넘어가는데 지금 불과 한 70여일 정도?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러다 또 3월 달처럼 또 한 20, 30% 확 깎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 거야라는 거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음을 이럴 땐 제기를 해봐야 돼요. 투자자분들도
1: 하시죠.
0: 그렇고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될 돈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내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게 있었는데 4월 달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올 1월부터 3월 달까지 외국인이 35조 원을 팔았는데 근데 4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규모가 두 자릿수 조 단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외국인들은 그럼 팔 만큼 팔았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방원전,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전력설비 쪽 같은 쪽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 앞으로도 또 몇 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오랐다 해도 여전히 살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외국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멘텀이 생긴 게 이제 외국인들도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가 원래 가입해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1: 개인 투자자도 살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네. 성악개미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때는 미국 투자하는 게 성악개미지만 미국 입장에서 때는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성악개미 아니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지금 6배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7배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1: 아직.
0: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한국 PER이 즉 코스피 PER이 10배였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30%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략. 그러면은 지금 7천이다. 30%면 9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와.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배인데 그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SK하이닉스가 딱 마이크론의 절반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160만 원 넘었는데 320만 원 간다는 얘기. 실제로 3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실제로?
0: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와.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해요.
0: 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

0: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 늘 그랬듯이 먼저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2: 네. 5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볼 텐데요. 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14%였습니다. 2주 전이 0.15%인데 0.01%포인트 살짝 축소가 되긴 했는데 이번 주 보니까 다시 또 0.15%가 됐습니다. 그래서 0.15%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내려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1: 궁금하네요.
2: 항상 강남 3구 용산구가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5월 9일 중요한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서초구가 보게 되면 0.04%입니다. 오. 지난주가 0.01%. 네. 지난주가 두 달 만에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상승 전환했는데 더 올라가느냐 다시 내려가느냐인데 0.04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흐름이 이제 상승으로 앞으로도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네요.
2: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 지난주가 마이너스 0.0이었으니까 살짝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아무래도 압구정이나 이런 동네들은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 급매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1: 네.
2: 중요한 송파구 0.17%까지 올랐습니다.
1: 오.
2: 전주가 0.13%니까 0.17 정도면 이제 확실한 상승이다. 우리가
1: 그러네.
2: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상승폭이 컸고요. 성동구도 0.17%, 마포도 0.15%, 한강벨트들이 이제 속속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 급매물 시즌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들이 사실은 좀 걱정이죠. 뭐 강남,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원구도 0.18%입니다. 지난주도 0.18이니까 상승폭이 꽤 높죠. 이 정도면. 관악구는 0.17%, 구로는 0.24, 강서구는 0.3%니까 외곽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의 난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집 알아봤는데 두 달 전보다 한 1억 올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이제 하소연이 많이 들리고 있고
1: 네.
2: 최근에 뭐 임장을 다녀봐도 이제 전세 매물이 없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난 문제가 매매 시장을 자극하면서 포모가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위주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지난주가 0%니까 큰 변화는 없고 아직은 인천까지 이렇게 바람이 좀 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는 0.07%인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 네.
2: 이천시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가 마이너스 0.2%. 힘을 못 씁니다.
1: 그러네요.
2: 주식 같으면 하이닉스 옆에 있으면 날아다닐 텐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요즘 셔셰권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입지가 좋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용인 수지나 분당이나 뭐 동탄 뭐 영통, 수원 영통 이런 지역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광명시도 0.33% 상승률이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크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 지난주와 전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방은 여전히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소장님.
2: 네.
1: 이제 5월 9일 앞두고 분위기 좀 어때요?
2: 제가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황금 연휴 기간에도 좀 쉬지 않고
1: 야.
2: 통일로를 위해서 제가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 일단 잠실 쪽을 다녀왔습니다. 잠실에는 이제 강남 3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그래도 금액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1: 네.
2: 표본이 좀 많잖아요. 2008년도에 엘리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 2만 세대가 동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통계 표본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리센츠 아파트를 보니까 이제 흐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2: 전용 84, 국평 34평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올 초에 한 35억, 36억 정도 했었는데요. 쭉쭉 내려와서 이제 양도세 중과세 한다 시행하고 대통령께서 SNS 메시지 하시고 35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1: 그랬네요.
2: 35억, 36억에서 이 정도 떨어졌다가 33억까지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제 집주인들 호가는 35억
1: 다시
2: 1월 가격으로 호가는 돌아갔는데 매수자들이 아 내가 그 가격에 지금 따라가야 돼.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있고 아. 집주인은 아유 나 몰라 그냥 올려 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렇구나.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여름 휴가가 있는 8월까지 이런 줄다리기 상황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추석이 지나야 이제 확실히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매수자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뭐 최고 세율이 82.5% 되니까 일단 안 팔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호가도 올리는데 매수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따라가게 되면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나는 안 따라갈래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통 다녀왔습니다. 셔셰권. 요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셔틀버스 다니는데 영통은 두 개 회사의 셔틀버스가 다 다닙니다. 더블 셔셰권.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셔셰권인데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전세 매물이 없더라고요. 3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그 전용 59가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3억 8천 불러도 나갈 기세인데 매물이 없으니까 3억 8천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난이 좀 심각한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매매 가격도 최근에 뭐 셔세권 바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억 이하 아파트들이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여기 제가 갔던 아파트는 한 5억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4억 중반대 정도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 다 5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네요. 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한 건가요? 어떤가요?
2: 대통령의 SNS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네. 마지막 줄에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이라고 이제 SNS에 내용을 딱 적으셨는데 이 통계가 이제 하락 전망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KB 부동산 보고서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1월과 이제 2분기, 1분기와 2분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과 중개사들이 둘 다 상승 전망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월 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56% 전문가의 56%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고 공인중개사는 54%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바뀌었죠. 1월 전망은 두 그룹이 모두 다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이제 2분기가 되면서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봐라 이제 집값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볼 때 이제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네.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라든지 내용 나오게 되면 두 가지가 뭐냐면 조사 시점이 언제인가,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차, 그 지역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조사 시점이 3월 말에서 4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 금매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도 저도 똑같습니다. 전망을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네. 지금 분위기가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많이 안 오를 것 같아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상황인데 그때 분위기가 그랬고요. 지금 다시 조사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이나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수도권으로 국한해 보게 되면 1월보다는 4월 조사 결과가 수치는 줄어들었는데 전문가 그룹, 중개사 그룹 모두 다 상승 전망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하락 전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앞으로 주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중요하죠. 최근에 뭐 정책실장께서 또 간담회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 기자 간담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0: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두고 어? 상승한다고?
1: 오른다는 건가?
0: 오른다는 거야 지금? 아니 고위관료가 오른다고 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일각에서는 5월 9일 지나고 폭등할 것이다.
1: 아.
0: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그고 문재인 정부 때 봤지 않냐. 매물을 잠그면 폭등하더라. 그래서 그 의미를 반박하기 위해서 야, 폭등 아니야. 폭등 아니고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듣는 그룹에서는 야, 상승이 꽂히니까 야, 완만하든 급등이든 상승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저는 급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집주인들은 이제 못 파는 건 맞잖아요. 매물이 잠기는데
1: 맞아요.
0: 매수자들은 아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25억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2월 3월 이제 금매물 맛을 봤잖아요. 아니 뭐 32억 35억 하던 32억 33억 하는 아파트가 갑자기 집주인이 35억 또는 뭐 36억 7억 부르면 굳이?
1: 손이 안 나가죠.
0: 손이 안 나가죠. 굳이 내가? 라고 해서 사실 저는 완만한 상승이 강남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 6개월, 1년 계속 완만한 상승이면 주택시장 안정을 의미를 하는데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이제 집주인들의 매물을 잠그는데 매수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은 전세난 때문에 막 굳이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커싱을 이제 집주인들이 물론 뭐 비거주 1주택자나 또는 보유세가 올려서
1: 네.
0: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집을 사려는 분들 또는 잠재적인 매수자들 세입자들 있잖아요. 무주택 세입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보더라도 전세 때문에 전세가 없어.
1: 맞아요.
0: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돼.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불안이 만들어지기니까 좀 전세 시장 안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부동산 브리핑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광진이 부르는 편지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상장의 이름을 직접 지어오라는 숙제였는데 그랬더니 이런 상장들이 탄생했습니다. 환상. 매일 환상적인 하루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우상. 언제나 제게 든든한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나도 커서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죄송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참 재치 있고 솔직한 심정이 담긴 내용이어서 받으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셨겠지요? 어쩌면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환상 같은 존재예요. 우상이었고 항상 감사할 만한 분들이지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 좋은 어버이날 첫 곡은 조영남의 노래입니다. 어버이 마음.

동양사학과 명예교수인 박한재 교수의 글 나의 신발장수 아버지 중에서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신발장수셨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신발가게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약주도 즐기지 않았고 우동 한 그릇 사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그 지독한 절약은 자식들의 학자금 걱정 때문이었다. 8남매 가운데 미취학의 여동생을 제외하고 아들 7이 줄줄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발장수의 아들이니 신발만은 마음대로 신고 다녔을 것 같지만 나는 신발과 관련해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다. 중학교 2학년,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다. 아버지는 평소답지 않게 장화 한 켤레를 내놓으셨다. 값이 비싸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것이라고 했다. 뒷굽이 약간 높았지만 내 발에 딱 맞았다. 그런데 학교에 가자 어느 여학생이 대뜸 저의 장화 여자 거 아니야? 라고 하였다. 곧 우리 반 여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장화를 책상 밑 안쪽으로 계속 밀어넣어 감추며 집에 갈 때까지 뭉개고 지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지도 못했다. 하교 후 급히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무척이나 외로워 보이셨다. 며칠 후 우리 집 대청마루 밑 신발장에 놓인 그 장화를 다시 보니 뒷굽이 지난번보다 훨씬 낮게 잘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장화를 굳이 신으라고 권하지도 않으셨지만 나는 끝내 외면하였다. 그 장화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신발장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때 그렇게 원망스럽던 아버지의 절약이 지금은 가슴앓이가 되어 가끔 나를 눈물짓게 한다. 철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때 그 외로운 눈길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남자 것으로 변형시킨 그 장화를 계속 신고 다닐 걸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다. 이수미의 노래입니다. 파파.

네, 세상이 온통 실록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가족 행사 겸해서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어딜 가도 참 좋은 계절이지만 아직 정하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이 시간을 잠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가족과 쉬엄쉬엄 걷기 좋은 곳이죠. 청량한 바람이 반겨주는 전남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담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이겠지요.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담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록원입니다. 중록원 입구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덕분에 공기가 투명하게 맑고 쾌적하니까요. 이곳은 중립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산책로가 8가지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행운을 부른다는 운수대통길, 친구와 함께 걷는 중마고우길,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철학자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사각사각 댄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번잡한 마음속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겁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있는 인공폭포와 생태연못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봉황로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죠. 300년 된 고목들이 줄지어선 관방재림과 잔잔히 흘러가는 담양천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걸었으니 이제 출출해진 배를 채워야겠지요. 담양의 명물인 떡갈비와 대나무통에 쌀과 잡곡을 넣어서 쪄낸 대통밥은 어떨까요? 은은한 대나무 향이 배어있는 밥 한 숟갈에 두툼한 떡갈비를 얹어서 드셔보시죠. 조금 가벼운 점심을 원하신다면 담양 국수거리를 추천합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물국수와 비빔국수를 취향껏 골라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이슬의 사랑의 오솔길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준의 휘파람 하이킹,

노래 한이슬의 사랑의 오솔길 그리고 김준의 휘파람 하이킹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온 가족이 쉬엄쉬엄 걷기 좋은 여행지 전남 담양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중 한 곳인 창평 삼진의 마을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중에 싸목싸목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천천히 여유롭게 걷는다는 뜻인데 이곳 삼진의 마을이 딱 그러기 좋은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구불구불 이어지는 흙 돌담길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어른 가슴팍 정도 오는 높지 않은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300년 된 고택들을 비롯해서 옛 모습을 간직한 한옥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이맘때쯤엔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과 담장 너머로 피어난 봄꽃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고즈넉한 옛 정취를 천천히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 달콤한 추억이 될 만한 간식거리를 즐겨보시죠. 창평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쌀엿과 한과가 유명합니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껏 구워낸 창평 쌀엿은 바삭하게 부서지면서도 이에 달라붙지 않아서 어르신들로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에게는 옛날 간식의 맛을 알려줄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배가 좀 더 출출하시다면 근처에 있는 창평시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마솥에 푹 끓여서 진하고 구수한 창평 국밥을 한 그릇 말아 드시면 속이 든든해지면서 여행의 피로감도 좀 풀리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가족과 함께 쉬엄쉬엄 다녀오기 좋은 전남 담양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박재란의 소쩍새 우는 마을, 이영식의 당신의 손을 잡고 그리고 진미령의 아름다운 순간 세 곡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보면은 라디오에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과거에 잊지 못할 사람, 일, 감정으로 순식간에 연결해 주죠. 오늘 준비한 노래들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인데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1: 네, 어버이날입니다.
0: 단장님, 부모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을까요? 기억나세요?
1: 뭐 우리 아버님은 음악성을 타고나신
0: 조예가 깊으셨군요.
1: 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네. 피부 18%를
0: 아, 맞아요.
1: 연탄불에 데워서
0: 악기를 만드시고
1: 악기를 만드셨군요.

0: 편이 생각나는 노래.
1: 뭐 가장 그렇죠. 오래된 내 편.
0: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죠. 뭐.
1: 그렇죠. 네. 예.
0: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등을 져도 네. 하물며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부모님 말씀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거 선곡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 많이 났습니다.
1: 예.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는데 어머니는 잘 안 되고 엄마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0: 저는 사실 어머니 그래 보질 않았어요. 그냥 엄마 그랬죠.
1: 저도 지금까지 뭐 어머니라고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엄마죠 뭐 엄마.
1: 예.
0: 아 엄마라는 단어. 그냥 엄마 이러면 벌써 톡 내려앉아요.
1: 아,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예. 예.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0: 네, 그래서 우리 김부자 선생님의 일자상서라는 노래입니다.
1: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0: 진짜 우리 한국 가요사에 정말 크게 빛나는 네. 거인들입니다. 이 두 분이 만들어냈는데
1: 그렇죠. 예.
0: 사실 제목이 뭐 일자 한자 한자 이렇게 써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올리는 편지.
1: 그렇죠.
0: 이 그 김자 씨 노래 보면 비음이 많잖아요. 뭐 아버님, 뭐 이런 식의 예. 꺾고 잡아 돌리는 그런 노래 아주 일품이잖아요.
1: 정말 흡사했는데요.
0: 그랬어요?
1: 예예. 예.
0: 비음만 섞으면 됩니다.
1: 아쉽군요. 예.
0: 네. 이제 자식들이 이제 타지에 와서 타양에서 부모님께 이제 편지를 올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 잘 있어요.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건강 잘 챙기셔요. 뭐 이런 예. 이게 1940년대 그 태어나셨어요. 우리 김부자 선생님이
1: 예.
0: 그래서 한국 트로트의 거의 뭐 황금기를 이끈 1세대 네. 여성 가수라고 할 수가 있죠.
1: 데뷔도 일찍 하셔가지고 뭐 활동 기간이 무척 깁니다. 지금도 활동하시죠.
0: 지금도 간혹 예. 나오세요. 예. 건강하시더라고요.
1: 저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고.
0: 아, 나오셨어요?
1: 그럼요.
0: 예. 한복을 꼭 단아하게 예. 차려입으시고.
1: 아주 곱게 예.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 이 노래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일자상서.
0: 예, 네, 맞습니다.
1: 국민 가요로 이제 많이 불렸었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0: 네. 조금 이제 젊은 가수를 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만나볼까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안성훈 씨라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좀 모 방송국의 경연 프로에서
1: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잖아요.
0: 우승자예요. 우승자.
1: 예, 예. 그렇죠.
0: 근데 이분이 노래를 그렇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이 좀 있었어요. 이분은 금방 만들어진 가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또 사실은 안성훈과 혼수상태가 만들어서 아, 이 혼수상태 곡들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작사는 안성훈과 혼수상태.
0: 그렇죠.
1: 작곡은 알고 보니 혼수상태.
0: 그렇죠.
1: 아, 딱 알겠네요.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꽃이라는 노래인데 가끔 요새 노래장에 나와서 이 노래 부르면 아우 가슴 찡해요. 가사가. 가사가 그냥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이제 엄마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 엄마보다 예. 더 아름다운 꽃이 있겠냐. 근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1: 야.
0: 그런데 어버이날에 이제 엄마 당신이 내 인생의 바로 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 아니 뭐 어버이날 최고의 선곡이 되겠는데요.
0: 진짜.
1: 뭐 그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무대에서는.
0: 그래서 이게 아, 그 노래나 편곡이 너무 가슴을 때리게 잘 만들어졌어요.
1: 아. 정통 트로트 발라드인데.
0: 그렇습니다. 안성훈 씨의 그 쫀득쫀득하고 섬세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보컬들이 묻어있는 그런 곡이에요.
1: 예, 예. 자, 그러면은 두 곡을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부자의 일자상서 그리고 안성훈의 엄마꽃.

0: 네, 신재동 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시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네, 우리 가장 오래된 내 편을 위해 선곡한 그런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부자의 일자상서 그리고 안성훈의 엄마고 들어봤습니다. 네, 노래 듣기만 해도 절로 부모님 생각, 특히 어머님 생각이 예, 나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네요.
1: 그렇습니다. 예. 네. 먹먹하죠, 뭐. 글만 이렇게 들어보면 뭐 네. 누구나 다 느끼는.
0: 단장님, 그 혹시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거짓말 같은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 하시잖아요.
1: 근데 저는 사실 그 약간 그 좀 가볍고 웃기는 그런 거짓말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 좀 어린 시절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아유 난 많이 먹었다.
0: 아 나는 배부르다.
1: 많이 먹어.
0: 너 먹어.
1: 난 많이 먹었어. 아유 나는 속이 더부룩해.
0: 나는 짜장면 싫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1: 참 그런 아우 어떻게 그런 가사.
0: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바쁜데 뭐하러 내려오냐.
1: 보고 싶은데.
0: 보고 용돈은 뭐하러 보냈냐 이런 거.
1: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야.
0: 뭐. 그렇죠. 내 선물은 사지 마라 뭐 이런 거.
1: 절대 사지 마. 사면 예. 안 돼. 그런 건 뭐. 돈을 왜 써 이러면서.
0: 아 부모님들 다 똑같군요.
1: 맞아요.
0: 근데 신재동 단장님도 이제 부모님이시고 손주도 예.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까?
1: 아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사실은 뭐 야, 니네 요새 뭐 하냐? 바쁜데 예, 예.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굳이 올 거 없어.
0: 아 근데 내심 사실은 보고 싶은데 손주들 보고 싶은데
1: 손주들 보고 싶어.
0: 자식보다는
1: 그렇죠.
0: 아
1: 자식은 사실 뭐 그렇게 안 보고 싶습니다.
0: 오래 봤잖아요.
1: 손주가 보고 싶지.
0: 자식은 지겹게 봤으니까.
1: 아우 뭐 자식은 뭐 많이 봤어요.
0: 아 똑같이 되는군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 먼저 자식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아유, 그 손주들 참 꼬물락꼬물락. 그건 얼마나 이쁜데요.
0: 예. 아니 지금 사위 며느리 다 보신 건가요?
1: 다 봤죠.
0: 아유 네. 진짜.
1: 다 봤죠.
0: 걱정이 없으십니다 이제.
1: 아 근데 또 있더라고요.
0: 보내는. 아니 이렇게 걱정. 젊은 단장님께 아 사위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도 있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자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거나 뭐 가족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1: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0: 아 외식도 하고,
1: 외식도 하고.
0: 여행도 하고. 아니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1: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외식하는 게 참 좋아요. 아. 그때 뭐 비싼 걸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예, 뭐 요즘 뭐 많이 다니는 선식당 같은 데 이런 데가 되게 저렴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 먹고.
0: 네. 가족들 다 데리고
1: 있는. 다 데리고.
0: 예.
1: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 손주 손녀들 다 놓고 자식 며느리 이렇게 다 놓고 막 야 먹어. 야 다 먹어. 시켜 먹어.
0: 그럴 때 그러면 단장님이
1: 제가 다 쓰는 거죠. 근데 고기가 저렴해서 그렇게 예. 안 비싸요. 오. 그러면서 그 자식들 예. 막 이렇게 먹고 이런 그 모습 하나하나가
0: 뭐 다시

0: 이제 눈에 담기는 거죠.
1: 안 먹어도 배부르다.
0: 네. 네. 그럼 이제 저는 맥주나 소주 한 잔 딱. 그 분위기 즐기는 거예요. 아하. 너무 행복해요.
1: 내가 내 인생 참 괜찮다.
0: 그래서
1: 나 잘 살고 있구나.
0: 참 고맙습니다.
1: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0: 그래요. 제가 그래요. 신께 참 너무 고맙습니다.
1: 아유,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친재동 단장님. 이번에 또 단장님 노래 준비하셨네요.
0: 아.
1: 노래까지 좀 잘 나갑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1: 짓을. 아닙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 노래.
0: 네네네.
1: 구구백배.
0: 그렇습니다.
1: 제목이 참 멋져요.
0: 네. 예. 그래서 구구팔팔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거 갖고 이제 양이 안 찬다. 그래서 하나 더 올라갔는데.
1: 올해 발표한 거죠 이게 지금
0: 그렇죠.
1: 최신 거.
0: 지난달에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예. 안 됐어요.
1: 아.
0: 근데 이 반응이 일단 노래 교실에서 좀 와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건 반응이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0: 일단 이제 제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KBS에서 거의 30여 년 넘게 했잖아요.
1: 네네.
0: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장년층들이 들을 노래가 네.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그럼 나도 뭔가 좀 선물 아닌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1: 어찌 보면 이제 동년배들에게 이제 선물을.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있었던 그 얘기들을
1: 네.
0: 쭉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1: 아, 제목 네. 그 가사를 보니까
0: 네.
1: 30대엔 결혼해서 바쁘게 살았고
0: 네, 네.
1: 40대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50대엔 전세 살다 집 한 칸 만들고
0: 네.
1: 60대엔 퇴직해서 삼식이가 되었지만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큰소리 치면서 얄궂은 100세 인생 한바탕 웃다가 어허야 허야 어허야 남은 인생 구구백백 신나게 살라요.
0: 아,
1: 제가 대신 낭송을
0: 고맙습니다.
1: 해야
0: 돼요. 예, 예. 역시 아나운서 톤으로 이걸 해야 돼. 내가 하면 이 느낌이 전혀 안 나와.
1: 아니 노래로 네. 표현하시잖아요.
0: 근데 노래하고 또 다르네요. 뭐 고형이 이게 시 같은 느낌이 돼. 고급스럽게 들리는데.
1: 노래와 낭송은 다른 거.
0: 우리가 뭐 삼시희때이엔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리네. 네,
1: 저희는 뭐 읽어잡기는들은 재주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노래는 재주가 없지만.
0: 네.
1: 자, 어버이나 선물 같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중장년층을 위로하는 또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이 반응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미래의 최고의 히트곡이 될 신재동의 구구백백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신재동의 노래 구구백백이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이제 구구가 앞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라요.
1: 예.
0: 뭐 구구단도 있고 구구절절이라는 표현도 있고
1: 그렇죠,
0: 뭐 구구팔팔이라는 또 그 노래도 있었고.
1: 있었어요.
0: 예, 예. 근데 이제 앞에 구구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구구백백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2절에 보면
0: 예.
1: 70대에는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고
0: 아.
1: 80대엔 내 아내와 해외여행 다니고.
0: 아, 좋네요.
1: 이제 이런 게 나와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80대 해외여행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0: 가능하죠. 예.
1: 하자. 해보자.
0: 그래. 70대 근육 운동해서
1: 예.
0: 80대에 돌아다니자.
1: 이제 뭐 노래자랑 보면
0: 네.
1: 103세 뭐 115세 어떤 분 나오셨거든요.
0: 네.
1: 아, 뭐 총기도 그러시고
0: 네.
1: 뭐 팔팔하세요.
0: 그런 사업도 괜찮겠는데 요새 실버 산업이 또 각광을 받으니까
1: 네.
0: 건강한 고령층을 위한 해외 여행 패키지 뭐 상품이라든가
1: 아, 그럼요.
0: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도
1: 그렇죠.
0: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그 유사시에
0: 예.
1: 뭐 어떤 그런 거 준비를 좀 잘 해서 그죠?
0: 관장님이 한번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시죠. 구구백백 패키지.
1: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여행사와 한번
1: 같이 그 하시죠. 같이
0: 조인해서
1: 같이 생산직 근로자니까 같이 한번 생산해 보시자고요.
0: 아니까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상품이 없다면은. 여행사나 제휴해가지고
1: 아니 뭐
0: 상품 만드는 거죠.
1: 그럼 왜냐하면 이제 노령 인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가는 시대니까
0: 상품 패키지는 구구백백
1: 괜찮을 것
0: 효도 여행이라든가
1: 네.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얘기하시죠.
1: 한번 하시자고.
0: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가장 오래된 내 편이 생각나는 노래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마지막 곡 뭡니까?
1: 네 이것도 그 장민호 씨가 또 요새 또 장민호 씨 난립니다.
0: 아,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계속. 예.
1: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내 이름 아시죠.
1: 네. 2017년에 이제 발표했는데 장민호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재주가 많네요.
1: 재주가 많아요. 이제 그 장민호 씨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직접 썼던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0: 예.
1: 아, 이 가사 듣고 제가 거의 울 뻔했어요.
0: 아.
1: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름이잖아요.
0: 예, 예.
1: 아버지 거기서 제 이름 아직도 기억하시죠?
0: 아, 날 잊은 건 아니시죠? 아. 이런 마음이군요.
1: 그런 그 간절한 물음.
0: 아.
1: 네. 그래서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때
0: 네.
1: 제 이름 기억해서 제 이름 부르시면서
0: 아.
1: 덜 힘들게 가시고 뭐 이런 얘기가 아우 어쩜 이렇게 가사를 썼는지
0: 당신이 지어준 이 이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이런 메시지도 있고
1: 맞아요.
0: 예. 이름을 내 기억하셔야 나중에 이제 본인이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 하늘로 갔을 때 만나면 알아보실 것
1: 그렇죠.
0: 같은
1: 네가 민호구나
0: 못 알아볼까가 또 염려되고
1: 네.
0: 아, 정말. 효자군요. 효자였네요.
1: 하고 이 저는 이런 생각은 사실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 이분이 이 사실 젊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0: 외모보다는 그래도 꽤 나이가 좀 숙성이 되어 있지만
1: 있긴 있어요.
0: 그 동료 가수들 대비해서는 꽤 그래도 고참이더라고요.
1: 그럼요. 근데 네. 그래도 뭐 저보단 젊잖아요.
0: 아, 젊죠. 저희보단 젊죠.
1: 그러니까요. 우리 원석현 아나운서보다는
0: 한참 젊죠.
1: 훨씬. 네. 근데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던 거 보면
0: 아.
1: 역시 그 예술인들이 크. 많은 고뇌를 하는구나. 고민을 하는구나.
0: 철이 많이 든 분입니다.
1: 그러니까.
0: 장민호 씨도.
1: 맞아요.
0: 자,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신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고마웠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프롤로그. 1457년, 가장 고독했던 소년의 장례식. 홍인은 조선 역사상 가장 탄탄한 기반위에서 태어난 세자였다. 할아버지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고, 아버지 문종은 20년 넘게 세자로 있으면서 국정을 익힌 준비된 왕이었다. 홍인은 그 두 사람의 손에서 제왕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경연에서 사서 삼경을 읽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고 대신들과 국사를 논하는 훈련이 이어졌다. 조선 건국 이래 이토록 안정된 왕위 계승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 문종이 너무 일찍 죽었다. 1452년 5월,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승하했다. 12살 소년 홍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권력체계는 예기치 못한 혼란에 직면했다. 성군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홍희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그는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왕좌에 앉은 소년에게 세상은 주상이라는 직함을 씌웠고 그 뒤에는 숙부 수양대군의 칼날이 따라붙었다. 소년왕에게 궁궐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다. 아침마다 문 안에 오는 대신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충성이 아닌 계산을 읽어야 했다. 결국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장악하며 소년의 유일한 울타리였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다. 그날 밤 병풍 뒤에서 발소리를 듣던 소년은 자신의 시대가 강제로 닫히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에게는 수복이 없구나. 14살 소년이 내뱉은 이 탄식은 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확실한 예언이 되었다. 1455년에는 끝내 선이라는 이름의 탈취가 일어났다. 수양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소년은 창덕궁 수강궁에 갇혔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기이한 고립이었다. 1457년 6월에는 사육신의 단종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년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왕에서 상왕으로 다시 노산군으로 깎여나가는 과정은 존재가 지워지는 행정적 말살이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였던 내관들이 오늘은 눈을 맞추지 않았고 정각을 지키던 군사들의 창끝은 더 이상 밖이 아닌 소년이 머무는 안쪽을 향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소년은 집신을 끌었다. 광나루를 건너 여주와 원주를 지나는 700리 길은 남루한 압송이었다. 권력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으나 길가의 백성들은 그를 어린 임금이라 부르며 몰래 주먹밥을 던져주었다. 영월 청룡포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허락된 것은 삼면이 강물이고 뒤편은 절벽인 좁은 공간뿐이었다. 서강의 물소리와 절벽에 부딪히는 바람소리만이 그를 찾아왔다. 죽음보다 깊은 정막 속에서 소년은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워했다. 왕관도 권력도 사라진 그 자리에서 소년이 붙잡은 것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른 매화와 안신, 그리고 청룡포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어흥도 등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소년은 자신이 살아서 나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진심을 나누어 주었다. 1457년 10월,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 광풍원에 도착했다. 사약사발을 앞에 두고 소년은 통곡하지 않았다. 다만 곁을 지키던 안신에게 정순왕후의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소년의 육신이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질 때 광풍원 마당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소년왕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도 가장 고독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고독이 깊었기에 그를 향한 사람들의 의리는 더욱 끈질기게 이어졌다. 이 책은 패배한 왕의 몰락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키려 했던 인간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부당한 권력은 소년왕을 죽였으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내 지우지 못했다. 단종과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첫째 마당. 사람 사이의 신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어흥도. 밤의 강물에서 왕의 시신을 건져 올리다.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안신. 사약을 앞에 둔 왕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다. 정순왕후. 잊으라는 세상에서 기억을 끝까지 붙들다. 금성대군. 조카를 홀로 두지 말라는 유언을 받들다. 인트로. 역사가 거대한 사건의 줄기를 기록할 때 사람의 진실은 대개 기록이 생략한 현장에 머문다. 첫째 마당에서 만날 이들은 국가의 대의나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단종에 대한 그들의 의리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남겨진 일을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차가운 밤 강물에 몸을 던져 왕의 육신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보랏빛 염료가 손톱에 박히도록 노동하며 왕비의 끼니를 지켰다. 세상이 잊으라고 강요하며 고개를 돌릴 때 이들은 기억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멸문지와의 공포를 견뎌냈다. 여기 기록된 다섯 명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보상도 명예도 없는 자리에서 당신은 오직 사람의 도리만으로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움직임은 작았다. 하지만 그 행위들이 모여 기록되지 못한 역사의 빈칸을 채웠다. 이제 우리는 관념적인 충절을 넘어 생을 건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 어떻게 한 시대를 버티게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 가장 뜨거운 신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경계이기 때문이다. 1장 엄흥도. 밤의 강물에서 왕의 시신을 건져올리다. 엄흥도 생년 미상 영월관아의 호장으로 재직. 1457년 10월 광풍원 앞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름. 1457년 11월 연좌의 위협을 피해 가족과 함께 영월을 떠나 자취를 감춤. 1733년 영조 9년 사후 270년 만에 충절을 인정받아 공조판서로 추증. 삼면의 강과 절벽이 가둔 청룡포의 정막. 영월은 작은 고을이었다. 길은 자주 같은 곳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기억했다. 한 번 들은 소문은 금세 저녁상에 올랐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다음

0: 장날까지 따라다녔다. 작은 고을에서 누군가의 출입은 소문보다 빨랐고 그 동선은 결국 관아에 닿았다. 영월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을 아낀 이유였다. 그런 곳에 어느 날부터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만 보았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였고 왕이라 부를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배지는 단절의 땅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의 땅이었다. 길이 닿아야 하고 감시가 미쳐야 하며 보고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영월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천혜의 감옥이었다. 청룡포는 서쪽의 육육봉 절벽과 삼면에 에워싼 동강이 만든 자연의 섬이었다. 나룻배 한 척만 통제하면 출입이 완벽히 정리되는 구조였다. 산길은 좁고 물길은 돌아나가니 누가 지나갔는지가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 강물은 흐르지만 사람의 동선은 갇혔다. 안에서 보면 강은 풍경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경계였다. 1457년 세조 3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된 17의 소년이 이곳에 내려왔다. 영월은 잊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는 곳이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그 투명한 고립 속으로 한 소년이 밀려들어왔다. 호장은 행정서류로 단종의 시간을 읽었다. 엄응도는 호장이었다. 호장은 관아의 모든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향리의 수장이다. 조선의 고을은 수령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서가 돌고 호적이 정리되며 세금이 계량되려면 실무를 쥔 향리가 필요했다. 누가 빠졌는지 어느 집이 굶는지 같은 정보가 가장 먼저 모이는 자리가 호장이었다. 단종의 유배는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의 영역이었다. 왕이었던 이의 신분이 추락하는 과정은 칼보다 먼저 서류상의 행정으로 증명되었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깎이는 과정도 청룡포에 갇히는 과정도 모두 문서로 먼저 집행되었다. 호장은 그 서류를 정리해 보고해야 하는 실무자였다. 청룡포의 하루는 강물 소리와 감시자의 발소리로 나뉘었다. 소년의 끼니는 말을 섞을 수 없는 거리에서 하급 아전들의 손에 거쳐 건네졌다. 밥 한 끼를 올리는 것조차 권력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엄응도는 끼니의 출납을 확인하고 문밖을 지키는 군사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누가 몇 교대로 섰는지, 누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가 그의 기록에 남았다. 유배는 칼로 가두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을 잘게 쪼개 통제함으로써 인간을 천천히 고립시키는 과정이었다. 호장의 업무는 그 소년이 누구와 눈을 맞췄는지 확인하는 세밀한 감시의 끝에 닿아 있었다. 호장은 고을의 생사를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자리였다.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는지, 어느 집이 세금을 못 내 무너지는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호장이었다. 엄응도는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행정은 숫자와 문서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소년의 하루가 서류 한 장으로 얼마나 잘게 쪼개지고 있는지를.
1: KBS 오디오.
2: 야.
0: 왕의 국소리를 듣고

강을 건넌 어흥도 어느 날 밤, 어흥도는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었다. 낮게 억누른 울음이었으나 고요한 강물 위로 또렷이 건너왔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내가 말렸다. 당신은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가야 할 의리가 없습니다. 어흥도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의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요. 영월 사람만 군주의 녹을 받지 않았단 말이오. 그는 나무 토막을 타고 강을 건넜다. 그대는 누구인가? 소년이 물었다. 영월군의 호장 어흥도입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 왔습니다. 소년은 한참 어흥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 내가 꿈에서 사육신을 보았는데 지금 그대를 보니 기이하도다. 마치 사육신을 보는 듯하다. 사람들이 초야의 선인이 많다더니 그대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것이었구나. 그대는 앞으로 나오라. 어흥도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신하도 아니고 녹을 받은 자도 아닌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옷깃에 눈물만 적셨다. 그날 이후 어흥도는 틈이 날 때마다 몰래 강을 건너 소년을 만났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 다만 곁에 있었다. 소년에게 그것으로 충분했고 어흥도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정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크게 흥행하며 영월의 차가운 강물 속에 몸을 던진 어흥도의 이야기는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영화가 찰나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을 선사했다면 이 책은 단종과 함께한 그들의 삶의 궤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영화 그 이상의 깊은 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종일 밀가루 만지면서 밀가루 음식만 찾는 건 내 팔자다.
1: 하면서 울면 하나를 자기 앞으로 시키고는 유린기, 어향가지에 크림새우까지 시켰다.
2: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요리는 하나만 시켜요.
0: 에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은 완전 허리띠 풀 거야.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걱정 마.
1: 사장님은 곧 차가운 맥주까지 한 병 주문했다.
0: 이러니까 여자 혼자 장사하기 힘들단 얘기가 나오지. 안 그래?
2: 여자 혼자서는 뭘 해도 힘든 것 같아요.
1: 사장님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 떠올랐지만 참는 듯 입을 몇 번 달싹였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더니
0: 무서운 세상이긴 하지
1: 하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입 베어먹어 이자국 난 단무지를 공연히 젓가락으로 건드리면서 사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장님은 고백하듯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만나 어렵게 취업을 하고 퇴사하기를 몇 번 반복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 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들려주었다. 익숙한 곳도 안전할 수는 없다.
0: 누가 매번 각오를 하면서 다니겠니?
1: 사장님의 친구는 늘 다니던 골목에서 괴한에게 변을 당했다고 했다. 그 후 사장님은 계속 친구의 곁을 지켰지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듯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알아본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모든 손길을 죄다 밀쳐냈다.
0: 살아있다면 좋겠어.
1: 끝까지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고 사장님은 자책하고 있었다.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문을 열면 다시 출발했던 곳에 되돌아오는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 길목마다 어딘가를 다친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 얼굴들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2: 제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고백을 하자마자 사장님은 맥주를 들이켠 뒤 말했다.
0: 가능한 한 그 사람 곁에 있어줘. 오래 끈질기게 돌봐줘.

사장님이 빵집 이름으로 몇 군데 여성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이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식당에서 헤어져 집에 오는 길에 검색해 보았다. 여성노동, 성평등 복지, 그리고 반성폭력과 상담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다. 지훈 언니의 일이며 내가 서울에서 지내게 된 이유까지 사장님에게 다 털어놓았을 때 사장님이 말했다. 아픈 사람들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고. 나는 단체에 연락처를 저장하면서 아픈 채로 돕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아파도 돕는 일을 생각했다. 아프다와 돕다가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았다. 나란히 놓을 수도 있는 말이라서 좋았다.

0: 지윤. 잠에서 깨보니 서희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없었다. 일어나는 시간을 당겨보려 애쓰는 중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 해가 드는 모양을 보니 오늘은 종일 뜨거울 것 같았다. 간밤에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세운 계획을 떠올려 보았다. 도서관에 갔다가 김밥을 사서 돌아오기. 간밤과 달리 도서관도 김밥도 당기지 않았다. 그래도 외출을 준비했다. 외출은 요즘 연습 중인 활동이었다. 나가려면 씻어야 하고 씻으려면 침대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연습하는 동안 몇 번 가본 공원은 걷기 좋았다. 느릿한 걸음으로도 집에서 15분이면 닿는 공원이었다. 입구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서 혼자 친구 삼았다. 모르는 식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도 소소한 재미였다. 복자기 나무는 이름이 참 예뻤다. 지금은 맹문동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 지나면 가득하게 핀 보랏빛에 눈이 황홀할 것이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늙은 남자 몇이 신경 쓰였다. 그들은 꼭 지나가는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려 한 것이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뚫어지게 보지 않았다. 뜨거운 여름볕을 맞으며 30분을 걸었다. 목덜미와 겨드랑이에 땀이 뱄다. 손수건을 챙겨와 다행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바깥과 달리 시원해서 땀이 금방 말랐다.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딱 봐도 시간을 죽이려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장갑을 낀 채 일하는 사서와 책을 들춰보고 있는 사람을 지나쳐 아무도 없는 책장 사이로 들어섰다. 동물권과 가부장제, 돌봄과 연대, 그리고 온갖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들 사이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다 못 읽을지도 모르겠다.
1: 그래도 뭐 어때?
0: 생각하며 책을 뒤적였다. 도서관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다. 다니던 고등학교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어 학교 후에 자주 갔다. 열람실은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종합자료실에는 어쩐지 사람이 적었고 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지나 역사 분야 근처로 가면 특히 사람이 오가지 않는 구석자리가 있었다. 거기 앉아 커다란 창 너머에 우거진 풀숲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갔다. 그 순간에는 엄마 얼굴도 성적표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다 손에 잡히는 책을 펼쳐서 이리저리 넘겨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기도 했다. 대출 가능 권수를 초과해버려서 내려놓아야 했던 책은 다음에 꼭 빌리자고 마음먹었지만 언제나 잊어버렸다. 빌린 책을 읽다 보면 이어서 읽고 싶은 책이 몇 권쯤 생겼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들 틈에서 수험 공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 따위를 읽었다. 그것이 내 숨구멍이었다. 어느 틈엔가는 사서와 눈인사를 나누게도 되었다. 꼼꼼하게 책 정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책을 덮는다. 다 읽지 못할 게 분명한 책을 대출해서 나오는데 도서관 입구 게시판에 걸린 프로그램 안내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술 배우기, 뉴스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이 모집 중이었다. 대부분 방학을 앞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었다. 나는 이유도 없이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안내문의 맨 아랫줄에 눈이 갔다. 적당히 건조하면서도 환대의 기운이 느껴지는 안내문의 문장들이 마음에 들었다. 모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읽기 오후반에 충동적으로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어 넣은 것은 그 때문일지 몰랐다.

0: 도서관 프로그램을 신청한 그 순간부터 강의날 아침까지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은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했다. 나는 뒷자리 끝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 머리가 노란 중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강단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집중해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듬성듬성 자리가 비었지만 꽤나 사람이 많았다. 오랜만에 이런 공간 안에 있다. 나는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동그란 안경을 쓴 여성이 들어왔다. 자신을 어린이 책 편집자라고 밝혔다. 오해하기 쉽지만 그림책은 어린이만 읽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을 책의 목록을 나눠주었다.
1: 자, 앞으로 5주간 여기 소개한 책을 읽을 거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글을 한 편 써오셔야 합니다.
0: 숙제가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의자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짓고 다시 말했다.
1: 그림책을 읽고 나면 무엇이 됐든 쓰고 싶어질 거예요.
0: 강의자는 첫 시간부터 열심이었다. 가져온 그림책을 표지부터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목과 함께 소금통과 물풍선 따위를 저글링하는 소녀가 그려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1: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0: 이어 여자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인공 소녀 베아트리체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린다.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녀. 실수가 싫어서 친구들과 스케이트조차 타지 않는 소녀의 하루가 진행된다. 그리고 소녀가 처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 순간 소녀는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박장대소한다. 소녀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잔다.
1: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0: 책 소개를 마친 강의자는 참석자에게 각자의 실수담을 하나씩 말해보자고 했다. 쭈뼛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아저씨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거들먹거렸다.
2: 선생님 먼저 말해보시죠.
0: 강의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자신은 어제도 냄비를 태워먹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각자가 저지른 실수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공중화장실에 두고 온 일, 강아지와 산책하다 줄을 놓친 아찔한 일, 늦잠을 자서 지각한 일과 엄마의 생일을 까먹어서 일주일 동안 눈치를 본 일 등이 흘러나왔다. 나는 함께 웃으며 실수를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실수라고 여겨버릴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틈으로 날카롭게 한기가 가슴 한쪽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수업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오라는 숙제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니까. 나에게도 베아트리체처럼 웃어버릴 수 있는 실수만 했던 나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할 수 없었다. 건물을 나서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안에 서 있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9일 새벽 4시 발표 어흑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2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3m, 기압 1018헥토파스칼, 기온 9.2도. 평양, 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9.7도. 백령도, 남풍 0.5m, 1017헥토파스칼, 10.7도. 해주, 북풍 2m, 1018헥토파스칼, 11.7도. 서울, 북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1.9도. 인천, 북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2.3도. 서산, 북서풍 1m, 1019헥토파스칼, 6.7도. 군산, 남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8.4도. 목포, 북동풍 0.5m, 1020헥토파스칼, 10.2도. 여수, 북서풍 4.5m, 1018헥토파스칼, 12.7도. 제주, 남동풍 1.5m, 1019헥토파스칼, 12.6도. 서귀포, 북풍 1.5m, 1018헥토파스칼, 13.5도. 통영, 남동풍 0.5m, 1017헥토파스칼, 11.9도. 부산, 바람 없고 1017헥토파스칼, 13.3도. 포항, 남서풍 1.5m, 1017헥토파스칼, 11.7도. 울릉도, 남서풍 4.5m, 1016헥토파스칼, 12.1도. 울진, 서풍 2m, 1017헥토파스칼, 9.3도. 동해, 남풍 2m, 1017헥토파스칼, 10도. 강릉, 남서풍 2.5m, 1016헥토파스칼, 11.7도. 속초, 서풍 3m, 1016헥토파스칼, 12.3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 시각 가서 북동풍 0.5m, 북동풍 6.5m, 1013헥토파스칼, 22.9도. 나하, 북동풍 3.5m, 1014헥토파스칼, 20.1도. 미나메 다이토 섬, 북동풍 4m, 1014헥토파스칼, 21.9도. 나세, 남서풍 1.5m, 1016헥토파스칼, 16도. 가고시마, 북서풍 1.5m, 1016헥토파스칼, 15.4도. 후쿠오카, 동풍 1m, 1017헥토파스칼, 16.4도. 이즈하라, 북서풍 1m, 1018헥토파스칼, 12.9도. 사이고, 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1.1도. 마스에, 북서풍 1.5m, 1017헥토파스칼, 12.5도. 시미즈, 북풍 3.5m, 1015헥토파스칼, 14.6도. 시오노미사키곶, 북서풍 3.5m, 1013헥토파스칼, 16.4도. 오사카, 북서풍 3m, 1014헥토파스칼, 16.4도. 와섬, 남서풍 9m, 1009헥토파스칼, 11.8도. 아오모리, 남풍 3.5m, 1001헥토파스칼, 11.1도. 사토로, 남동풍 3m, 996헥토파스칼, 10.1도.

왓카나이 북동풍 9m 1200헥토파스칼 6.7도 내무로 북동풍 3m 1200헥토파스칼 4.3도 센다이 서풍 6m 1400헥토파스칼 15.2도 도쿄 북풍 3.5m 1500헥토파스칼 18.2도 하치조섬 서풍 5.5m 1010헥토파스칼 16.9도 지치섬 남풍 4.5m 1015헥토파스칼 25.1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서풍 3m 1006헥토파스칼 4.5도 대치해 북서풍 1m 1006헥토파스칼 4.3도 블라디보스토크 북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11.8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동풍 3m 1018헥토파스칼 9.2도 평양 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9.7도 백령도 남풍 0.5m 1017헥토파스칼 10.7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4도, 습도는 6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들에게 임신 기간은 몸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비롯해서 산부인과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산후조리, 산후풍의 위험이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87댄스의 청색동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 관리까지 여성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에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부터 출산 또 산후조리로 불리는 시기까지 이 시기가 여성의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도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 시기가 굉장히 뭐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우리 여성의 일상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가 시작하는 초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예전에는 뭐 산후풍 때 산후를 잘못하면 뭐 이제 80대까지도 이제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임신 기간 중에서는 또는 출산하고 나서는 단순히 이런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의 골격까지 변화되는 시기는 이제 이때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임신 출산의 과정 중에서는 체력의 변화, 뭐 한의학에서 뭐 기혈의 변화, 뭐 근육의 변화, 골격근의 변화, 이런 큰 변화들이 지각 변동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다시 아프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뭐 60, 70 노인 되셨는데 아, 아직도 산후풍이 지속된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성 노후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0: 네. 임신으로 자궁도 커지잖아요. 그럼 출산 후부터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궁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주먹 사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출산, 임신을 하면은 그 10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기 사이즈로만 봐도 세포가 뭐 50cm 정도 평균적으로 뭐 이제 큰다고 볼 때, 네. 보통 이제 뭐 한 10배 정도 용적으로 따지면 뭐 500배에서 뭐 또는 뭐 부피로 따지면 이제 1000배까지도 막 이렇게 뭐 수축을 하고 무게도 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누르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골반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고 뼈를 잡아주는 그 사이에 인대들이 또 있는데, 네. 그 인대들도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하는 상태에서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골반을 서서히 누르게 됐던 과정들을 이제 10달 동안 키워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분만했다 그래서 또 바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들이 있어서, 네. 자궁이 돌아오는 시기들, 자궁이 수축하는 시기들이 또 필요해서 그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치료를 잘 하거나 정상적인 원래 그 분만하기 전에 그런 위치로 잘 돌아오게 하는 게 출산 후 산후조리가 잘 됐다, 몸의 회복이 잘 됐다, 또는 통증이 없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산욕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가요?
1: 그렇죠. 보통 산욕기라고 하면 출산 후 6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자체가 돌아오는 시간, 또는 골반이나 이런 골반 자체가 어떻게 뭐 변화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궁이 확장이 됐던 게 그게 줄어드는 시간들을 이제 산욕기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초산 분야 또는 경산 분야 또는 뭐 제왕절개를 했느냐 또는 분만 과정 중에서 다른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산욕기 6주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궁도 오로도 나가면서 자궁도 수축을 하게 되고 내 몸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좀 더 꼭 6주만 얘기하는 게 좀 더 길게 보기도 해서 뭐 황금의 3개월 얘기도 하고, 네. 또 6개월 얘기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 여성 자궁 쪽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기만 보면은 이제 6주 정도, 4에서 6주 정도 되면은 다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10달 동안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뭐 체중도 좀 늘었고 또는 관절이나 인대들도 몸 상태들이 변해돼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보통 체력이 회복하는 데에는 3개월, 네. 그래서 뭐 황금의 3개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뭐 100일 잔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네. 또 우리 6개월까지는 이제 골반에 있는 사이사이 인대들을 좀 부드럽게 하는 호르몬 변화들이 6개월까지도 있고, 또 체중이 보통 빠질 때에도 6개월 때 체중이 한 1, 2kg 정도 남는 정도라고 해서, 체중이나 체형까지도 가면은 이제 6개월까지도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짧으면은 뭐 우리가 3, 7일 그래서 3주 또는 6주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시기별로 회복되는 과정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1: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출산 직후에 뭐 이제 뭐 아침통이라고도 하고 산후 복통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그 부피로 따지면은 뭐 500배, 뭐 1000배 정도 늘어났던 게 아기가 분만이 되고 이제 나오면서 태반이 좀 떨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처가 날 수고 있고 자궁 내막이 회복이 되면서

0: 그런 통증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수유할 때 이제 유즙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 옥시토신이 어떻게 보면 유즙 분비 호르몬도 되지만 자궁 수축 호르몬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강하게 수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궁 상태가 아주 좋게 잘 늘어났던 게 10달 동안 늘어났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축을 해서 뭐 한 몇 주 만에 줄어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중간에 뭐 그런 경련성으로 하는 통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럴 때 어떤 태반 조직이 남거나 뭔가 피들이 좀 뭉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잘 확 이렇게 움켜쥐었을 때는 네. 오히려 그게 뭔가 좀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궁 쪽에 또는 하복부 쪽에 나오는 통증들은 이제 그런 옥시토신의 작용이나 자궁이 수축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통증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혈 효과가 있어서 네. 당연히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은 한 달까지도 산후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궁이 잘 수축해야 산후출혈도 안 되고 네. 오히려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러면서 자궁이 수축하려면은 또 이 근육들이 자궁만 있는 게 아니라 골반 기저부나 허리나 또는 허벅지나 뭐 또는 심지어 요즘에 이제 뭐 분만 과정 중에서 뭐 어깨나 뭐 목이나 이런 것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분만 자세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는 그래서 모든 전신 관절들이 통증을 좀 느끼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임신 중에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특히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임신 후반기 보통 33, 4주 뭐 요때부터라고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관절이 약해지는 것보다 분만을 준비하는 거죠.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계속 그 아기들도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자궁도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태반도 이제 그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궁이 이제 커지면서 결국 이제 분만을 준비하는 골반에 있는 우리 산도를 좀 확장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점점 이제 나는데 요럴 때 이제 그런 릴렉신이라고 해서 관절이나 이런 그런 그 인대 조직을 좀 느슨하게 하는 호르몬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보통 36주 이제 막달 전까지는 계속 체중도 늘고 양수량도 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누르게 되니까 분만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자궁이나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통로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단순히 이럴 때 골반의 인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이 호르몬의 작용은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대들 손가락 관절 또는 뭐 어깨 관절 또는 허리 뭐 발목 무릎 관절들도 같이 좀 느슨해지면서 또 이때 되면 당연히 이제 배가 나오게 되면서 허리도 더 굽고 앞에 이제 배가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전만이 심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또 이제 좀 약간 팔자처럼 골반이 벌어지고 자세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하중들이 더 심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절들 뭐 손목 발목 또는 심하게는 허리도 아프고 또는 이제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흔히 말하는 산후풍에 걸리기 쉬운 것도 이런 관절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받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산후풍이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찬바람이 든다, 뭐 시리다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의 작용이나 뭐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평생 간다 또는 통증으로 가면은 우리 골반이나 인대들의 어떤 그런 늘어나거나 이완되는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산후조리나 산후풍 환자들을 뭐 저도 뭐 이제 몇십 년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치료가 좀 더디고 오히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약을 좀 막 길게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 오히려 이제 근육량도 좋고 평소에도 운동도 좀 임신 전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자세가 좀 바른 분들은 산후풍도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뭐 둘째 셋째 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좀 더디게 낫거나 좀 통증이 심하거나 뭐 오히려 이제 자궁에 좀 무력한 그런 상태들이 오게 되는 분들은 근육량도 좀 약하고 평소에도 좀 이제 운동도 조금 적게 하시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임신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근육량이 더 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관절 통증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증

0: 뿐만 아니라 산후풍의 양상처럼 우리가 인대 늘어났을 때는 그 인대 부위가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우 시리고 시큰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산후풍의 양상으로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런 상태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자연분만 하면 이제 골반이 더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산후풍이 더 심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왕절개는 당연히 이제 뭐 수술로 해서 배로 이제 산도를 확장해서 안 되니까 산후풍이 덜 생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둘 다 똑같이 골반은 다 벌어지는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이 원래대로보다 한 뭐 부피로 따지면 뭐 1000배 정도 가까이도 막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무게들로 이제 골반을 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 직전까지는 자연분만 할지 제왕절개할지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게 특정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제왕절개 선택하는 경우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골반은 다 벌어지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연분만을 해서 오히려 근육에 상처가 없거나 복부 근육들이 잘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자궁 수축이 조금 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자궁절개를 아무래도 또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더디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분만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분만하는 상태 또는 평소의 운동량 또는 근육량 또는 우리가 근육이 힘을 받으려면 피가 많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잘 먹고 피도 충분히 이제 잘 유지를 하는 분들은 회복도 좀 빠르고 평소에 이제 또 뭐 빈혈 수치도 자꾸 떨어지고 또는 평소에 근력도 약한 분들은 뭐 자연분만 자연적에 상관없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한약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게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부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부종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부종 시기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병원에서 뭐 어떤 자궁 수축도 잘 되고 뭐 산후조리원 가서 이제 뭐 부종을 치료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출산하고 나서 한 3주에서 한 3개월까지는 체력을 잘 회복을 해서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너무 빨리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꾸로 빨리 체중을 빼고 회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못 먹거나 또는 과로를 하면은 오히려 살은 빠지는데 부종은 더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수분량이 늘어난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내보내주고 또 우리 근육들이 잘 수축을 해서 이런 분들은 잘 순환을 해서 빠뜨려주게 되는 것들이 중요해서 오히려 보통 부종은 한 출산하시고 나서 3에서 4주 정도 이내에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나가는 내보내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 회복해야 오히려 좀 잘 내보내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뭐 이삿짐을 날리거나 힘들게 과로하면은 다음날이라면 피곤해도 굉장히 뭐 얼굴이 붓고 뭐 손도 붓고 좀 피곤하니까 그렇게 좀 기운이 붓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체력들을 회복을 하고 기혈도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부종이 빠지는 게 중요한데 간혹 이제 그 부종 빼기 위해서 뭐 어떤 건강이 되기 위해서 뭐를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리적으로 부종이 이미 다 빠지는 3, 4주가 지나고 나서 뭐 한 2, 3개월까지 뭐 그걸 먹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그 건강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칼로리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당분들을 먹어서 오히려 나는 살이 찌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는 아직 부종이 안 빠졌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회복될 때는 부종이 생리적으로 출산 후에 한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좋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부종이 아니라 다른 쪽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종이 오래되거나 또는 뭐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것도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 한의학에서는 이런 출산 과정을 통한 몸의 회복 그리고 기혈을 보충하는 게 산후조리라는 말을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게 뭐 휴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봤지만 요즘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만하는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병원에서도 출산을 하고 또는 그러면서 또는 염증도 치료를 하고 몸도 이제 어떤 특정 질환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또 영양도 좋고 평소에 이제 뭐 그런 환경이나 육아 환경도 좋아서 뭐 조리가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피도 좀 많이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출혈이나 이런 또는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우리가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피들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체중도 좀 많이 정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관절도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를 옛날에는 산후풍이 오지 않게 뭐 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했다면은 요즘에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우리 분만하고 나서도 분만 직전에 있는 몸 상태까지 잘 건강하게 가는 건데 그랬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자궁도 잘 회복이 돼야 되고 또는 영양도 좋고 또는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 인대나 이런 건강들이 좀 튼튼하게 그런 회복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후조리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출산이라는 굉장히 힘든 그 2년간의 어떻게 보면 좀 호르몬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근력도 힘들고 또 피도 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산후조리에 그것도 중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산후보약으로 약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는 출산 직후부터 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직후에는 우리가 오로도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로는 보통 뭐 6주에서 8주까지도 나가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자궁 수축대도 쓰고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어혈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오로 풀리는 약들을 좀 출산 직후에도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뭐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단위로 써서 오히려 좀 잘 나가게 뭔가 좀 고여 있거나 좀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쪽에 오로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어혈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회복이 될 때는 100일 정도 기간까지는 피도 잘 생기고 기운도 잘 생기고 해주는 보혈시켜주는 그런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후보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피를 좀 더 생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철분제를 먹으니까 보혈시켜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피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가장 좋은 거지 철분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피를 만드는 재료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위험하냐 생존의 위험 뭐 이런 그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할 때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관절이나 이런 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약들이 그 3단계 정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 약을 먹을지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어떤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들에 맞춰서 다 드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어떤 산후조리원을 가서 뭐 거기서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산부인과에서 어떤 다른 질환들이 좀 이어지면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너무 회복이 잘 돼서 특별히 불편한 게 없거나 아프지만 않으면 또 미리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시기들 오히려 이제 3개월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좀 적당한 시기에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개월이 지나서 드시면은 오히려 좀 더디게 치료가 되거나 좀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황금의 3개월 또는 이제 6개월 또는 이제 산욕기 6주라고 하니까 요 시기를 잘 보셔서 뭔가 회복이 더디거나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좀 진료를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모유 수유 중에도 산모가 보약을 먹어도 되나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를 놓치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 할 때 안전한 한약으로 되는 처방들로 씁니다. 보통 이제 모유 수유와 관련되거나 임신 중에 관련되는 약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는 새로운 약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써오던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0: 한약들은 당연히 이제 옛날 고서부터 정말 이제 수세기 동안 임상적으로 이제 임신 중에서 쓰는 그런 약제들 처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처방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하다고 좀 검증돼 있는 약제들이나 또는 이제 뭐 GMP 시설이라고 해서 그 약의 뭐 중금속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뭐 식약처의 검사를 통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저는 그런 한약제보다 오히려 밖에서 이제 어떤 건강식품으로 들어가는 한약 성분들이 있는 약용으로 아니라 식용으로 쓰는 그런 약제들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한약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좀 수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 진료를 받으시고 충분히 그 한의사와 상의를 하시면은 이제 좀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산후조리, 산후풍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살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후풍에 전통적으로 무조건 땀을 빼거나 무조건 쉬어야 된다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빠른 시기에 내 몸에 맞춰서 시작할수록 그리고 6개월까지 꾸준히 할수록 오히려 회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시기들을 맞춰서 운동도 시작하고 또는 생활 같은 거를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후풍의 증상과 한의학적인 관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효의 민들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저도 잘 아는 말인데요. 책 제목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라고 하네요. 아, 제 말이 이 말입니다.
1: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네. 네. 제목에서 일단 위로와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운동이 몸에 좋은 걸 사실 다 알죠. 근데 알아도 안 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해야죠.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불안과 중독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저자 하주원 교수는 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또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요. 본인도 평균 이하의 운동 신경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질 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 운동을 시도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네. 본인의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또 여러 약점을 안고 있는 몸으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네. 실패한 예,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실전 운동 가이드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시중에 참 많은 운동 관련 책들과 컨텐츠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런 책들과 컨텐츠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네. 마음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네. 이 책은 운동의 필요성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 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감도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0: 네. 이 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셨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시작이 너무 어렵거든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하면 뭔가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주변에 너무 운동과 관련된 일종의 열풍들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러닝 열풍도 그렇고요. 홈트 열풍. 네. 또 요즘에는

0: 뭐 오늘 운동 완수, 오늘 오운한 챌린지,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이자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증샷들이 넘쳐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자는 아니 이건 사실 소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1: 그래요.
0: 절대 다수는요. 운동이 싫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1: 아, 그렇죠.
0: 어떤 종목이든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분.
1: 네.
0: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맨몸 운동을 통해서 한 번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실성의 소유자인 저자.
1: 네.
0: 이분이 지금은요. 네. 폴댄스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1: 그러시군요.
0: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운동이 참 어렵긴 하죠. 네. 근데 시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운동이 필요하지만 운동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1: 네.
0: 그리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 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몸과 마음의 연결 고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1: 네.
0: 어째서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지 네.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신호, 뇌의 작동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네. 막연하게 열심히 해봐, 응원하고 좀 해야만 해라고 권유하기 대신에
1: 네.
0: 그냥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방법 그리고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특히 저자분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사실 마음에 좀 질병 있는 분들은 좀처럼 운동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러시겠죠.
0: 뭐 우울증,
1: 예.
0: ADHD, 공황장애, 트라우마, 사회 불안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도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뿐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라든가
1: 네.
0: 뭐 이런 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좋은 운동,
1: 네.
0: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운동할 때 무엇을 주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심은 늘 하는데 몸은 실천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1: 네.
0: 아, 내가 좀 우울해서 누워만 있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죠.
1: 그렇죠.
0: 근데 저자는
1: 네.
0: 우울해서 누워 있는 건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우울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
1: 아, 그러게요.
0: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요. 뇌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뇌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논리가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그래서

0: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네. 몸을 먼저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뇌를 더 나아가 마음을 바꾼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막 부정적인 생각에 하루 종일 휩싸여 있다면 그냥 잠깐만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네. 아니면 누워있던 몸을 이렇게 앉는 동작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몸속의 힘줄이 고유 감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나라는 존재는 왜 있는 건지 네. 왜 사는 건지 몇 날 며칠 누워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네.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나, 앉아있는 나, 걷는 나는 사실 같은 나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뇌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동과 관련한 얘기를 책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네요.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뇌를 통제한다. 공감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진료가요. 네. 좀 감정을 어루만지는 데 집중을 하지만 저자는 환자들이 일단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가도록 조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각 환자마다 맞는 운동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우울증 이건 뇌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심한 우울증은요. 앉아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일단 앉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고유 감각의 신호를 잠시라도 전환하라는 거죠.
1: 네.
0: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면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이런 다짐. 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올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스마트폰을 보세요. 네. 근데 누워서 보지 말고요. 앉아서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서서 보십시오. 저자는요. 네. 좀비 같은 정신으로도 좋으니까 네. 10분이라도 걸으면서 보면 더 좋다.
1: 아, 그렇군요.
0: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땐 뭔가 좀 그럴듯한 운동을 해야지 막 이런 결심하지 말고
1: 네.
0: 일단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앉는 것처럼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의 흔적을 안고 사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1: 그렇죠.
0: 긴장 상태입니다.
1: 네.
0: 전쟁 같은 기억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우위에 있죠. 별 자극이 없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네. 쉬지 못하죠. 이런 분들 그래서 나는 운동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달리기라든가 네. 수영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1: 네.
0: 이런 운동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움직임이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1: 아, 그렇네요.
0: 근데 이런 운동들을 하면 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장애라든가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호흡이나 어떤 몸의 움직임이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의 상태나 조건에 맞는 운동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공황장애도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1: 네.
0: 이 숨이 막 차오르는 그 감각에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0: 저자는 예. 공황장애의 증상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급발진이라면 운동은 이 엑셀을 내 발로 밟아보는 연습이다.
1: 네.
0: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 네.
0: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건 사실 도움이 돼요. 근데 공황의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뿐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일종의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게 기초 공사라면 그 위에 뭔가 좋은 경험들, 나의 효능감을 느끼고 나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이 내게 아닌 것 같은 그 공포적인 순간들을 경험했다면 사실 되게 힘들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막 내 심장이 뛴다. 이거 되게 불안한 경험입니다. 근데 달리기를 해서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건 자기 통제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서 오히려 달리기를 하면서 심장이 뛰면 심장이 빨리 뛰는데 내가 괜찮네. 내가 멈추니까 심장도 진정이 되네. 이게 내 의지로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자기 통제감을 조금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 계속 누워서 공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증상을 더욱더 악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거네요. 책에서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0: 예, 책은요.
1: 네.
0: 소셜미디어와 운동 열풍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운동법이에요. 나만의 운동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아.
0: 운동은 막 소셜미디어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막 이거 사실은 잘못된 운동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네.
0: 운동은 목표나 성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자에 의하면 특히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상을 버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도구가 바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종목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추려다가 실패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환과 증상만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 자극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인 사람.
1: 아.
0: 성격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운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 러닝을 좀 이야기하자면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하프마라톤, 뭐 무슨 대회 출전. 그래야 이분들에게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코스를 바꾸거나 크루가 있어가지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자극 추경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인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안정적인 루틴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환경이 너무 다채롭게 변하는 야외보다는 차라리 헬스장에 러닝머신을 뛰거나 익숙한 동네 트랙을 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는 마음 편한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마찬가지로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금 당장 몸이 아픈 사람들의 운동법은 제반 조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안정된 루틴이 중요하다. 명심해야 되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게 좋다. 마음의 변화에도 요요가 있다. 라는 말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의 효과는 당장의 신체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네.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건데요. 네. 책에 보면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 채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평행선을 그리던 관계가 좋지 못했던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차라리 함께 달리면서 관계를 회복했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대화하고 그러다가 또 말싸움하고 이거보다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이 네. 대화보다 훨씬 더 공감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 네.
0: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함께 뛰는 것 그러면서 어쩌다가 스치는 팔, 발걸음 함께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거창한 계획과 잘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지혜로운 몸이 다음에는 뭘 하면 될지를 네.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1: 네.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바로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러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그 밖의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하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 금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전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내륙, 모레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파주 22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1도, 춘천 22도, 원주 22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2도, 동해 2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천안 23도, 보령 2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1도, 광주 23도, 목포 21도, 여수 20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2도, 안동 23도, 부산 23도, 울산 24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서해 5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1도, 신의주 19도, 개성 2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1도, 습도는 6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정부가 두바이 조선소로 옮겨진 남우호의 화재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외부 공격 외에 선박 내부 결함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미국이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추가 타격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오늘 중 휴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끝납니다.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유세 개편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순직해병 사건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성과에만 몰두해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화물선 남우호가 두바이항의 조선소로 예인돼 어제부터 본격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어떤 이유로 불이 난 건지 외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정부 조사단 주도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0: HMM 나모라는 배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체 아래쪽을 확인해 보니 손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기관실은 좌현 후미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판에서 작업을 하는 나무호 선원들, 한국인 6명 등 24명은 사고 조사에 응하기 위해 나무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부터 본격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조사단 7명이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조사단은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운용사인 HMM과 보험사 인력 등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화재의 원인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선원들의 증언에 이어 이란 국영 매체에서도 잇따라 외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기관실 쪽 선체에 구멍이 난 흔적이었고 길에 접촉 시 나타나는 침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엔진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명목상 휴전 상황인데도 호르무즈 해협에선 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교전에 이어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또 때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상 진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해당 선박들이 전략물자와 군수지원 목적으로 이동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중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오늘 안에 이란으로부터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제안이길 바랍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미국은 향후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양국 간 전쟁이 종료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후에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별도 협상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머니의 날을 맞아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위험했던 국경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으로 빠르게 바꿔 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란과의 협상 상황이 언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뚫고 두 번째 유조선이 충남 서산 앞바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대체양 노인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그제 여수에 입항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육지에서 5km 떨어진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 한 척.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오대사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입항했고 오후 1시 30분 해상 계류 시설에 접안한 뒤 원유 하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대사호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를 출발해 다음 날인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선원들은 당시 일시 휴전 중이어서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운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국내에 들어온 건 3월 20일 200만 배럴을 하역한 이글 벨로어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체 항로를 택한 유조선 V 글로리호도 그제 전남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달 중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는 해적과 후티반군의 위험 때문에 유조선이 잘 다니지 않는 노선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 경로로 떠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인 유조선이 세척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0: CBS 뉴스 김예은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고했던 5월 9일 오늘 끝납니다. 꺾였던 집값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매물은 줄고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급매물은 대부분 빠졌고 호가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3: 이미 엄청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싼 매물들이 빠져서 금액대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2: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강남구만 빼고 24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내렸던 가격이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임대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1,30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에는 전월세 매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은 올해 초에 비해 30%나 줄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새 주던 집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여파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 임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거주 조건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5: 윤지혜,
4: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들에서는 매물들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요. 조세 전가 이슈로서 다주택자분들이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주거비가 또 올라가는.
2: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도 필요한데 당장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만 호나 줄어듭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정부의 중재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직행하는 건 일단 멈췄지만 다음 주 협상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6: 하겠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노사의 일반적인 조정 절차가 끝난 뒤 양측의 동의 하에 다시 한번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7: 평화적인 해결, 산업 평화 유지, 국민 경제의 타격에 최소화,
5: 이미소 공인농사
7: 자율 교섭을 촉진하려는
6: 삼성전자 노사는 3월 27일을 끝으로 대화의 문을 닫았는데 총파업을 10여 일 앞두고 다시 마주앉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적극적 요청과 중재 의지로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어제 노조 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사측이 합류하면서 즉석에서 노사정 만남이 성사됐고 사후 조정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후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위원이 구체적 분쟁 사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조정위원도 노사합의로 선정을 마쳤습니다. 관건은 성과급 지급 비율을 못 박자는 노조와 매년 협상해야 한다는 회사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도 갖췄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8: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어제 오후 어린이들이 타고 있던 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진도에선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9: 기울어진 전신줄 뒤로 셔틀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정차 중인 승합차에 부딪힌 뒤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엔 어린이 등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신줄가 파손되면서 한때 인근 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한 달째 감기약을 먹고 있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차량 뒷바퀴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인근에서 8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0: 경찰은 타이어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엔 전남 진도군 누록도 인근 바다에서 21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선박엔 내국인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4명, 베트남 1명까지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선자들은 모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배들의 도움으로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실린 LPG 가스통 등의 2차 폭발에 대비해 화재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불이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3년 전 집중호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죠. 순직 1024일 만에 법원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단 판단을 내놨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자입니다.
2: 2023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렸던 경북 예천. 하천 집안이 내려앉으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대 4개월, 20살이었습니다. 기본 장비도 안전 대책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지목됐습니다.
3: 사단장님, 아직도 순직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4: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입니다.
2: 사고 발생 약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하천은 물이 불어나 강바닥이 보이지 않고 유속도 빨랐던 상황. 이를 알고도 임 전 사단장이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건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보며 찾으란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가슴 장갑까지 언급해 물속 수색을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지시대로 강바닥을 찌르며 수색하다 보니 집안이 무너져 해병이 숨지게 됐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성과에만 몰두한 채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긴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걸 꾸짖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지휘관 4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고 3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오늘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빨리 집을 팔 사람은 빨리 팔아라 라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최고 82.5%에 달하는 세금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서 조금 더 집을 원하는 사람이 사기 쉽게 되는 시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주식시장이 또 워낙 활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번 자금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어찌됐건 조금 더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5월 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토요일 아침 책을 쓴 저자와의 만남 체크인 시간입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 한창인데요. 타자도 투수도 그리고 뭐 관중도 아닌 심판이 주인공인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심판과 로봇 심판의 대결을 다룬 심판이라는 돌의 저자 김유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유원입니다.
1: 아, 네. 소설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 주셨는데요. 심판이라는 돌, 이게 제목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제목의 이유부터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그러면 이 소설을 왜 쓰게 됐는지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2021년인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중계를 보고 있던 중에 어떤 타구가 이제 타자가 친 타구가 내야수를 지나서 이제 심판의 몸에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이제 계속 인플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해설자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심판은 기물로 취급한다. 일종의 돌로 취급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듣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심판은 되게 권위 있는 직업이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갑자기 돌 취급을 받으면 어떨까? 아, 그러면 좀 약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한번 소설로 다뤄보고 싶어서 이제 심판이라는 돌이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약간 양면성을 갖는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존재, 또 한편으로는 야구장 내에서 공에 맞아버리면 진짜 돌처럼 취급되는 그런 존재인데,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야구 팬이시잖아요.
2: 네, 야구 팬입니다.
1: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시라고 들었는데, 평소에 야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서 보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보는 거 좋아하세요?
2: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야구장에 가서 보고 거의 집에서 약간 중계로 좀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1: 아,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데요.
2: 아,
1: 집중해서 보신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2: 거의 공 하나하나를 네. 세심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설도 듣고 그 선수들 표정도 살피고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1: 아, 완전 몰입해서 보시는군요. 네네네. 저는 저 타자가 방망이를 왜 저렇게 치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긴 한데, 아무튼 야구를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일상에 약간 지장이 있진 않으신가요?
2: 지장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이고 주 6일을 하니까 사실 그게 진짜로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야구를 중심으로 일상이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간, 그래서 야구 저녁에 하니까 그 저녁 전에 많은 일을 끝내려고 엄청 바쁘게 하다가 이제 6시 반이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저녁도 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집중해서 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 야구를 그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예를 들면 은퇴한 포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홍식이라는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박홍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2: 박홍식이라는 인물을 심판을 주인공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심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이 되고 보통 어떤 분들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로 이제 프로 구단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내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가지고 1군 무대에 서지 못하고 방출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심판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해서 1군에 한 번도 데뷔하지 못한 2군 출신 선수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뭔가

0: 가장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사람들이 이제 좀 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심판이라는 직업까지도 가지게 된 인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되면서 갑자기 권위를 얻었고 그 자기가 얻은 권위가 좀 두려워서 좀 조심조심 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심판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 또 한편으로는 내 권위가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 묻어나는 것 같던데 소설 안에 이제 최 PD라고 유튜브를 만드는 최 PD가 나오는데 네네. 이 최 PD가 이제 요 프로젝트가 이제 심판과 ABS의 대결 요거를 유튜브로 담는다는 것인데 요 프로젝트 의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심판 보던 시절이 좋았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설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또 있으실까요? 주제와 또 다르게?
0: 저도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기계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발달됨에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효율을 중시하고 이윤을 중시하면서 너무 쉽게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1: 네. 이 소설의 가장 어떤 중요한 소재가 되는 ABS. 네. ABS와 심판의 대결이 이제 이 소설의 주 줄거리가 될 텐데 그렇게 또 줄거리를 잡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0: 저도 그전까지는 심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심을 하면 좀 화가 나고 뭐 아, 왜 저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정도의 그냥 답답함을 표출하는 대상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고 뭐 차츰차츰 심판의 권한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ABS가 도입되면서 갑자기 심판이 뭔가 권위가 너무 축소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구 보면서 야구 선수에도 이입하지만 뭐 관중한테도 감정이입을 좀 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심판 내가 심판이었다면 어땠을까 갑자기 자기에게 권한이 다 줄어들고 그것이 또 전 국민이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직업적 권한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를 그래서 결정적으로 ABS 이제 판정이 도입된 후로 더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줄거리를 ABS 도입으로 인해서 뭐 기계와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1: 일종의 제가 느끼기로는 이세돌 구단과 그다음에 AI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알파고와의 대결을 약간 이렇게 차용하신 게 아닌가 오마주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들었는데 혹시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0: 그때 구상할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그 대결을 떠올린 거 보면 아마 그게 무의식 중에 좀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ABS라는 것이 제가 이제 저는 야구잡설이라는 자그마한 채널을 했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야구와 관련된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채널이었거든요. 거기서 ABS 도입되기 전에 저는 무조건 ABS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제 의견이 그렇게 궁금하신 건 아닐 테니까 AB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0: 저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막 네.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을 네네. 하지 말아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은 잘 없었는데 네. 도입이 되고 나서는 되게 편해진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괜히 오심이 나오면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뭐 수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한 뭐 통곡의 벽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도입이 되고 나니까 보는 거는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한 건데 완전히 이제 전면 ABS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심판들과 이제 심판들과 이제 수싸움을 한다든지 투수들이 뭔가 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가 너무 기계로 대체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1: 그것이 이제 소설의 내용이 약간 담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포수 있지 않습니까? 포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선수를 모델로 하신 거 맞으시죠?
0: 역시 삼성 팬이라서 잘 아시는데 삼성 라이온즈 네. 팬분들이라면 강민호 선수가 어떤 성격인지 네, 이제 네. 잘 아시는데 저는 그 성격이 되게 평소에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쾌하고 네. 되게 야구의 진심인 그런 네. 포수를 이제 주인공 조연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1: 네, 그 선수가 이제 2루수였나요? 유격수였나요? 소선에서는 유격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담을 나누다가 2루에 나가서 사담을 나누다가 견제 아웃을 당했을 때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물론 지금 2군에 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선수의 입을 빌어서 ABS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야구란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포수가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혹시?
0: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구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점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진짜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1: 야구를 뭐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0: 저는 야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워낙 사회생활을 하면은 정답이 없는 생활을 하잖아요. 네. 정답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야구라는 경기는 규칙이 확실하니까 그 야구를 보는 한 3시간 동안은 확실한 규칙 안에서 이제 보는 그 쾌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삶의 불확실성을 좀 약간 야구를 통해서 약간 좀 해소해주는 저는 그런 게 제 내면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1: 승과 패가 이렇게 딱 나눠지고 물론 무승부도 있지만 네네네. 정해진 규칙 내에서 9이닝 혹은 길면 11이닝 뭐 이렇게 하는 그 안에서 뭔가 결정되고 그런 것들.
0: 네네네.
1: 네.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들이 그렇게 이 ABS 도입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야구인데 이거를 기계의 힘을 자꾸 이렇게 빌리는 게 맞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요즘 AI라 그래갖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심판들도 그런 도구들을 그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약간 그냥 쓰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심판이라면은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하고 제가 좀 약간 심판의 권위나 이런 거에 좀 과몰입해서 이런 소설을 썼지만 심판 당사자분들은 오히려 진짜 편하게 직업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이거를 쓰시면서 뒤에 땡스투에 보니까 심판분 성함도 한 분 나오던데 네. 그분하고 인터뷰하실 때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0: 그분은 그 KBO 심판은 아니시고 사회인 야구 심판이셔서 그 ABS를 사용해보진 않으셨어요.
1: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구잡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야구잡서를 할 때 ABS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ABS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심판위원장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KBO 심판분들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KBO 심판들은 너무 이 수명이 좀 짧다. 그 이유가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권위가 조금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심판들이 이걸 굉장히 반겼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하루에 그 주심을 서가지고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들을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박제가 되면서 SNS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SNS가 등장을 하면서 권위가 심판들의 권위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소재, 주제 같은 게 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거를 네. 약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것은 네. 뭐 직업적인 위치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나이, 뭐 성별, 뭐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곳에서 권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 뭐 직업으로서 만들어진 권위를 거기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막 발휘하고 싶어하고 그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간 권위에 대한 권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사실 뭐 어디 가서는 뭐 작가님 뭐 선생님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진짜 돌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왜 이렇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왜 이거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잘 다뤄보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1: 네. 소설 내용에 보면 이제 오심이 있어도 생기 도는 야구가 좋다라는 이 홍식 이분이 이제 심판이잖아요. 이 주인공의 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합니다만 심판에 따라서 정말로 그

0: 판정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ABS 챌린지 정도가 네. 저는 좀 괜찮지 않나.
1: 아, 우리는 너무 많이 도입된 것 같다.
0: 네. 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되기까지의 그런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시간 뭐 선수들도 그렇고 심판들도 그렇고 야구 팬들도 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없이 전면적으로 ABS가 도입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긴 합니다.
1: 뭐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합의 를 네. 이루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조금 그게 전격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한편으로 ABS라는 게 이제 기계니까 우리가 기계는 정확하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고 그 기계에 대해서 오히려 권위를 너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ABS의 판정은 그럼 그게 옳은지 그런지 누가 판정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ABS가 얘기한 건 그럼 다 맞는 얘기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ABS가 오늘은 몸쪽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몸쪽 공을 자꾸 던질 것 같았고 거기를 노렸다. 선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매일매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BS. 근데 저도 사실 야구를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매일 보는 입장에서 저거를 ABS가 잡아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또 ABS의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지금 생각해 봤는데요.
1: 아, 지금.
0: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계라고 해서 너무 오점이 없고 네. 오심도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계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뭐 ABS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하던 노동을 기계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인데 일종의 그 권위를 부여했을 때는 그 권위에 걸맞는 어떤 그 성적들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ABS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수정해 갈 수 있는
0: 네네.
1: 예, 그래서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네. 사회 곳곳에도 다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방송 PD들도 옛날에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네. PD들이 이제 권위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막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이거를 피드백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SNS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바로 공격도 당하고 막 그래서 수정도 하게 되고 SNS가 오히려 권위를 조금 무력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SNS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갑자기 SNS요? SNS의 그런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은 권위주의적인 부분, 권위주의가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SNS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오심과 뭐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되게 동의가 돼요. 그래서 심판의 인간의 오심도 좀 이렇게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오심을 줄일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좀 논의하는 것처럼 ABS 이제 기계의 오류 같은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구란 스포츠는 실책도 기록해 주잖아요.
1: 그럼요.
0: 피안타도 기록해 주고 네. 못한 것들도 되게 빠짐없이 기록해 주는 그게 되게 뭐랄까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1: 못한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게 인간적이다.
0: 그러니까 뭔가 실수라든지 네. 어떤 오류 같은 것들도 다 이게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품어주는 그런 스포츠 같아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판의 오심이라든지 어떤 선수들의 실책 같은 것들도 좀 더 이 야구라는 게임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 그냥 봤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셨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0: 우선은 야구 팬분들이 이제 다양한 야구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가

0: 있어서 어떤 권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권위를 잃을까봐 좀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소설을 읽으시고, 저는 이제 홍식이 마지막에는 그 심판이 아니라 돌 취급을 받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과 돌 사이를 좀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권위의 문제에서도 좀 두려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체크인 시간, 심판이라는 돌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유원 작가와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손가락도 관절염에 걸린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네네. 환자분이 계세요?
3: 아, 네. 최근에 오신 한 분이 네. 계시는데 네. 이분이 70대 정정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1: 네.
3: 이분은 평소에 뭐 농사일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뭐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아프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유독 갑자기 엄지랑 검지가 퉁퉁 부어서 오셨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요즘 푹 빠진 트로트 가수 때문이었습니다.
1: 트로트 가수 때문에 이거 박수를 많이 치셨나요?
3: 네, 그게 아니라 요즘은 네. 덕질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이제 켜졌는데 우리 가수님 기 살려줘야 된다고 네 거기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네, 하트를 누르신 거죠.
1: 네.
3: 귀여운 사연이긴 한데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합니다.
1: 네.
3: 스마트폰 하트를 한번 누를 때 압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 네.
3: 하지만 이 어머님처럼 하루에 수천 번씩 막 이렇게 누르고 댓글도 쓰고 이러다 보면은 네. 우리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은 0.4mm밖에 안 돼. 굉장히 얇은 연골이기 때문에
1: 오, 예.
3: 엄청 혹사 당하고 있었던 거죠.
1: 아.
3: 그래서 실제로 이런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인한 손가락 관절염 환자가 절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이 우리 몸의 관절염 1순위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요?
3: 네네. 가장 좀 많이 하시는 오해가 관절염은 무릎이나 뭐 고관절 이런 데 큰 뼈에만 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을 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또 좀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손가락입니다.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3: 네, 우리 몸의 관절 중에 크기는 가장 작지만 사용량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1: 아.
3: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연골 두께가 얇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은 또 이게 또 버퍼가 없어가지고
1: 네.
3: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앉아 있는 건 일 때는 이제 무릎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손가락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1: 아, 앉아서 손가락을 계속 쓰기 때문에 네. 1순위가 된다.
3: 그럴 수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시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다.
3: 네. 네.
1: 근데 아픈 부위도 사람마다 네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끝마디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마디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병명도 구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겁니까?
3: 네, 맞습니다. 병마다 좀 아픈 위치가 달라요.
1: 그래서
3: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은 오히려 병명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이 끝마디, 제일 끝에 있는 이 마디가 아프다고 생각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고 손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다를 그런 증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로트팬 할머님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1: 네.
3: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중간의 마디 있잖아요.
1: 네.
3: 요 마디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열감이 나고 양쪽이 똑같이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1: 네.
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아래쪽 뿌리 쪽 여기
1: 네,
3: 여기가
1: 네.
3: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1: 손가락이랑 손바닥이 붙어 있는 여기.
3: 그렇죠. 뿌리 네. 쪽이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뻑뻑해지거나 여기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3: 그럴 때는 이제 방아쇠수지를 의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 병명이 방아쇠수지인가요?
3: 네네. 방아쇠수지.
1: 예. 그렇군요.
3: 총에 있는 방아쇠 있죠. 그거

0: 회사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 그거를 잘 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손가락 끝마디 옆에 이제 뼈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혹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네네네. 건 어떤 경우인가요?
0: 맞아요. 왜 관절염 심하신 분들 보면 관절이 네.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해보던 결절. 해버된 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종양이나 암 이런 거는 아니고요.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뼈가 네. 튀어나와서 그런 거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그 뼈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밖에 혹처럼 보이는 거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는 이미 좀 많이 진행을 하셨다라고 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매끈한 손가락으로는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자라면서 신경을 건드리거나 뭐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정말 마지노선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빨리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는 게 좋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요새 옛날에 비해서 이게 늘어난 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텍스트 썸이라고 엄지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엄지라는 네.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게 그런 연관성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이렇게 네. 치면은 엄지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쓰려고 내리고 네, 누르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엄지를 엄청 혹사하는 거라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펜을 쥘 때보다 이게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 훨씬 더 많이 걸린 수십 배 더 하중이 많이 걸린다라는 연구가 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골이 계속 마모가 되면서 엄지손가락 부위에 이제 관절염이 일찍 찾아오니까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이제 그립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붙인다든지 좀 엄지를 덜 쓰고 검지로 누른다든지 양손을 쓴다든지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길게 뭔가 써야 될 때는 요즘에 핸드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말로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이 손가락 관절하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 두두둑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뭔가 뻐근하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거 계속해도 괜찮은 겁니까?
0: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의학계에서도 좀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소리 자체가 뭐 관절염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1: 하지만 다행이네요.
0: 그 우두둑 소리 자체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렇게 할 때 이 사이에 기포가 잠깐 생겼다가 그게 터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뭐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데 그런 힘을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려고 매일 수십 번씩 이렇게 꺾다 보면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든지 그 주변에 잡고 있는 인대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미세하게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인대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무해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0: 매끈하고 건강한 손가락을 원하신다면 손가락을 꺾는 대신에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이거 뭔가 이제는 안 하면은 이게 막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관절이 뻑뻑하거든요. 이거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없나요? 없을 수 있죠. 네,
0: 이따가 스트레칭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가사 노동을 하다 보면 또 손 쓸 일이 엄청 많잖아요.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요리 청소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손가락 관절에 가장 안 좋은 습관 이거 빠바박 하는 거 말고 가장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아 저는 그런 모든 일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비틀어 짜는 거.
1: 오. 네. 근데 이게 전완근 운동이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0: 네, 물론 전완근 운동은 될 것 같은데 네. 손가락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왜 이런 동작 꽤 많거든요. 뭐 네. 걸레 짠다거나 행주 네. 짠다거나.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돌리는 거, 뭔가 깎을 때 돌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손가락 작은 마디마디 하나에 다 모든 부위에 전달력이라는 회전 옆으로 미는 힘을 가하게 되는데 수직으로 누르는 힘보다 옆으로 미는 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칼질 같은 걸 하면 이게 누르는 힘만 들어가는데 이제 짜는 거는 이제
1: 행주 짜고 이런 그렇죠. 것들은 손가락이 진짜 안 좋다.
0: 뒤트는 힘이기 때문에 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행주를 계속 짜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잖아요.
0: 네네.
1: 파라핀 치료 이런 걸 받는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0: 그거 굉장히 관절염에 가성비 좋은 치료로 제가
1: 가성비가 좋다. 파라핀
0: 네네.
1: 치료.
0: 네.

0: 설명드리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용 기기도 있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좋냐면 손가락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살이 적고 이 얇아가지고 뼈까지 굉장히 열이 침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파라핀이란 기기 자체가 그 양초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찜질팩 있잖아요. 네, 네. 콩주머니라든지 네, 네. 뭐 그런 핫팩 같은 걸 하는 것보다 훨씬 열 전도율이 높게 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빈틈없이 감싸면서 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집에서 하셔도 굉장히 그날 하루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나 뭐 아픈 게 줄어든다거나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온찜질 요걸로도 안 될 만큼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결국 주사를 맞게 됩니까?
0: 아, 네. 주사 치료가 네. 손가락 다른 데는 또 뭐 열심히 잘 빨리 많이 하는데 손가락은 사실 조금 의사들도 좀 꺼려하는 부위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물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 아, 어렵겠네. 물리적으로 네네. 어렵겠네요.
0: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 먼저 해보고 안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처럼 주사를 놔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맞으면 이 주변 피부가 막 하얗게 변한다거나 지방이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훨씬 더 체감상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사무직 분들 이렇게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테이핑 혹은 뭐 작은 보호대 이런 거 하긴 하던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약간 근육 안 쓰면 근육을 안 쓰면 약간 이게 약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써야 되는 일이 있다. 뭐 출근을 네. 해서 뭔가 타이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집안일을 해야 된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아프다. 그러면은 테이핑이나 보호대를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원래는 그러니까 치료는 사실은 관절염을 쉬어줘야 돼요. 대원칙이 휴식입니다. 휴식. 근데 현실적으로 손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해주시면 이 서로 이제 연골끼리 갈거나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런 것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루 종일 차고 있거나 너무 많이 쓰면은 말씀하신 대로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딱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다. 손가락 관절염에 붙이는 파스도 있습니까?
0: 네. 파스도 있죠. 조그만 동전 파스라든지 뭐 그런 네. 파스도 있고 약간 감는 식으로 나오는 파스도 있는데 저는 붙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겔 형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유는 일단은 그런 붙이는 것들은 이제 관절이 굉장히 많고 움직이는 게 심하다 보니까
1: 떨어지죠.
0: 네, 맞아요.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거는 그냥 바르고 이게 흡수가 되면은 그대로 네. 계속 작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바르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바르는 네. 거 말고 붙이는 거는 그 접착제 때문에
1: 맞아요. 네. 저는 손가락이 아니지만 이 목 때문에 목에 파스를 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빨갛게 불을 이게 막 부르튼다 그래야 되나? 네. 빨갛게 변하고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붙일 수가 없게 됐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접착제도 약간 알레르기 증상처럼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특히 손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라고 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파스든 뭐 바르는 거든 붙이는 거든 다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좀 낫게 해주는 건데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더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쉬시는 네. 걸 꼭 말씀드립니다.
1: 쉬는 게 치료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 아닙니까? 요 손가락 관절 수명을 늘릴 수 있게 뭔가 이 물건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0: 네네 그렇죠. 그런 내가 쓸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은 네 뭔가 좀 교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얇은 펜을 쓰면 손가락 바디에 이제 압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끼는 게 있더라고요. 고무 그립 같은 거 그런 걸 껴가지고
1: 좀 두껍게
0: 네, 하시면 훨씬 압력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요새 또 버티컬 마우스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꺾여서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좀 나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린 네. 그립톡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더 손에 들어간 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 도구들을 활용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은 훨씬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스트레칭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좀 짧게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0: 네. 자, 핵심은 뽑고 누르고 편다. 이렇게
1: 뽑고
0: 생각하시면
1: 누르고 편다.
0: 네, 네. 일단은 뽑는다는 거는 통증 이제 보시면 손가락 보시면 마디가 있잖아요.
1: 네.
0: 마디를 이 잡고 그 마디 약간 바깥쪽 끝에를 잡고 네. 당겨 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1: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나 보죠.
0: 그렇죠. 예. 지그하게 아, 이렇게 당겨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좁아진 관절을 조금 늘려 주는 효과도 네. 있고요. 네. 조금 네. 이렇게 해서 당겨 주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당긴 다음에 구부렸다가 편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살살살살 흔들어 주는 거예요.
1: 일단 네. 당긴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한
0: 맞습니다.
1: 거군요.
0: 당긴 상태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조금 그 네. 마디가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염증도 좀 줄어들고요. 마지막은 네. 스트레칭은 이렇게 다 반대 손을 이용하는 건데요.
1: 네.
0: 검지로 내가 원하는 스트레칭을 원하는 부위의 관절을 누르고요.
1: 네.
0: 엄지로 그 바깥에를 반대로 아, 눌러서
1: 반대쪽으로 이렇게 네. 눌러주는군요. 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휘어지게
0: 그렇죠.
1: 약간
0: 네, 이렇게 눌러서 펴주면 네. 네. 스트레칭이 됩니다.
1: 아 이렇게. 반대로 펴주는 거
0: 이렇게
1: 네.
0: 눌러가지고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손가락 스트레칭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 정확한 자세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로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보실 수 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손가락 관절염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토요일 소식 저희가 준비한 건 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또 찾아뵙겠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이니까 가족이 최고야라는 연주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 가게들,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서비스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한다면 서비스라고 쓸까요? 아니면 발음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쓸까요? 외래어를 우리글로 표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영어 단어에서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쌍시옷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시옷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인 시옷을 써서 서비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예사소리를 쓰도록 돼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음할 때는 원어에 가까운 소리로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라는 뜻의 사운드를 사운드라고 표기하지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사운드라고 발음한다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 외에도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은 외래어를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이 발음한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발음에서는 현실음에 가까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경북권이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각별히 외출하실 때 그리고 바깥 활동에 야외 활동 시에도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고요. 불씨 관리 잘 하셔서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경북 경산과 포항, 대구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부근 지역도 건조합니다. 전국적인 메마른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주말 휴일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도 차츰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세종, 대전, 광주, 부산과 나란히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2, 3도 정도 낮 기온이 더 높겠고 강릉이 22, 대구 24도 등 전국 20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해서 약간 더워지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25도 또 상주 27도 등으로 경상권과 중부지방 곳곳으로 좀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으로 곳에 따라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어제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핵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개방 등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정부는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핵시설 해체, 지하 핵활동 금지와 농축 핵물질 반납,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과 핵 사찰 허용,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크게 7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으로부터 진지한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 내에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백악관은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국 출마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회의 발족식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전태진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각각 방문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송영길 인천연수갑 보궐선거 후보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장 대표는 내일 부산 북가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오는 11일에는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 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폴로 17호가 1972년 달에서 촬영한 상공의 빛나는 물체 사진도 담겼습니다.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세계 각지에서 군사용 정찰을 수행하던 도중 포착된 UFO 추적 물체 등도 공개됐습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어제로 종료된 가운데 대상자의 91.2%인 294만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94만 4,073명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모두 1조 6,728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 체크카드가 11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순이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질타한 가운데 국세청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대구 24도 등으로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뚝 떨어져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도 대기가 서서히 건조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휴일이 많은 5월입니다만 온전히 쉬기만 하지는 않게 되죠. 어린이날에 이어서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입니다만 때로는 뭐 시간도 돈도 마음을 모두 쓰면서도 힘들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게 되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말만 하고요. 또 실없는 말들에도 즐겁게 대꾸하면서 서로 많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날씨도 화창한 주말입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이 시간에 그동안 청년 정책들 많이 좀 안내를 네.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르신들, 노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 주신다고요?
1: 네. 우선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로 차지하는 것으로 그 집계가 되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고령층 등의 경우에는 통신비, 의료비, 그다음에 뭐 교통비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가니까 생활비에 부담이 좀 되죠. 근데
0: 예.
1: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우선 교통비 혜택이 있는데요.
0: 교통비.
1: 예, 모두의 예. 카드라고 해서 K패스에서 하는 예. 모두의 카드라고 이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0: 이 카드는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1: 예,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위 그 쓰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가 있어서 그걸 앱에다 등록을 하시면 쓰실 수가 있는데
0: 네.
1: 그 어르신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뭐 그 청소년, 어른, 다자녀 이렇게 여러 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환급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0%였는데 이게 30%로 높아져서
0: 네.
1: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이게 반값 모두의 카드가 한시적으로 9월까지 시행이 돼서 원래 환급 기준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0: 네.
1: 정액형을 쓰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일반형은 2만 5천 원, 플러스형은 4만 5천 원이 넘는 교통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자녀분들이 좀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앱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K패스를 쓰시던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경우는 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모두의 카드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 예, 모두의 그다음, 카드 알려주셨고.
1: 네.
0: 그리고.
1: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이 있어요. 우선 치과 진료비가 있는데
0: 네.
1: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이에요.
0: 임플란트 비싸요, 이거.
1: 예, 비쌉니다.
0: 네.
1: 뭐 100만 원 훨씬 넘잖아요. 근데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고요.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본인 부담률은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2개까지는 임플란트를 정부 지원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0: 1인당 2개를 정부 지원 건강보험으로
1: 예,
0: 이제
1: 할 수 있습니다.
0: 할 수 있는데 이게 평생에 두 개예요?
1: 네, 예, 평생에 두 개.
0: 아, 1년에 두 개가 아니고?
1: 예.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고요. 평생
0: 예.
1: 두 개까지는 임플란트로 건강보험 급여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왜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무치약 환자라고 하는데
0: 예.
1: 이런 경우는 시술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비급여 대상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완전 틀리를 하시든지 부분 틀리를 하시든지 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률 30% 있다는 거.
0: 이건 이제 치과 쪽이고
1: 네.
0: 다른 쪽은 없어요?
1: 건강보험 중에서 예방접종이 있는데 폐렴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0: 네, 네.
1: 2026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23가 이게 이제 23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당 백신을 한번 무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받으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이 예방접종 비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0: 일반 병원에서는 안 돼요?
1: 예, 그러니까 위탁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고
0: 예, 예.
1: 그다음에 치매 조기 검진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선별검

0: 검사랑 감별 검사를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 이제 동네에 있는데 가셔서 제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모르고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특히 예. 또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시니까.
0: 그래서 이런 그 혜택들을 자녀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치매 조기 검진은 주변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지고 예.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라 전체로 하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뭐 있잖아요.
0: 네,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요. 뭐 장수 수당, 효도 수당, 노인 복지 수당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3대 가정 효도 수당 사업이 있어요. 이게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그 5년 이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3대 가정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부부인 경우에 분기별로 20만 원씩을 줍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뭐 연령이나 거주 요건이나 지급 금액이 다르니까 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이런 부분의 혜택을 알려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예. 전산이나 AI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문자로 네.
0: 그러니까요.
1: 아, 그 해당되니까 저희가 드릴게요 라고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0: 네. 그리고 복지센터도 가까우시면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예. 또 뭐 부모님들께서 좀 도움받을 만한 정책 같은 게 뭐가 있어요?
0: 혹시 부모님이 드시는 약이 몇 가지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르겠네.
0: 근데 한 7, 80대 정도 되면 네. 저렇게 많이 먹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1: 약은 드시는데 예. 뭘 드시는지 모르죠.
0: 모르죠. 그리고 그 약들이 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오니까 약과 약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의 통계를 보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을 받은 데다가 약을 10가지 이상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 이건 이제 약을 많이 드신다는 뜻이거든요.
1: 예.
0: 그 복용자가 143만 명이 넘습니다.
1: 오.
0: 이게 2020년에 비해서 54.3% 증가를 한 거고요.
1: 예.
0: 이 143만 명 이상의 그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1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82.1%.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1: 근데 이런 건 그냥 어르신들이 이쪽 저쪽 병원 다니시면서 드세요 하니까 다 챙겨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0: 근데 한 사람이 약과 약이 부작용이 없는지 이걸 같이
1: 모르잖아요 우리가.
0: 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2018년부터 정부에서 약사분들과 함께 이걸 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직접 찾아가서 약물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1: 아,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0: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모든 분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만성질환 보통 뭐 고혈압, 당뇨. 네. 그다음에 심장질환 1개 이상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약을 10종 이상 근데 보통 이렇게 봉투에 보면 대여섯 개 들어가 있는 경우 맞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10가지 이상 드시는 분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투약일수가 60일 이상이신 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다 되는 건 아닌데 우선 선정자가 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15개 이상을 드시는 분 여러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어른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1: 그럼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1: 아. 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0: 1577-1000번인데 전화하시면 문의를 해보시고 그 선정이 되시면 약사가 집으로 오세요. 1년에 4번까지 오시거든요.
1: 1577-1000번입니다.
0: 예,
1: 이거.
0: 예. 전화하셔서 혹은 가까운 지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1: 예.
0: 약사분이 공단 직원이랑 와요. 전화도 오고 그러면 처방약, 영양제, 상비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유통기한은 지났는지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의사분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처방을 조절도 해주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143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약물 드시는 분이. 근데 1%만 관리를 받고 계세요. 아마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1: 예.
0: 이걸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가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 이건 뭐예요? 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0: 예. 근데 예. 이건 이제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제 복용을 할 때 실시간으로 뭘 보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 모든 약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약류 의약품 있죠. 진통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어버이날 뭐 선물로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약 이런 거 예. 많이 보내잖아요. 비타민 같은 예. 거. 근데 정작 그 보내만 드렸지 이런 걸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577에

0: 1000번.
1: 1000번. 네. 네. 여기서 다재약물 관리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AI 뭐 이거 엄청 많이 네. 쓰시던데 정부가 뭐 교육도 해줘요?
0: 예.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터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AI를 쓰시면서도 더 잘 쓰고 싶거나 궁금한데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난 운세만 보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0: 아,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예, 우선 고용노동부에 그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AI 캠퍼스가 있어요. 이건 예. 뭐냐면 그러니까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발급을 받으시면 그 AI 캠퍼스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참여 수당도 주고요. 네. 특별 그러니까 특별 훈련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오프라인인 거죠.
1: 예, 예. 예,
0: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여기를 가시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세 이상이다 내가. 그러면 네. 교육부에 AI 디지털 평생 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바우처로 35만 원이 교육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생 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는 홈피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여기 들어가시면 내 가까운 집 제가 이제 마포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마포에 이런 이런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쭉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로 NH농협의 채움카드를 만들면 포인트로 줘요. 그럼 네. 거기가 쓰시면 돼요. 수강을 하시면서. 근데 이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상자만 되거든요. 예. 그 이렇게 나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예. 평생 교육 이용권은 연령 제한에 따라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뭐 7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고용24라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1: 예.
0: 거기 들어가시면
1: 고용24
0: 예. 예. 그러면 훈련 역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클릭을 하시면 예. 디지털 그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쭉 뜨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쭉 떠서 클릭을 하시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얼마, 그다음에 네. 내가 얼마를 물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제 AI 교육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받는 교육들도 있어요. 클릭하시면 굳이 거기 방문하지 않으셔도 예.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근데 내용을 보면 뭐 파이썬 같은 코딩부터 챗GPT 같이 기초적인 거 활용하는 초급 중급까지 다양한 훈련이 있으니까
1: 네.
0: 신청하셔가지고 고 역량 강화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 내가 AI 좀 제대로 활용해 보고
0: 예,
1: 싶다. 이거 되게
0: 예.
1: 좋다고 하면 고용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여러 가지 좀 지원받는 게 있는지 확인해
0: 예.
1: 보시고
0: 훈련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매년 꽃가루가 막 많아지는 이런 시즌이 빨리 돌아온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재채기 하시거나 비염이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가 이제 한창 날리는 시기가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1: 산책할 때 거의 골치 아파요.
0: 특히 예. 이제 송화가루가 예, 주범인데 예. 보통 4월, 5월에 발생하는 꽃가루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소나무 꽃가루인 거죠, 송화가루가. 근데 이게 이전보다 1년에 하루씩 자꾸 당겨지는 거예요, 예전부터.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 15일에 소나무 꽃가루 날림이 관측이 됐었는데
1: 예.
0: 작년에는 5월 10일에 관측이 됐어요.
1: 예.
0: 경상권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관측되던 게 5월 3일에 관측되는 19일이나 당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꽃가루 달력을 개정을 할 정도인데요. 이제 시즌이 당겨지니까 사실 이 관련돼서 이제 그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을 하시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일단 모기도 기후온난화 때문에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모기가 26도, 27도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1: 네.
0: 4월부터 뭐 25도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 모기 출현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달 셋째 주에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잡히는 모기가.
1: 네.
0: 그리고 3월 20일에 지금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이 돼서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이게 작년보다 열흘이나 당겨진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예방접종을 미리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네.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은 거의 다 돼서 하나만 네. 좀 볼게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제주 갈 때 비행기 타는데
0: 네.
1: 김포에서 타잖아요.
0: 네.
1: 근데 인천공항에서

0: 국제공항에서도 탈 수 있어요 이제?
1: 네. 그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국내 지방공항으로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연계를 활성화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천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김포공항 왔다가 또 내려가야 돼요. 제주 가려면.
0: 아, 그러겠네요. 예. 예, 예.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6년 10월에 운항을 중단했었는데 예. 인천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오는 국내선 직항이 5월 12일부터 운항을 다시 10년 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주 2회 왕복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규모는 한 170석에서 180 규모의 기종이 투입이 되고 두 번 운영이 됩니다. 주 2회.
0: 네.
1: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의 국내선 수속은 3층 출국장이 진행되는 국제선하고 달리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0: 네.
1: 제1여객터미널 내의 안내 페이지와 홈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제주를 갔었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갈 수 있고 제주에서도 인천공항 경유해서 해외 가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0: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맑고 화창한 날씨 속 고속도로는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곳곳으로 벌써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밀립니다. 더 지나 화도일 때 다소 주춤한데 앞선 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안산분기점부터 순산터널 쪽으로 이동량 늘고 있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광주온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나들목 부근 2km 정체고 논산천안선 논산방향으론 남풍새나들목에서 차령터널까지 5km 막힙니다.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기흥 동탄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진출로 4호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여파로 1대 3km가량 더디게 지나고요. 천안나들목 일대 1km 정도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네, 5월의 아홉 번째 날이자 두 번째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 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도 약간씩 오름세를 띠면서 내일은 약간 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햇볕도 좀 따가울 텐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나란히 23도, 강릉이 22, 대구, 구미, 울산이 24, 진주 26도까지 올라서 경상권이 오늘은 가장 덥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구, 경북 중심으로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경북권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을 전망이라 고온건조한 날씨에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고 세종, 대구는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고요. 자외선 지수 해가 정점인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오늘과 내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에 잠깐 노출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단계 매우 높은 단위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오존 농도의 경우는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모레 월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온 뒤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을 보니까요. 현재 11.6도까지 약간 올랐습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증시 얘기해야죠. 이번 주 증시 보니까 우리가 뭐 6,000선, 뭐 이거 뭐 400선, 뭐 이거 회복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유, 지금 7,000을 넘어가지고 7,500 입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죠?
4: 맞습니다. 뭐 코스피 그야말로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 수가 바뀌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7,000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중한 때 7,530선 찍고 네. 주말 종가가 7,498입니다.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라는 대기록이고요. 지난 2월에 이제 6,000선 찍었는데 네. 중동 분쟁으로 조금 지연됐지만 두 달 만에 앞자리 수가 바뀐 거고요. 이러다 보니 국내 증시의 전체 몸값, 시가총액은 6,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전약 후강. 초반 분위기는 다소 우울했습니다. 중동 분쟁 합의가 지연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리자 국내 증시도 한때 7,310선까지 밀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주 후반 이틀 연속 매도했는데요. 뭐 목요일 날은 7조 원대, 금요일 날은 6조 원이 넘게 역대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압박했지만 그러나 시장을 지켜낸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어제는 4조 8천억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목요일 날은 반도체 주가, 금요일 날은 현대차 그룹 주가 랠리를 주도했는데요.
0: 예.
4: 현대차의 로봇자 회사, 이른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양산 소식,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맞물리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뭐 1% 정도 조정 보이면서 숨 고르게 들어갔지만 26만 전자, SK하이닉스 1.9% 올라 168만 닉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200선 회복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 삼성전자가 26만 원이에요, 지금?
4: 그렇습니다. 1년 전 주가가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우리 증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이나 이거 다우에다가 이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이 G20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라고요?
4: 맞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랐는데요. 올해만 불과 넉 달여 만에 네. 또 75%가 오른 겁니다. G20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고요. 2위인 키르기에가 29% 올랐는데 네. 우리 코스닥이 30% 넘게 올라서 사실상 국내 증시가 1위, 2위입니다. 이제 일본 증시가 한 18% 정도 네. 올랐고 또 글로벌 증시의 상징인 나스닥과 S&P 500 지수마저 뭐 일찌감치 따돌려서 가장 상징적인 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S&P 500 지수의 6% 상승률을 10년 만에 앞질렀는데요. 그동안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소외대응했던 국내 증시가 이제는 세계 7위 시가총액 규모를 갖춘 시장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를 제쳤고요. 영국 증시를 제쳤습니다. 이런 폭풍 성장세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AI 사이클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가진 한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평가 해소입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 최근 기업 가치 재평가,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

0: 26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한때 전문가들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잘못 탔다. TSMC 봐라.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미래 없다 그랬었는데 지금 26만 원 간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 아시아에서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이게 두 번째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꿈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금 아시아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에서 두 번째, 전 세계 기업 가운데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0: 네.
1: 버크셔 헤드가 이끄는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드웨이를 제쳤고요. 테슬라, 메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서의 위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16위 안착을 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갖는 의미는 뭐냐? 과거에 이 석유 파서 파는 기업들, 네. 원유 기업들 이런 이제 일시적으로 도달했던 수치와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장이 단순히 경기 순환형 상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시대를 지탱하는 구조 인프라의 어떤 전환점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이 7배나 늘어났죠. 5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72%라는 경이로운 이제 숫자를 기록하면서 AI 슈퍼사이클의 선두주자인데요. 해외 투자자들 이제 한국을 핵심 투자처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는 늘 디스카운트 이제 꼬리표를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K증시 프리미엄을 얹은 한국 증시의 체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몇 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거 따진다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싸다고만 볼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7,500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러다가 만 넘는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속도라면 7,000선 보지 밟은 지 이틀 만에 7,500선에 다가섰거든요.
0: 네.
1: 산술적으로 이런 속도라면 뭐 코스피가 이제 8,000 넘어 9,000, 1만 선도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이제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증권사들 공통된 시각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인 AI 투자와 반도체 실적은 아직 초기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이익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저평가 업종에 대한 릴레이팅 이게 이어진다면 아마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익의 이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K자형 이제 증시의 어떤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0: 네.
1: 반도체로 쏠린 이익 모멘텀이 다른 분야 에너지, 원전, 로봇과 같은 전후방 산업으로 얼마나 골고루 퍼지느냐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가 매크로 환경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상수가 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상황이 좀 진정돼야지만 이런 유동성 환경이 개선돼야 지수의 추가 상단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0: 그렇겠죠. 예, 예.
1: 또 하나가 이게 지금까지 상반기 너무 좋았거든요.
0: 예.
1: 넉 달여 만에 이제 지난해 전체 상승률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8월, 9월 가을철 조정받지 않겠느냐. 투자 심리가 정점을 찍고 이른바 피크 아웃.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다만 지금의 코스피는 이유 있는 질주다라는 겁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숨고르기가 언제나 나타날 수 있겠지만 타이밍상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고 릴레이팅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단순히 이제 희망 섞인 기대감이 아니라
0: 네.
1: 실적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긴 호흡으로 본다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0: 예. 물론 이제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막 함부로 막 다 오른다니까 나도 가야지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또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 꼼꼼하게 좀 따져 보시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은 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그 우리나라 1분기 수출을 보니까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어요?
1: 맞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대역전극인데요.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탑 5에 등

0: 그랬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2,199억 달러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고요. 가장 놀라운 건 지금 경쟁국인 일본, 이탈리아 따돌렸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1: 네.
0: 특히나 상위 7개 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300억 달러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 한국 무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대역전극의 엔진은 바로 단연 반도체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반도체 수출이 무려 139% 급증한 게 결정적이었고요. 여기다 석유 제품, 컴퓨터, 화장품과 같은 13개 주요 품목이 고르게 뒷받침이 되면서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위가 오른 건 무엇을 넘어서 중동전쟁, 고유가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수출 성장률이 8%대에 머물렀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은 37% 넘게 비상하면서 구조적으로 AI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이제 올라탔음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전체 수출 목표치 7,400억 달러를 넘어 8천억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주식 마냥 오르는데 나는 여기 못 가서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그렇다고 타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성장 펀드, 이게 이제 5월에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0: 맞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 참여 성장 펀드,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1: 예.
0: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연간 6천억 원까지는 개인 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우리 경제 12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구조고요.
1: 네.
0: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 파격적인 안전장치와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가 펀드 손실의 최대 20%까지 손실을 메꿔줍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20%까지는 손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세제 혜택이 그야말로 역대급인데요. 가입만 해도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3천만 원 투자할 경우 공제율은 40%가 적용이 돼서 1,2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다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일반 펀드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 펀드는 국가성장산업에 개인이 동참하면 수익을 높이면서 리스크는 정부가 나눠 갖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뭐 주의할 것 같은 건 없어요?
0: 이세제 혜택이 워낙 큰 만큼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투자 기간인데요. 이 펀드는 5년 만기입니다. 중도 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또 하나는 수익 구조인데요. 정부가 손실의 20%를 보장하지만 20%가 넘게 되면 원금, 이거 개인이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조금은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좋은데 이게 연 목표 수익률이 6% 수준. 5년간이라면 약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1: 예.
0: 운용 보수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제 체감 수익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이 상품의 단기 수익이 아니라 이제 장단기 투자와 세제 혜택을 결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이상 여유 돈으로 묶어둘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은 어떤 전시 봐야 돼요?
2: 네, 오늘은 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겸재 정선 미술관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1: 예.
2: 지금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바로 정선 탄생 350주년을 기념한 소나무 늘 푸르른 특별 기획전입니다. 이 정선의 소나무 그림에서 시작해서 한국 미술사의 소나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이고요. 입장료가 1,000원이니까 이 날씨 좋은 봄날에 서울 식물원도 산책하시면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겸재 정선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아예 독립적으로?
2: 네네, 맞습니다.
1: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갑자기 겸재 정선 관련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 네네.
1: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그런가 싶은데, 이게 가만 있어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왕 재색도 이거 그린 분 아니에요?
2: 맞습니다.
1: 이게 누구예요? 정선 이분이. 예.
2: 네네. 일단 이 조선 후기에 예. 18세기를 대표하는데요.
1: 예.
2: 이 정선 한마디로 진경산수화의 선구자입니다. 이 정선 이전의 화가들은 주로 중국의 풍경을 상상해서 그리거나
1: 네.
2: 중국 화보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이 관념산수화를 그렸는데요.
1: 네.
2: 근데 겸재 정선은 달랐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 우리 강산을 직접 발로 누비면서
1: 네.
2: 눈앞에 펼쳐진 진짜 풍경인 이 실경을 화폭에 담은 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전의 산수화는 그냥 생각만으로 막 이쁘고 막 구름이 있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걸로 주로 그렸는데
2: 네네네.
1: 정선 이분은 실제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리신 거예요?
2: 네네네. 눈앞에 있는 이제 그래서, 진짜 풍경.
1: 그래서 진경산수화라 그러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오.
2: 그래서 이 정선이 방금 이제 인왕재색도 말씀 주셨는데요.
1: 그 그림은 뭐예요, 그게?
2: 인왕산 아래 이 청운동 일대에서 정선이 태어났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평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요.
1: 예.
2: 특히 80대 노년기에 그린 걸작이 바로 인왕재색도입니다.
1: 이 당시에 80대까지면 상당히 오래 사셨네요.
2: 그렇죠. 장수하신 거죠.
1: 예. 네.
2: 인왕산의 바위와 소나무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관찰했던 화가인데요.
1: 네.
2: 이번 전시는 이 정선의 필치로 살아난 소나무 작품들 감상하면서 한국 회화의 독창적인 미의식 되짚어보는 기회입니다. 자리입니다.
1: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그린 진경산수화를 이제 만든 분이고
2: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럼 이 겸재 정선 화가가 그린 소나무가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 맞아요.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계속해 주세요.
2: 이 소나무가 단순히 이 나무의 종류를 넘어서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인간의 삶과 이상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1: 소나무가?
2: 네네. 왜냐하면 사계절 내내 이 푸른빛을 잃지 않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선비들의 꿋꿋한 기상,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선비들은 뭐 나도 저 소나무처럼 어떤 고난이어도 꺾이지 않겠다 다짐을 했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십장생 중에 하나로 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화가에 따라 표현 방식 조금씩 달랐는데 그래도 소나무는 늘 우리 곁에 좀 든든한 존재로 있었던 셈이죠.
1: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제목이 소나무 늘 푸르른.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여기?
2: 네, 먼저 정선으로 시작해서 네. 우리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 또 근대 개화기 대표화가 채용신, 그리고 현대미술의 이르기까지 이 폭넓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1: 아, 겸재 정선의 작품만 있는 건 아니군요.
2: 네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1: 예.
2: 먼저 이 상징으로서의 소나무. 이건 이제 선비의 지조와 장수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요.
1: 예.
2: 두 번째로 자연으로서의 소나무는 이 보다 점차 구체적 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확장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회화적 표현의 축적이라고 해서 소나무 표현이 시대별로 어떻게 축적되고 새롭게 재탄생됐는지를 조망을 합니다.
1: 이거 재밌겠네. 소나무의 표현이 시대별로 어떻게 그려졌느냐.
2: 네네.
1: 그럼 시대별로 소나무의 모습을 좀 다르게 그렸다는 뜻 아니에요?
2: 맞습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좀 작품을 이야기해보죠. 어떤 작품이 있어요, 먼저?
2: 네, 제1기획 전시실에 들어서면 네. 먼저 이 정선의 다람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네.
2: 이 소나무 위에서 양손으로 솔방울을 쥐고 있는 작고 귀여운 다람쥐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1: 네.
2: 이 정선과 심사정이 함께 제작한 겸현 신품첩에 수록된 그림입니다. 이 소나무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필치로 그려졌는데
1: 네.
2: 이 상대적으로 다람쥐는 좀 섬세하고 좀 따뜻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18세기 작품인데도 이 마치 방금 그린 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네, 사실 이 구도 자체는 중국의 고시화보라는 책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아, 뭐 베낀 거예요?
2: 네네네. 하지만 이 정선은 단순히 베낀 게 아니라 이 실제 자연 속에서 관찰해서 훨씬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이 예컨대 다람쥐의 털 한올 그리고 이 다람쥐 줄무늬, 또 솔방울 쥐고 있는 이 작은 손, 또 소나무의 넝쿨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넣었는데요. 이 전통을 따르되 나만의 시선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겸재 정선의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1: 소나무만 그린 게 아니고 소나무에 같이 있는 다람쥐까지
2: 네네.
1: 그려진 것. 또 어떤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2: 네, 다음은 사직 노송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 네.
2: 이 정선이 70세 무렵에 그린 다람쥐가 좀 정겨운 느낌이라면은
1: 네.
2: 이제 80대에 접어들어서 그린 사직 노송도는 보다 훨씬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1: 그러니까 앞서 다람쥐는 70대에 그리셨고
2: 네네.
1: 이제 80대 들어서는 인왕 재색도도 80대 그리셨고
2: 맞습니다. 네.
1: 이번에 사직 노송도도 그때 그렸다.
2: 네네. 네. 이 서울 종로구 사직단에 있었던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요. 이 소나무 가지들이 뒤틀린 채 뻗어나가는 모습이 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대문장가 소동파가 늙은 소나무를 늙은 용에 비유를 했었는데 그 표현이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정선은 이 늙은 소나무 그림을 통해서 단순한 나무 외형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기계, 정신을 또 드러냈다고 합니다.
1: 다른 분들의 작품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1: 그중 작품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요.
1: 네.
2: 단원, 이 김홍도의 작품이 있습니다.
1: 예, 예.
2: 이 진경산수화의 정선이 있다면 이 풍속화와 신선도에는 단원 김홍도가 있습니다.
1: 뭐 씨름하는 거 그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2: 맞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우리의 풍속화죠.
1: 예.
2: 자,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김홍도의 이 송하 선인 취생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 예.
2: 이 큰 소나무 아래에서 한 신선이 생황이라는 악기를 불고 있는 그림인데요.
1: 예, 예. 네, 신선이 악기를 불고 있다고요?
2: 네네네. 네. 이 당나라 시인 중에 나업이라는 분이 쓴 시 구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생황 소리는 봉황이 날개짓하는 듯하고 그 소리가 하도 절묘해서 용의 울음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 속의 신선이 풀로 엮은 옷을 입고 호로병을 차고 있는데 이 세속을 벗어난 신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가 이 소나무와 신선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선 이상향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1: 네.
2: 정선의 소나무가 단단한 기계였다면 이 김홍도의 소나무는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 신비로운 안식처 같은 느낌을 전합니다.
1: 또 어떤 화가의 작품이 있어요?
2: 네, 이번에는 이제 제2기획 전시실로 넘어가면
1: 네.
2: 이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근대 시기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종의 초상화, 그러니까 어진이라고 하죠. 어진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이 채용신이라는 화가의 십장생 작품이 있습니다.
1: 예.
2: 근데 1922년에 제작돼서 우리가 알던 전통 십장생도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1: 약 한 100년 전에 그린 그림이네요.
2: 네네, 네, 그렇죠. 이 채용신의 십장생은 좀 유난히 화려한 느낌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십장생 그림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컨대 장미가 있다든지 뭐 앵무새, 물총새, 공작, 원숭이까지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의 상징에 당시에 다시 새롭게 들어온 외래 식물, 동물들이 더한 건데 이렇게 근대기로 넘어오면서 현실 세계를 만나 어떻게 그림이 변했는지 이걸 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 근대에 그려진 십장생.
2: 네.
1: 또 어떤 작품 있어요?
2: 네, 이번에는 김은호의 송령학수에도 특별한 또 사연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근대기를 대표하는 채색화가 중에 김은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1: 예, 예.
2: 이분 작품 송령학수는
1: 송령학수.
2: 학수. 예. 네. 이 소나무의 수명과 학의 수명을 뜻하는 말인데 이 역시 이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1: 학이 있나 보네.
2: 네네. 네, 1917년에 창덕궁에 큰 불이 났었고요.
1: 예.
2: 그리고 1920년에 창덕궁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왕실에 바친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인 기법이 돋보이는데 일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우리만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궁궐 다시 세울 때 이 그림 속 소나무 학처럼 또 이 왕실과 나라가 영원히 푸르길 바라는 마음 담겨져 있다고도 해석을 하죠.
1: 다 옛날 분들 그림만 있어요? 요즘 분들은 없어요?
2: 요즘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붓이 아닌 철로 소나무를 그린 조한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인데요. 일종의 현대 미술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 캔버스 위에 먹으로 그린 것 같은 이 소나무 가지가 가까이 가서 보면 사실은 철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작가가 수묵화의 선을 금속으로 재해석하는 철판 산수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철판이 뿜어내는 긴장감에 또 폴리우레탄을 입혀서 제작한 검은색 소나무가 이 끈질긴 생명력이 또 대비를 서로 이루면서 묘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1: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또 색다른 작품 하나 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 작가를 방금 만났으면은
1: 예.
2: 이제 좀 더 회화 이런 뭐 철을 넘어서서 이제 미디어 아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우리가 또 전시장마다 요새 많죠.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 중에 이번 전시 대미를 장식하는 이인암 작가의 명청회화 크로스오버입니다.
1: 예.
2: 이인암 작가가 이 과거의 이미지를 현재로 불러내는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데요. 이 모니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백 년 전의 화폭에 멈춰있던 소나무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회화를 재해석했는데요. 장이 정적인 동양화에 역동적인 미디어가 만나의 크로스오버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겸재 정선 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소나무 늘 푸르른 전시 만나봤습니다.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3: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4: 봄?
3: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 어떻게?
3: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3: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4: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3: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이번 주말 휴일은 차츰 기온이 더 올라서 오늘보다 내일 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인데 경상권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진주가 26도까지 오르고 대구, 구미, 울산 24도 정도,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세종, 대구 26도

0: 정도, 또 서울도 25도까지 올라서 골고루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문제인데요. 해가 정점인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 색으로는 붉은색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요. 선글라스와 긴 소매 옷, 모자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의 경우 도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늘 오후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오늘 전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드리워질 전망이고요. 당분간 내륙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월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예보가 있고요. 화요일이 되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왁스의 노래 황혼의 문턱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 매거지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인터넷 KBS 콩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난주에 들어왔던 질문 두 개 소화하고 가죠. 뒷번호 6546 쓰시는 분입니다. 60대 남자입니다. 감기 조짐이 있으면 아주 초기부터 약국이나 병원 진료받아서 약을 먹는데 매번 심한 기침을 하면서 2, 3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너무 힘들어서 매년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집에서 습도 조절도 철저히 하는데 그래도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감기 초기에는 그냥 약 먹고 쉬는 거 아닌가요?
1: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예, 최근에 올해 또 유독 이제 한번 감기를 걸리면 3주, 4주 그리고 뭐 한 달 이상 이제 간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0: 예.
1: 최근에 뭐 폭발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걸리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예.
1: 이분은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감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내에서 걸러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0: 네.
1: 기침을 이렇게 되게 오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들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0: 예.
1: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한다 그런 거는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관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예민하다는 거죠.
0: 인간마다. 예.
1: 뭐 알레르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레르기하고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기 앓은 후 기관지 과민성. 그러니까 감기를 앓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이 기관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0: 예.
1: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담배를 피시면 이 기관지 과민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0: 네네.
1: 그리고 이 기관지 과민성이 강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감기에 걸리고 다른 어떤 기관지 감염이 걸리면 나중에 기관지 기능의 저하로 폐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담배를 혹시 피우고 계신다면 금연하실 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기관지가 과민해지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습도 조절도 잘한다고 하지만 기관지가 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수분 섭취 조금 더 하시고
0: 네.
1: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를 좀 아시면 좋아요. 기침이 기침을 부른다.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0: 네.
1: 기침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침을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기침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좀 강력한 이제 진해제가 있어요. 약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런 진해제를 좀 드시는 거. 기침 억제제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가 몇 개가 있는데 기침을 하다 보면 위산이 역류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침을 하다 보면 기관지 예민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약을 좀 드셨을 때 증상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0: 네.
1: 그 부분을 또 주치와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도 모르게 코 쪽에서 계속해서 콧물이 뒤로 흐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0: 예.
1: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부분 자체가 꽃가루 알레르기. 올해
0: 예,
1: 보니까
0: 예.
1: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유독 좀 심한 것 같은데
0: 예, 예.
1: 그래서 올해 그런 어떤 감기와 이제 알레르기가 겹쳐서 기침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좀 쓰셔가지고

0: 주고 습도도 유지해주고 그런 어떤 알레르기로부터 좀 막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입니다. 80세 여성입니다. 신부전 환자인데요. 어느 정도의 운동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부전 환자시면 뭐 투석을 뭐 하실 건가요?
0: 신부전.
1: 아, 부전.
0: 신부전이라고 했나요?
1: 아, 신부전. 아, 신부전이 신부전. 아니고.
0: 예, 심, 심.
1: 심, 심. 예, 예, 예.
0: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1: 아, 예. 신장이 아니고. 예, 예. 예, 예.
0: 뭐 신부전이든 신부전이든 간에 특히 신부전이라고 하시면 반드시 운동은 필요합니다.
1: 운동하셔야 돼요?
0: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네. 운동을 안 하면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심폐지구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1: 강도는
0: 물론 이제 신부전에 맞는 운동을 해 주셔야죠.
1: 예.
0: 신부전에 맞는 운동은 저번에 제가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존투 운동.
1: 아, 약간 빠르게 예. 걷기 정도.
0: 예, 예. 예.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
1: 네.
0: 그래서 최대 맥박수 좋아하는 공식도 알려드렸죠. 220 빼기 자기 나이. 그러니까 우리 이 80세 여성분의 나이를 하면 220에서 80을 빼면 140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거에 60% 정도로 운동하면 되니까 운동을 네. 했을 때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맥박을 짚어서 80의 정도 맥박이 올라갈 때까지는
1: 80 정도?
0: 예, 예 가볍게 예. 운동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부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동은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되지만 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1: 과하면 안 된다. 예. 예.
0: 그 식후에 한 5분에 10분 천천히 걷기. 그다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것도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에서 10회. 그러니까 발목 펌프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시면 좋아요.
1: 네.
0: 자 운동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나무 같은 거 하나 심어놓고 대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1: 때.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 씨앗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다가
1: 네.
0: 본인이 뭔가 버겁다 힘들다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런 시점이 되면 그 운동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꾸준하게 그러니까 꾸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투 운동을 하루에 10분에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존투 운동 얘기하면서 심박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씀 보자. 맥박하고 맥박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던 네, 얘기인데 네, 최근에 스마트워치 쓰면 심박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맥박하고 심박수하고 달라요? 같아요?
0: 심박수와 맥박수는 같은 개념이죠. 같은 뿌리죠.
1: 예, 예.
0: 그렇지만 가끔 아주 드물게 맥박수가 심박을 반영 못할 수는 있는데
1: 예.
0: 그런 경우는 부정맥이 때문에 그렇겠죠. 자, 심박은 뭐냐면
1: 심장의 박동수 아니에요?
0: 그렇죠. 심장이 1분 동안 수축하는 횟수입니다.
1: 네, 예, 예.
0: 그 맥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맥박을 짚는다 그러잖아요.
1: 그건 동맥인가요, 그러면?
0: 그렇죠. 자기가 이제 보통 손목에서 짚는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장이 피를 내보내 이게 심박이잖아요. 한번 예. 심박할 때마다 그 파동이 동맥으로 전달이 되어서
1: 네.
0: 손목이나 이런 경동맥 같은 부분에 느껴지는.
1: 아.
0: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를 맥박. 그걸 맥을 진다고 하니까 맥박이고 심박은 예. 심장이 뛰는 수니까 심박수와 맥박수는 원칙적으로는 1:1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1: 예예.
0: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 부정맥은 뭐냐면 뛰었는데 약간 부적하게 뛰고 그러다 네. 보면 이 맥이 이 심박이 맥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심박하고 맥박은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맥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걸 보고 아니면 손을 맥을 지어서 맥박을 재잖아요. 그렇죠?
1: 그렇겠죠. 손목을 차니까 손목에서 예. 느껴지는 건 심장 박동보다는 동맥의 박동을 느낄 수밖에
0: 그렇죠.
1: 없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하는 걸 뭐냐면 이 손목 스마트워치 밑에 이 센서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이 밑에 지나는 혈관의 압력의 변화를
1: 예, 예.
0: 이 센서가 감지하는 거예요. 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예.
0: 강하게 빠르게 되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사이는 조금 약하게 열었다가 빠르게 열고 약하게 열고 그러니까 혈류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박으로 환산시켜서 이렇게 계산한 게 스마트워치의 방법이죠.
1: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맥박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심박수라는 얘기로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0: 맥박수 맥박 자체를 이제 심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이걸로 어떤 건강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워치로 알 수 있는 심박수 같으면 안정시 심박수가 있죠.
1: 네.
0: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1: 가만히 있을 때.
0: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 저는 평균적으로 한 60회에서 100회 정도.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이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평소보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안정시 심박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0: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 그럼 언제 재느냐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서 조금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 5분에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가 어떤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60회이신 분도 있을 거고 대략. 물론 이제 날마다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 나는 60회에서 70회 정도로 움직여. 나는 70회에서 75회 정도로 움직여.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유 없이 빨라졌다. 그럼 몸에 뭔가 부담이 있는 거죠. 심박이 빨라진다는 거는 내 몸이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1: 아, 도전받고 있다?
0: 네.
1: 뭐에, 뭘로부터?
0: 다양하게 도전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하나가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거든요. 뭐 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는 너 일어났어. 싸워. 준비해. 일해. 그게 교감신경계고요. 옛날에 이제 원시시대 같으면 공룡이 나타났을 때 도망을 가든지 맞서 싸우든지 그런 걸 결정한 교감신경계고 부교감신경계는 뭐냐 하면 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자 쉬어. 그게 부교감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박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는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건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아니면 수면이 부족했다든지 잠 못 잤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 받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럴 때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몸에 좋지 않을 때도 그게 하나의 자극이죠. 뭔가 염증이 생겼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탈수가 됐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그런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피를 보내야 되는데 심장이 빨리 뛰어야만 동일한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1: 빨리 뛰면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많이 보내야만 하는 상태 산소를 빈혈이 있거나 뭔가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럴 때도 빨리 뛸 수 있죠. 안정시 심박수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운동 강도 존투 운동 그 존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의 강도를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1: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면은 120 정도로 뛰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0: 120회 정도로 뛰는 게 좋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맥박을 좀 맥박이 빨라지면서 몸이 힘들다.
1: 아 그때 좀 쉬고 약간
0: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0회 정도를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어. 자, 두 가지를 해야죠. 좀 캄다운을 시켜서 그러니까 슬로우다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나의 운동 능력이 늘어났구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심박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이거는 뭐냐 하면 운동을 막 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맥박이 올라가잖아요. 심박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멈추고 나면
1: 내려오잖아요.
0: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분에서 2분 사이에 심박이 정상으로 떨어지는지 이걸 이제 심박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기능이 있어야지 심장 기능이 좋은 겁니다. 그럼 두 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무실 때 좀 차고 보세요.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하루 일주기 리듬의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자는 동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면서 이제 수면 중 심박수가 안정시 심박수보다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원인 찾아야죠. 그러니까 수면 중에 코를 많이 고는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있는지. 그 전날 내가 술을 먹었더니 수면 중에 심박수가 높은지를 봐가지고 자기 어떤 수면 중에 절대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회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어떤 건지를 또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개발하면서 HRV라는 게 있어요. 심박 변이도, 하트 레이트 베리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예.
0: 심장이 박동이 이렇게 이때 이렇게 일정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이 간격이 똑같은 게 좋을까요? 이 간격들이 똑같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게 좋을까요?
1: 그럴 때는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죠? 예.
0: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는데 심박 변이도가 낮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1: 예.
0: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뭔가 몸에 힘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심박 변이도가 미세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높다는 거는 몸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심박 변이도를 이제 봐주는 기술까지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방송 듣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부분들 생각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같은데 심장질환이 있거나 부모님이 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스마트워치, 어제 마침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채워드리는 게 어머니, 뭐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맥이란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맥박 심박수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앞서서 그 요즘 그 감기, 기침 관련된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 상담에도 지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서 이 상담을 좀 저희가 소화를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청취자 뒷번호 9381 쓰시는 분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가끔씩 원추형과 덩어리에 노란 객담이 나오고요. 주로 수면할 때, 잠잘 때 기침과 함께 나옵니다. 이 원인과 대응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0: 원추형의 객담, 이제 뭉친 객담이죠.
1: 예, 예.
0: 뭉친 객담이고.
1: 잠잘 때 나온대요, 기침하면서.
0: 잠잘 때만 예, 예. 있는 건지. 일단 잠잘 때 기침이 나오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 동안 뭔가 이제 객담이 쌓였다가
1: 네.
0: 누우니까 이제 위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 기침이 심해지는 거하고 잠잘 때 객담이 나오는 거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1: 네.
0: 잠잘 때 기침이 나오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력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서 나오는 용이성 식도염 기침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아니면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심장 쪽 피가 많이 몰리게 되니까 기침 많이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분은 이제 객담이 나오는 거니까요. 낮에 이제 형성됐던 객담이 나오는데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한
1: 예.
0: 분비물의 형태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노폐물이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밖으로 몰아내는
1: 거니까. 그게 몸에
0: 거니까.
1: 쌓여있는 건 더 나쁜
0: 그렇죠.
1: 거니까 그거를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예. 좋은 기능이라는 예. 거 아니에요.
0: 특별하게 양상의 변화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거나 색깔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관지 어떤 염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 신호 색색거린다든지 그런 소리가 없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1: 네.
0: 좀 이제 객담이 이렇게 진하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혹시 폐에 질환이 없는지.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1: 예.
0: 가가지고 흉부 촬영을 해서 우리 이 객담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1: 예.
0: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1: 예.
0: 아주 드물게 폐결핵이라든지 폐암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이분이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한다면 그냥 네. 본인의 어떤 만성적인 어떤 객담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를 조금 많이 하고 기관지에 좋은 이제 뭐 항산화 성분이 많은 어떤 채소나 그런 음식들 좀 많이 먹으면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뒷번호 5883번 쓰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이분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침을 구토할 정도로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한 석 달 약을 복용을 하고 났는데도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상급병원 가서 호흡기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네요. 감기약을 석 달 정도 복용을 해도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0: 일단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이 기침이 심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볼 것 같고요.
1: 예, 호흡기 검사 다 했는데 정상이라고. 예,
0: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 검사, 네. 알레르기 검사 그런 거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천식 유발 검사도 했을 것 같으니까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엑스레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적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결핵이라든지 폐암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검사를 뭘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한 가지가 딱 원인이 돼가지고 꽃가루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우리 세상에는 수만 종의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1: 예, 예.
0: 그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아주 한 종에 대해서 특화돼서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알레르기가 미세미세하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과민성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지 과민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식도 역류도 엄청나게 많은 원인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거를 피할 건 피하죠. 피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 미세먼지,
1: 네.
0: 황사, 꽃가루 알레르기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피해 주시고 그냥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조금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두 번째, 이 폐기능이 떨어지는 데는 심폐기능의 저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심폐기능 굉장히 좋게 하고요.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해 보십시오.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고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조금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8시 25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은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수산시장부터 여파받고 있고요. 마라톤 행사로 인해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지방 쪽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남사진위 일대 4km 정도 밀리고요. 충청권 부근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천안을 지나 독립기념관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서행하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도 더디게 지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북창원 부근에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맞고 처리하면서 지금 뒤쪽으로 2km 정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까지 계속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기온도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더울 전망이고요. 오늘은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로 경상권이 가장 기온이 높은데 진주가 26도, 또 대구와 구미, 울산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2,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부산 나란히 23도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중심으로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 지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서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세종 대구가 26도, 서울은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다만 해가 정점인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 지수가 거의 우리나라 전역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되는데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약간의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4.6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마음이 자라는 교실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초등 자녀 예절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2: 네.
1: 예절 교육 해야죠. 학교에서 이거 해요?
2: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겠죠. 요즘에는 예절보다는 뭐 학습, 뭐 사회정서, 개인심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예절 교육이 좀 뒤로 밀리는 게 사실이고요. 학교에서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해서 제가 교과별 성취 기준을 찾아봤어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별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세부 기준들이 있거든요.
1: 예.
2: 이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이 설계되고 이제 평가까지 이루어져요. 찾아보니까 6학년 실과 과목에서 이제 밥상 차림과 식사 예절이라는 성취 기준이 있었고요.
1: 예, 예.
2: 3학년 국어 과목에서 이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기 관련 이제 성취 기준이 있었어요.
1: 네.
2: 그 밖에 1학년 통합교과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 배려하는 관계 맺기 이 정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절과 연관이 됐고요.
1: 예.
2: 즉 학교에서 예절 관련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물론 학교 생활 전반에서 담임을 통해서 그때그때 지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죠.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이지 어떤 예의 있는 태도라든가 예절 관련 부분은 무척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절 교육은 집에서 해줘야지 이걸 학교에서 이걸 뭐 6학년 실과 시간에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예절이 반영되거나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네. 학생들의 기본적인 예절
2: 네.
1: 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세요?
2: 괜찮지가 않죠.
1: 아, 많이 안 괜찮아요?
2: 네, 그러니까 이 괜찮지 않은 상태가 네. 이제 그냥 일상이라서
1: 그 정도예요. 네,
2: 그게 익숙.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담임 교사가 어떤 물건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1: 네.
2: 그럼 적게는 3명 중에서 1명 정도는 그냥 한 손으로 받아요.
1: 선생님이 주는데.
2: 그럼 이제 제가 말해주죠. 네. 어른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거야.
1: 네.
2: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아이가 나오면 또 한 손으로 받아요. 이게 기본 예절이라는 게 교육으로 되기보단 일상에서 반복 습관으로 몸에 배워야 되는 건데
1: 네.
2: 이제 6학년이 되어도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방금 선생님이 앞에서 말을 해도 막상 나와서 무언가를 받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한 손이 먼저 쓱 나오는 거죠.
1: 그럼 그 학생은 네. 평소에 무언가를 받을 때 어른이건 아이건 친구건 네. 뭐 할머니건 누가 주는 건 다 한 손으로 받겠다는 네. 뜻이잖아요.
2: 심지어 앞에 나와서 상장을 받을 때도 네. 교장 선생님 앞에서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손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1: 그래도 상은 받았네요.
2: 네, 모르겠어요. 뭐 어른에게 뭔가를 받을 때 꼭 두 손으로 받아야 하냐 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뭐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그 논의를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한국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세대와 함께 머무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전수되던 기본 예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물음에서는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 보는 거죠.
1: 그래도 요즘 보면은 뭐 식당에서 뛴다거나 네. 그리고 불친절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본다거나 네. 이러면은 뭐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라오고 우리가 상당히 좀 예절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잖아요.
2: 네.
1: 또 그런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2: 네.
1: 공공의 예절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그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미취학식이나 초등 저학년 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알아들 걸로 생각을 해요. 예절에 대해서. 그 예절이나 규칙 행동 지침에 대한 건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게 그나마 행동으로 이어주는 확률을 더 높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뛰다가 뜨거운 음식에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 또 손님에게도 방해되는 일이니까 식당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 다녀야 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 예.
2: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뛰다가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더 재빨리 피하면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게 싹싹 피해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기준으로 자기는 요리조리 잘 뛰고 피하니까요. 그래서 식당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냥 간단히 알려주는 거예요. 식당 예절 알려줄게. 걸어서 이동해. 작은 목소리로 말해.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반복하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말해. 앉아서 기다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부분을 잘하고 있으면 또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걸어서 화장실 다녀왔네. 잘했어. 음식 나올 때까지 앉아 있었네. 잘했어.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잘못한 부분을 훈계할 때도 칭찬할 때도

0: 걸어서 이동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아, 그게 또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1: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0: 좀 학교에서 보면은 그래도 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튄다고 해서 이게 아닌데 바람직한 건데. 네. 예의 바르다. 쟤는 참 예절 교육이 잘 돼 있다. 그런 아이들도 있죠.
1: 있죠. 기본적으로 인사를 잘 하죠.
0: 네.
1: 물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아이들 그래도 제법 돼요. 제가 저 아이는 예절 교육이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반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 심부름을 보냈을 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오는 피드백이 와요. 예를 들어서 교무실로 어떤 아이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아이는 들어가기 전에 노크부터 해요. 들어가서 처음 뵙는 선생님께 물어보죠. 저 6학년 2반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여기서 보드마카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와
0: 네.
1: 철수는 노크도 없이 그냥 교무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요.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보겠죠. 그런데 큰 소리로 그냥 말해요. 보드마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묻죠. 몇 번에서 왔냐. 다음에는 몇 번에서 왔냐라는 건 너희 담임선생님이 누구길래 너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고요. 다음에는 노크하고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와라. 교무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천천히 말씀드려라. 자, 제가 앞에서 영이라는 아이는 이제 나중에 담임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요. 아, 김쌤, 영이라는 아이 참 괜찮더라. 아까 심으로 왔는데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예의 바르고 내가 예뻐서 아까 보낼 때 초콜릿 하나 줘서 보냈어. 이제 이렇게요. 예의 바른 아이는 선물도 받고 좋은 시선도 받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아직 몸에 예의 바른 행동이 장착이 안 된 아이는 심부름 한번 했다가 오히려 더 훈육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학교에서도 다 이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절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건데 그럼 집에서 이런 것만은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1: 그러니까 언어 예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언어 예절을 가르칠 때는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인사하기, 부탁하기, 거절하기, 사과하기, 경청하기. 아니 거절하기도 언어 예절에 들어가나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도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예절 표현이거든요.
0: 예.
1: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참고 하거나 아니면 반항하는 것처럼 하거나 한다고 하고서 결국은 그냥 안 하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거절하기에 대한 예의 있는 표현은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를 덧붙여서 거절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뭐 오늘 숙제가 많아서 그것까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다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거절하는 거야.
0: 예.
1: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요. 다음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절하는 거야.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역할극으로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어요.
0: 이거 어른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이거 안 되는 사람 네. 많습니다, 요즘에.
1: 네.
0: 근데 글쎄 정말 그렇죠. 이걸 다 가르쳐야 될 정도인가 싶기도 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1: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요.
0: 네.
1: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상당 부분 미취학 시기에 이미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시간과 노력이 지금 몇 배로 들고 있고요. 아동 심리에서 보면 예절은 이미 두세 살 정도부터 몸에 익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부모가 하는 행동, 말, 표정, 몸짓에 대한 이제 모방부터가 예절의 시작인 거예요. 아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이렇게 물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설명 필요 없고요. 반복해서 부모가 보여주면 그대로 이제 따라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요.
0: 그냥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평가가 아니고 이게 이득도 많이 있지 않아요?
1: 그럼요. 일단 예의 바른 행동만으로도 칭찬을 받죠. 인사도 잘하네 하면서요. 특히 어떤 잘못을 해도 예의 바른 아이가 잘못을 하면 실수 정도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요.
0: 네.
1: 평소 예의 바르고 행동한 아이도 이제 아이니까 친구랑 놀다가 누가 놀려서 감정이 쌓이다가 때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불러서 확인을 해보면 확인 과정을 거칠 때 이미 또 예의 바른 자세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또 잘못했어도 그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를 하니까 이게 더 확장이 되지 않죠. 그냥 거기서 종결이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왜

0: 저만 혼내요. 쟤도 잘못했어요. 이제 잘못해놓고도 버릇없이 대드는 듯한 인상
1: 다 이제 표현을 하면 대꾸 하고 막 따지고 막 네. 이러면 네.
0: 그냥 사과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을 초수야 잠깐 이제 교무실로 따라오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게 어린 시절에 몸에 배지 않으면 어른 돼서도 드러나거든요.
0: 맞아요. 그 예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고 이제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1: 네.
0: 정말 형식적인 예의 예절 그런 건 저도 수정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말보다는 또 그 사람의 예의 있는 행동에서 진짜 또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끼리 절친이었다가 네. 어느 날 서로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저한테 막 와서 얘기해요. 쌤, 영희가 나한테 함부로 해요. 뭐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서로 친했다고 하는 아이들도
1: 네.
0: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걸 일찌감치 잘 배우면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하는데도 무난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아이의 예절을 위해서 오늘 당장 그 두 손으로 받는 것
1: 네.
0: 그리고 인사 잘하는 것 언제부턴가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마음이 지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듣겠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다람쥐.

0: 네. 이번엔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시간인데요.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1: 네. 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네. 이제 모두가 모여서 웃을 때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스며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은둔형 청년들인데요. 그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추산한 자료를 보면은 은둔형 청년들이 약 54만 명이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0: 청년 시절이면 정말 좋은 시기고 네.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참 빛나는 시기잖아요.
1: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죠.
0: 그런데 그 시절을 은둔으로 보낸다. 네. 혼자서 박혀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0: 왜 이런 거예요?
1: 은둔형 청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본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거나 또는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뭔가 좀 안 맞은 거예요. 취업 실패라든지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네. 직장 내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을 입고 약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의 편도체 이게 불안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과활성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세상으로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세상이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그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방 안에 들어와서
1: 네,
0: 막혀서.
1: 안전한 공간. 네.
0: 아, 그래서 은둔을 한다?
1: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은둔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0: 네.
1: 많은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방 안에만 있어? 이렇게 다그치듯이 묻긴 하는데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냥 명확한 사건이 하나 딱 있어서가 아니라
0: 네.
1: 스트레스들이 층층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 임계점을 넘긴 거죠. 본인의 그러니까, 스트레스
0: 그러니까 큰 충격은 네. 없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자잘한 사소한 스트레스들이 네.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게 폭발해서 네. 그렇죠. 은둔으로 간다.
1: 네.
0: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1: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착한 아이의 역설입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라고 유치원부터 막 선행학습도 시키고 잘 따라왔던 아이들인데요.
0: 네.
1: 이 아이들은 그 타인의 기대, 부모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로 달려온 거예요. 너무 일찍. 그리고 뇌의 에너지를 남들보다 두세 배를 빨리 소진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저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엔진이 안 돌아가요. 세상이 계속 달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어요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 멈춤. 은둔을 선택하는 겁니다.
0: 너무 안타깝다.
1: 네. 그죠. 네. 네.
0: 그리고요.
1: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민감한 기질과 감각이 과부하되는 경우인데요. 남들보다 태어날 때 감각이 좀 예민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막 지하철 소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사무실 어떤 무거운 공기 이런 것들이 거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런 일상 자체가 너무 전쟁터같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방 안은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 감각적인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새같이 느껴져서 은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자아 성찰의 늪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0: 네.
1: 남들처럼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0: 부질없다.
1: 네.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경우예요. 이제 지능이 높고 생각이 많은 청년들일수록 사회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그 성공 공식에 의문을 품게 되고요. 답을 모르겠다. 또 세상에 나가기 두렵다 했을 때 생각의 방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네. 그리고요.
1: 또 마지막으로는 뇌과학적인 원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의 전두엽 앞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회로, 뇌의 보상회로가 일시적으로 저하됐을 때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 욕구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의 기름 이게 떨어진 것처럼 도파민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0: 그러면은 어이구 이거를 어떻게 다 진단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네. 해줘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오는데 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1: 참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도 모르겠고 네. 너무 막막하잖아요.
0: 예.
1: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참 이제 처음에는 뭐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유도 얘기를 안 해. 또 그리고 또 답답하니까 달래도 보는데 그래도 안 통해. 또 그러다가 짜증이 나니까 너무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악순환인데 더 문을 꼭꼭 닫아버리는 거죠.
0: 대부분 그럴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왜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도대체.
1: 그렇죠.
0: 이렇게 에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에이.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래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아 그동안 혼자서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해요. 아까
0: 이해해주고.
1: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이.
0: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으니.
1: 네. 그래서 은둔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어떤 선택 수단이었던 거예요. 생존을
0: 네.
1: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그 시선이 일단 필요해요.
0: 예.
1: 작년에 이제 히트했던 드라마 중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0: 그 쌍둥이 나오는 거예요?
1: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여주인공이 이제 네,
0: 박보영 씨 나왔던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네. 네네. 그 자세히 보시면 3년 동안 방 안에 은둔형으로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0: 예예. 예.
1: 근데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제 얼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1등인 거예요.
0: 서울에도 취직도 하고.
1: 취직도 하고 공기업에 네. 높은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이 동생도 이름이 미진데 여기서 동생은 이제 고교 시절에는 운동을 잘했어요.
0: 네.
1: 예, 그 육상 천재로 불렸는데 그 부상을 당한 거예요.
0: 그거 잘 안 풀려요.
1: 예, 그러고서는 3년 동안 그 부상 당하고 나서 그 자기 방에 갇혀 버립니다.
0: 네.
1: 이때 부상이란 거는 신체적으로 온 거지만 이제 그 미지의 경우는 심리적인 마비까지 온 거죠. 그래서
0: 네.
1: 마음의 부상. 아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육상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미래를 좀 상실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0: 그러니까 마음의 부상으로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다 참다가 이제 자기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상태 이렇게 온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육상을 내가 못하니까 난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살짝 어머니가 그 두 딸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의 공기업한 그 언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0: 예.
1: 이 드라마에서 그 미지가 혼자서 자주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0: 예, 예. 제가 읽을게요.
1: 네네네.
0: 물 한 잔 마시고.
1: 네네.
0: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말을 그 은둔형에 있는 미지라는 그 주인공이 계속 되뇌곤 하잖아요.
1: 네네, 네, 맞아요.
0: 이게 그러면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참 그 은둔 친구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0: 네.
1: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르겠다.
0: 막막하다는 뜻이네.
1: 막막하다. 네.
0: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요?
1: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쌍둥이 언니가 직장에서 이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마음의 부상을 역시 입고 집으로 내려와요. 시골집으로.
0: 예.
1: 그리고 와서 그 동생 미지에게 방문 앞에서 야 언제 나올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방문 앞에 주저앉아갖고 이렇게 툭 던지면서 얘기를 해요. 미지야 나 오늘 진짜 힘든 일이 있었는데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싫다. 나 배고파 같이 밥 좀 먹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그러니까 항상 비교되고 잘 나갔던 언니가 집에 와서 은둔한 나에게 나 너무 힘드니까 같이 밥 먹어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했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네. 네. 도움을 준 강자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다가간 거죠.
0: 그런데
1: 그렇게 하니까 이 미지가 방 안에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언니 쌍둥이니까 내가 언니가 힘들다니 내가 나가서 도와줘야 되나 그런 책임감에 막 들어서 방안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망설이다가 그 문 고리를 열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만에 그 문을 본인이 연 거죠. 그때 그 언니가 동생한테 막 울면서 뭐 껴안고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고 그냥 숟가락 하나 툭 주면서 야 국 식겠다 얼른 앉아 이렇게 이제 아주 일상으로 그냥 어제 있었던 어제 방문을 닫았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맞이한 거예요.
0: 그 뭐가 큰일이 나거나 뭐 설득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은둔한 그 이들이 문을 여는 순간은 대단한 그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사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 그리고 나와도 내가 비난받지 않을 거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문고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상호 주체성이란 건데요. 은둔 청년들을 치료 대상으로 보면 더 숨어버려요. 근데 그들이 은둔을 선택했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나올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대화할 때 그들이 이제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의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밖에서 열면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면 강제지만 안에서 본인이 열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냥 밖에서 따뜻한 온기만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0: 제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드라마고 현실에서 애가 박혀 있고 학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밖에만 방에만 갇혀서 이러고 있으면

0: 해줘야 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찾아가서 그 은둔 친구들의 방문을 여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전문가들이 찾아와요?
1: 예, 예, 찾아가서 그래서 그 방문 앞에 앉아서 어떤 경우는 3개월씩 그냥 방문 앞에 앉아서 선생님 왔어. 선생님 이렇게 저렇게 너 보고 너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궁금해서 문을 열어요.
0: 그 서비스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1: 그 서비스는 1388 누르시면 그 문의하실 수 있고요.
0: 예. 네. 1388?
1: 네. 네. 청소년들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9세에서 24세까지 그 청소년이면 가능하거든요.
0: 이건 보호자가 그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1: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군구에 다 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예, 그래서 그 찾아와서 찾아오는 그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은둔 친구들이 사회성 부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회성 훈련도 시켜주고 자립 지원도 해주고 또 생활지원금이나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요. 예. 부모 상담, 가족 상담도 제공해 드립니다.
0: 청소년 상담자나 1388이나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힘든데 이럴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24살까지라면서요.
1: 네네.
0: 그 이상이면?
1: 그 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청년 미래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이건 24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해서 전담 지원 체계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청년 미래센터 이렇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를 보시면 이제 방문 상담도 해주고요. 또 소규모의 그 취미 모임도 제공하고 공동생활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전가옥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포털을 검색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0: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항상 밝은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충격 때문에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다치고 아무런 것 활동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막 이럴 그쵸. 텐데
1: 네.
0: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네. 그 어떻게 해결할까 막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네, 네, 네. 이런 걸 하시면서
1: 적극적으로.
0: 좀 차분차분하게 네. 접근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경우에 계셔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토요일 아침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오늘 수술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9.7도로 어제와 비슷했고 평년 이맘때보다 2.6도 낮았습니다. 고산의 기온이 12.5도로 아침 최저 기온 중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대구 안령은 유일한 영하권의 기온 영하 0.5도까지 떨어져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말 휴일 내내 맑겠고요. 기온은 약간씩 낮에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가장 더워지는 곳이 진주 26도입니다. 경상권의 더위가 좀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구미, 울산은 24도 정도, 서울, 세종

0: 대전, 광주, 부산 23도 정도입니다. 대부분 무난한 기온에 그치겠고, 다만 내일은 서울이 25도로 약간 더워지고, 세종, 대구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약간씩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고온건조는 날씨가 계속되는 경북권은 현재 건조특보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발효 중이라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괜찮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전망입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 대부분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사망 사례 3건을 합해 도합 8건이며 그중 6건은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됐습니다. 확진 사례 6건은 모두 한타바이러스의 안데스 변종입니다. WHO는 이번 한타바이러스 발병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험도를 낮음으로 현재 혼디우스호에 탑승 중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위험도는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참석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등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올해 말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 연방통상법원은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와 반도체주 랠리가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82포인트가 오른 7398.93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440.88포인트가 오른 26,247.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9포인트가 오른 49,609.16으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는 증시가 고용 보고서나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가가 그냥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냥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버리는 1999년에서 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면서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세가 2000년 기술주 붕괴와 닮았다고 비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현지 시간 8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